0: terrific. Top tip. Be happy, not sad.
1: Super!

척.

0: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나는 10의 배수 탁자. 로켓 구조 대원들은 속히 모이세요.
1: 10,
2: 20,
1: 30,
2: 40,
1: 50, 60,
2: 70, 80,
1: 90, 그리고 100.

0: 분배수의 시작이야. 우주로 데려가줘. 구조로 큰 출동. 20분 속도가 두 배. 하루 종일 춤추네.
1: 행성을 넘나들며 탱고. 와!

0: 쇼를 시작하지.
1: 우주 최고의 쇼.
0: 40은 직사각형 야 친구도 닮았지.
2: 직사각형은 은하수를 날지. 헤헤.

0: 출력! 예! 60분 게임의 고수. 광선을 쏘아주지.
1: 은하계는 게임 끝이야.
2: 예!
0: 12, 5개!
1: 12, 6개!
0: 시드의 수들. 70은 럭키 세븐 10개. 우주향이 날아가.
2: 우주 레인보우. 와우!
0: 80은 행운이 필요 없는 슈퍼 옥토블록.
2: 공룡 옥토블록, 로봇 옥토블록, 거미 옥토블록. 와우!

0: 백을 만나볼까? 가장 강한 10의 배수.
1: 만세!
2: 나는야, 0이 2개.
1: 10이 9개.
3: 10이 10개.
4: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1: 나는 100. 만세!
5: 90.
1: 만세!
5: 80.
1: 만세!
5: 70.
1: 만세!
6: 60.
1: 만세!
6: 50.
1: 만세!
5: 40.
1: 만세!
6: 30.
1: 만세!
5: 20.
1: 만세!
6: 10.
1: 만세!
0: 10까지 살 수 있다.

0: nice. A truly terrific tune.
1: Powerful popping, I...
0: Nice note. I'm impressed. Nearly.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긴긴.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넘버블럭스 친구들
6: 고해라.
5: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6: 20까지 확인해.
7: 우리 같이 놀자.
5: 5와 3이 만나면
7: 8이야.
5: 변신 우리 모두
7: 8.
5: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7: 함께 놀아요.
5: 넘버플럭스 4대 가족.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우와, 다들 안녕. 너희들도 36이 여기로 오라고 했어?
5: 응. 근데 여기엔 이 요술 거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6: 오, 다들 모였으면 거울을 보래. 그럼 36이 나타난대.
7: 36은 안 보이는데. 오.
4: 수수께끼다. 우리가 여기 모두 모였고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면.
8: 어후. 누가 나타날까?
9: 36. 수수께끼 친구들 잘했어. 수수께끼 더 하고 싶은 친구 있어? 그러면 수수께끼 광장으로 나를 따라와.
0: 수수께끼 광장으로 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넘버블록을 채워서 여기에 잠긴 문을 열 수가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열쇠꾸러미야.
5: 어떻게 들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
9: 오, 저기 6, 6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열쇠라고 했잖아.
10: 어쩌면 이게 잠긴 문일지도 몰라.
0: 그리고 우리는 넘버블록으로 문을 여는 거지.
4: 오, 맞아, 바로 그거야. 너희 셋은 문 안으로 이동해 볼래? 그리고 너희 셋은 그 옆으로 가봐.
0: 축하해, 문 하나가 열렸어. 문 두 개를 더 열면 성공이야. 우리가 아까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번 문에서는 모양이 약간 달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맞춰봐. 우린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7: 더 어려워졌는데.
5: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처음 문을 열 때처럼 시작해보자. 육 세 개는 안쪽으로 이동해줄래?
0: 여기에는 블록 여섯 개가 들어가면 딱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 모양은 아닌 것 같네. 잘하고 있어. 가로 한 줄이 채워졌잖아. 봐, 세로도 거의 채워졌어.
4: 오, 저게 한 변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된 것 같아. 어, 한 줄 위로 올라가 줄래?
10: 회전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회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훗!
1: 같은 모양이야. 봐.
4: 너희 셋은 거꾸로 뒤집어 줄래?
9: 이제 너희들은 문 안의 열쇠들과 모양이 같지만 뒤집어져 있네.
0: 사각형 안에는 패턴이 반복되지. 테슬레이션이라고도 한단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할 거야. 우리가 전부 다른 모양이니까.
8: 이럴 수가.
0: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손해볼 건 없어. 힌트가 어디 숨어있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11: 진짜 어려워 보인다.
4: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1: 그러면 다시 해보면 돼. 손해볼 건 없다잖아.
4: 어, 그리고 힌트도 찾아보라고 했잖아.
9: 봐, 두 개 구역이 색깔이 달라.
11: 저 두 개를 먼저 찾으면 되겠네.
1: 노란색 구역은 네 번째 6이네. 저기로 점프해줄래?
8: 야호!
5: 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은 세 번째 6처럼 생겼네.
0: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고.
5: 다른 방향? 그렇구나.
4: 저 모서리 부분은 계단 모양인데 계단 모양 조각은 딱 하나 있네. 저기로 올라가.
10: 저기 채우려면 정사각형 4블록이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 두 개 자리가 더 있으니까 네 자리야. 저긴 뭐가 들어갈까? 오, 잠깐만. 이 모양은 왼쪽에 있는 6이랑 딱 맞네. 완전 럭키잖아.
4: 하나 남았어. 오, 잠깐만. 한번 돌아볼래? 오, 저거 봐.
9: 성공했군, 수수께끼 친구들. 수수께끼 광장에 온 걸 환영해. 많은 수수께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시작하자고.
12: So, what's the problem, Green?
13: I've been coloring the trees in the forest. The leaves are easy. They're green. But I don't know what color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14: It should be... brown!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brown.
15: Oh, wow.
16: I agree, Owl. Hoo-hoo, are you?
14: I'm brown. Down to earth, that's me. I'm an adventurer and a color explorer. And now that I've found you, I've earned my color explorer badge.
13: Oh, wowzers.
17: It's great to meet you. And you're right about the tree. Brown and green go well together.
14: Yes, I know all about the woods. Ooh, I'll give you a tour. This way! Here's a big brown branch. And that's a big brown bear.

Ear. Ear.

0: 사이의 배수탁자 인사드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에게 알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과 함께 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사가 열 개면 40. 4, 2는 4. 4, 2는 8. 4, 3, 12. 조화계 속 세어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4. 4, 7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사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4가 하나, 바로 4. 정사각형. 4가 두 개, 바로 8. 옥토 디스코. 4가 세 개, 바로 12.
1: 광수탁의 선수.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 내게 바로 16.
1: 정사가 또 봤지?
2: 우리가 내게
0: 사가 다섯. 바로 20.
3: 나는 타고난 춤꾼이지. 탭, 탭, 탭, 탭, 탭.
0: 사가 여섯. 바로 24.
4: 광선 타기는 내가 최고지.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사가 일곱. 바로 28.
5: 다 함께 패턴을 골라보자.
0: 예. Yeah. 사가 여덟. 바로 32.
4: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데이스.
0: 사가 아홉. 바로 36.
6: 커다란 정사각형.
0: 사가 9개.
6: 대단한 변신.
0: 사가 10개. 바로 40. 멋지고 큰 직사각형.

멈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과 경과 함께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사시 사가 열 개면 사시 후!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하게.
8: 눈물엔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진동.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로기와 행운의 지니.
2: 화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공원에.

0: 놀러왔어요.
1: 피노한테 들었는데 앤디한테 말하면 얼굴에 원하는 그림은 다 그려준대.
2: 와, 정말?
3: 난 뭘 그려달라고 하지?
4: 난 슈퍼스타처럼 꾸며달라고 할 거야.
1: 어? 저기 봐! 와, 멋지다!
4: 얼른 우리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
1: 맞아!
5: 자, 다 됐다.
2: 고맙습니다.
1: 와, 가니! 진짜 가디언엑스 같아!
2: 정말?
4: 이제 내 차례다.
5: 로기, 어떻게 꾸며줄까?
4: 슈퍼스타처럼 멋지게 꾸며주세요. 멋진 선글라스도 그려주시고요.
5: 많이 기다렸으니까 특별히 더 멋지게 그려줄게.
4: 네.
5: 자, 이렇게.
4: 벌써 끝났어요?
5: 아, 그게.
2: 로기, 어디 봐봐. 와?
4: 왜 웃어?
5: 저기, 그게.
4: 야! 이게 뭐예요?
5: 미안해, 로기. 물감이 다 떨어져 버렸어.
4: 이런 얼굴로 운행을 어떻게 나가?
0: 로기는 세차도 하지 못한 채 운행을 시작했어요.
3: 안녕하세요.
6: 어? 어? 로기, 얼굴이 그게 뭐야?
3: 어서 타세요. 출발합니다.
0: 차고지로 돌아온 로기는 깨끗이 세차를 했어요.
3: 시원해.
2: 오늘 계속 그 얼굴로 운행한 거야?
4: 하필 내 차례에 물감이 떨어져서 운행하는 내내 얼마나 창피했다고.
3: 고생했어, 로기.
2: 와?
4: 너! 기껏 씻었는데 이게 뭐야?
1: 얘들아! 봐요! 이것 봐라! 멋지지?
2: 와, 그 연은 어디서 난 거야?
1: 스피드가 줬어. 그런데 이렇게 멋진 연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지 뭐야.
4: 어쩌다가?
1: 그게 스피드한테 연을 받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연이 날아가 버린 거야. 안돼! 내 연!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지니를 만났어. 어? 안녕, 다연.
7: 어? 안녕.
1: 그랬더니 연이 내 쪽으로 다시 날아오는 거 아니겠소?
7: 우와! 돌아왔다!
1: 지니 덕분에 연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어.
2: 그냥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1: 그런가?
8: 아니야.
1: 어?
8: 생각해보니까 나도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4: 뭔데?
8: 지난번에 피넛이랑 동물원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지 뭐야.
2: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아.
8: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지니를 만났어.
1: 얘들아, 안녕.
9: 안녕, 지니.
8: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비가 뚝 그치는 거 있지?
2: 오,
9: 와.
1: 지니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나 봐.
2: 그러게, 지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기차 같아.
8: 로기, 너도 지니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0: 다음 날, 로기가 운행을 위해 차고지를 나섰어요.
4: 빨리 가면 운행 시간에 맞출 수 있겠어? 왜 내 앞에서만 빨간불이 되는 거야?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8: 로기, 너도 지니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4: 그래, 나도

0: 지니를 만나봐야겠어.
1: 로기는 지니를 만나기 위해 철도 건널목에 왔어요.
0: 여기선 지니를 만날 수 있겠지. 랄랄라. 지니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로기!
0: 띠띠뽀, 안녕.
2: 안녕. 그런데 얼굴은 왜 그래?
0: 별일 아니야. 아 참, 띠띠뽀, 혹시 지니 못 봤어?
2: 지니? 지금쯤 간이역으로 가고 있을걸? 그런데 왜?
0: 고마워. 나 먼저 가볼게.
1: 로기는 지니를 만나러 간이역에 찾아갔어요.
0: 지니!
2: 어? 로기! 안녕, 오랜만이야.
0: 드디어 만났다! 어?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2: 나를?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행운의 기차라고?
0: 그래! 타요랑 라니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건 다 지니 덕분이랬어.
2: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
0: 아니야! 애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고마워, 지니.
2: 잘 가, 로기.
0: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지? 어? 지니잖아? 무슨 일이지?
2: 어떡해.
0: 지니.
2: 어? 로기.
0: 무슨 일이야?
2: 저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정비기차들도 바로 올 수가 없대.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기다릴 텐데 어쩌지.
0: 걱정 마. 내가 치워볼게.
2: 어? 정말? 조심해.
0: 이런.
2: 로기 괜찮아?
0: 괜찮아.

0: 나 먼저 가볼게.
1: 로기? 로기가 많이 속상한가 봐.
0: 하나 누나.
2: 로기, 무슨 일이야?
0: 휠캡이 빠져서 고치러 왔어요.
1: 어쩌지? 지금 남은 휠캡이 하나도 없는데 고치려면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아.
0: 알겠어요. 이만 가볼게요.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2: 로기.
0: 하나 누나.
2: 이것 좀 봐. 새 휠캡이 도착했어.
0: 우와, 며칠 걸린다고 했잖아요.
2: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로기에게 딱 맞는 휠캡이 와있더라고. 로기가 운이 좋은가 봐.
0: 제가요? 아, 지니 덕분인가 봐요.
2: 지니? 꼬마기차 지니 말이야?
0: 네, 빨리 달아주세요.
3: 새 휠캡을 단 로기는 서둘러 지니를 만나러 나섰어요.
0: 빨리 지니한테 보여줘야지.
4: 로기.
0: 캡틴, 루키.
4: 로기,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더구나.
0: 네? 대단한 일이요?
5: 네가 지니를 도와줬다며?
4: 마침 저기 나오네.
6: 다음은 용감한 꼬마버스 로기의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로기는 선로 위에 쓰러져 있던 나무를 밀어내 지니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7: 가 아니었다면 지니는 운행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맙다, 로기.
0: 우와.
4: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어.
5: 로기, 다시 봐야겠는걸?
0: 멀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4: 잘 가.
5: 잘 가.
3: 로기는 지니가 있는 간이역에 도착했어요.
8: 안녕히 가세요.
9: 안녕.
0: 지니.
8: 어?
0: 안녕.
8: 로기, 여긴 무슨 일이야?
0: 역시 지니는 행운의 기차였어. 이것 봐. 어제 널 만났더니 새 휠캡도 받고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8: 우와, 정말?

0: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허브 아저씨.
1: 내가 뭘? 난 그저 휠캡을 배달하고 뉴스에 제보한 것밖에 없는걸.
0: 로기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정말 대단해, 로기.
2: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0: 고맙긴, 나야말로 고마운걸.
2: 어?
0: 로기 덕분에 무사히 운행을 마칠 수 있었잖아. 로기야말로 행운의 버스야.
2: 내가 행운의 버스라고? 우와! 나는 행운의 버스다! 그럼 친구들한테도 행운을 나눠주러 가볼까? 다음에 또 보자.
0: 응, 잘 가, 로기.
3: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로기는 정말 행운의 버스예요.
4: 신입 시티투어 버스 롤리.
3: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에 모여있어요.
4: 얘들아,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5: 놀이터에 놀러가는 건 어때?
6: 좋아.
2: 빨리 가자.
7: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능선으로 이어지는 성곽과 봉수대 등이 있고 정상에는
2: 뭐지? 처음 보는 버스인데?
7: 내려다볼
8: 롤리
7: 수 있습니다. 어? 시트 안녕하세요.
8: 반가워. 시간 맞춰 왔구나.
9: 안녕, 롤리.
7: 안녕하세요.
4: 시투, 하나 누나, 이 친구 누구예요?
8: 인사해. 며칠 전에 투어버스 면허 시험을 통과한 롤리야.
7: 안녕. 만나서 반가워.
10: 안녕, 롤리.
9: 롤리는 면허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아주 똑똑한 버스야.
4: 우와, 대단하다.
11: 그럼 롤리도 어? 시투처럼 투어버스로 일하는 거예요?
8: 어. 다른 도시에서 운행하기 전에 며칠 동안 나랑 운행 실습을 하기로 했어.
7: 앞으로 잘 부탁해.
10: 와.
8: 얘들아, 롤리한테 차고지 안내 좀 해줄래?
10: 네, 좋아요.
5: 이쪽이야, 롤리.
4: 여긴 정비소야. 하나 누나가 여기서 우릴 정비해줘.
7: 그렇구나. 아, 여기 영상 실습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디야?
4: 아, 이쪽이야.
7: 고마워.
4: 여기가 영상 실습장이야. 여러 가지 운행 연습을 할 수 있지.
7: 나도 다른 곳에서 해본 적 있어.
4: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 봤는데 우리 놀러 갈까?
7: 아니야, 난 여기서 운행 연습 좀 할게.
4: 뭐? 오자마자 연습부터 하는 거야?
2: 그러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
7: 미안, 운행을 완벽하게 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해.
4: 알았어.
12: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철교를 포함해 총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7: 한강의 깊이는 5m, 다리는 31개.
4: 언제 끝나는 거야?
11: 그러게.
2: 아, 우리 파티를 여는 건 어때?
10: 파티?
2: 그래, 신나는 파티를 열면 롤리도 놀고 싶어질 거 아니야.
11: 와, 좋은 생각이야.
10: 맞아.
13: 와, 재밌겠다.
2: 자, 지금부터 차고지 파티를 시작합니다. 이제 롤리도 놀고 싶어 하겠지?
4: 당연하지.
12: 도심에 위치한 곳은 옛날 왕이 살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공부를
4: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공부를 하냐니.
3: 다음 날 롤리는 시투와 함께 운행 실습을 시작했어요.
7: 안녕하세요.
1: 아빠구나.
4: 아빠, 아빠.
1: 안녕.
4: 안녕.
8: 잘할 수 있지, 롤리?
7: 물론이죠. 완벽하게 준비했는걸요.
8: 좋아, 그럼 출발할까?
7: 네.
3: 롤리는 먼저 첫 번째 코스인 고궁으로 향했어요.
7: 이곳은 만들어진 지 500년 이상 된 고궁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14: 처음이라더니 아주 잘하는걸.
1: 그러게, 전혀 초보 버스 같지 않구만.
7: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3: 롤리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음 코스인 남산에 도착했어요.
7: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11: 졸려요. 지루해.
7: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4: 우와, 꽃이다. 아빠, 어? 저기 꽃 보러 가면 안 돼요?
15: 그래? 롤리, 아이가 꽃을 보고 싶다는데 내려주면 안 될까?
7: 죄송하지만 여긴 멈췄다 가는 곳.

0: 아니라서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1: 정해진 코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2: 롤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0: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도착 시간에 못 맞췄잖아.
1: 롤리, 승객들한테 설명해드려야지.
0: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다리는
3: 바닥에가 한강이라고.
0: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을 다 잊어버렸어.
1: 롤리.
0: 꼬마 버스 타요.
1: 다녀왔어.
4: 어서와 시트. 오늘 롤리는 어땠어?
1: 걱정이야.
4: 왜?
1: 관광지 설명만 늘어놓기 바빴거든. 그래서 승객들이 어떤지 잘 못 보는 것 같아.
4: 예전에 시트랑 똑같네.
1: 어?
4: 시트도 예전에 운행할 때 설명만 잔뜩 했었잖아.
1: 내가? 맞아. 나도 그랬었구나. 그런데 하나 덕분에 바뀌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고마워, 하나야.
4: 시트.
0: 결국 오늘도 롤리랑 못 놀았네. 맞아, 친해지고 싶은데.
1: 얘들아.
5: 시트.
6: 무슨 일이에요?
1: 롤리에게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주겠니?
5: 숙제요?
2: 다음 날이 되었어요. 롤리가 이른 아침부터 운행 준비를 하고 있네요.
0: 박물관에는 30만 개의 보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총 6개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좋아, 오늘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해낼 거야. 롤리!
4: 어?
5: 안녕!
1: 운행 준비 중이었구나?
0: 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1: 오늘은 운행 대신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줄 거야.
0: 좋아요, 무슨 숙제인데요?
1: 꼬마 버스들이랑 같이 도심 구경을 하고 오는 거야.
5: 재밌겠지?
7: 재밌겠지?
0: 도심 구경이요? 그건 노는 거잖아요.
1: 이건 운행만큼 중요한 숙제라고. 어서 다녀와.
0: 알겠어요.
4: 어서 가자, 롤리.
2: 롤리는 시초의 숙제를 하기 위해 꼬마 버스들과 도심으로 나왔어요.
0: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8: 따라와 보면 알아.
0: 뭐야, 남산에 온 거야? 여긴 이미 잘 알고 있지.
8: 정말?
0: 그럼.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농산으로 이어지는. 설명이 아직 안 끝났는데.
8: 롤리, 이리 와봐. 꽃향기가 정말 좋아.
0: 꽃향기?
8: 어서 한번 맡아봐.
0: 향기가 정말 좋아.
2: 롤리와 꼬마 버스들은 남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0: 설명만 외우느라 몰랐는데 남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8: 그럼. 롤리, 어서 가자.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더 멋진 곳이 있어.
0: 더 멋진 곳? 응? 한강엔 왜 온 거야?
8: 응,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0: 롤리, 저쪽을 봐!
5: 우와!
0: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 봐!
1: 얘들아! 숙제는 잘 마쳤니?
0: 네, 정말 최고였어요.
1: 그래?
0: 직접 보고 즐기고 나니까 투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 롤리.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8: 무슨 얘기지?
6: 우리가 숙제를 잘 도와줬나 봐.
2: 다음 날, 롤리는 다시 손님들을 태우고 투어버스 운행에 나섰어요.
0: 여러분, 여기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남산이에요. 내려서 직접 꽃향기도 한번

0: 정말 좋네.
1: 좋았어. 어? 이 시간쯤이면. 아, 그래. 씨뚜, 혹시 박물관 대신 한강에 먼저 가도 될까요?
2: 어? 한강에?
1: 승객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2: 뭐? 그래.
1: 도착했습니다. 예.
3: 어? 여기는 박물관이 아닌데. 어?
1: 원래는 박물관을 갈 차례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강에 왔어요. 모두 저쪽을 봐주세요.
2: 어? 우와! 정말 아름답다.
0: 멋지다.
1: 아름다운 한강 노을은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답니다.
2: 우와.
1: 어때? 정말 멋지지?
2: 응,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이야.
1: 씨뚜, 네가 먼저 즐겨야 승객들에게도 잘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4: 롤리가 다른 도시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1: 정말 고마워요, 씨뚜.
2: 뭘? 넌 분명 좋은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야.
5: 잘가, 롤리.
6: 또 만나자.
1: 잘했어, 얘들아. 다음에 내가 운행하는 곳에 놀러와.
6: 그래. 꼭 놀러갈게.
4: 롤리는 멋진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롤리.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랜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타운.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중물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둘이를 위한 깜짝 선물.
5: 늦은 저녁 타요가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어요.
4: 안녕하세요.
6: 어? 타요구나.
4: 이렇게 늦게 집에 가시는 거예요?
6: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야근이네.
4: 얼른 타세요. 제가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6: 고마워.
4: 출발합니다.
6: 둘이야.
7: 아빠, 언제 와요?
6: 아빠 오늘도 늦어. 너무 늦었으니까 먼저 자.
7: 알겠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6: 사랑해, 둘이야.
4: 둘이에요?
6: 요즘 일이 늦게 끝나서 잘 못 보거든.
4: 그래도 곧 둘이 생일이니까 그때 멋진 선물을 주면 좋아할 거예요.
6: 사실 선물로 뭘 줄지도 못 정했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말이야.
4: 그래요?
8: 우와! 멋있다, 멋있다!
4: 가디언 X가 나가신다, 슈!
9: 나 한 번 만져봐도 돼?
4: 안 돼, 될 거야.
7: 나도 가디언 X 갖고 싶다.
4: 아! 가디언 X 장난감 어때요?
6: 가디언 X?
4: 네, 둘이가 정말 갖고 싶어 했거든요.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6: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사러 가야겠다.
4: 주말에는 저도 쉬니까 같이 갈게요.
6: 그래 주겠니? 이거 든든한걸.
5: 타요와 조리 아빠가 둘이의 생일 선물을 사기로 한 주말이 되었어요.
4: 안녕하세요.
6: 타요, 쉬는 날인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4: 뭐려.
6: 그러저나 가디언 X가 인기가 많던데 장난감을 구할 수 있을까?
4: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서 출발해요.
6: 그래. 네? 다 팔렸다고요?
10: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11: 죄송합니다.
6: 할 수 없죠. 수고하세요.
10: 네.
6: 다 팔렸다는데 어쩌지?
4: 괜찮아요. 어서 다른 가게로 가봐요.
6: 그래.
5: 타요와 둘이 아빠는 장난감을 구하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12: 여기도 다 팔렸어요.
6: 정말요?
5: 어디서도 장난감을 구할 수 없었어요.
6: 여기도 없다고요?
11: 네, 죄송합니다. 빨리 가자.
4: 여기가 마지막 가게예요.
6: 여기엔 있어야 할 텐데. 가디언 X다.
4: 정말 다행이에요.
6: 그러게.
12: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6: 얼른 줄부터 서야겠다.
13: 자,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이게 마지막 물건이에요.
6: 정말요? 고맙습니다.
4: 다행이다.
6: 둘이가 좋아하겠지.
4: 가디언 X
12: 다 팔렸대. 다음에 다시 오자.
4: 진짜 스티커 다 모으면 사준댔잖아요.
12: 미안해. 다른 데 다시 가볼까?
6: 자, 여기. 이건 네가 가져. 앞으로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4: 고맙습니다.
12: 와, 정말 감사해요.
6: 뭐려. 가디언 X 장난감은 또 어디서 구하지?
4: 그러게요. 이제 파는 것도 없을 텐데. 아!
6: 어?
4: 우리 진짜 가디언 X한테 사인을 받는 건 어때요?
11: 사인?
4: 네! 피노트한테 들었는데 가디언 X가 오늘 남산에서 촬영을 한댔어요.
11: 그래? 그럼 어서 가보자.
4: 네!
5: 타요와 두리 아빠는 가디언 X를 만나러 남산 촬영지에 왔어요.
4: 저기인가 봐요.
11: 그래? 그런데 가디언 X는 안 보이는 거?
14: 이쪽은 촬영 중이라 들어오시면 안 돼요.
4: 아무래도 저쪽이 촬영장인가 봐요.
11: 내가 가서 물어볼게.

0: 야, 저 여기서 가디언엑스 촬영하는 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사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촬영이 길어지면 밤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0: 그럼 기다리면 되죠. 조금만 기다리면 사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2: 정말요? 빨리 만나면 좋겠어요.
0: 오래 걸리긴 하네.
3: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4: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2: 가디언엑스다. 촬영이 끝났나 봐요.
0: 뭐? 어디? 어디? 가디언엑스. 잠시만요.
6: 네, 무슨 일이시죠?
0: 저 사인 좀 부탁드려요.
6: 아, 네.
0: 촬영이 늦어져서 사인을 못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6: 아, 그럼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0: 네. 곧 아들 생일인데 가디언엑스 팬이라 사인을 꼭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6: 아, 그랬군요.
0: 고맙습니다. 둘이가 좋아하겠지?
6: 저, 잠시만요.
0: 네?
6: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더 좋은 걸 선물로 드릴게요.
0: 더 좋은 거요?
6: 우와. 직접 가디언엑스가 돼서 나타나면 아드님이 더 좋아할 거예요.
0: 정말 고마워요.
6: 별 말씀을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2: 정말 잘 됐어요.
0: 그러게.
2: 꼬마 버스 타요. 네, 다 왔습니다.
0: 고마워 타요. 니 덕분에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
2: 말이야. 그런데 가디언엑스가 어떻게 등장하면 좋을까요?
0: 글쎄.
2: 시작한다. 아빠, 아빠, 저거 보세요.
0: 뭐?
2: 가디언엑스예요.
7: 가디언엑스. 가디언엑스, 이 못된 악당!
2: 나 가디언엑스가 용서하지 않겠다!
0: 와, 정말 똑같은데?
2: 전 못된 악당들을 물리치는 가디언엑스가 제일 좋아요.
0: 아, 그래? 둘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연기하는 거야?
2: 좋은 생각이에요.
0: 그런데 악당이랑 썬더볼트는 어떻게 하지?
2: 그런 거라면 저한테 맡기세요.
3: 드디어 둘이의 생일 아침이 되었어요.
8: 둘이야, 일어나야지. 생일 축하해, 둘이야.
2: 고마워요. 어? 그런데 아빠는 뭐?
8: 글쎄, 어디 가셨지?
2: 내 생일도 잊으신 게 분명해요. 아빠는 정말 너무해. 어? 둘이야!
8: 어? 타요가 왔나 보네. 어서 나가봐.
2: 아, 네. 두리야, 안녕?
9: 타요, 무슨 일이야?
2: 생일 축하해, 두리야.
9: 고마워, 타요.
2: 우리 같이 생일 축하할 겸 공원에 놀러 가는 게 어때?
9: 공원?
2: 그래, 좋아.
9: 우리 뭐하고 놀까?
2: 숨바꼭질 어때?
9: 그래, 좋아.
10: 어이, 거기 꼬마들.
2: 너희들은 누구야?
11: 우리 지구를 정복하러 온 무시무시한 악당민이시다.
12: 맞아.
9: 너희들 뭐하는 거야?
2: 어? 저기 썬더볼트다.
0: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야, 야!
13: 그가 가디언 X잖아!
0: 만나라! X 파워!
11: 가디언 X 두고 보자!
13: 두고 보자!
2: 우와! 가디언 엑스! 고마워요!
0: 이쯤이야 문제 없지.
2: 정말 고마워요, 아빠!
0: 둘이야, 아빠인 줄 어떻게 알았어?
2: 전 처음부터 알아봤는걸요.
0: 이거 들켰네. 생일 축하해, 둘이야.
2: 고마워요, 아빠. 제가 본 가디언 엑스 중에 최고였어요.
0: 정말?
2: 그럼요. 역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0: 둘이야.
13: 이야, 생일 축하해.
2: 모두들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악당 분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4: 뭐?
3: 둘이를 위한 아빠의 깜짝 선물이 멋지게 성공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둘이.
2: 가니야, 고마워.
3: 늦은 오후, 가니와 로기가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0: 오늘은 너무 바빴어.
5: 나도 돌아가서 좀 쉬자. 흰 옷이잖아.
10: 무슨 일 있나 봐.
5: 가보자. 응? 피넛, 안녕. 너희들이구나. 안녕.
10: 응? 무슨 일이야?
5: 일하러 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는지 움직이질 않아.
12: 우리가 정비소에 데려다 줄까?
5: 괜찮아. 토토가 오기로 했거든. 그런데 내가 못 나가면 다른 것이라도 일하러 가야 할 텐데.
10: 큰일이네. 우리도 일이 막 끝나서 엄청 피곤한데.
5: 어떡하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12: 피넛, 오늘은 내가 대신 운행해줄게.
5: 정말?
12: 응. 손님들이 기다린다며.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10: 가니, 너도 아까 피곤하다며.
5: 괜찮아. 정말 고마워, 가니야. 그럼 좀 부탁할게.
12: 응, 그럼 다녀올게. 안녕하세요.
3: 가니, 피넛은 왜 안 오니?
12: 오늘은 제가 피넛 대신 운행을 나왔어요. 피넛이 오다가.
14: 저기 바쁘니까 빨리 문 좀 열어줄래?
0: 늦었다고.
5: 네.
12: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4: 가니, 시청까지는 아직도 멀었니?
0: 이러다 약속을 늦겠어.
12: 네, 금방 도착해요.
3: 가니가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12: 도착했습니다.
0: 아, 늦었다 늦었어.
5: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10: 가니, 이제 끝난 거야?
5: 응.
10: 피곤하겠다. 그러게 뭐하러 일하겠다고 했어?
5: 피넛이 너무 곤란해 보였어.
10: 으휴, 다음부턴 남의 일은 못 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5: 아니야, 도와주면 나도 기쁜걸. 피곤해서 아침에 씻어야겠다. 잘 자, 로기.
10: 응, 잘 자.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가니가 세차를 하러 왔네요.
10: 아, 상쾌해.
5: 로기 일찍 나왔네.
10: 내가 좀 부지런하잖아.
2: 어떡해.
12: 라니, 무슨 일이야?
2: 아침 일찍 나갔어야 하는데 늦잠을 자버렸어.
12: 뭐?
10: 그러게, 나처럼 일찍 좀 일어나지. 난 먼저 간다.
2: 이러다 늦으면 어쩌지?
12: 그럼 너 먼저 세차해. 내가 맨 뒤로 갈게.
2: 정말?
12: 응. 자, 어서 들어가.
2: 가니, 정말 고마워.
12: 뭘? 그럼 나중에 봐.
5: 드디어 내 차례다.
2: 고장났나봐.
3: 가니는 결국 세차를 하지 못하고 운행을 나왔어요.
5: 하필이면 그때 고장이 날 게 뭐야.
10: 가니, 안녕.
5: 안녕, 얘들아.
10: 이게 무슨 냄새야? 가니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0: 괜찮아?
1: 응, 괜찮아.
2: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큰 사고가 생길 뻔했어.
1: 아니에요.
2: 그런데 이 짐은 어떡하지? 분명 또 떨어질 텐데.
3: 그럴게요.
1: 내가 실어줄게.
3: 정말?
1: 응, 마침 일이 끝났거든.
3: 우와, 고마워, 가니.
1: 저한테 실으세요. 다녀왔습니다.
4: 가니 왔구나.
5: 이제 오는 거야?
1: 응.
4: 어? 잠깐만. 그 상처들은 뭐야? 대체 뭘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조심했어야지.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1: 네.
4: 하트,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5: 네, 하나 언니.
4: 이쪽으로 와, 가니.
1: 네.
6: 꼬마 버스 타이어!
7: 정비소에서 다시 색칠한 가니는 힘없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 난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6: 가니!
1: 타이어!
6: 오늘 난이랑 어디 다녀왔는지 알아?
1: 어딘데?
6: 우리 가디언엑스 영화 보고 왔어. 지금 극장에서 특별 상영하고 있거든.
1: 가디언엑스 영화? 와, 나도 보고 싶다.
8: 자기들끼리만 보고 오고.
9: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 다녀오면 되잖아.
8: 그래? 가니야, 그럼 내일 나랑 갈래? 난 오늘 일 때문에 못 봤거든.
1: 좋아. 정말 기대된다.
6: 얼마나 재밌었다고.
9: 맞아. 꼭 가봐.
8: 가니, 빨리 나와.
1: 잠깐만.
8: 이러다 늦겠다고.
1: 알겠어, 이제 가자.
4: 얘들아. 너희 혹시 심부름 좀 다녀올 수 있니?
1: 심부름이요?
4: 급하게 정비용품이 필요한데 하트가 자리를 비웠거든.
1: 정말로?
8: 저흰 영화를 보러 가던 중이라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1: 그게 그렇긴 한데.
4: 그렇구나. 어쩌지?
8: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가냐, 빨리 가자. 다음부터 남 일은 못 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1: 맞아. 심부름 다녀오면 영화를 못 볼 수도 있잖아.
4: 오늘은 꼭 봐야 하는데.
1: 하나 누나.
4: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하트,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5: 네.
1: 어제 나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못 간 거잖아.
8: 아니, 안 올 거야?
1: 로기, 먼저 가. 난 하나 누나를 도와주고 갈게. 이따 봐.
8: 뭐? 분명히 늦을 텐데. 그럼 나 먼저 간다.
1: 하나 누나, 제가 심부름을 다녀올게요.
4: 정말? 고마워.
1: 멀려.
10: 영화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겠어.
1: 아니. 피널 안녕.
10: 어디 가는 거야?
1: 하나 누나 심부름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가는 길이야.
10: 그래? 그럼 내가 대신 가줄까?
1: 뭐? 정말?
10: 응. 지난번에 날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1: 그러지 않아도 돼.
10: 내가 다녀올 테니까 너 좀 쉬어. 이제 피곤해 보이더라.
1: 피멀, 고마워.
10: 뭐해? 그럼 다녀올게.
1: 바로 극장으로 가면 되겠다. 연료가 다 떨어졌네. 충전소에 둘렀다 가야겠다. 줄이 왜 이렇게 길지?
6: 가니! 여기야!
1: 충전하러 온 거야?
10: 응! 너 극장 가는 길이구나?
1: 맞아. 그런데 연료가 떨어져서 잠깐 들렀어.
10: 그래? 그럼 네가 여기서.
1: 뭐? 아니야. 네가 오랫동안 서 있었잖아.
10: 난 다시 서면 돼. 너도 내가 늦잠 잤을 때 세차 순서를 양보해줬잖아.
1: 아니야. 정말 고마워.
10: 뭘? 그럼 영화 잘 보고 와.

0: 다행이다. 영화 시간에 맞출 수 있겠는걸? 길이 꽉 막혔네. 이러다 늦겠어.
1: 다니야!
0: 놀이야!
1: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0: 자동차 극장에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막히네.
1: 그래? 극장 가는 지름길을 아는데. 나만 따라와.
2: 다니는 놀이를 따라 극장으로 향했어요.
1: 다 왔어.
0: 우와, 고마워. 네 덕에 영화를 볼 수 있겠어.
1: 너도 어제 날 도와줬잖아. 그럼 영화 재밌게 봐.
0: 잘 가. 이제 들어가 볼까?
3: 다니!
0: 로기, 이제 오는 거야?
3: 이 앞에 길이 엄청 막혔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빨리 온 거야?
0: 그게... 시작하나 봐! 어서 가자!
3: 가니, 어떻게 온 건데? 궁금하단 말이야.
0: 영화부터 보고!
2: 가니가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시간에 맞춰 극장에 도착했네요. 영화 재미있게 봐요, 가니.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길길,
4: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로 동안아라 키스.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클릭서!
2: 클릭서! 뭘 만들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게 가죠.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5: 얼굴엔?
2: 순한 길길!
5: 진물엔?
2: 덕덕분말!
6: 순하게?
2: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 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흔들흔들 싱싱.
6: 여기서도 싱싱.
7: 빙글빙글 날라라.
6: 시속을 랄라라.
7: 재밌다.
6: 잠깐 쉬자.
7: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6: 의자도 돌려볼까.
7: 데이터 놀자. 안녕.
6: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0: 원더키드.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미지가 커졌어요. 간식 먹자. 간식이요. 슈슈슈.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1: 간식 빼는 따로 있다큐.
2: 맛있습니다, 뮤.
3: 또 먹고 싶다큐.
4: 주주, 하나만 더 줘라, 큐.
0: 어?
4: 큐?
0: 또 줄 거냐, 큐?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4: 주주 밉다, 큐.
0: 어?
5: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0: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5: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0: 설마? 못 살아. 핑크비즈, 너? 거기서! 핑크비즈,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뀨! 아셔?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뀨? 슈슈! 난 아주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뀨!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뀨?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뀨?
1: 슈!
0: 슈슈슈 괜찮다 뀨. 크면 클수록 더 좋다.

0: 내가 다 먹는다큐.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큐.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샤샤샤샤.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달간다큐. 어?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큐. 어? 빠! 지각이야. 샤.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 끼어.

0: 너 이리 와.
1: 따라해, 핑크비주.
2: 하기 싫다규.
1: 얼른 하라니까.
2: 알았다규.
3: 주주? 괜찮아? 어떡해.
2: 핑크비주.
3: 핑크비주?
2: 어떻게 된 거냐, 큐?
4: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2: 이러다 큰일 난다, 뷰.
4: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뷰.
1: 너?
5: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2: 슈슈.
6: 슈.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2: 슈슈.
1: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2: 슈.

0: 어떻게 된 거냐, 큐. 쭈라쭈라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뮤즈.
1: 변신해서 따라가자.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큐즈.

0: 눈치는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다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조심해, 빈터미주. 봤지? 걱정 마라, 뀨.
1: 빈터미주, 앞에 봐.
0: 응? 뀨. 신호가 왔다, 뀨. 뀨. 걱정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2: 어휴, 요 말썽쟁이들.
0: 아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2: 어, 아니, 됐거든. 도망쳐, 아뇨.
0: 뀨. 자, 먹고 말아, 뀨.
3: 동화나라 강

0: 드디어 동아나라 문이 열렸어.
1: 이게 다 레드위즈랑 루시 덕분이야. 고마워.
0: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어? 여기 동아나라 맞아?
1: 맞아. 여긴 플레로마 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
0: 주주, 이거 봐라, 뀨. 그 쓰레기는 뭐야?
2: 쓰레기라니, 이건 요정의 보물이다뇨.
0: 보물이라고? 뭔데, 뭔데?
2: 내 거 재봉틀이다뇨.
1: 이건 요정 주주가 쓰던 거울인데?
3: 누구야? 나를 깨운 게?
1: 너 요정 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요정 주주? 긴 루이 왕자를 찾으러 갔는데.
0: 떠났다고? 어디로? 언제 오는데요?
3: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여긴 날씨가 왜 이래?
3: 차가워. 난 갈래. 여긴 춥고 아무도 없다고.
1: 안 돼. 가지 마.
4: 로사가 동화나라 독감에 걸렸다, 큐.
0: 어떡해. 얼른 나아야 할 텐데.
1: 추워.
0: 어머, 얘 떨고 있잖아. 담요랑 이불이 더 필요해.
4: 우리가 덮어줄게, 큐. 사두르자, 큐.
1: 너무 추워.
0: 아직도? 어떡하지?
4: 짠! 바느질의 고수 옐로비즈를 소개합니다.
2: 동화나라에서 찾은 재봉틀로 이불을 만들 거다뇨.
5: 맞다. 옐로비즈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을 만든다 끼우.
0: 정말이야?
2: 나만 믿어라뇨.
0: 잠들었어. 이제 안 추운가 봐. 너 제법인데?
4: 푹 자게. 그만 나가자, 큐.
0: 내가 너희들 뒤치다 거리나 하다니.
4: 투덜대지 말고 얼른 가자, 뿅.
0: 알았어.
6: 피곤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
2: 멈춰라뇨.

0: 왜 그래? 어?
1: 내가 저 사람에게 꿀잠을 선물하겠다뇨.
2: 와!
3: 어?
2: 이야, 성공이다, 뀨!
1: 옐로비주,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뮤!
4: 손이 떨어지질 않는다, 뮤!
2: 옐로비주!
4: 야가 이겨! 뮤!
0: 제 봉투에 나쁜 마법이 걸려있어. 당장 멈춰야 해.
1: 루시! 뀨!
0: 루시가 너네한테 간 지 한참인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5: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얼른 찾아보자. 모두 잠들었어. 다들 뭔가 덮고 있는데?
2: 큰일 났습니다, 뮤! 옐로비즈의 재봉틀이 이상해졌다, 뮤!
0: 얼른 변신하자.

0: 주주! 주주!
1: 일어나, 로사. 친구들이 위험해.
0: 주주, 너 어디 있어?
1: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먼 데가 아니라 바로 네 옆을 보라고.
0: 이건...
1: 친구들이 위험해!
0: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2: 이게 뭐야?
3: 나 좀 도와줘라뇨!
2: 옐로비즈, 조금만 참아!
1: 조심해! 핵핵 레인보우 스틱! 스와이 댄스 윙!
2: 옐로비즈! 이대로는 안 되겠어.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주주, 노래 연습 좀 해.
2: 신디! 뇨!
3: 뇨! 뇨!
0: 주주, 스텔라, 로사!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노래, 노래를 불러줘라, 뇨!
3: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한다, 뇨!
1: 알았어, 얘들아, 시작하자.
3: 응. 뉴! 슈!

0: 예, 잘 잤다.
1: 어,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2: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루사, 너도 다 나은 거지?
3: 응, 있잖아. 나 너희를 잃는 줄 알고 걱정했어. 더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4: 우린 어디 안 가. 사라진 이 친구는 같이 찾아보자.
5: 나도 도울게.
3: 모두 고마워.
6: 어? 옐로비쥬, 뭐 하는 거야?
4: 너희의 우정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만드는 중이다, 뉴!
6: 안 돼! 멈춰!
4: 어? 받기 싫으면 넌 빼고 주겠다, 뉴!
6: 그건 더 안 돼!
4: 어쩌라는 거야, 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7: 얼굴엔?
8: 순하게!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M 포키젤?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M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덕분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지금 둘이 무슨 놀이 하고 있는 거야?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가자고. 이려 이려 이려. 그래, 너희들은 이 게임 절대 못 이겨.

바로 내가 원하는 거잖아. 모두 쓸어버리겠어.

드디어 역전 성공! 혹시 이걸 타고 집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우리 천천히 한번 날아볼까?

잘 날지? 집으로 다시 출발! 우와!

혹시 이 마법의 빗자루를 계속 타면 나도 저 무서운 마녀처럼 변하는 거야? 그럼 나도 코가 저렇게 커져? 어? 나 이제 안 타도 될 것 같아. 얘기했잖아. 충분히 탔다고. 엄마! 그런데 이 빗자루가 빠지질 않아. 엄마! 제발 내 코가 무섭게 커지기 전에 이 빗자루를 밖으로 내보내주면 안 될까?

널 두고 어딜 간다 이거지? 그래 좋아. 곰도 없으니 집에나 가야겠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와! 와! 와! 와! 와! 여기 재밌는 거 정말 많은데!

금방 올 거니까 걱정 마. 엽서 보내면 꼭 답장, 알지?

은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썰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썰 마데카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1: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배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4: 내일 또 놀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다들 안녕? 너희들도 36이 여기로 오라고 했어?
10: 응, 근데 여기엔 이 요술 거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11: 오, 다들 모였으면 거울을 보래. 그럼 36이 나타난대.
12: 36은 안 보이는데. 오.
9: 수수께끼다! 우리가 여기 모두 모였고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면
13: 어후! 누가 나타날까?
14: 36! 수수께끼 친구들 잘했어! 수수께끼 더 하고 싶은 친구 있어? 그러면 수수께끼 광장으로 나를 따라와!
1: 수수께끼 광장으로 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넘버블록을 채워서 여기에 잠긴문을 열 수가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열쇠꾸러미야.
10: 어떻게 들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
14: 오, 저기 6, 6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열쇠라고 했잖아.
15: 어쩌면 이게 잠긴 문일지도 몰라.
1: 그리고 우리는 넘버블록으로 문을 여는 거지.
9: 오, 맞아! 바로 그거야! 너희 셋은 문 안으로 이동해 볼래? 그리고 너희 셋은 그 옆으로 가봐!
1: 축하해! 문 하나가 열렸어! 문 두 개를 더 열면 성공이야! 우리가 아까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번 문에서는 모양이 약간 달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맞춰봐! 우린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12: 더 어려워졌는데.
10: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처음 문을 열 때처럼 시작해보자. 육 세 개는 안쪽으로 이동해줄래?
1: 여기에는 블록 여섯 개가 들어가면 딱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 모양은 아닌 것 같네. 잘하고 있어. 가로 한 줄이 채워졌잖아. 봐, 세로도 거의 채워졌어.
9: 오, 저게 한 면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된 것 같아. 한 줄 위로 올라가줄래?
15: 회전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회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훗!
11: 같은 모양이야. 봐!
9: 너희 셋은 거꾸로 뒤집어줄래?
14: 이제 너희들은 문 안의 열쇠들과 모양이 같지만 뒤집어져 있네.
1: 사각형 안에는 패턴이 반복되지. 테슬레이션이라고도 한단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할 거야. 우리가 전부 다른 모양이니까.
13: 이럴 수가.
1: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손해볼 건 없어. 힌트가 어디 숨어있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14: 진짜 어려워 보인다.
9: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5: 그러면 다시 해보면 돼. 손해볼 건 없다잖아.
9: 그리고 힌트도 찾아보라고 했잖아.
14: 봐! 두 개 구역이 색깔이 달라. 저 두 개를 먼저 찾으면 되겠네.
5: 노란색 구역은 네 번째 육이네. 저기로 점프해줄래?
13: 야호!
10: 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은 세 번째 육처럼 생겼네.
1: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고.
10: 다른 방향? 그렇구나!
9: 오, 저 모서리 부분은 계단 모양인데 계단 모양 조각은 딱 하나 있네. 저기로 올라가.
15: 저기 채우려면 정사각형 4블록이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 두 개 자리가 더 있으니까 네 자리야. 저긴 뭐가 들어갈까? 오, 잠깐만!
3: 이 모양은 왼쪽에 있는 6이랑 딱 맞네. 완전 럭키잖아.
4: 하나 남았어. 오, 잠깐만 한번 돌아볼래. 오, 작업봐.
16: 성공했군 수수께끼 친구들. 수수께끼 광장에 온 걸 환영해. 많은 수수께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시작하자고.
17: So, what's the problem, Green?
18: I've been colouring the trees in the forest. The leaves are easy. They're green. But I don't know what colour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19: It should be... brown.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brown.
20: I agree, Owl. Hoo-hoo, are you?
19: I'm brown. Down to earth, that's me. I'm an adventurer and a color explorer. And now that I've found you, I've earned my color explorer badge.
20: Oh, wowzers.
18: It's great to meet you. And you're right about the tree. Brown and green go well together.
19: Yes, I know all about the woods. Ooh, I'll give you a tour. This way! Here's a big brown branch. And that's a big brown bear. This way!
20: Which way did they

Ear.

배수탁자 인사드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에게 알립니다. 사이의 배수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사들의 무대. 사가 두 개니까 팔이지. 사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사들의 무대. 사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사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과 함께해. 모든 사들이 함께 모이면 40. 40.

0: 4, 4, 2는 8, 4, 3, 12 조합의 속 세어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20이지. 4, 그리고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리고 또 4, 그럼 40이지. 4가 하나, 바로 4. 정사각형. 4가 두 개, 바로 8. 옥토 디스크. 4가 세 개, 바로 12.
1: 광수타기 선수.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4가 4개, 바로 16.
1: 정사각도 봤지?
2: 우리가 4개.
0: 4가 5, 바로 20.
3: 나는 타고난 춤꾼이지.
4: 탭, 탭, 탭, 탭, 탭.
0: 4가 6, 바로 24.
5: 방선타기는 내가 최고지. 변신, 회전, 변신, 회전.
0: 4가 7, 바로 28.
6: 함께 패턴을 골라보자
0: 예 4가 8 바로 32
5: 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댄스
0: 4가 9 바로 36
7: 커다란 정사각형
0: 4가 9개
7: 계단으로 변신
0: 4가 10개 바로 40 멋지고 큰 직사각형 컴온 4, 2는 4, 4, 2는 8 4, 3, 12 조화 계속 세어보자 4, 4는 16, 4, 5는 20, 4, 6은 28, 4, 8은 32, 4, 9는 36 모든 4들이 한 곳에 모였네 4가 10개면 40 4들의 무대 4가 두 개니까 8이지 4라면 할 수 있지 몸을 신나게 흔들어 4들의 무대 4를 하나 더 하면 24 28과 32 4를 하나 더 불러봐 춤춰 길게 리듬을 느껴 정사각형과 함께해 모든 4들이 함께 모이면 40 40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탕!
6: 아,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줄무랑
9: 덤덤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뽀이 뽀이 뽀이 뽀이 그네를 타자
1: 레미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1: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2: 좋아요.

0: 보이 보이 보이 회전문에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보이 보이
1: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정사각 청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고 동그라미들을 상대했지요.
2: 동그라미들,
1: 이제 동그라미의 끝판왕과 맞붙을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달이죠. 우리 정사각형들은 달에 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힘만으로요. 왜냐고요? 끝내주는 모험이 될 테니까요.
3: 선생님, 내가 첫 번째로 갈 거야.
4: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미안,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1: 친구들을 몇 명 부를 거야. 큰 수의 정사각형 친구들.
5: 49가 레인보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확인 완료. 7 곱하기 7. 행운을 빌어줘.
6: 우와, 우와, 우와. 세상에.
5: 그렇게 높이는 못 갔네. 하지만 내가 정사각형 무지개를 만들어냈어. 너희도 행운을 얻고 싶으면 한번 해봐.
7: 아, 여기 있었네. 이리 와봐. 보여줄게 아주 많다고. 나는 64야. 막강한 정사각형으로 변신하지. 체스판! 슈퍼 정사각형. 옥토블록 8개. 거기에 더해서 슈퍼 큐브.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줄 비장의 무기는 바이너리 부스터. 두 배의 파워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든지 우주로 보낼 수 있어. 먼저 나를 나누어 볼게.
3: 32로.
7: 16으로.
8: 8로. 4로.
9: 2로.
3: 1로. 빨간 버튼을 눌러줄 일 하나 더. 누가 올라갈지 결정하자.
10: 난 갈래.
7: 안 갈래?
8: 나는 갈래. 갈래.
9: 안 갈래.
3: 난 갈래. 그러면 됐어.

0: 온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1: 멋지다! 저건 정사각형이 아닌데.
2: 잠깐 기다려봐.
1: 정사각형이 두 개!
3: 우주의 끝으로 거의 다...
1: 굉장해! 정사각형을 로켓도 없이 우주 끝까지 보냈어. 파워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였지?
4: 그게 내가 낸 소리였을 거야. 약간 몸이...
2: 멈춰는 재채기 한 방이었어.
4: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블록 친구들 꼭 잡아. 이게 마음에 쏙 들 거야. 발사 준비.
1: 이륙 성공이야.
0: 초기 발사 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 변신 시. 우주에 도착했어. 2단계도 성공.
3: 달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어. 달 착륙기 발사.
2: 정사각형이 착륙했어.
1: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남은 건 정사각형 클럽 깃발을 꽂는 거야.
2: 넘버랜드, 문제가 생겼어. 깃발을 놓고 왔어.
5: 걱정 마, 귀여운 친구야. 이건 내가 챙겨갈게.
2: 애기다.
5: 그리고 약속할게.
6: 로켓은 사용하지 않고
5: 정사각형의 힘으로만 가겠다고. 안녕. 이거 기다렸니?
7: White have been helping me color my collection of cool things. Now I have light blue things, bright blue things, and dark blue things. But they're all muddled up.
2: The Sorting Express can sort them!
7: Light blue, bright blue, dark blue!
8: Let's get sorting!
7: This skateboard is light blue.
9: This scooter is dark blue.
2: Three blue cars. But which one's the bright one? This one's light blue. And this is dark blue. So this one's bright blue.
7: We've sorted everything into three types.

아,

0: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나는 10의 배수 탁자. 로켓 구조 대원들은 속히 모이세요.
1: 10,
2: 20,
1: 30,
2: 40,
1: 50, 60,
2: 70, 80, 90,
1: 그리고 100.

0: 기분 배수의 시작이야. 우주로 데려가줘. 그저 미친 놈. 20분 속도가 두 배. 하루 종일 춤추네.
1: 행성을 넘나들며 탱고.

0: 30분 저글링으로 쇼를 시작하지.
1: 우주 최고의 쇼.
0: 40분 직사각형이야. 친구도 닮았지.
2: 직사각형은 은하수를 날지. 헤헤.

0: 선을 쏘아주지. 은하계는 게임 끝이야.
1: 예!
2: 12-5개!
0: 12-6개! 최대배 수득! 70은 럭키 세븐 10개! 우주향에 날아가!
1: 우주 레인보우! 와우!
0: 80은 행운이 필요 없는 슈퍼 옥토블록!
1: 공룡 옥토블록! 로봇 옥토블록! 거미 옥토블록! 와우!

0: 12개
1: 10회 패스의 주인공들.
0: 나는 배
2: 만세,
0: 구씨
2: 만세,
0: 팔씨
2: 만세,
0: 칠씨
2: 만세,
1: 육씨
2: 만세,
1: 오씨
2: 만세,
0: 사씨
2: 만세,
1: 삼씨
2: 만세.

0: nice note. I'm impressed. Nearly.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5: 꼬롱꼬롱 떠나요. 리치고 캠핑카.
6: 날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덥덥한 날.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로기와

0: 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공원에 놀러 왔어요.
1: 피노탄도 들었는데 앤디한테 말하면 얼굴에 원하는 그림은 다 그려준대.
2: 와, 정말?
3: 난 뭘 그려달라고 하지?
4: 난 슈퍼스타처럼 꾸며달라고 할 거야.
1: 어? 저기 봐!
5: 와, 멋지다!
4: 얼른 우리 차례가 왔으면 좋겠다.
1: 맞아!
6: 자, 다 됐다.
2: 고맙습니다.
1: 와, 가니! 진짜 가디언엑스 같아!
2: 정말?
4: 이제 내 차례다.
6: 로기, 어떻게 꾸며줄까?
4: 슈퍼스타처럼 멋지게 꾸며주세요. 멋진 선글라스도 그려주시고요.
6: 많이 기다렸으니까 특별히 더 멋지게 그려줄게.
4: 네.
6: 자, 이렇게.
4: 벌써 끝났어요?
6: 그게.
2: 로기, 어디 봐봐.
4: 왜 웃어?
6: 저기, 그게.
4: 야! 이게 뭐예요?
6: 미안해, 로기. 물감이 다 떨어져 버렸어.
4: 이런 얼굴로 운행을 어떻게 나가?
0: 로기는 세차도 하지 못한 채 운행을 시작했어요.
3: 안녕하세요.
7: 어?
8: 로기, 얼굴이 그게 뭐야?
3: 어서 타세요. 출발합니다.
0: 차고지로 돌아온 로기는 깨끗이 세차를 했어요.
3: 시원해.
2: 오늘 계속 그 얼굴로 운행한 거야?
4: 하필 내 차례에 물감이 떨어져서 운행하는 내내 얼마나 창피했다고.
2: 고생했어, 로기.
3: 뭐?
4: 기껏 씻었는데 이게 뭐야?
1: 얘들아! 기다려! 이것 봐라! 멋지지?
2: 와, 그 연은 어디서 난 거야?
1: 스피드가 줬어. 그런데 이렇게 멋진 연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지 뭐야.
4: 어쩌다가?
1: 그게 스피드한테 연을 받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연이 날아가 버린 거야. 안돼! 내 연!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지니를 만났어. 어? 안녕, 다연.
9: 어? 안녕.
1: 그랬더니 연이 내 쪽으로 다시 날아오는 거 아니겠어?
9: 우와! 돌아왔다!
1: 지니 덕분에 연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어.
2: 그냥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1: 그런가?
10: 아니야.
1: 어?
10: 생각해보니까 나도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4: 뭔데?
10: 지난번에 피넛이랑 동물원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지 뭐야.
2: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아.
10: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지니를 만났어.
1: 얘들아, 안녕.
11: 안녕, 지니.
10: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비가 뚝 그치는 거 있지?
2: 와!
1: 지니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나 봐.
2: 그러게, 지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기차 같아.
10: 로기, 너도 지니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0: 다음 날, 로기가 운행을 위해 차고지를 나섰어요.
4: 빨리 가면 운행 시간에 맞출 수 있겠어. 왜 내 앞에서만 빨간불이 되는 거야?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10: 로기, 너도 진이를 한번 만나보면 어때?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0: 그래, 나도 지니를 만나봐야겠어.
1: 로기는 지니를 만나기 위해 철도 건널목에 왔어요.
0: 여기선 지니를 만날 수 있겠지. 랄랄라. 지니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로기!
0: 어? 띠띠뽀, 안녕.
2: 안녕. 그런데 얼굴은 왜 그래?
0: 아, 별일 아니야. 아, 참, 띠띠뽀, 혹시 지니 못 봤어?
2: 지니? 지금쯤 간이역으로 가고 있을걸? 그런데 왜?
0: 고마워. 나 먼저 가볼게.
1: 로기는 지니를 만나러 강의역에 찾아갔어요.
0: 지니!
3: 어? 로기! 안녕, 오랜만이야.
0: 드디어 만났다! 어?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3: 나를?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행운의 기차라고?
0: 그래! 타요랑 라니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건 다 지니 덕분이랬어.
3: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
0: 아니야, 애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고마워, 지니.
3: 잘가, 로기.
0: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라.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지? 어? 지니잖아? 무슨 일이지?
3: 어떡해.
0: 지니.
3: 어? 로기.
0: 무슨 일이야?
3: 저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정비기차들도 바로 올 수가 없대. 기차역에서 승객들이 기다릴 텐데 어쩌지.
0: 걱정 마, 내가 치워볼게.
3: 어? 정말? 조심해.
0: 이런.
3: 로기 괜찮아?
0: 괜찮아.

0: 좀 가볼게.
1: 로기? 로기가 많이 속상한가 봐.
2: 하나 누나.
3: 어? 로기, 무슨 일이야?
2: 휠캡이 빠져서 고치러 왔어요.
3: 어쩌지? 지금 남은 휠캡이 하나도 없는데 고치려면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아.
2: 알겠어요. 이만 가볼게요.
4: 다음 날이 되었어요.
3: 로기!
2: 어? 하나 누나?
3: 이것 좀 봐. 새 휠캡이 도착했어.
2: 우와! 며칠 걸린다고 했잖아요.
3: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로기에게 딱 맞는 휠캡이 와있더라고. 로기가 운이 좋은가 봐.
2: 제가요? 아! 지니 덕분인가 봐요.
3: 지니? 꼬마 기차 지니 말이야?
2: 네! 빨리 달아주세요!
4: 새 휠캡을 단 로기는 서둘러 지니를 만나러 나섰어요.
2: 빨리 지니한테 보여줘야지.
5: 로기?
2: 캡틴, 루키.
5: 로기, 아주 대단한 일을 했더구나.
2: 네? 대단한 일이요?
6: 네가 지니를 도와줬다며?
5: 마침 저기 나오네.
7: 다음은 용감한 꼬마버스 로기의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로기는 선로 위에 쓰러져 있던 나무를 밀어내 지니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8: 로기가 아니었다면 지니는 운행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맙다, 로기.
5: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어.
6: 로기, 다시 봐야겠는걸?
2: 뭘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5: 잘 가.
6: 잘 가.
4: 로기는 지니가 있는 간이역에 도착했어요.
9: 안녕히 가세요.
2: 안녕. 지니.
9: 어?
2: 안녕.
9: 로기, 여긴 무슨 일이야?
2: 역시 지니는 행운의 기차였어. 이것 봐. 어제 널 만났더니 새 휠캡도 받고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9: 우와,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허브 아저씨.
8: 내가 뭘. 난 그저 휠캡을 배달하고 뉴스에 제보한 것밖에 없는걸.
9: 로기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정말 대단해, 로기.
2: 이게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9: 고맙긴, 나야말로 고마운걸. 로기 덕분에 무사히 운행을 마칠 수 있었잖아. 로기야말로 행운의 버스야.
2: 내가 행운의 버스라고? 우와, 나는 행운의 버스다. 그럼 친구들한테도 행운을 나눠주러 가볼까? 다음에 또 보자.
9: 잘가, 로기.
4: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 로기는 정말 행운의 버스예요.
10: 신입 시티 투어 버스 롤리.
4: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에 모여있어요.
10: 얘들아,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11: 놀이터에 놀러가는 건 어때?
12: 좋아.
2: 빨리 가자.
10: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능선으로 이어지는 성곽과 봉수대 등이 있고 정상에는
2: 누구지? 처음 보는 버스인데?
5: 롤리!
10: 있습니다. 시트, 안녕하세요.
5: 반가워. 시간 맞춰 왔구나.
3: 안녕, 롤리.
10: 안녕하세요. 시트, 하나 누나, 이 친구는 누구예요?
5: 인사해. 며칠 전에 투어버스 면허시험을 통과한 롤리야.
10: 안녕, 만나서 반가워.
13: 안녕, 롤리.
3: 롤리는 면허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아주 똑똑한 버스야.
10: 우와, 대단하다.
14: 그럼 롤리도 시트처럼 투어버스로 일하는 거예요?
5: 다른 도시에서 운행하기 전에 며칠 동안 나랑 운행 실습을 하기로 했어.
10: 앞으로 잘 부탁해.
5: 얘들아, 롤리한테 차고지 안내 좀 해줄래?
13: 네, 좋아요.
9: 이쪽이야, 롤리.
10: 여긴 정비소야. 하나 누나가 여기서 우릴 정비해줘.
3: 그렇구나. 여기 영상 실습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디야?
10: 이쪽이야.
3: 고마워.
10: 여기가 영상 실습장이야. 여러 가지 운행 연습을 할 수 있지.
3: 나도 다른 곳에서 해본 적 있어.
1: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 봤는데 우리 놀러 갈까?
10: 아니야. 난 여기서 운행 연습 좀 할게.
1: 뭐? 오자마자 연습부터 하는 거야?
2: 그러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
10: 미안. 운행을 완벽하게 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해.
1: 알았어.
0: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철교를 포함해 총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10: 한강의 깊이는 5m, 다리는 31개.
1: 언제 끝나는 거야?
14: 그러게.
2: 아, 우리 파티를 여는 건 어때?
13: 파티?
2: 그래, 신나는 파티를 열면 롤리도 놀고 싶어질 거 아니야.
14: 와, 좋은 생각이야.
13: 맞아.
12: 재밌겠다.
2: 자, 지금부터 차고지 파티를 시작합니다. 이제 롤리도 놀고 싶어 하겠지?
1: 당연하지.
0: 도심에 위치한 곳은 옛날 왕이 살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1: 공부를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공부를 하다니.
4: 다음날 롤리는 시트와 함께 운행 실습을 시작했어요.
10: 안녕하세요.
8: 아빠구나.
14: 아빠, 아빠.
5: 안녕.
14: 안녕.
5: 잘할 수 있지, 롤리?
10: 물론이죠. 완벽하게 준비했는걸요.
5: 좋아. 그럼 출발할까?
10: 네.
4: 롤리는 먼저 첫 번째 코스인 고궁으로 향했어요.
10: 이곳은 만들어진 지 500년 이상 된 고궁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8: 처음이라더니 아주 잘하는걸. 그러게. 전혀 초보 버스 같지 않구만.
10: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4: 롤리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음 코스인 남산에 도착했어요.
10: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14: 졸려요. 지루해.
10: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14: 우와, 꽃이다. 아빠, 어? 저기 꽃 보러 가면 안 돼요?
15: 그래? 롤리, 아이가 꽃을 보고 싶다는데 내려주면 안 될까?

0: 죄송하지만 여긴 멈췄다 가는 코스가 아니라서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1: 정해진 코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2: 롤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0: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도착 시간에 못 맞췄잖아.
1: 롤리, 승객들한테 설명해드려야지.
0: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3: 여기가 한강이라고?
0: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을 다 잊어버렸어.
1: 롤리.
0: 꼬마 버스 타요.
1: 다녀왔어.
4: 어서와 시트. 오늘 롤리는 어땠어?
1: 걱정이야.
4: 왜?
1: 관광지 설명만 늘어놓기 바빴거든. 그래서 승객들이 어떤지 잘 못 보는 것 같아.
4: 예전에 시트랑 똑같네.
1: 어?
4: 시트도 예전에 운행할 때 설명만 잔뜩 했었잖아.
1: 내가? 맞아. 나도 그랬었구나. 그런데 하나 덕분에 바뀌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고마워, 하나야.
4: 시트.
0: 결국 오늘도 롤리랑 못 놀았네. 맞아, 친해지고 싶은데.
1: 얘들아.
5: 시트.
6: 무슨 일이에요?
1: 롤리에게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주겠니?
5: 숙제예요?
2: 다음 날이 되었어요. 롤리가 이른 아침부터 운행 준비를 하고 있네요.
0: 박물관에는 30만 개의 보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총 6개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좋아. 오늘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해낼 거야. 롤리!
6: 어?
5: 안녕!
1: 운행 준비 중이었구나?
0: 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1: 오늘은 운행 대신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줄 거야.
0: 좋아요. 무슨 숙제인데요?
1: 꼬마 버스들이랑 같이 도심 구경을 하고 오는 거야.
5: 재밌겠지?
7: 재밌겠지!
0: 도심 구경이요? 그건 노는 거잖아요.
1: 이건 운행만큼 중요한 숙제라고. 어서 다녀와.
0: 알겠어요.
4: 어서 가자, 롤리.
2: 롤리는 시초의 숙제를 하기 위해 꼬마 버스들과 도심으로 나왔어요.
0: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4: 따라와 보면 알아.
0: 뭐야, 남산에 온 거야? 여긴 이미 잘 알고 있지.
4: 정말?
0: 그럼.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중경동산으로 이어지는 설명이 아직 안 끝났는데.
4: 롤리, 이리 와봐. 꽃향기가 정말 좋아.
0: 꽃향기?
4: 어서 한번 맡아봐.
0: 향기가 정말 좋아.
2: 롤리와 꼬마 버스들은 남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0: 설명만 외우느라 몰랐는데 남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그럼.
4: 롤리, 어서 가자.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더 멋진 곳이 있어.
0: 더 멋진 곳? 응? 한강엔 왜 온 거야?
4: 응,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롤리, 저쪽을 봐! 우와!
0: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 봐!
1: 얘들아!
5: 시트!
1: 숙제는 잘 마쳤니?
0: 네, 정말 최고였어요!
1: 그래?
0: 직접 보고 즐기고 나니까 투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 롤리.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4: 무슨 얘기지? 우리가 숙제를 잘 도와줬나 봐.
2: 다음날 롤리는 다시 손님들을 태우고 투어버스 운행에 나섰어요.
0: 여러분, 여기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남산이에요.

0: 꽃향기도 한번 맡아보세요.
1: 어머, 향기가 정말 좋네.
0: 좋았어. 어? 이 시간쯤이면... 아, 그래. 씬뚜, 혹시 박물관 대신 한강에 먼저 가도 될까요?
2: 어? 한강에?
0: 승객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2: 뭐? 그래.
0: 도착했습니다. 예.
3: 어? 여기는 박물관이 아닌데. 어?
0: 원래는 박물관을 갈 차례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강에 왔어요. 모두 저쪽을 봐주세요.
2: 어? 우와. 정말 아름답다.
1: 멋지다.
0: 아름다운 한강 노을은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답니다.
2: 우와.
0: 어때? 정말 멋지지?
2: 어,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이야.
0: 시투, 네가 먼저 즐겨야 승객들에게도 잘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4: 롤리가 다른 도시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0: 정말 고마워요, 시투.
2: 뭘? 넌 분명 좋은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야.
5: 잘 가, 롤리.
6: 또 만나자.
0: 잘 있어, 얘들아. 다음엔 내가 운행하는 곳에 놀러와.
6: 그래. 꼭 놀러갈게.
4: 롤리는 멋진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롤리.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속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얼굴엔
4: 순한 킬킬.
2: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우리 여행 가자.
7: 갑니다.
6: 그럼 여기 출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겨울이 오면 다시 만나.
10: 꽃도 피었는데 왜 이렇게 춥지? 나 오늘 새 원피스 입고 나왔는데.
11: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꽃샘 추위래.
10: 어?
12: 뭐? 꽃샘?
10: 응.
12: 진동샘 말고 꽃샘도 있는 거야?
11: 아이 대구야. 그 샘이 아니고. 봄에 꽃이 피면 겨울이 샘나서 심술 부리는 거래.
10: 으야, 겨울이 그만 샘내고 얼른 가면 좋겠다.
11: 진짜.
10: 좋아야. 거기서 뭐해? 거울은 왜 보고 있어?
13: 아무것도 아니야.
10: 어?
13: 어제부터 앞니가 자꾸 흔들거려. 할아버지한테 말할까? 혼나면 어떡해.
12: 얘들아, 얘들아, 넌 와.
11: 추워서 안 되겠다. 난 옷 갈아입을게.
13: 옛날에 아빠랑 눈사람 만든 날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12: 와, 눈 진짜 예쁘다, 그치?
10: 아빠, 아빠, 눈.
14: 여기야, 여기.
10: 아빠, 눈.
14: 아이고.

0: 자, 이렇게 하면 아빠 눈 사람 완성.
1: 눈 사람.
0: 좋아야. 어때? 아빠 닮았지?
1: 아빠 눈 사람.
0: 나도. 아유.
1: 그때 아빠 눈 사람 만든 거 진짜 재밌었는데.
2: 좋아야. 나랑 눈사람 만들래.
1: 눈사람?
2: 응.
1: 응. 좋아.
3: 좋아. 좋아. 얼른 만들자.
2: 얼른 만들자. 자.
3: 자.
2: 좋아, 좋아.
3: 좋아, 좋아.
2: 눈사람 만들기 좋아.
3: 이렇게, 이렇게.
1: 얘들아, 어? 우리 눈사람 더 크게 만들자. 댕구보다도 더 크게.
3: 우와.
1: 우리 아빠만하게.
2: 자, 올려보자. 와.

0: 진짜 크다.
1: 진짜 사람 같아.
2: 에? 이건 아빠 눈사람이야. 어때? 우리 아빠 닮았지?
1: 글쎄. 난 너네 아빠 본 적이 없는데.
0: 맞다. 좋아, 너 아빠랑 같이 안 살잖아. 너 아빠 얼굴 본 적 있어?
3: 당연하지. 난 아빠 얼굴 다 기억나.

0: 춥고 춥고
1: 춥고 나는 아빠를 달까지 가는 길만큼 사랑해요. 아기 토끼는 눈을 감으면서 말합니다.
0: 아빠...
2: 좋아요!
1: 좋아요!
2: 좋아요!
1: 좋아요!
0: 아빠...
3: 얘들아! 어? 동화책 시간이에요. 얼른 들어와야지.
4: 와우! 동화책! 네. 빨리 가자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빨리, 빨리.
0: 눈사람 아빠, 이건 비밀인데요. 저 앞니가 자꾸 흔들흔들해요.
5: 깬 늑대는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켰어요.
4: 와, 너무 잤더니 목이 마른 걸.
3: 좋아요. 밖에 뭐가 있어?
0: 아니에요.
5: 자, 늑대는 물을 먹으러 연못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은행이들이 우르르르르르.
0: 이따가 또 같이 놀아줄 거죠?
5: 그러자 뱃속의 돌멩이들이 우르르르르르 앞으로 쏠려 풍덩.
0: 우와, 조아는 눈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눈사람이랑 있으니까 조아가 행복해 보여. 우와, 여기도 눈이 오네.

0: 근데 앞니가 계속 흔들거리면 어떻게 해요? 네? 치과요? 치과는 무서워요.
1: 아직도 집에 안 갔어? 할아버지 걱정하시겠다. 얼른 집에 가야지.
0: 이따가 또 올게요. 어디 가면 안 돼요. 알았죠?
1: 조심히 가.
0: 네.
1: 조화가 눈사람을 엄청 좋아하네. 날씨가 따뜻해져서 눈사람이 금방 녹을 텐데.

사람, 아니, 아빠, 저 왔어요. 치과요? 싫어요. 안 갈래요. 그냥 여기서 같이 놀래요.

0: 좋아야!
1: 좋아야!
0: 우리 조화가 어디 갔노?
1: 좋아야!
0: 좋아야!
1: 어? 할아버지! 예. 여기, 여기, 여기.
0: 아이고! 아이고! 우리 조화가 왜 여기 있어? 아이고!
1: 어, 저 할아버지 이마가 불똥이에요.
0: 아이고,
1: 어서 어서 집으로 데려가요. 어서
0: 저 오냐 오냐. 아이고 또 와냐.

멈춰야 하는데. 누가 제발 도와줘.

사람? 가지마!

0: 가지 마세요. 눈사람이 어디 갔지? 차가워. 눈사람 아빠? 안 돼. 눈사람 다시 만들어야 돼. 내 앞니. 왜 다 없어졌어? 왜 나만 다 없어?
1: 감긴 다 나았어?
0: 선생님. 어. 다 없어졌어요.
1: 뭐가?
0: 아빠. 아니 눈사람도 없고 앞니도 없어요.
2: 근데 괜찮아. 이는 금방 새로 자랄 거고 또 눈사람도 다시 만날 수 있어.
0: 정말요?
2: 어.
0: 언제요?
2: 언제? 아, 좋아요. 저기 좋다. 저기. 꽃나무 보이지?
0: 네.
2: 저 꽃나무에 꽃이 더 활짝 피고 그러다가 꽃잎이 떨어지고 또 낙엽도 지고 그리고 눈이 오면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꼭 다시 만날 거야.
0: 그렇게나 오래요? 그치만 저 아빠 아니 눈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요. 혼자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3: 좋아요. 좋아는 혼자가 아니야.
2: 그래.
3: 내가 있잖아. 나랑 같이 기다리자.
4: 네, 좋아요. 기다리는 동안 나랑 이거 갖고 같이 놀자.
3: 그래.
5: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놀이하면서 기다릴까?
2: 뭐?
5: 그럼 자 내가 아빠일 거야.
6: 아, 우리 편지 쓰면서 기다릴래?
2: 어?
6: 저번에 하늘이 기다릴 때 편지 쓰니까 시간이 잘 갔어.
2: 우와, 우리 하리가 아주 좋은 생각 해냈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보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 쓸까?
7: 좋아요.
8: 저는 이따 말하겠어. 친구들 많이 사귀었냐고. 나도 할머니한테 네 얘기 쓸 거야. 고마워. 할머니, 저는
9: 재밌다.
10: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유치원도 잘 다니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잘 지내요.
11: 어때요? 컸어요?
10: 키도 조금 컸고요.
11: 좋아, 컸다. 좋아, 키 컸다.
10: 얼마 전에는 앞니도 빠졌어요. 아파서 조금 울었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금방 새 이가 날 거래요.

0: 나 다 썼어. 나는 좀 더 써야 돼.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우와.
1: 그해 겨울.
2: 눈이다.
3: 첫눈이다.
4: 얘들아. 어? 나랑 눈 사람 만들래. 좋았어. 눈을 굴렸어. 눈을 굴렸어. 눈 사람을 만들자.
5: 좋아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대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 유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오늘의 이야기는 하얗게 빛나는 마스크. 마스크를 살펴보자. 마스크는 얇고 양 옆에는 고무줄로 된 고리가 있다.

마스크 이렇게 쓰는 거다. 이거 하나면 얼굴 대부분이 가려진다. 무도회에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쓸 때는 보통 언제였지? 그래, 부옇게 흐린 날씨였다. 부연 먼지를 막기 위해 쓰는 마스크. 마스크는 어떻게 먼지를 막아줄까?

조용한 책상.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뭔가 보인다. 눈발처럼 날리는 것들. 먼지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책상 위.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먼지가 있었다.

이렇게 화창한 날, 티끌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에도 먼지가 많은가 보다.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제대로 들여다보자. 마스크를 잘라서 보니 한 겹이 아니었다. 무려 세 겹. 한 겹씩 차례차례 분리해놓고 보니 가장 안쪽과 바깥쪽은 부직포 재질. 마스크에는 왜 앞뒤로 부직포가 붙어 있을까? 철망 위에 구슬을 떨어뜨려 보자. 철망의 구멍보다 구슬이 더 커서 단 한 개도 철망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멍보다 작은 구슬을 떨어뜨려 보면 아까와는 반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철망을 통과한다. 철망을 두 개 겹쳐보면 아까와 똑같은 크기의 구슬인데도 중간중간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린 것들이 있다. 한 겹을 더 겹치면 거의 모든 구슬이 철망을 통과하지 못했다. 빠져나간 구슬은 단 4개. 여러 방향으로 겹칠수록 구멍이 작아진 철망의 구조. 마스크의 부직포도 이렇게 불규칙하게 얽혀 뭔가 통과할 수 있는 틈이 아주 작다. 구슬을 잘 걸러내는 여러 겹의 철망처럼 마스크의 부직포는 얼기설기 얽힌 구조로 먼지를 걸러냈던 것이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화창해 보이는 맑은 날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질이 나쁘다는 건 먼지가 많다는 건데 부직포만으로 보이지 않는 먼지를 다 막을 수 있을까? 마스크를 다시 한번 분해해보자. 부직포 사이에 끼워져 있는 바로 이것. 부직포와는 또 다른 느낌, 촉감이 뭔가 익숙해.

하다. 이건 정전기를 이용해 청소하는 청소포? 청소포에 이렇게 먼지가 달라붙는 것은 정전기의 원리 때문. 마찰로 생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작은 먼지까지 붙잡는 청소포. 마스크 속 필터 역시 정전기의 힘으로 먼지를 끌어당긴다. 무직포의 촘촘한 틈이 미처 막지 못한 먼지까지 철통 수비하는 정전기 필터. 마스크는 이렇게 작은 보디가드가 된다. 마스크에 숨겨져 있던 간단한 과학은 오늘도 푸른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가 쓰는 마스크는 한 번씩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알뜰살뜰 빨아서 다시 쓰면 안 되는 걸까?

정전기를 띤 풍선을 가까이 하면 풍선의 움직임에 따라 고양이의 비닐 머리카락이 춤을 춘다. 하지만 이 풍선에 물을 뿌린다면 풍선의 정전기가 사라져 아무런 반응이 없다. 마스크의 핵심은 정전기 필터. 이 필터가 물에 젖으면 정전기가 생기지 않아 효과가 없다. 그렇다. 사용한 마스크를 다시 쓰려고 물에 빨면 먼지를 흡착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마스크, 아깝다고 재활용하지 말자. 단 몇 장만으로 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초콜릿. 먹음직스러운 초콜릿. 모양도 종류도 가지각색. 아, 초콜릿.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한 그 이름.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와 함께하면 더욱 신나는 생일 파티. 두근두근 감춰왔던 마음을 초콜릿 한 상자에 담아 전달해볼까? 사랑의 메신저, 초콜릿. 우아하게 즐기는 차 한 잔에도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초콜릿이다.

달콤한 초콜릿의 매력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혹시 초콜릿에도 과학이 있을까?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카카오 나무. 초콜릿은 바로 이 카카오 나무의 열매로 만든다. 더 정확하게는 카카오 열매 속에 있는 씨앗, 카카오 빈으로 만드는 것. 땅콩 같기도 하고 아몬드 같기도 한 진한 갈색의 카카오 빈. 이 씨앗들로 어떻게 초콜릿을 만든다는 거지? 먼저 카카오 빈을 오븐에 넣고 구워줘야 한다. 구워진 카카오 빈의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모은 다음 잘게 부숴주는 분쇄기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 걸쭉한 반죽이 된다. 여기에 설탕을 넣으면서 계속 섞어주는 것.

이제 거의 초콜릿이 되어간다. 차가운 바닥을 이용해 온도를 적절히 맞춰주는 과정이 필수. 이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초콜릿이 될 차례. 모양 틀에 붓고 잘 굳혀주면 초콜릿 완성. 정말로 씨앗에서 초콜릿이 만들어진 거냐? 다시 떠올려보자. 맛있는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재료는 카카오 열매의 씨앗, 카카오 빈과 설탕 두 가지였다. 구운 카카오 빈을 곱게 갈고 여기에 설탕만 넣었을 뿐인데 마치 물 같은 액체를 넣은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반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대로 두면 굳기까지 하는 초콜릿의 비밀은 바로 카카오 열매 속에 들어있는 카카오 버터에서 찾을 수 있다. 카카오 열매의 씨앗, 카카오 빈에서 짜내는 기름은 가만히 두면 마치 버터처럼 굳어져 있는 모양이라 카카오 버터라는 이름이 붙었다. 올리브유처럼 식물에서 짜낸 식물성 지방은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 돼지고기.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당연히 동물성 지방이다. 이런 동물성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굳어서 흐르지 않는 일종의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카카오 열매, 즉 식물에서 얻어진 카카오 버터는 식물성 지방이면서도 흐르지 않는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 카카오 버터는 식물성이면서도 버터처럼 굳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지방이었다.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버터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카카오 버터 한 조각을 잠시 손에 가지고 있었더니 약 32도 정도의 온도를 가진 손바닥 표면에서 점점 녹기 시작한다. 카카오 버터의 이런 성질 때문에 초콜릿을 잠시 손에 가지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초콜릿이 쉽게 녹아버리는 것. 카카오 버터의 독특한 성질, 초콜릿의 숨은 과학이었다.

오늘날의 멕시코가 있는 중앙아메리카. 초콜릿은 무려 30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올멕족이 먹기 시작해 아즈텍 그리고 마야 문명으로 널리 전파됐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당시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귀했는데 카카오 열매 10개로는 토끼 한 마리를 100개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원래 맛있는 음료였던 초콜릿은 그래서 왕족 같은 특권층만 먹을 수 있었는데 아즈텍의 몬테수마 황제는 초콜릿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루에 50잔도 넘게 마셨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음료는 쓴맛이 너무 강해서 꽃가루를 넣거나 후추를 뿌리고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타마셨다는데 16세기에 와서야 설탕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오늘날처럼 고체 형태의 초콜릿을 먹기 시작한 것은 20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초콜릿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잠깐 초콜릿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색깔도 종류도 모양도 여러 가지 달콤해 보이는 초콜릿. 고양이도 입맛을 쩝쩝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초콜릿을 나눠 먹어도 괜찮은 걸까?

정답은 나눠 먹어선 안 된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열매. 이 카카오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 성분은 고양이가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달콤한 초콜릿. 아무리 맛있어도 고양이에겐 위험하다니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알면 알수록 새로운 초콜릿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미니 키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미니 키즈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네요. 안녕, 미니 키즈! 우와! 곳곳에 요리 재료들이 가득한데요. 미니 키즈가 오늘은 요리놀이를 하나 봐요.
6: 제니. 제니.
7: 소니.
8: 소니.
5: 이런. 지니가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밟고 넘어졌어요. 어우, 아프겠는데요.
6: 지니.
5: 지니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제 방안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 니니 키즈?
7: 어?
5: 그럼 니니 키즈들이 청소할 수 있게 청소 도구를 줄게요.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볼까요?
7: 예!
3: 꺼니, 꺼니!

0: 미니 키즈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방이 깔끔해졌어요. 잘했어요, 미니 키즈. 근데 지금 미니랜드도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니랜드가 깨끗해질 수 있게 미니 키즈들이 청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바깥으로 가볼까요? 미니 키즈, 여기 쓰레기 봉투를 줄게.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보자.
1: 언니, 선미,
2: 써니,
1: 써니.
3: 예!
0: 우와! 미니 키즈 덕에 미니랜드가 다시 깨끗해졌어요. 수고했어요, 미니 키즈.
3: 예!
4: 놀아요. ABC 미니 퀴즈.

black. Orange, brown, red, red, red. Green.

yellow. Pink. Blue.

green. Red. Purple.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purple, pink, brown.

Yellow. Pink. Red.

Brown. Green. Blue.

green. Purple. Blue. Red. Yellow.

brown. Black. White. Orange. Pink.

blue. Yellow. Red. Green. Brown.

Orange. Pink. Purple. White. Black.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옥스퍼드 상.
3: 해보고.
2: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1: 우리 정리할래?
2: 어떻게?
1: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2: 빨간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르르 동안하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동전 뽀로로 동안하라 키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go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괜찮아, 생쥐야.
1: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0: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1: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우와.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슈!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3: 산행안전사고.
2: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도레미 친구들, 이제 소풍 갈까요?
1: 네!
0: 골드는 안 돼요. 고마운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말해봐.

0: 그림 그리기를 도와주셔서요.
1: 소풍에 데려와 주셔서요.
2: 빨대를 꽂아주셔서요. 손수건 빌려주셔서요.
3: 우리를 사랑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Hey, doggy. Hey, hello. Hey. Hey, doggy. Did you have fun at the playground today?
1: Yeah?
0: Hey, friends. Did you have fun at the playground too? See you next time. Bye.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실내 먼저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2: 우와, 데미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할까?
1: 좋아!
2: 가위, 가위, 보!
3: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4: 꼭꼭 숨어라.
3: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4: 모두 모두 숨었으면.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낫이 어딨니?
1: 여기, 여기 숨었나? 저기, 저기 숨었나? 우리 모두 어디 있나? 하나, 둘, 셋!
2: 아, 찾았다!
3: 이제 아침이야? 어?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라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똑똑똑, 우리 뭘 만들어요? Today, we're making something with 떡, rice cakes. 네, 오늘은 떡국 떡꼬치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making rice cakes, viewers.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rice cakes. 네, 떡 있어요. 오늘은 떡국 떡 쓸 거예요. We have a red pepper paste, 고추장. We have garlic, 마늘. We have pizza cheese, 한국은 pizza cheese. We have sausages. 아, 이 소시지를 식물 소시지예요. 그 소이 소시지요. 되게 맛있어요. We have dried parsley, 콘 파슬리. We have sugar, 설탕. We have ketchup, 케첩. And we have skewers. 네, 우리 꼬치 있어요. In English, this is a skewer. S-K-E-W-E-R. Skewer, 꼬치입니다. 이 떡들 너무 딱딱해. 딱딱한 떡은 안 돼. These rice cakes are too hard. We need to make them soft. So we put the rice cakes in the water. Now we put them in the microwave. So open the microwave. Put in the rice cakes. Close the door. And go. We need to cook the rice cakes for about 2 minutes. 우리 2분 정도 요리해야 해요. 그래서 말랑말랑 될 거예요. Okay, let's take the rice cakes out of the microwave. 우리 펼 거예요. Be careful. Open the microwave. Take out the rice cakes. Are they ready? They look soft. 이제 우리 물 펴야 해요. And now we drain the rice cakes. And make sure all the water is gone. 네, 모든 물은 뺐습니다. Now we fry our sausages. 네, 우리 식물성 소시지 프라이팬에서 구워요. We put in our sausages. And a little olive oil. They're already starting to sizzle. 그 sizzle 소리 벌써 시작했어요. 우리 에어프라이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오래동안 요리 안 해드려요. 그리고 식물성이요. 고기 아니요. Okay. They smell like sausages. Let's turn them. 한번 뒤집어요. Oh, can you see the color change? 네. I think they're ready. I'm going to cut the sausages in half. 그 소시지들 반으로 잘라요. 하지만 아직 뜨거워요. So, I'm going to use a fork and knife. Okay. So, cut one sausage. Ooh. And another. And last one.

0: We have our sausage pieces. Now we can make our skewers. 이제 꼬치 만들 수 있어요. So let's take 2 pieces of rice cake. 손 조심하세요.
1: 아이고.
0: And 1 piece of sausage. 2 pieces of rice cake. And 1 more piece of sausage.
1: 거의 됐어요.
0: And finally, 2 more pieces of rice cake.
2: 그리고 소시지 넣어도 돼요?
0: 아니면 닭고기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채소들 넣을 수 있어요?
1: 네, that's it.
0: Now we make the sauce. 네, 우리 소스 만들어 봐야 돼요. First, the garlic. 우리 다진 마늘 필요해요. So we take our garlic, we cut off the end bit. 그 밑에 있는 부분 필요 없어요. And we crush. One more time. We cut off the end bit. And we crush. Now we chop.
2: 손가락 조심하세요.
0: And this way. Oh, it smells so good. Ah, 마늘 냄새 되게 좋아요. I'm going to make very small pieces like this. It's ready. So now we make our sauce. We put in our garlic and our red pepper paste.
2: 우리 다진 마늘하고 고추장,
0: our sugar,
2: 우리 설탕,
0: our ketchup,
2: 우리 케첩,
0: and our water,
2: 네, 물도 넣을 거예요.
0: And we stir it all around.
2: 설탕도 없어져야 돼요.
0: We want to mix everything together and make it warm. So you can see it's much thicker now.
2: 와, 우리 소스는 많이 변했어요.
0: Now it's time to baste or brush our sauce.
2: 네.
0: We brush the sauce on like this. Let's turn it over.
1: 아이고.
0: Let's turn it over. And one more time. Good. Now this one. And this way. Brush it on. And we'll turn it over.
1: Haha.
0: And one more time. Like this.
2: 이 정도 준비해요.
0: I think that's enough. And now, the cheese.
2: 네, 이제 피자 치즈 넣을 거예요.
0: And now we sprinkle the cheese.
2: 피자 치즈 써도 돼요? 아니면 진짜 모짜렐라 써도 돼요? 아니면 체더? 아니면 파마산?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치즈는 써도 돼요? 치즈 없이도 괜찮아요.
0: Now, the skewers. Go in the air fryer for 5 minutes at 180 degrees.
2: 네, 180도 5분만 필요해요.
0: So, let's put them in. Open the air fryer. I'm gonna put it in. Close the door. Now we wait.
2: 이제 기다려야 돼요. 5분만 기다려야 돼. 그다음 맛있는 꼬치 먹을 수 있어요.
0: We just wait 5 minutes. It's almost ready. All done. Let's open up the air fryer. Let's open it up.
2: Look at that. They're ready and they look fantastic.
1: 진짜 맛있게 만들었어요.
0: And now, some dried parsley.
2: 우리 콘 파슬리 조금.
0: And some dried parsley. All done. We made rice cake skewers.
2: 떡국, 떡꼬치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맛보기.
3: Wow. Spicy rice cakes, melted cheese, sweet sausage. 진짜 이 콤비네이션 얼마나 좋아요. 떡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꼭 먹어봐야 돼요.
0: If you like rice cakes, you'll love this. Today we made rice cake skewers.
2: 오늘은 우리 떡국 떡꼬치 만들었어요.
0: Next time, will we use

cakes or fish cakes or real cakes? 아직 몰라요.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아이스크림 트럭.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Summer Special 2 틱톡 채피 아이스크림.
7: Super duper trooper, bright and shining. Oh, I'm a superstar.
8: It's tea time.
7: Oh, yes, sweet, sweet tea time. Sugar. One, two, three, four.
8: Bling, bling. You have such a sweet tooth.
7: Yes, I love everything sweet.
8: You'll rot your teeth.
7: Teeth? My teeth are... terrific! So sweet. Chocolate. Candy. Jellies. Yum. So sweet. So sweet.
8: Children, please don't try this at home.
7: I need more.
8: Oh, no.
9: Oh. Whoa. Whoa. Boca, boca.
10: Lima.
11: What is this mess?
9: Boca, boca.
11: Stop right now. Time to tidy up.
12: Tidy up?
13: Huh? Tidy up.
11: Yes. You need to put your balls back in the pool. Clean your room.

0: stop. Time to tickle your tummy.
1: Tummy.
2: Tummy.
0: Trash. Toys. Tumm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플렉서
2: 플렉서 얼마 될까?
5: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 재밌다!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벼가죠.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세단 이야기.
7: 내가 최고야.
6: 무슨 소리입니까? 최고의 소방차는 접니다.
8: 싸워라. 어차피 최고는 너니까.
9: 아, 그러면 여기 계신 박희님이랑 타방님이 최고의 소방차를 뽑아주시겠어요?
10: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10: 첫 번째 소방차는 펌프차였어. 불기소교 소화약제를 뿜어서 불을 끄는 펌프차였어. 두 번째 참가자인 사다리차는 정말 높이 올라가더군. 그리고 세 번째 참가자로 엄청난 소방차가 등장했는데.
11: 뭔 소리 나는데 지금?
12: 무슨 소리죠 이게?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데요?
8: 선배님, 타방님, 안녕하세요. 저는 무인 화괴 방수차입니다.
13: 예, 이름이 참 기시네요. 예.
8: 다른 소방차에는 없는 것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13: 그게 뭐예요?
9: 자, 그럼 무인 파괴 방수차만의 특별한 점을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보시죠.
10: 저거는 아까 봤던 그 아웃트리거 아닙니까, 저거?
9: 네, 맞습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굴절 사다리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 어쨌든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타방아?
12: 맞아요.
10: 우리 또 사다리차 또 봤기 때문에 알지, 그치? 아, 이 정도야, 뭐.
12: 또 어떤 다른 게 있을까요?
10: 저, 뭐야? 뭡니까 저거?
9: 앞에 보이는 저것은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진 무인 파괴 방수차의 툴암이라는 파괴 도구입니다.
12: 오, 툴암이구나. 박희님, 툴암에 겁먹으신 거 아니죠?
10: 아이, 겁먹기는 아까워, 너무 아까워. 사람께 생긴 했다.
12: 겁먹으신 거 다 알아요.
10: 조용히 해. 그럼 그 툴암을 또 사용하는 걸 보여주시나요?
9: 네, 그러면 지금부터 툴암을 어떻게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지 함께 보시죠.
10: 뭐야? 지금 어디서 난 거야, 갑자기?
12: 연기가 나네요?
10: 잠깐만, 이거 연기가 나는 건 지금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9: 무인 파괴 방수차 출동!
8: 너무 멋있어서 반하지 말라고.
10: 트라미 이대로, 내려온다.
12: 트라미 내려오고 있네요.
10: 천천히 내려오는데도 뭔가 너무 무서운데?
9: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인 파괴 방수차의 뾰족한 툴암을 이용하여 공장의 천장을 뚫고 물과 소화약제를 뿌려서 불을 끄는 모습입니다.
12: 안에 불이 순식간에 꺼졌는데요.
10: 그러니까! 대단하다! 지금 사방이 지금 물로 뒤덮였어, 저 안에가 지금!
12: 대단해요! 소방관 분들이 무인 파괴 방수차를 멀리서 조종할 수 있어서 불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겠어요.
10: 그러니까 소방관님이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트람으로 단단한 건물의 벽을 뚫어서 그 안에 물을 붓기 때문에 불이 확 꺼지는 거지. 그거 맞죠?
9: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는 최대 높이는 수직으로 21m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10: 거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9: 네, 맞습니다. 높이 있는 건물도 저 투람을 이용하면 천장을 뚫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 뭔가 웅장하다, 어? 이렇게 불까지 끄고 위로 쫙 올라가는 게 거의 뭐 용을 보는 것 같은데? 야.

0: 아우 진짜 높이 올라간다.
1: 우와 정말 대단해요.
0: 대단하게 올라갔다 다방아. 그렇지. 어 저 봐봐 다방아 얘기. 다방아
2: 사다리차님, 큰 키로 어떻게 좀 해보지 말입니다.
3: 무인 파괴 방수차, 투람 사랑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조용해?
4: 펌프차, 그 잘난 펌프로 다방님 좀 깨워봐.
0: 아유, 다방아 좀 일어나봐, 제발. 아, 다방아, 좀 도와주세요, 빨리 이거. 어떻게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이거. 어머, 얘 지금 바람 빠지잖아요, 지금. 어머, 아, 제발. 아.
5: 일단 구급차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구급차 얼른 나와주시겠어요?
0: 정말, 야 바람 빠져요. 와 이거 정말. 저 뭐.
5: 구급차가 도착했으니까 얼른 처치할 수 있을 겁니다.
0: 제발. 저 도와주. 왔다. 뭐? 어이구.
6: 네, 잠시만요. 열쇠 좀 할게요.
0: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6: 어, 보호자분 잠깐 진정하세요. 설명드릴게요.
7: 아, 예, 알겠습니다.
6: 보호자분 같이 타실게요.
0: 아, 예, 아직이.
6: 하나, 괜찮아? 지금 의식이 없어서 제피동 패치 좀 붙일게요.
0: 의식이 없다고요?
6: 네. 초코 한번 줄게요.
0: 초코가 뭔데요?
6: 네, 리듬 다시 살아났어요. 형아, 괜찮니?
0: 돌아온 거죠?
6: 응, 전기 충격 주고서 지금 살아났어요.
0: 그래서 미안해 진짜로.
8: 그게 정말이에요.
0: 난 그럼 나도 없으면 나 외로워.
8: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0: 여기 어디긴 어디야. 너 구해주시는데
7: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6: 여기는 구급차 내부입니다.
0: 아 여기가 구급차?
6: 네.
0: 근데 여기 안이 되게 병원 같네요.
9: 저는 구급차입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까지 데려가주죠. 제 안이 궁금하시다고요? 저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쓸 수 있는 기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움직이는 침대인 주들 것은 물론 환자에게 필요한 약과 도구들을 싣고 있어요. 이 많은 선반과 서랍 안에 잘 정리해 놓아서 필요할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답니다.
8: 우와, 구급차 멋진데요. 저희가 최고의 소방차를 뽑고 있었는데 참가해봐요.
0: 에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8: 왜요?
0: 너 왜 그런지 진짜

0: 모르겠어? 이거 한번 봐봐. 뭔지 모르겠어?
1: 모르겠는데요.
0: 글씨가 거꾸로 써져 있잖아. 대급9911. 저 원래 119 9대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거꾸로 써져 있다고 지금.
2: 네? 제가 잘못 만들어졌다고요?
0: 그래! 지금 이거 잘못 적혀 있는 거 아니야?
3: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거꾸로 적혀 있는 거예요.
0: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요?
3: 네.
1: 그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너가 또 알려준다고?
1: 거울이 물건을 어떻게 비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4: 니은, 아, 나, 한글 나구나.
1: 맞아요. 나를 거울에 비추면
4: 글씨가 거꾸로 보이네. 구급차 앞에 적힌 글씨처럼 말이다.
1: 맞아요. 이번에는 이 주전자를 비춰볼게요.
5: 주전자가 거울 속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앞에 글씨 나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4: 아! 주전자 입 방향이 거꾸로 바뀌겠구나.
5: 맞아요. 거울에 물건을 비추면 물건이 거꾸로 보여요. 입이 원래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구급차도 글씨를 거꾸로 쓴 거예요. 차 안의 거울로 봤을 때 글씨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일부러 거꾸로 썼답니다. 거울로 보면 제대로죠?
0: 아, 구급차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 취소, 취소합니다. 정말 최고의 소방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6: 맞습니다. 구급차님 대단했습니다. 사방님이 위험할 때 달려오고 정말 용감했습니다. 저는 불만 끌 줄 알지 누군가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2: 에이, 난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뭐. 그나저나 펌프차, 너 굴 정말 잘 끄더라. 나는 사람은 구해도 굴은 못 끄잖아.
6: 고맙습니다. 참, 사다리차님, 사다리차님도 정말 높이 올라가시던데요. 덕분에 소방관님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7: 뭘? 무인 파괴 방수차 파괴하는 거 정말 굉장하더라.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주고 넌 나에게 없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8: 네가 더 대단해.
7: 아니야, 네가 더 대단해.
3: 얘들아, 그만. 누가 최고의 소방차인지 알 것 같은데?
9: 자, 그럼 왜 불이 난 곳에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한 번에 출동하는 걸까?
6: 서로 도와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았기 때문에 최고의 소방차, 구급차가 된 거예요.
8: 맞아, 우리 모두 최고야.
7: 최고, 최고, 최고다. 힘을 모아서 최고다.
0: 아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저는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야 돼서.
3: 네.
2: 감사합니다.
9: 조심히 들어가세요.
0: 아유, 근데 또 조선은 뭘 타고 돌아가야 되지?
4: 최고의 소방차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소방차가 하는 일을 알아보았어. 물과 소화약제를 뿜어 불을 끄는 펌프차. 소방관을 높이 올려주는 사다리차. 단단한 벽을 파괴해서 불을 끄는 무인 파괴 방수차.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구급차까지. 모두가 대단한 탈 것이지만 한 대를 최고로 뽑을 순 없었어.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가 함께 일하기에 최고가 되기 때문이오. 오늘도 위험해서 우리를 구해주고 지켜준 소방차와 소방관, 구급차와 구급대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하게!
10: 진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격당했다. 는 동물이 이 동물이야?
0: 맞아, 도마뱀이야.
3: 무슨 도마뱀인데?
0: 아주 커다란 도마뱀.
4: 아유, 커다란 코모도 왕 도마뱀이잖아.
0: 코모도 왕 도마뱀?
4: 몸 길이 약 3m, 체중 약 150kg. 살아있는 금룡이라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 도마뱀의 제왕, 코모도 왕 도마뱀. 제왕인데 누가 공격한 거야?
0: 경찰이 수사 중이긴 한데 침범벅의 상태가 침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 거야? 환자분 어떡해.
5: 오늘의 환자 코모도 왕도마뱀. 침을 너무 많이 흘려요.
6: 침이 너무 많이 흐르는데. 동동 간호사, 침 좀 닦아줘.
0: 응, 알았어.
7: 여기는
6: 정신이 드세요? 병원이에요.
7: 병원이요?
0: 근데 공격당하면 침샘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7: 침은 원래
6: 아무래도 침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동동 간호사, 수술 준비.
0: 수술 준비.
7: 안 돼요.
0: 코모도 왕 도마뱀에게 침은 생명과도 같다고요.
6: 네? 왜요?
0: 언제나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이 침을 흘리는 이유는 1번, 침으로 세수하려고. 2번, 침으로 사냥하려고.
8: 에이, 침으로 어떻게 사냥을 해? 말도 안 돼.
6: 그니까 정답은 침으로 세수하려고.
0: 땡! 정답은 침으로 사냥하려고.
6: 네!
0: 우린 매서운 눈으로 원숭이, 사슴과 같은 사냥감을 포착. 커다란 몸이지만 발빠르게 달려가.
6: 살려주세요!
8: 진정해, 진정.
9: 그냥 살짝 물린 정도네. 괜찮은데? 저 그럼 그냥 가도 돼요?
8: 그러든지.
9: 정말요? 그냥 발목만 살짝 물린 것 같아. 완전 럭키 빅키잖아.

0: 다행이다. 하하하.
1: 정말 다행일까? 내 침이 묻은 이상 넌 이미 죽은 목숨.
2: 죽은 목숨이라고? 침에 뭐가 있는가? 찔라 찔라 피가 콸콸 계속 나라. 병들어라 병들어. 찔러 찔러.
3: 치명적인 독과 세균 때문에 살짝 물리고 도망가도 상처에 피가 멈추지 않고 세균에 감염되어 먹잇감은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되죠.
4: 침이 아니라 세균 범벅 무서운 독이잖아.
5: 사냥을 해야 하니까 침이 나와야 한다고요.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2: 아우 알겠으니까 침 좀 그만 튀기세요.
4: 저 침에 닿으면 우리도 끝장이야.
2: 마스크 어딨지?
4: 어디서
2: 어딨지? 잠깐. 아 근데 그 사냥감이 도망가면 서서히 다른 곳에서 죽으면 먹지도 못하고 사냥 실패 아닌가?
5: 그걸 불법 잘하죠.
6: 그래서 문제. 우리는 도망간 먹잇감을 어떻게 찾을까요? 1번 혀를 날름거려서. 2번 귀를 쫑긋거려서.
7: 아하! 귀를 쫑긋거려서 소리로 찾아내나 봐.
2: 아, 그럼 정답은 2번.
6: 띵! 정답은 1번. 혀를 날름거려서.
2: 네?
3: 우린 긴 혀를 날름대며 공기 중에 냄새 입자를 모아서 분석. 아주 멀리 있는 약 4km 밖 냄새까지 맡을 수 있죠. 그렇게 냄새를 추적해서.
0: 상처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 어지럽고 아파.
6: 내 침 묻은 사슴 냄새 찾았다.
0: 어떻게 찾은 거야?
7: 혀로 낼름낼름 냄새를 맡는 거구나.
2: 난 메롱메롱 따돌리는 줄 알았잖아.
5: 절대.
2: 침 튀기지 마세요.
5: 놀리는 거 아닙니다.
2: 그럼 침이 많이 나오는 건 어쨌든 정상이고.
7: 목이. 맞다. 공격당해서 병원에 오신 거지?
2: 그럼 목이랑 그 엑스레이를 찍어야겠는데?
7: 좋아.
2: 근데 누구한테 공격당하신 거예요?
8: 선생님, 경찰이 왔어요.
2: 경찰?

0: 그래? 와, 꺼내줘.
1: 정말 공격하자.
2: 이쪽도 코모도 왕 도마뱀 같은데?
3: 네,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 동족만 공격하는 아주 잔인한 흉악범이에요.
1: 동족만?
0: 왜 동족만 노리는 게 어디가 어때서? 그렇지, 코모.
3: 왕, 얌전 있어. 지금 공격한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협조 좀 부탁드려요.
0: 왕!
3: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을 왜 공격한 거지?

0: 짝짓 기차에 싸우는 건 우리 고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이라고.
1: 아, 그럼 코왕씨만 공격한 게 아니었냐?
2: 암컷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들 하는 공격이었네.
3: 그러네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착각했네요.
0: 그렇다니까.
2: 근데 아직 짝짓기 철이 아닌데.
4: 네?
2: 그리고 저는 아직 짝짓기할 나이가 아닌데 저를 공격한 건 이상해요.
3: 그러네. 고왕, 너 슬쩍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어서 사실대로 말해.
0: 그게 가마 아주 예리하구만. 그래. 사실 이게 짝짓기 철이 아니지. 사실 난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이를 뺏으려고 공격한 거야.
4: 먹이를 빼앗으려고?
0: 우리가 사는 곳은 섬. 코모도 왕 도마뱀은 많고 먹이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물린 사슴만 보면
5: 내가 먹을 거야. 무슨 소리? 저 사슴은 내 침으로 찜했다고?
6: 배고픈데 그게 무슨 상관? 먼저 먹는 도마뱀이 임자라고.
0: 먹이 때문에 싸우는 건 우리의 일상. 이 썩은 고기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냄새를 맡고 하나씩 나타나 먹이 쟁탈전을 벌인대로. 먹이 때문에 싸우는 건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
2: 아, 먹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1: 먹이 때문에 공격하는 건 어쩔 수 없지.
2: 근데 이상해요. 제 주위에는 썩은 고기도 코모도 왕 도마뱀에게 물린 사슴도 없었는데 저를 왜 공격한 거죠?
0: 가창 꼬치꼬치 말이 많네.
3: 고왕! 당신 계속 거짓말할 거야? 동족들을 공격한 이유 사실대로 말 안 해?
0: 이거 어쩔 수 없구만. 사실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이 사슴, 원숭이, 물소만 먹는 게 아니잖아. 배가 고프면.
2: 설마 나를 사냥하려고?
4: 사냥? 그게 무슨 소리야?
2: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은 먹이가 부족하면 코모도 왕 도마뱀의 어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4: 네?
7: 그래서 새끼들은 천적이나 어른 코모도 왕 도마뱀을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가 생활하죠. 나무 구멍에 숨어서 살며 작은 곤충을 먹고 살다가 덩치가 커지면 나무에서 내려오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땅으로 내려왔어요.
8: 아직 어른들이 좀 무섭지만 이제 땅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보는 거야. 어디 사슴 없나?
0: 코왕 아, 배고파. 어디 먹을 거 없네. 이제 막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배고픈데 잘 걸렸다. 살금살금 조용해. 살금살금 조용하다니까. 야, 잠깐.
2: 뭐야?
0: 아무도 못 봤겠지. 그럼 어디 마실게.

0: 아이, 어디로 간 거야? 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야?
1: 나의 사냥하려고 하다니.
0: 동족을 잡아먹는 것도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이라고.
1: 아무리 본능이라도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을 사냥하는 건 좀...
2: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끼를...
0: 얼마나? 얼마나? 하나, 둘, 셋, 넷. 이런 발가락으로도 다 못 세겠네.
3: 당신을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 새끼를 사냥한 연쇄 동족 포식자로 체포합니다.
0: 나 이걸 나 갈 거야. 코모 죽어보자.
4: 코모도 왕 도마뱀의 세계는 정말 무섭고 냉정하구나.
1: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아무리 배고파도 동족은 절대 사냥 안 할 거야.
4: 괜찮으세요? 동족 간호사 검사 준비.
1: 검사 준비. 괜찮으세요? 어디 보자. 어디야?
4: 정말 정말. 세균 범벅 독으로 가득한 코모도 왕 도마.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0: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0: 술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수민아, 우리 조금만 더 놀까?
1: 지금은 어두운 밤이잖아. 환한 낮에 놀아야지.
0: 낮?
1: 그래, 할아버지가 낮에 놀라고 하셨어.
0: 난 지금 보물상자 가지고 놀고 싶은데.
1: 보물상자? 아, 맞다! 우리 뭐든지 자판기에서 나온 선물들을 모아뒀지.
2: 응. 꺼내볼게.
1: 응. 자.
2: 짠!
1: 오, 돋보기가 있네.
0: 낙타도 있어.
1: 또 공도 있지.
0: 아, 놀고 싶다.
3: 우리 마당에서 조금만 놀까?
4: 같이 놀자.
1: 그래, 그래.
5: 돋보기로 크게 보자.
1: 응. 우와.
0: 어?
1: 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0: 그럼.
5: 축구하자.
1: 응. 자, 간다.
5: 자.
1: 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0: 낮은 밝은데. 낮에는 마음껏 놀 수 있지? 낮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5: 아! 뭐든지 자판기에 낮 한글 카드를 넣어볼까?
0: 그래! 그럼 낮이 될지도 몰라!
1: 자.
0: 나. 그 다음은 뭐지? 나 어떻게 쓰지?
5: 아, 아이야를 불러보자.
6: 응? 한글 용사 아이야.
7: 아, 이
8: 야,
7: 훈민정은 안녕?
9: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6: 낮이 궁금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9: 한글의 문!
8: 낮을 쓰려면 니은이 필요해. 니은의 문을 찾자.
10: 무. 느.
11: 여기야.
10: 느.
7: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9: 아이야가 간다.

도움이 필요해. 들어가. 회전수. 도와줘서 고마워. 냉장고에 니은. 소설아.

연예인이 나를 만나 나 나 낮에 나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지읒을 찾자. 받침에 굿! 굿!

젖소야, 받침 지읒을 보았니? 젖소 무늬에서 지읒을 보았어.

0: 젖소의 받침 지
1: 나라 한대
0: 하차 받침 지 받침 지읒 나 받침 지읒 나
2: 합체
3: 저장 완료
2: 나
3: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우와 나 한글 카드다
5: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4: 응
5: 뭐든지 자판기에 나 한글 카드를 넣으면
4: 넣으면 아.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낮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낮. 나. 나. 읏. 나. 읏. 나. 읏. 나읏. 나읏. 낮. 낮. 낮에는 해가 하늘에 있어요. 아이 눈부셔. 아, 아이 눈부셔.
1: 맛있다.
0: 나? 나. 받침 지읒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나. 읏. 읏, 읏, 읏. 읏, 읏. 낫, 낫. 낫다, 낫다, 낫다. 마다, 마다. 차다, 차다. 읏, 읏, 읏, 읏, 읏. 마읏, 마읏, 맛. 맞다! 맞다! 읏, 읏, 읏, 읏, 읏. 차읏, 차읏,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읏, 맞다! 낫다! 낫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낫. 친구들 따라해봐요. 낫. 끝.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대낮, 밤낮, 맨날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대낮, 밤낮, 맨날.
0: 낮.
2: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더 놀고 싶어요.
3: 낮이 더 길어졌으면.
2: 냉장고에 니은이 알을 만나 나. 나가 젖소에 받침 지읒을 만나 낮. 한글 카드를 넣으니 낮이 되었어요. 훈민 정음은 낮을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낮을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낮을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4: 빛.
5: 훈민아, 이거 봐라. 짠! 우와, 재밌다. 빛이 나오네. 빛! 오늘은 빛으로 놀아보자. 좋아요. 빛!

0: 추워지셨지? 우리도 해보자. 응?
1: 꽃게랑 놀고 싶은 친구들 모여라.
2: 뽕, 뽕, 뽕. 나도 같이 갈래.
3: 나풀, 나풀. 나비도 같이 갈래.
1: 가자.
3: 나풀, 나풀.
2: 뽕, 뽕, 뽕.
1: 꽃게야, 우리 왔어.
2: 뽕, 뽕.
4: 친구들아, 안녕.
3: 나풀.
4: 우리 빛나는 모래사장에서 신나게 놀자.
3: 와, 나풀.
2: 뽕, 뽕, 뽕.
1: 꽃게, 꽃게.
2: 뽕, 뽕.
1: 어? 빛이 없어졌네?
0: 빛이 왜 안 나오지?
1: 고장났나 봐. 한참 재밌었는데.
0: 뭐든지 자판기에 빛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4: 그래? 그러면 빛이 생길지도 몰라.
0: 근데 너 빛 쓸 수 있어?
1: 아니, 너무 어려워.
0: IR을 불러보자.
4: 응. 한글 용사 IR!
5: 어, 이,
6: 야,
5: 훈민 조금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빛, 빛이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5: 빛을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7: 느. 느, 느, 느, 느, 푸, 푸, 푸, 푸, 푸.
8: 여기야!
7: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긴 머리 라푼젤. 빗으로 머리를 빗어요.
1: 비읍을 찾아야 돼. 비읍은 어디에 있지? 혹시 위에 있나? 올라가 보자. 아차!
0: 한글 용사님?
1: 동화 속 주인공을 여기서 만나다니. 반가워. 찾았어! 빛의 비읍! 나라 한글! 하차!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빛의 비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치읓을 찾자. 받침에 문!
2: 빕, 빕, 빕, 빕, 빕. 빈, 빈, 빈, 빈, 빈. 빛, 빛, 빛, 빛, 빛.
3: 여기야!
4: 받침 치읓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옛날로 왔군. 받침 치읓을 찾자. 저건 뭐지? 사람들이 윷놀이라 하고 있군. 찾았어. 멈춰라 시공간. 유세, 받침, 치읓. 하! 돌아와 한글! 하! 하! 받침, 치읓. 받침, 치읓.
1: 비
0: 받침 치읓
2: 빛
3: 합체
4: 저장 완료
3: 빛
4: 훈민정음의 손으로
5: 빛 단계카드가 생겼어 뭐든지 자판기에 빛 단계카드를 넣으면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빛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빛!
6: 비! 비! 비!
1: 비!
6: 읏! 읏! 읏! 읏! 읏! 비! 비! 빛,
1: 빛, 빛. 아, 어두워졌네. 할아버지는 빛이 필요해요. 오, 빛은 밝아요. 오호호호호호호호호.
7: 냠냠 꿀꺽.
1: 야,
7: 받침 치읓 맛있다.
1: 아, 비? 비? 받침 치읓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0: 끝. 이웃. 숫. 빛. 친구들 따라해봐요. 빛.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빛깔, 빈틈, 빈손.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빛깔, 빈틈, 빈손.
2: 빛. 훈민정음은 빛을 비추어요. 그림자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은 빛놀이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빛이 사라졌어요. 빛에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비가 유체 받침치읒을 만나

0: 빛. 한글 카드를 넣으니 손전등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빛이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빛이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빛이 재미있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7: 옥스포드 탕.
8: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움.

0: 새로운 세상 옥스퍼드.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흔들흔들 싱싱
1: 부드러움. 여기서도 싱싱
2: 빙글빙글랄랄라
1: 시소도랄랄라.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할 때는 차례로
1: 의자도 돌려볼까.
2: 데이터 놀자. 안녕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3: 얼굴엔
1: 순한 킬링.
3: 줄무랑
4: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지냈어?
1: 안녕, 거울공주.
0: 어머, 감기 걸렸어?
1: 며칠째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
0: 이런 이런, 감기엔 비타민이 최고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어봐.
1: 과일?
0: 과일에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가 싹 날아갈걸?
1: 드래콩, 괜찮아?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거야?
2: 네, 아니.
3: 미리미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0: 여러분 안녕.
1: 세계 탐험대회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3: 뿡뿡.
4: 아리앙 아리앙.
1: 뭐하군? 갑자기 왜 표정이 어두워요? 어디 아픈 건가요?
4: 아니요.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1: 어머, 무슨 일인데요?
2: 현재 세계탐험대회 종합순위 5위의 붉은 해적팀이 기권하고 말았어요.
1: 무슨 일 때문이죠?
2: 다들 감기에 걸렸지 뭐예요?
1: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2: 그럼 새로운 미션을 공개할게요. 세계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뿡뿡!
5: 세상에 꽃들을 피우고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열리게 해라! 짜잔!
1: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2: 이번 미션도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5: 그럼 저희는 이만 뿡뿡!
1: 역시 과일나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6: 과일이 열리지 않게 된 이유를 찾는 게 먼저겠어. 로빈, 과일 꽃나무들이 있는 곳을 검색해줘.

0: 과일이 열리기 위해서는 꿀벌들이 꽃사이를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퍼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꿀벌들이 꽃가루에서 꿀도 따지 않고 꽃가루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꿀벌 왕국으로 이동해야 함. 삐리릭.
1: 좋아. 그럼 꿀벌 왕국으로 가보자.
2: 꿀벌 왕국으로 출발.
0: 꿀벌 왕국은 터니바니오로 갈 수 없습니다. 꿀벌 왕국은 우리와 같이 커다란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그럼 몸이 작아져야 갈 수 있다는 건데.
4: 여보세요? 꿀벌 왕국이라고? 꿀벌 왕국에 가는 방법이라면 내가 알고 있지.

0: 벽이야. 이 거울을 통해서 가면 돼.
1: 여길 통해서?
0: 이 거울을 통과하게 되면 곤충들도 벌레들도 엄청 크니까 조심해야 할 거야. 아, 됐다. 설정 완료. 짜잔! 자, 이제 여기를 통과하면 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어. 반드시 3일 안으로 돌아와야 돼. 3일이 지나면 돌아와도 평생 작아진 모습으로 살아야 되거든.
2: 좋아. 스릴 넘치는걸. 3일이 아니고 하루 만에 미션에 성공시켜주지. 하, 핫, 핫, 쇽.
3: 나도 못할 것은 없다. 나도 간다. 유후!
1: 난 도저히 안 되겠어.
0: 자. 거울공주, 고마워. 그럼 3일 뒤에 봐.
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용기를 내서. 야!
0: 어머. 드래콩, 괜찮아?
4: 어떻게 된 거야?
0: 미안. 다시 문을 열어줄게. 자, 열렸어. 다시 용기를 내서.
4: 자, 그럼 간다. 나나나나나나나.

0: 여기는... 우리 몸이 진짜 작아졌나 봐.
1: 유호!
2: 와우!
1: 얘들아, 이것 봐. 이거 진짜 진짜 재밌어.
0: 나도 나도.
2: 탱크!
0: 으차!
1: 아무튼 몸매야.
0: 어? 저건 뭐지?
1: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0: 예쁘다. 생쿰아, 재밌다. 그렇지?
1: 생쿰.
2: 드래코, 너도 얼른 해봐.
3: 어? 어? 어?
4: 여기가 어디지? 꿀벌 왕국인가?
5: 돌리다 보니까!
4: 예! 예! 돈다 돌아.
2: 그래, 뭔가 허전하긴 했는데 드래콩은 어디 간 거야?
6: 혹시 떨어질 때 다른 쪽으로 떨어져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2: 저기 누가 오고 있어.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지금 난 쫓기고 있어요.
0: 네?
2: 제발요.
7: 저기 있다! 잡아라!
2: 아니...
8: 웬 수상한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요?
7: 상관없다! 모두 잡아들여라!
6: 예! 뭐야? 우릴 잡겠다고? 어림없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야! 어떠냐?
9: 아, 우리를 이제 그만 놔주시지. 자,
0: 치치 동간
2: 얘들아,
7: 우리를 방해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6: 어서 우리 친구들을 풀어주지 못해?
7: 너희 친구들은 우리가 데려가겠다.
0: 얘들아.

0: 없을 거예요. 문지기벌도 여왕벌의 명령을 받는 꿀벌이니까.
1: 여왕벌이요?
0: 꿀벌 왕국에서 북쪽엔 말벌 왕국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꿀벌 왕국과 말벌 왕국은 사이가 좋지 않았죠. 진짜 여왕벌인 저를 가짜 여왕벌이라고 몰아세우고 꿀벌 왕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말벌 왕국의 공주랍니다. 하지만 가짜 여왕벌은 꿀이 꽃에서 얻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꽃이 피고 지는 때를 맞추지 못하면 꽃도 과일도 열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2: 꽃들이 피어나지 않는 것도 과일이 열리지 않는 것도
1: 모두 말벌 공주 때문이었어. 그렇다면 모든 걸 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꿀벌 왕국도 우리 미션도 모두 해결.

0: 독해. 뭐 좀 보여? 입구에 보초를 서고 있는 문지기벌 둘이 있어. 그리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보초들도 보이는데?
1: 어떻게 저 꿀벌왕국에 들어가지?
0: 치치, 저 경비를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가긴 힘들 것 같아.
1: 도켓, 이렇게 하자.
0: 치치, 좀 제대로 가. 이러다 들키겠다고.
1: 나도 잘 가고 싶다고.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앞을 잘 볼 수가 없다고.
2: 누구냐?
0: 예, 새로운 꿀벌 병사입니다.
2: 그래, 새로운 꿀벌 병사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0: 오늘은 성문 보초병으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 뭐 우리야 나쁠 거 없지. 좋아, 졸면 안 된다고?
0: 네, 저희에게. 아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3: 좋아, 들어가자고.
4: 네, 들어가십시오.
3: 수고하라고.

0: 있다니!
1: 침입 뜯어! 저 아이들을 당장 잡아라!
2: 큰일 났다!
3: 날 한번 믿어봐. 진심이야, 도켓? 어차피 입구로 들어갈 수 없다면 날아서 꿀벌왕국 위로 들어가는 거야.
2: 뭐?
3: 자. 좀만 더 치치.
2: 손님을 다 하고 있다고.
3: 치치! 치치!
2: 안녕하세요. 사람 살려!
4: 왜 캣마블을 사용할 생각을 못했지?
3: 내 캣마블 중에 고춧가루 폭탄을 문지기 벌들에게 던질 거야. 이번에야말로 내 캣마블의 진가를 보여줄 때다.
4: 좋아.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서 친구들을 구하러 들어가자.
3: 자, 던진다.
5: 어이, 교대할 시간이야.
2: 안 돼!

0: 내가 그놈들이다! 잡아라!
1: 도망가자!
0: 거기 서라!
1: 어떡해! 계속 따라와!
2: 뭐 어떡하긴 뭘 어떡해! 계속 도망가는 거지!
1: 어? 반딧불이다!
0: 저기 있다! 잡아라!
1: 반딧불이 우릴 도와주려는 것 같아.
2: 그럼 우리도 도움을 받아줘야지.
1: 자!
3: 뭐라고? 침입하려는 자가 있었다고? 장군?
4: 네, 여왕님!
3: 어서 그들을 잡아오도록. 이번에도 놓친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 꿀벌 여왕을 구하러 왔다. 이번에만 성공하면 우리 말벌 왕국이 드디어 꿀벌 왕국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겠군.

0: 머리 아파. 이건 소금이랑 후추? 설마 날 먹으려는 거야? 안 돼! 나 맛없단 말이야! 싫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1: 핑핑!
2: 사유, 걱정 마. 친구들이 우리의 구하러 올 거야. 반드시!
1: 생큼!
3: 어서 무릎을 꿇어라. 감히 우리 여왕님을 흉내내다니.
4: 무슨 소리냐. 내가 진짜 이 꿀벌 왕국의 여왕벌이다. 아직도 자기가 진짜 여왕벌이라고 믿고 있나 보군. 네가 말벌 왕국의 공주라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 더 들을 것도 없다. 그럼.

0: 제일 싫어하는 숙이잖아. 자,
1: 가짜 영원벌, 널 용서하지 않겠다.
0: 여보라, 저 아이들을 당장 잡아라.
2: 네.
0: 너무 쉽게 보지 말랬지?
3: 이럴 수가? 너희들은
4: 이제 그만 정체를 드러내시지.
5: 드디어 너의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3: 가면
2: 여왕벌이 가짜였어.
6: 저게 가짜 여왕벌이다. 잡아라.
3: 다가오지 마! 안 돼! 오지 마!
5: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희 꿀벌 왕국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해드려야 할지.
1: 뭘요? 저희는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5: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4: 여왕님, 그럼 세상의 모든 꽃들도 피게 되고 과일나무들도 과일이 열리게 되는 건가요?
5: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덕이에요.
7: 유후, 좋았어. 그럼 미션도 성공이다.
1: 그리고 드래콤도 내가 해준 과일 요리를 먹으면 힘이 솟아나겠지.
8: 얘들아, 나 좀 구해줘!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식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파우.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파우.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컷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하게
11: 식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9: 내일 떠나자.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소중한 비밀 노트.
15: 하나, 둘, 셋.

0: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뚜뚜, 이제 찾는다. 뚜뚜,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야, 뚜뚜. 뚜뚜. 어? 여기 숨었지?
1: 절대 날 못 찾을 걸 뚜.

0: 뚜뚜아, 네 꼬리 다 봤어. 이제 그만 나와.
1: 내가 안 보이나 봐. 안 보이지? 안 보이지?
0: 뭐야? 뭐에 걸린 거지? 으아야, 누구야? 설마? 스피커 여왕님, 저기 방금
2: 돌아와라, 투명 나비야. 오?
0: 스피커 여왕님, 이게 설마 그 전설의 투명 나비인가요?
1: 전설의 투명 나비라니.
0: 스피커 여왕님, 이번에는 마법을 제대로 사용해볼게요.
2: 투명 나비가 너희를 숨겨줄 거야. 반드시 스톤 조각을 찾아와야 해.
1: 알겠습니다, 스피커 여왕님. 힘을 모아 열려라!

0: 레나야?
1: 뭐야, 놀랐잖아. 왜 그러는데?
0: 에이, 왜 그렇게 놀라? 뭘 그렇게 열심히 쓰는 건데?
1: 응? 안 돼.
0: 대체 뭘 죽었길래 안 된다는 거야? 너 수상하다. 혹시 나 몰래? 노트에다가 내 욕이라도 써놓은 거 아니야?
1: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줄게. 근데 노트 못 빌려줘.
0: 정말 내 말이 맞나 보네. 헉! 안 보고 만다. 노트 그만 좀 먹어. 기해, 저기 봐. 노트를 또 숨겼어. 저기에 무슨 비밀 같은 걸 써놨나 봐.
2: 맞아, 맞아. 스타스톤 조각에 대한 비밀이 어? 있을 거야.
1: 거기 누구 있어? 이상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누가 내 노트를 보면 큰일이니 조심해야겠어.
3: 레나야, 잠깐 와볼래?
1: 갈게요.
0: 바로 지금이야.
2: 한번 볼까?
0: 이리 와, 비밀 노트야.
1: 아까도 말했지만 난 네 노트 안 가져갔어. 네가 아니면 누군데?
0: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아니야.
1: 그 노트를 본 사람은 너뿐이라고.
2: 오, 쟤들 싸우나 봐.
0: 재미있어지는 걸. 싸움을 더 키워볼까? 이게 좋겠군.
1: 레나야, 너무한 거 아니야? 멋대로 남의 노트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
0: 나 아니라니까. 이제 너랑 말 안 해.
4: 어? 아, 너네 무슨 일이 있니?
0: 잡아봐. 못 잡겠지? 어? 어? 안녕, 시아야.
1: 정말 너무해. 누명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돌을 던져?
2: 아까 둘이 싸우는 걸 보니 어찌나 고소하던지.
0: 안에 뭘 써놨는지 보자. 정말 스타스톤 조각에 대한

0: 이 표시들은 스톤 조각과 연관이 있을 거야.
1: 어째서?
0: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느낌이 온단 말이야. 이런 모양의 스톤 조각을 본 것 같아. 스피커 여왕에게 드리면 아름다운 나비날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2: 너희가 대체 가져갔구나. 내가 누명 썼단 말이야. 얼른 레나한테 가서 해명해.
0: 뚜뚜 키
3: 힘을 모아 열려라 차원의 문.
0: 야, 안녕.
2: 거기서 노트일이 돌려줘.
4: 사소한 일로 친구끼리 싸우면 안 돼.
2: 사소한 일이라뇨. 그 노트는 저한테 중요한 거라고요.
4: 혹시 다른 데 둔 거 아닐까? 그래? 어떻게 생긴 노트인지 한번 말해봐. 같이 찾아줄게.
2: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건 싫어요.
4: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
2: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4: 아, 레나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0: 어? 설마 쫓아오진 않겠지?
5: 쫓아와봤자 혼자인데 겁먹을 것 없잖아. 만약 쫓아온다면 우리가 바로
2: 너희들 어딜 도망가는 거야?
0: 얼른 가자.
2: 여기서 거기서지 못해. 레나의 노트를 당장 돌려줘.
5: 어떡하지? 계속 쫓아오는데.
0: 따돌릴 방법을 찾아야 해.
5: 뭘 어쩌려고. 아까운 내 케이크 아직도 못 먹었단 말이야.
0: 지금 케이크가 문제야, 키. 춤춰라. 스피커 영입은 투명남이야.
6: 레나야, 기운내.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7: 레나야.
0: 얘들아, 큰일 났어. 시야가 사라졌어. 그게 무슨 말이야? 키키와 뚜뚜의 발자국이랑 시야의 책 가방을 발견했어. 뽀,
6: 시야가 스피커한테 잡혀갔나 봐. 어서 찾아보자.
7: 레나야, 비봉 풀어. 레나야,
6: 시야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2: 알았어. 그렇다고 용서한 건 아니야. 시아를 찾아서 노트를 돌려받으려는 거야.
6: 예!
7: 비밀인?
3: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0: 여기에 스톤 조각의 비밀이 있어요.
5: 이 노트에 분명 적혀 있을 거예요.
8: 만약 정말 이 노트 내용으로 스톤 조각을 찾게 되면 너희에게 가장 화려한 나비날개를 선물해주지.
5: 우와! 화려한 날개! 화려한 날개!
8: 여기 적혀있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볼래? 뭐야? 너희도 몰라?
7: 당연히 알죠.
8: 그럼 어서 말해봐. 자, 너희들 스타스톤 조각을 찾아서 이 아름다운 나비날개를 받고 싶지 않아?
0: 스피커 여왕님, 바랄라 페어리즈의 피아노에서 비슷한 표시를 봤어요. 노트의 내용을 알아내려면 멜로디 정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8: 좋아. 안내, 스톤 조각을 찾으러 가자.
6: 도대체 시야를 어디로 데려간 거지?
2: 별빛 섬은 넓으니까 흩어져서 찾자.
0: 우리도 얼른 찾아보자.
8: 비밀 일기에서 적힌 장소가 여기야? 스톤 조각은 어딨어?
0: 어서 나와!
1: 어? 어? 도대체 어디로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네. 마법으로 숨었나? 어? 어?
8: 아직도 멀었어?
1: 어? 어?
0: 으이, 정말 못 들어주겠네.
1: 어?
0: 레나의 노트 좋았어?

0: 이미지가 또 파괴를. 드디어 찾았다. 노트를 레나한테 갖다 주고 사과를 꼭 받아내고 말겠어. 역시 너였구나. 너 겨우 노트 하나 때문에 계속 나한테 이럴 거야? 겨우 노트 하나가 아니라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됐어, 내 입만 아프지. 거기서!
1: 싸우지 마.
0: 내가 그거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얼른 나한테 사과해.
2: 내가 왜 사과를 해? 남의 노트나 훔치는 도둑한테.
0: 뭐해?
3: 어서와라, 바랄라 페어리즈. 어서 말해봐, 그 노트 속 스톤 조각의 비밀은 뭐지?
2: 스톤 조각의 비밀? 이 노트를 말하는 거야?
3: 그래, 순순히 내놓으시지. 어?
0: 안 돼!
2: 쉬어요!
3: 가만두지 않겠어.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4: 루루링 룰루랄라 루
2: 도레미파

0: 감히 나를 방해하다니.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시아야 어서 피해! 바랄람 마법 유단 멜로디 방어!
1: 레나야, 내가 노트 가져올게.
0: 됐어, 노트는 신경 쓰지 마.
1: 아니야, 네가 아끼는 노트잖아. 내가 꼭 가지고 올게.
0: 그럴 순 없지.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어서 스톤 조각에 비밀이 담겨있는 노트를 내놓아.
1: 시아야, 노트를 줘버려! 노트를 찾아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낼 거야.
0: 어둠의 마법이 강해지고 있어. 겨우 네 실력으로 이 스피커 여왕에게 맞서겠다고? 꿈 깨시지. 지금 마법을 쓰면 노트가 찢어지고 말 거야. 시아야, 미안해.
1: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친구잖아.
0: 나한테는 친구가 더 중요해. 루나 멜로디!

0: 감히 내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다니 용서하지 않겠어.
1: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퍼포잉 스윗 하트 퍼포잉 바니바니 포 야미야미

미우미우.

0: 역시 스톤 조각을 숨겨뒀군.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1: 바랄라 마법!
0: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꿇게 할 테니까!
1: 예!
2: 자, 네 노트. 다 찢어지고 이거 한 장 남았어. 내가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 어? 난? 어? 어?
3: 사실 이 노트는 작곡 연습을 한 노트였는데 너희한테 보여줄 자신이 없었어. 그치만 이젠 너희한테 그 곡을 들려줄게.
2: 어, 진작 말하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비밀로 한 거야?
1: 우와, 레나 너 정말 대단하다. 빨리 들어보고 싶어.
4: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길길
4: 중물엔
1: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옥스퍼드 탕!
16: 어, 해보고!
1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7: 탑승하세요.
1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9: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2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4: 얼굴엔
1: 순한 길길!
4: 중물엔
17: 꾸준하게 지켜줄게.
1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11: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0: 킹킹.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14: 나 잡아봐라. 못 잡겠지. 이 둘이 뭐야?
15: 거기서.
14: 아파.

0: 뭉치지? 거기서?
1: 어림없직. 너무 빨라서 못 쫓아올걸. 이상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2: 재밌네.
1: 방금 무슨 마법인가요? 뭔가 부딪힌 것 같은데.
2: 숨김 나비의 가루가 닿으면 뭐든지 흔적도 없이 숨길 수가 있지.
1: 그렇게 대단한 마법이 있어요.
2: 숨김 나비를 줄 테니 스톤 조각을 가지고 와. 하지만 숨은 상태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러다간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서 파랄라 페어리즈에게 전해주고 와. 너희들 빨리 움직이도록 해.
1: 스피카 여님 걱정 마세요.
2: 키키, 뚜뚜, 페어리즈가 눈치채지 못하게 스타스톤 조각을 가지고 와.
1: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
3: 웬디 생일 축하해. 너를 위한 꽃바구니야.
1: 향기 좋다. 레나랑 시아가 날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궁금하다. 얼른 보고 싶어.
3: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웬디야? 애들이 깜빡해서 아무 선물도 못 챙겨주면 어떡해.
1: 그럴 일 없어.
3: 알겠어. 빨리 출발하자. 지각할지도 몰라며.
1: 맞아. 가자.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주면 나도 꽃을 나눠줘야지.
3: 웬디야, 잠깐만. 생일 파티 가.

0: 이상 없음 나와둬둬.
1: 냄새 좋은데 또 이건 버터과자 냄새야.
0: 우리의 목표 잊었어 키.
1: 또 저기 일단 먹고 하면 안 돼? 너도 먹고 싶지 않아?
0: 알았어. 대신 조심해서 움직여.
1: 맛있는 버터과자야 내가 갖다 줘.
2: 치아, 너 뭐해?
3: 아무것도 안 하는데.
4: 버터과자 정말 맛있었어.
5: 치아가 과자를 만들 줄은 몰랐다니까.
2: 내 생일 선물인가? 일단 기다려보자.
6: 치아야, 저기.
3: 어?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6: 어? 있잖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3: 오늘은? 오늘 레나가 연주회에 초대한 날이잖아. 엄청 기대돼. 학교 끝나면 애들이랑 바로 같이 가자.
6: 그런데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나한테 말하는 거 깜빡했나? 레나야, 레나야. 저기
7: 웬디야, 나중에 얘기하자. 나 빨리 가봐야 해.
8: 레나야, 우리 정말 네 연주회 가도 돼?
3: 엄청 기대돼.
7: 어서 가자. 나 연주회 처음 가봐.
6: 잠깐, 레나야.
1: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달콤한 버터과자 냄새인데 냄새 좋다.
0: 이러다 걸리겠어, 키.
6: 내 생일인 걸 다들 잊었나 봐.
9: 그렇지. 웬디야.
0: 준비한 꽃을 애들한테 주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날 거야, 뮤.
6: 맞아.
0: 또 빨리 좀 해.
1: 잠깐만. 버터과자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0: 빨리 누가 오고 있어.
1: 아깝다. 찾을 수 있었는데.
0: 너 때문에 들킬 뻔했잖아.
1: 과자 냄새가 풍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바삭바삭한 버터과자.

0: 이 먹부야.
1: 무슨 좋은 방법이 있어?
0: 당연하지. 자, 숨김 나비를 쓰자.
1: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뚜.
0: 나비를 잡아야 돼. 뚜뚜 때문에 못 살겠네.
2: 얘들아,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3: 진짜로?
4: 네.
1: 어쩌지?
2: 짜잔! 봐봐!
4: 뭐야? 뭘 보란 거야? 뭘 준단 건데?
2: 어? 저기... 어디 갔지?
3: 뭐야? 뭐야, 그래? 장난치는 건가?
2: 분명히 여기 뒀는데 내 꽃바구니...
4: 어?
2: 내가 여기...
4: 뭐지?
5: 뭐 재밌는 거 있어?
4: 웬디야, 무슨 일이야?
3: 웬디, 너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거야?
2: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1: 뚜, 버터과자 냄새!
0: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다 너 때문이야!
1: 미안해. 숨김나비가 갑자기 와서 코가 너무 간지러웠어.
0: 경영하지 마!
1: 나 먼저 스톤 조각을 찾으러 갈게!
2: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꽃바구니까지 사라지더니 창피해서 친구들을
0: 어디 페리스가 바로 저긴데.
1: 스톤 조각을 가지러 가자, 뚜.
0: 웬디가 어디로 갔지?
4: 웬디 목소리!
1: 안돼!
2: 오늘 내 생일인데 다들 내 생일도 기억 못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다니 너무해.
0: 이상하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4: 누가 오잖아.
2: 빨리 숨자.
4: 같이 가. 뭔가 부딪혔어.
0: 왜 그래?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4: 하지만 방금 분명히 이상하네.
2: 어떻게 된 거야? 다들 내가 안 보이는 건가?
4: 늦겠다. 얼른 가자.
2: 응?
0: 이 말썽쟁이야. 너 일을 망쳤잖아. 숨김 나비가 사라졌는데 어떡할 거야.
1: 저기 있잖아. 일단 스피커 여왕님께 말씀드리자, 뚜.
0: 그래.
6: 힘을 모아! 열려라! 저의 꽃!
2: 어? 저게 뭐지?
0: 뚜뚜, 빨리 와!
1: 버터과자 먹고 싶었는데.
2: 왜 여기 차원의 문이 있지?
0: 뚜뚜!
1: 그래, 알았어!
4: 웬디 목소린데!
0: 차원의 문이잖아!
4: 설마 웬디가!
0: 스피커 여왕님. 스피커 여왕님,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1: 그게 버터과자 냄새가 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가지고 과자를 다치 못하고.
0: 이렇게 됐어요.
4: 다 뚜뚜 때문이에요.
2: 김유리, 너가 웬디야?
4: 웬디 목소리인데 정말 너야? 얼마나 찾았다고, 명.
7: 또 실패했어?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0: 스피커 여왕님, 죄송합니다.
7: 너희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질 자격이 없어.
0: 스피커 여왕님, 날개만은 안 돼요.
1: 여왕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7: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0: 스피커 여왕님,
7: 감히 이 녀석들이.
2: 정말 내가 안 보이나 보네.
7: 키키, 뚜뚜, 이제 이 스피커 여왕에게 반항하는 거야?

0: 어서 가자.
1: 너희가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런 거였군. 키키, 뚜뚜, 페어리즈가 제 발로 찾아왔어. 어서 쫓아가.
2: 뭐라고요? 너, 네.
1: 발자국을 남기고 갔네. 네 스톤 조각은 이제 내 거야.
3: 어? 웬디, 너야? 장난 그만해. 우리가 치유의 꽃가루를 찾으면 다들 네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0: 치유의 꽃가루? 그게 뭔데?
3: 전설 속에 내려오는 어둠의 마법을 정화할 수 있는 꽃가루야.
0: 찾지 못해도 상관없어. 친구들은 내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을 거야.
3: 웬디, 방금 뭐라고 했어? 목표물 발견! 바로 지금이야! 공격하자! 여기서 이겼다! 드디어 잡았다! 바늘로 페어리즈 왔어! 스톤 조각을 내놔!
2: 어떤 과자도 줬쥬!
3: 웃기지 마, 절대 안 줘!
0: 뮤뮤링을 놔줘!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2: 당기로운 꽃냄새가 쥬!
3: 웬디, 어디 있어?
0: 나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3: 도와줘서 고마워, 뮤.
0: 어? 어? 어? 스톤 조각이야.
3: 멋져. 역시 웬디야.
0: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1: 여기 있었구나. 아. 딱 때맞춰왔군. 스톤 조각을 내놔.
0: 네. 어? 어?
1: 어? 숨김나비 마법에 걸렸으니 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야. 네 모습은 물론이고 목소리까지 사라지게 될 거다.
3: 그러니까 당장 어둠의 마법을 풀어줘!
1: 성가신 녀석, 너도 사라져!

0: 보통 화자도 가져왔어, 뿌. 이것도 같이 놓자.
1: 내 작품 어때?
0: 그럭저럭 봐줄만 하네.
2: 어, 조심해!
1: 큰일 날 뻔했잖아. 웬디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건데. 어? 레나야, 넌 준비됐어?
3: 물론이지.
2: 어, 애들이 위험에 빠진 것 같아. 구조 신호야, 일로.
0: 신호가 점점 약해져. 뮤미링이랑 웬디가 지금 위험한 것 같아.
1: 그럼 웬디가... 빨리 가자.
4: 힘을 모아! 여야라! 자원의 문!
2: 웬디! 어디 있어?
5: 어디 있어? 드디어 너희도 왔구나.
1: 저기 봐! 스피커! 웬디랑 뮤미링은 어딨지? 내 친구들 어째서?
5: 그 애들은 완전히 사라졌어.
6: 시아야! 시아야! 나 여기 있어! 레나야! 내 목소리 안 들려?
1: 보포링 여기야! 루루링도 날 보지 못하네.
6: 이젠 내 목소리도 안 들리나 봐.
5: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0: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퍼포링 스윗하트 퍼포링 바니바니 뽀 냠냠이 뽀.

그

0: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1: 바랄라 마법 달콤 결피!
2: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1: 발사!
0: 어림없지?
3: 그래서 숨긴 나비의 마법이 사라졌구나.
1: 웬디도 분명 주변에 있어. 빨리 찾아야 해.
3: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
0: 이미 늦었어.
1: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방어.
3: 지우의 꽃가루는 꽃 사이에 있을 거야. 지우의 꽃가루를 찾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 음의 진동을 이용해야 해.
2: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발사!
1: 와, 정말 지우의 꽃가루네.
0: 뭐야? 이게 다 뭐지? 가까이 오지마.
1: 웬디, 어디 있는 거야? 웬디,
0: 웬디,
1: 넌 바랄라 페어리지에 꼭 필요해.
0: 네가 없으면 안 돼.
1: 웬디.
4: 지우야, 레나야.
0: 웬디!
3: 얼마나 찾았는데. 이젠 괜찮아.
1: 우린 언제나 함께야.
4: 내가 너희를 오해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주자. 응. 스타스톤 조각이야.
1: 변신하자.
4: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누누리 플로라
1: 뮤뮤링 뮤뮤뮤
4: 블링블링 바랄라 페어리즈.

0: 어떤 조각을 찾다니. 안 돼. 헥.
1: 헥. 별빛의 힘이야. 어둠을 물리쳐라.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체 별빛 소환.
0: 하체 고고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꿇게 할 테니까.
1: 얘들아 정말 고마워.
2: 짠.
3: 웬디야, 어? 생일 축하해.
1: 어? 레나의 새로운 곡이네.
3: 이것 봐. 웬디야, 널 생각하며 만든 생일 케이크야. 시아표 버터쿠키로 꾸며봤어.
1: 우와, 정말 고마워.
3: 깜짝 파티를 하려고 한 건데 괜히 너한테 상처만 줬네.
4: 시아,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5: 생일날 어? 꽃이 빠질 수 없지.
1: 우와, 예쁘다.
5: 모두 네 생일을 잊지 않았어.
6: 시작하자.
7: 생일 축하합니다.
1: 어? 다들 고마워. 이렇게 행복한 사랑 맞게 해줘서. 얘들아 사랑해.
8: 웬디야 생일 축하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10: 질성.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

0: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1: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글릭소,
5: 글릭소 얼마 될까?
2: 부하시간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질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눈물엔
12: 덤덤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4: 남방구는 북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6: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엑소 플레이.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꾸렁꾸렁 떠나요. 빙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술물엔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마일로에게 고양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기 딱 좋네. 기둥 긁기, 이웃집 바다 내 구멍 파기,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내 발로 착지하기.
1: 그래서 우리 집 화단이 그런 거구나. 그나저나 어떻게 항상 네 발로 착지해?
0: 나도 몰라. 하지만 매번 그래. 항상 네 발로 굉장하지? 어? 응?
2: 안녕.
0: 안녕 마일로. 고양이 실뜨기 하러 갈래?
2: 아, 사실 오늘 난 다른 계획이 좀 있어서. 있지, 봉봉이 좀 봐줄 수 있겠어?
1: 그럼 당연하지.
2: 레오 삼촌이랑 오늘 저수지에 가기로 했거든. 우리 집 전통이야. 매년 삼촌이랑 같이 갔어. 캠핑하고 낚시하고.

0: 새를 관찰하고 탐험하고
1: 진짜 재밌겠는데? 저수지 신나게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0: 근데 이 캠핑은 매년 레오 삼촌이랑 나만 갔거든.
1: 오, 그래, 알았어.
0: 정말? 잘 됐네. 고마워, 샤샤.
1: 저수지란 말은 정말 멋지지 않아? 물고기를 구경하고, 물고기를 뒤쫓고, 물고기를 찾고, 물고기를 먹고. 우리만 가서 미안 있지. 나일로와 레오 삼촌과 나만 가는 것 같거든.
2: 아, 샤샤, 내 생각엔...
1: 날 두고 갔네.
2: 아니면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나 보지.
1: 마일로가 날 빼놓고 갈 리가 없어. 저수지로 출발.
3: 또 내 발이네. 항상 이렇다니까.
4: 캬, 날도 좋고 느긋하게 쉬니 좋다.
5: 여기 있었네. 그만 빈둥대.
6: 그래, 루카님께서 1급 비밀 임무를 주셨...
5: 저요. 저기 봐. 목격자가 생기면 안 된다고.
6: 응?
4: 뭐야? 또 내 물건을 뒤졌구나. 대체 또 뭘 하려고 메가자석을 꺼내왔어? 조심해! 그건 진짜 강력한 장치라고!
7: 대체 그걸로 뭘 하려는 건데?
5: 루카님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연락하면 임무를 주시겠다고 했어.
6: 1급 비밀 임무 말이야.
5: 그래, 내가 연락할게. 어? 그런 다음에.
6: 이런.
7: 뭐야? 내 휴대폰 화면이 계속 끊겨. 메가 자석 때문에 망가졌어. 네 목걸이도 이상해진 거 아니야?
4: 보면 몰라?
8: 오늘은 희귀한 크레센트 울세를 촬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0: 진짜 좋은데요? 레오 삼촌이랑 단둘이 있으니까. 물론 샤샤를 두고 온 게 자꾸 마음에 걸리지만.
8: 새 부를 때 쓰던 필이네. 마일로, 받아! 울세를 찾으려면 그게 필요할 거야. 표시 달린 핀치 새네? 계속 찍어, 마일로. 난 텐트를 치고 있을게.
1: 새가! 여기도! 또 여기도 있어! 야옹! 저기도 있고! 야옹! 거의 잡을 뻔했는데.
0: 이 피리가 새만 부른 게 아닌가 보네. 샤샤, 여길 난장판으로 만들었잖아.
1: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난 널 위해 새를 잔뜩 찾아줬는데.
0: 이거 봐. 내가 이래서 여기 널 데려오기 싫었던 거라고.
1: 잠깐, 뭐? 날 일부러 두고 간 거야?
0: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레오 삼촌이랑
1: 알았어. 난... 알았어. 나도 어차피 오기 싫었어.
0: 샤샤!
8: 마일로? 어? 텐트 치는 것 좀 도와줄래? 뒤집힌 것 같은데?
4: 살짝만 돌려. 오른쪽으로.
7: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5: 네가 인간만 아니었다면 고맙다고 했을 거야.
6: 자, 이제 루카님께 지령을 받자.
9: 부장 전문 액션 피자입니다.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6: 시카고 슈프림 피자에 생선절임 토핑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아니, 감히 내 통신 장비를 도청해? 멍청한 인간 같으니.
4: 통신 장비는 아직 고장이네.
5: 하지만 루카님과 연락할 수 없으니 이걸로 뭘 해야 하지?
7: 시카고 슈프림 피자에 생선절임 토핑 추가할까?
6: 우린 루카님 계획대로 해야 해.

0: 아니면 정말 큰일 나. 생각해봐. 루카님은 메가 자석으로 뭘 하려고 하셨을까?
1: 아, 커다란 메가 메모지를 커다란 메가 냉장고에 붙이는 건 어때?
2: 새들은 지구의 자극을 통해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혹시 루카님은 새들이 길을 잃길 원하셨나?
3: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수력 발전 댐이라 충분한 힘만 있으면 저 댐을 부술 수도 있겠어.
0: 아,
1: 뭐? 마을이 물에 잠기잖아.
2: 그럼 생선 가게도 사라지고
1: 또 우리 집도.
2: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선 가게가 사라진다는 거야.
3: 모든 걸 파괴해버리겠지. 그럼 우린 마을을 다시 지을 수 있어. 고양이들을 위한 마을로.
0: 이 정도는 돼야 루카님의 계획이지. 맞췄지?
4: 마일로는 한심한 캠핑이나 하고 낚시나 하고 새 관찰이나 하라고 해. 안 부럽거든? 어? 이렇게 바로 코앞에서 새를 관찰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튼튼한 발톱이랑 균형 잡을 꼬리만 있으면 돼. 야! 아깝다. 마일로 이 재밌는 걸 못하지.
5: 샤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이거 심각한데?
6: 아, 마일로, 어디가?
5: 아, 그게 볼일 볼 게 있어서요. 덤블숲에서요.
6: 볼일 볼 게 있으면 봐야지. 시원하게 해결하고 와. 어서, 난 여기 있을게. 크레센트 울새를 찾고 있을 테니까.
3: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준비 끝이야.
1: 아, 루카님이 진짜 이걸 원하신 게 맞아?
0: 마을 전체를 파괴하는 것 말고 또 원하실 게 뭐가 있어?
3: 어서 빨리 메가 자석을 작동시켜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걸 보고 싶어. 진짜 멋있을 거야.
5: 아야!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겠다고? 너무 끔찍해. 어떻게든 막아야 해. 샤샤가 필요해.
4: 기다려. 거기 그대로 있어. 옳지. 그러면
2: 이것도 뭐야?
4: 하! 내 발로 섰지. 늘 이래. 어? 하! 깃털 달린 숙저가 또 보게 될 거야. 넌 오늘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마일로가 새를 부르는 소리였잖아. 흥. 그래, 귀찮게 안 할게. 특별한 외출을 방해하긴 싫으니까. 어? 어라, 더 놀아달라 이거지.
5: 아, 효과가 없네. 샤샤라면 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3: 아니야, 엉뚱한 방향을 겨누고 있잖아.
1: 아, 그러니까 여길 겨누라고?
0: 야! 아니, 또 틀렸어. 메가 자석을 댐 쪽으로 겨누. 물을 막고 있는 저 커다란 벽으로 말이야.
3: 응? 누가 보면 너희가 지금 일부러 그러는 줄 알겠어.
0: 하지만 일부러 루카님 성질을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3: 좋았어.
0: 수력 발전댐 조준 완료. 이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때까지 자석을 충전하면 돼.
5: 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아,
0: 충전이 거의 다 됐어. 다들 준비해.
3: 충전 완료.

0: 뭐야? 댐이 멀쩡하잖아.
1: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산악용 자전거를 득템했어.
0: 하지만 댐은 멀쩡하잖아. 조준이 빗나갔다고.
2: 다시 잘 조준해서 쏴봐.
0: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맡겨.
2: 저리 비켜.
0: 발살 파워 올려.
2: 최고 출력에 다다르면 자 이제
0: 발사.
3: 성공했어.
0: 다시 해보자. 몇 번만 더 쏘면 무너질 거야.
4: 그래, 지금이야. 저 녀석들과 싸워야 해. 나 혼자서. 어? 희귀한 크레센트 울세잖아.
5: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4: 하셔?
5: 우와, 자석이 정말 크다.
4: 댐을 부수려고 해.
5: 그럼 마을도 물바다가 될 텐데. 생선 가게! 또 마을 사람들도. 저 녀석들을 다 상대하려고 한 거야? 너 혼자서?
4: 샤샤, 그래 알아. 네가 나한테 화난 거 그럴만하지.
5: 그만. 가디언즈가 나서야 할 일이야.
6: 빌라인 퓨전!

0: 포기하시지? 선데이, 캣, 가디언즈를 해치워. 우릴 못 막게 해야 해.
1: 곧 성공이야. 빨리 막아.
2: 가서 싸우고 싶은데 내가 아끼는 전투용 신발을 우리 아지트에 두고 왔네.
3: 그러게. 난 아직 난 몸풀기 운동이 덜 끝나서 말이야.
2: 저번에 운동하다 다친 데가 또 시큰거리네. 이런. 이래선 전혀 못 싸우겠는데.
3: 아야. 아우, 나도. 참 이상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나. 도움이 안 돼.
1: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야. 빨리 비켜.
3: 뭐 원하신다면야.
0: 댐이 약해져서 얼마 못 버텨.
4: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
0: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전에 벌떼처럼 몰려들 크리스탈 워리어와 싸워야 할걸.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못 들었어? 크리스탈 워리어를 소환하라니까. 늦었지만 됐어.
5: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4: 네가 그랬잖아. 혼자 다 해치우고 싶다고.
5: 화는 나중에 낼래?

우와, 보라색 큰뿔 논병아리잖아.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 조심해!

0: 샤샤, 어서 빨리! 어서 막아야 해! 새는 것도 막고! 미안, 내 실수야. 내가 자석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싸먹을 수 있겠는데?
1: 고양이 실뜨기 놀이?

0: 재밌는데?
1: 그러게. 근데 이건 더 재밌을걸? 오, 반짝거리네. 냄을 고쳐보자.
0: 이 녀석들부터 처리하고.
2: 안 돼, 건드리지 마.
3: 그래, 아주 예민한 장비라고.
1: 미안. 이 버튼 누르지 말라고? 아니면 이거?

0: 크리스탈 워리어들이!
1: 넌 대가를 치르게! 이런... 어?

0: 그럼 이걸 당기면 좋아 됐어. 임시로 막아둘 순 있겠어.
1: 잘했어 마일로. 이 정도면 될 거야.
0: 네가 없었다면 못했어.
1: 그래 알아.
2: 크로성!
3: 그러니까 너희 말은 메가 자석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해봐.
4: 정말 죄송합니다, 로칼님.
5: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려고 했지만 가리언즈가...
3: 마을을 물에 잠기게? 난 크레센트 섬에 있는 고양이 사료캔을 훔치려고 메가 자석이 필요했던 거야. 내 원대한 다음 계획이었는데 내가 왜 마을을 물에 잠기게 하겠어, 이 멍청한 녀석들. 그럼 생선 가게도 파괴될 텐데. 대체 너희를 왜 뽑은 거지? 도무지 모르겠어. 너희 초콜릿 찾은 만큼 쓸모가 없어.
6: 아, 마일로. 이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어젯밤에 만들어준 칠리 요리 때문에 속이 안 좋았나 봐. 너 때문에 수색대라도 불러야 하나 했어.
0: 아, 네, 삼촌 죄송해요. 그게 실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어서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랑 같이 놀려고요. 삼촌만 괜찮다면요.
6: 어, 괜찮다마다. 샤샤, 넌 언제든지 환영이란다. 이 저수지는 참 평온하고 조용해. 물론 내가 찾던 희귀한 새를 못 찾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1: 네? 저세요?
6: 어? 그래 맞아. 아주 희귀한 크레센트.

0: 바닷가에 휴가 가기로 한 건 취소됐다. 가디언즈가 나타났대.
1: 아.

0: 빨리 시작해.
1: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0: 지금 어디 있지?
2: 바다다! 오예!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중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눈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란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수석이 가자.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긴 수업 후 즐기는 휴식만큼 달콤한 게 없다니까.
2: 얘들아!
3: 왜 난 전혀 달콤한 휴식처럼 안 느껴질까? 왜 또 에너지가 넘치는 건데?
2: 스타인 선생님 수업 때 푹 잤거든. 에너지 충전 완료! 우리 뭐 하고 놀까?
3: 수학 숙제나 할까? 알았어. 뭔가 기대될 만큼 재밌는 게 없을까?
2: 와, 그런 거 없나?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모험 같은 거. 예를 들면 파쿠르 같은.
4: 오, 파쿠르!
3: 학교에서 고양이로 변하면 어떡해? 누가 보면 어쩌

0: 인간으로 사는 건 너무 따분해.
1: 알았어, 파쿠르 하고 싶어? 그럼 하자. 단 인간의 모습으로 안전하게.

0: 이건 시시하다고.
1: 카메라로 보면 좀 나.
0: 이게 파쿠르인 줄 아무도 모를걸.
2: 뭐야, 파쿠르 하는 거야? 나만큼 잘하는데?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스턴트맨 했다고 말했던가? 매일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놀이터에서 훈련했지.
3: 아, 그건 그냥 방학 때 논 거 아니야?
0: 어? 맞춰볼게. 수학 동아리에서 보낸 신나는 문자지? 수학을 더 열심히 하라는?
4: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번에 내가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상으로 놀이공원 입장권을 무료로 주겠대. 같이 갈 사람?
5: 나!
4: 좋아.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자세히 계획을 세워볼게.
0: 아니면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재밌게 놀거나.
4: 계획에 맞춰서.
6: 그런 다음 새로운 놀이공원이 지도에 뜰 거야.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하면.
0: 루카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6: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널 시험해보겠다. 어떻게 하겠나?
0: 먼저 메모리 로그로 들어가서 기본 알고리즘을 바꾸고 컨트롤 알트 놀이공원을 입력하고 유치원의 기존 파일 업로드를 선택.
6: 나 또한 그렇게 했을 거다. 물론 내가 더 잘했겠지만. 너. 너.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원하던 대로 됐군. 놀이공원이 사라진다면 인간들의 재미거리가 사라져버리겠지. 베라 시마! 첫 번째, 내 옆에 붙어있지 마. 두 번째, 이 무시무시하게 불안정한 크리스탈을 가져가. 이 크리스탈로 크레센트섬 놀이공원을 파괴한다.
0: 루카님, 저희한텐 안 시키세요.
6: 왜냐하면 너인 인간들이 재밌어할 인물은 무조건 금지니까. 난 너희한테 아이스크림 가게를 파괴라고 시켰을 때 생생히 기억해.
0: 우리가 여기 왜 왔다고?
7: 전혀 모르겠네. 우린 인간이 재밌어하는 일에 관심이라곤 없으니까. 시몬, 안 그래? 시몬.
0: 놀이공원엔 처음 가봐. 고양이는 놀이기구를 못하거든. 키즈아는 정말 싫다니까. 이번엔 진짜 재밌을 거야.
4: 대관람차는 운행시간이 5분 30초니까 스릴 레벨은 7단계.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0: 가디언즈가 놀이공원에 나타났다.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놀이기구를 탈 준비됐나? 가디언즈니와 용감한 조수 뽕뽕이가.
7: 아, 미안. 지미도 데려가야 해.
0: 지미는 큰 놀이기구는 못할 텐데.
7: 아, 그럼 난 가방이나 맡아줘야겠네. 분명 더 쉽게 멈추는 방법이 있을 텐데. 놀이공원이 사라지면 저 웃음소리도 사라지겠지.
2: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7: 이걸 써야지. 이건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라니까.
2: 멋진데? 어디 놔두면 돼?
7: 그건 나야 모르지. 자세히 물어볼 걸 그랬나.
2: 좋아. 그럼 흩어져서 최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딜지 찾아보자. 자. 무서울 수도 있지. 전혀 부끄러워할 거 없어. 무서우면 말해. 놀이기구를 탈 동안 기다려줄 테니까.
4: 놀이동산을 제대로.

0: 즐기려면 스릴 레벨을 차츰차츰 올리는 거야.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했다가
1: 회전 찻잔이야.
0: 계획대로라면 지금은 줄 서며 투덜대기 할 차례이긴 한데.
1: 재밌다.
2: 솜사탕 드릴까요?
3: 아, 방금 먹었어요.
4: 생지네.
3: 설마 딴 데 한눈 팔고 있는 건 아니지?
4: 뭐? 아니, 난 그냥 놀러 온 사람처럼 위장한 거야.
3: 나도야.
4: 그럼 가서 좀 더 정찰해볼까?
3: 그래! 아, 좋은 생각이야.
1: 유령 열차? 아니면 네 계획대로 할까?
0: 근데 솔직히 말하면 회전 찻잔이 생각보다 재밌기는 했어.
1: 그야 생각나는 대로 했으니까.
0: 그런가? 그럼 너희 먼저 가봐. 난 계획표를 수정할게.
5: 됐자 하니 이 열차는 진짜 무섭다던데 너인 괜찮겠어?
6: 이 가벼운 지니님은 무서운 게 없어.
7: 물론 추울 때 우리 집 파이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만 빼고. 어?
8: 꼬마 친구들만 탈 수 있어요.

0: 설마 샤샤를 불러와야겠어.
1: 아까 봤어? 유령이 워 하길래 난 으아 했고 또 유령이 워 하길래 으아 했더니 그러자 유령들이 워 하길래 난
2: 맞춰볼까? 으아
1: 맞아. 와
2: 지미 괜찮아. 무서울 수 있지.
3: 안 무섭거든. 실은 너무 안 무섭길래 한 번 더 타려고 했어. 같이 탈래? 제발.
4: 난 대관람차를 탈까 했는데 같이 탈 사람?
5: 나 탈래. 응? 마일로가 아주 계획을 짜고 있으니 시간 있어.
3: 빨리 도넛줘요.
2: 아니 파는 게 아니라니 무슨 소리죠?
6: 혼자 다 먹고 있으면서.
7: 여기서 도넛을 연구 중이었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크리스탈을 놔둘 최적의 장소는 범퍼카가 아니야.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두 번이나 확인해봤거든. 도넛 가게도 아니고.
3: 나도 이걸 수집했지, 연구 자료로.
7: 정말 좋은데. 근데 크리스탈 반쪽은 어딨어?
2: 지미!
1: 뭐야, 이런 법이 어딨어?
2: 너희 먼저 타. 어? 지미, 같이 가!
8: 방금 루카의 부하를 본 것 같아.
5: 뭘 봤는데?
8: 뭘 봤냐고? 전혀.
5: 어?
4: 다샤, 안 타?
8: 아무것도 못 봤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
5: 알았어. 그럼...

0: 아무것도 아니겠지. 수상한 게 있나 찾아볼게. 대관람차 위에서 놀이공원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1: 아, 여기 어디 고양이가 있나 본데.
2: 특별상품 받으려면 뭘 맞춰야 해요? 저 반짝이는 거요?
3: 이해가 안 가네. 크리스탈이 왜 저기 있지?
4: 그럼 그렇지, 베라랑 시몬이야.
5: 여기서 뭐하는 거지?
4: 여기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짓을 하러 왔을 거야. 샤샤한테 알려야 해.
1: 계속 재채기해서 미안해.
0: 안녕 마일로.
1: 왜 저러지?
0: 나보고 잘 살펴보랬거든. 다음에 또 뭘 타야 할지.
6: 너도 같이 탈걸. 전망이 좋아.
2: 뭐야, 전혀 못 맞히겠어. 반짝이는 돌아, 좀 맞아라. 방금 봤어요? 제가 텔레파시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한테 특별 상품 주세요.
7: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3: 공격당했다니까, 쬐끄만 가디언한테.
8: 여보세요, 내 말 들리나? 왜 아직 놀이공원이 멀쩡히 남아있지?
3: 아, 루카님! 안 그래도 저희가...
8: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싫으면 지금 당장 그 놀이공원을 파괴시켜!
7: 가장 치명타를 입힐 장소를 찾아냈어요. 이 놀이공원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곳이죠.
8: 그럼 어서 시작해. 설마 그거 솜사탕인가?
9: 루카님, 죄송합니다. 신호가 자꾸 끊기네요. 아마도 크리스탈 때문에 신호가 불안정해져서...
7: 우리 임무를 끝내야 해, 당장. 왜 안 터지지?
3: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7: 당연히 이러면 안 되지. 이 꼴 보기 싫은 장소를 빨리 파괴해야 하는데. 이 달콤한 간식과 심장이 콩닥거리게 하는 놀이기구로 가득한 곳을 말이야.
3: 아, 정말 최악이야.
7: 아휴, 천만 다행이야.
3: 그러게, 정말 끔찍한 곳이야. 없애게 돼서 다행이다.

0: 야! 난 용감하다! 난 용감하다고! 난 용감해!
1: 텔레파시로 그런 거예요.
2: 원래 이렇게 멈추는 건가? 무섭고 오싹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3: 아무 일도 없을 거야.
4: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인데.
5: 시몬과 베라가 이곳 전원장치를 건드린 게 분명해. 가디언즈가 필요해. 난 가서 발전기를 확인해볼게.
1: 얼른 상품 주세요. 특별 상품이요.
3: 우리가 탔을 때도 저랬나? 아닌 것 같은데. 마일로! 마일로가 보면 깜짝 놀라겠다고.
6: 야! 야! 고양이가 왜 여기 있지? 알레르기 증상을 볼 텐데.
4: 베라랑 시몬이 뭘 어떻게 했는지 놀이기구가 다 이상해졌어.
3: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0: 어? 어떻게 된 거죠? 샤샤는요?
1: 대피시켰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2: 이번엔 파크로 좀 제대로 하겠는데?
1: 오, 예! 가디언즈가 왔다! 자, 숨 쉬고 있어요.
3: 대체 어떻게 꺼야 하는 거지?
4: 저기요, 도움 안 되거든요. 가서 공 던지기 게임이나 하고 있어. 바로 갈게.

0: 이거는 안 돼. 사람들을 놀이기구에서 구해냈지만 여전히 통제 불능이야.
1: 이거 먹어봤어? 꿀맛인데?
2: 집중해.
1: 아, 미안.
3: 이제 가디언즈 잡기 게임을 해볼까? 설마 쟤야? 그 조그만 가디언?

0: 왼쪽?
1: 둘 다 똑같거든. 누나, 방금 가디언 줄을 도우려다가 악당들을 도와줘 버렸는데.
2: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선들이 너무 복잡해. 이건 너무 위험해. 피해!

0: 오마 가디언의 도움이 필요했었나 보네.
1: 멈추고 있어.
2: 애들이 해냈어.
1: 그럼 하나만 해결하면 돼.

0: 너희는 우리를 못 잡아. 어이, 크리스탈 안 가져가? 네가 나설 차례야, 가디언 지미.
1: 응.

0: 당분간 놀이공원 문을 안 열겠는데.
1: 아, 아쉽다. 유령열차가 한창 재미있었는데.
0: 가자, 얘들아. 아직 한 개 더 타야 해.

빌라이.

0: 안전벨트 매. 왜?
1: 앞에 봐!
2: 태워줄까?
3: 오? 가져왔나? 아, 오! 파란색 말고 빨간색! 다시 가서 하나 더 가져와.
1: 네, 루카님. 죄송합니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굿소! 클릭소! 얼마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굿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3: 재밌다!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굿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능하죠.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주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주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아이스크림 트럭.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Summer Special 2 틱톡 제피 아이스크림.
8: 슈퍼 듀퍼 트루퍼 브라이트 and shining. I'm a superstar.
9: It's tea time.
8: Oh, yes. Sweet, sweet tea time. Sugar. One, two, three, four.
9: Bling, bling. You have such a sweet tooth.
8: Yes, I love everything sweet.
9: You'll rot your teeth.
8: Teeth? My teeth are terrific. So sweet. Chocolate, candy, jelly. Yum! So sweet!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쑥쑥쑥 놀지 불려 불려 대굴대굴 우르르

0: 노노 안돼 안돼 낭비는 이제 그만.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단 이야기.
1: 내가 최고야.
3: 무슨 소리입니까? 최고의 소방차는 접니다.
4: 싸워라. 어차피 최고는 너니까.
5: 아, 그러면 여기 계신 박희님이랑 타방님이 최고의 소방차를 뽑아주시겠어요?
6: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6: 첫 번째 소방차는 펌프차였어. 불길성 소화약제를 뿜어서 불을 끄는 펌프차였어. 두 번째 참가자인 사다리차는 정말 높이 올라가더군. 그리고 세 번째 참가자로 엄청난 소방차가 등장했는데.
7: 뭔 소리 나는데 지금?
8: 무슨 소리죠 이게?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데요.
4: 선배님, 터방님, 안녕하세요. 저는 무인 화계 방수차입니다.
7: 예, 이름이 참 기시네요. 예.
4: 다른 소방차에는 없는 것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7: 그게 뭐예요?
5: 자, 그럼 무인 파괴 방수차만의 특별한 점을 보여드릴게요.

0: 다 같이 보시죠.
1: 저거는 아까 봤던 그 아웃트리거 아닙니까, 저거?
0: 네, 맞습니다. 무인 파괴방 수차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굴절 사다리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어쨌든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타방아?
2: 맞아요.
1: 우리 또 사다리차 또 봤기 때문에 알지, 그렇지? 아, 이 정도야 뭐.
2: 또 어떤 다른 게 있을까요?
1: 저 뭐야? 저 뭡니까 저거?
0: 앞에 보이는 저것은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진 무인 파괴 방수차의 툴암이라는 파괴 도구입니다.
2: 오, 툴암이구나. 아, 팀님, 툴암에 겁먹으신 거 아니죠?
1: 아이, 겁먹기는 아까워, 너무 아까워. 사람께 생기긴 했다.
2: 겁먹으신 거 다 알아요.
1: 조용히 해. 아니, 그럼 그 툴암을 또 사용하는 걸 보여주시나요?
0: 네, 그러면 지금부터 툴암을 어떻게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지 함께 보시죠.
1: 뭐야? 이 친구 어디서 난 거야, 갑자기?
2: 연기가 나네요?
1: 잠깐만, 이거 연기가 나는 건 지금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0: 무인 파괴 방수차 출동!
3: 너무 멋있어서 반하지 말라고.
1: 트라미 내려온다.
2: 트라미 내려오고 있네요.
1: 천천히 내려오는데도 뭔가 너무 무서운데?
0: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인 파괴 방수차의 뾰족한 툴 암을 이용하여 공장의 천장을 뚫고 물과 소화약제를 뿌려서 불을 끄는 모습입니다.
2: 안에 불이 순식간에 꺼졌는데요.
1: 그러니까. 대단하다. 지금 사방이 지금 물로 뒤덮였어, 저 안에가 지금.
2: 대단해요. 소방관분들이 무인 파괴 방수차를 멀리서 조종할 수 있어서 불에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겠어요.
1: 그러니까 소방관님이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툴암으로 단단한 건물의 벽을 뚫어서 그 안에 물을 붓기 때문에 불이 확 꺼지는 거지. 그거 맞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는 최대 높이는 수직으로 21m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거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높이 있는 건물도 저 툴암을 이용하면 천장을 뚫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뭔가 웅장하다. 이렇게 불까지 끄고 위로 쫙 올라가는 게 거의 뭐 용을 보는 것 같은데. 야.

0: 아우, 진짜 높이 올라간다.
1: 오, 정말 대단해요.
0: 대단하게 올라갔다, 다방. 그치? 어, 저 봐봐. 다방, 여기. 다방아. 다방아! 야!
2: 사다리 차님! 큰 키로 어떻게 좀 해보지 말입니다!
3: 무인 파괴 방수차! 트람 사랑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조용해?
4: 펌프차! 그 잘난 펌프로 다방님 좀 깨워봐!
0: 아유, 다방아 좀 일어나봐! 제발! 다방아! 좀 도와주세요 빨리 이거! 어떻게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이거! 어머, 얘 지금 바람 빠지잖아요 지금! 어머! 아, 제발! 아.
5: 일단 구급차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구급차 얼른 나와주시겠어요?
0: 야, 바람 펴줘요. 어, 이거 정말.
5: 구급차가 도착했으니까 얼른 처치할 수 있을 겁니다.
0: 오잖아, 제발.

0: 왔다. 뭐, 어이구, 깨, 깨, 지금.
1: 네, 네, 잠시만요. 열쇠 좀 할게요.
0: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1: 보호자분, 잠깐 진정하세요. 설명드릴게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1: 보호자분 같이 타실게요.
0: 아, 예, 아, 이게, 아이고.
1: 하나, 괜찮아? 지금 의식이 없어서 제동 패치 좀 붙일게요.
0: 의식이 없다고요?
1: 네. 초코 한번 줄게요.
0: 초코 뭔데요?
1: 네, 리듬 다시 살아났어요. 현아, 괜찮니?
0: 돌아온 거죠?
1: 응, 전기 충격 주고서 지금 살아났어요.
0: 미안해 진짜 뭐
3: 그게 정말이에요?
0: 나 그럼 나도 없으면 나 외로워.
3: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0: 여기 어디긴 어디야? 너 구해주시는데
4: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1: 여기는 구급차 내부입니다.
0: 아 여기가 구급차?
1: 네.
0: 근데 여기 안이 되게 병원 같네요.
5: 저는 구급차입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까지 데려가주죠. 제 안이 궁금하시다고요? 저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쓸 수 있는 기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움직이는 침대인 주들 것은 물론 환자에게 필요한 약과 도구들을 싣고 있어요. 이 많은 선반과 서랍 안에 잘 정리해놓아서 필요할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답니다.
6: 우와, 구급차 멋진데요. 저희가 최고의 소방차를 뽑고 있었는데 참가해봐요.
7: 에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6: 왜요?
7: 너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어? 이거 한번 봐봐. 뭔지 모르겠어?
6: 모르겠는데요.
7: 글씨가 거꾸로 써져 있잖아. 대급구 911 줘. 원래 119 9급대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거꾸로 써져 있다고 지금.
5: 네? 제가 잘못 만들어졌다고요?
7: 그래! 지금 이거 잘못 적혀 있는 거 아니야?
1: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거꾸로 적혀 있는 거예요.
7: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요?
1: 네.
6: 그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7: 너가 또 알려준다고?
6: 거울이 물건을 어떻게 비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8: 니은, 아, 나, 한글 나구나.
6: 맞아요. 나를 거울에 비추면
8: 글씨가 거꾸로 보이네. 구급차 앞에 적힌 글씨처럼 말이다.
6: 맞아요. 이번에는 이 주전자를 비춰볼게요. 주전자가 거울 속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앞에 글씨 나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8: 아! 주전자 입 방향이 거꾸로 바뀌겠구나.
6: 맞아요. 거울에 물건을 비추면 물건이 거꾸로 보여요. 입이 원래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구급차도 글씨를 거꾸로 쓴 거예요. 차 안의 거울로 봤을 때 글씨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일부러 거꾸로 썼답니다. 거울로 보면 제대로죠?
7: 아, 구급차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 취소, 취소입니다. 정말 최고의 소방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9: 맞습니다. 구급차님 대단했습니다. 사방님이 위험할 때 달려오고 정말 용감했습니다. 저는 불만 끌 줄 알지 누군가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5: 에이, 난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뭐. 그나저나 펌프차, 너 불 정말 잘 끄더라. 나는 사람은 구해도 불은 못 끄잖아.
9: 고맙습니다. 참, 사다리차님. 사다리차님도 정말 높이 올라가시던데요. 덕분에 소방관님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10: 뭘? 무인 파괴 방수차 파괴하는 거 정말 굉장하더라.

0: 안전까지 지켜주고 넌 나에게 없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
1: 네가 더 대단해.
0: 아니야, 네가 더 대단해.
2: 얘들아, 그만. 누가 최고의 소방차인지 알 것 같은데?
3: 자, 그럼 왜 불이 난 곳에 구급차와 소방차 여러 대가 한 번에 출동하는 걸까?
4: 서로 도와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5: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았기 때문에 최고의 소방차, 구급차가 된 거예요.
1: 맞아, 우리 모두 최고야.
0: 최고다. 힘을 모아서 최고다.
6: 아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저는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야 돼서.
2: 네.
7: 감사합니다.
3: 조심히 들어가세요.
6: 아유, 근데 또 조선은 뭘 타고 돌아가야 되지?
8: 최고의 소방차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소방차가 하는 일을 알아보았어. 물과 소화약제를 뿜어 불을 끄는 펌프차. 소방관을 높이 올려주는 사다리차. 단단한 벽을 파괴해서 불을 끄는 무인 파괴 방수차.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구급차까지. 모두가 대단한 탈 것이지만 한 대를 최고로 뽑을 수는 없었소.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가 함께 일하기에 최고가 되기 때문이오. 오늘도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지켜준 소방차와 소방관, 구급차와 구급대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위험지역 포지션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진물엔
1: 덕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비키세요! 응급 박사입니다! 비키세요! 응급입니다! 응급! 조금만 참으세요!
5: 공격성에 따른 동물이 이 동물이야?
4: 맞아! 도마뱀이야!
5: 무슨 도마뱀인데?
4: 어? 아주 커다란 도마뱀!
6: 어? 아유, 커다란 코모도 왕 도마뱀이잖아!
4: 코모도 왕도마뱀?
6: 몸 길이 약 3m, 체중 약 150kg. 살아있는 공룡이라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 도마뱀의 제왕, 코모도 왕도마뱀. 제왕인데 누가 공격한 거야?
4: 경찰이 수사 중이긴 한데 침범벅의 상태가 침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 거야? 환자분 어떡해.
7: 오늘의 환자 코모도 왕도마뱀 침을 너무 많이 흘려요.
8: 침이 너무 많이 흐르는가? 공동 간호사, 침 좀 닦아줘.
4: 응, 알았어.
9: 여기는
8: 정신이 드세요? 병원이에요.
9: 병원이요?
4: 근데 공격당하면 침샘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9: 침은 원래
8: 아무래도 침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동동 간호사 수술 준비.
4: 수술 준비.
9: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4: 코모도 왕 도마뱀에게 침은 생명과도 같다고요.
8: 네? 왜요?
9: 언제나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이 침을 흘리는 이유는 1번 침으로 세수하려고, 2번 침으로 사냥하려고.
4: 에이, 침으로 어떻게 사냥을 해? 말도 안 돼.
8: 그니까 정답은 침으로 세수하려고.
9: 땡! 정답은 침으로 사냥하려고.
8: 네!
9: 우린 매서운 눈으로 원숭이 사슴과 같은 사냥감을 포착. 커다란 몸이지만 발 빠르게 달려가.
10: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1: 진정해, 진정.
10: 그냥 살짝 물린 정도네. 괜찮은데? 저 그럼 그냥 가도 돼요?
11: 그러든지.
10: 정말요? 그냥 발목만 살짝 물린 것 같아. 완전 럭키 빅키잖아. 다행이다.
11: 정말 다행일까? 내 침이 묻은 이상 넌 이미 죽은 목숨.
8: 죽은 목숨이라고? 침에 뭐가 있는가? 찔러! 찔러! 피가 콸콸 계속 나라! 병들어라! 병들어! 찔러! 찔러!
9: 치명적인 독과 세균 때문에 살짝 물리고 도망가도 상처에 피가 멈추지 않고 세균에 감염되어 먹잇감은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되죠.
4: 침이 아니라 세균 범벅 무서운 독이잖아.
9: 사냥을 해야 하니까 침이 나와야 한다고요.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8: 아우 알겠으니까 침 좀 그만 튀기세요.
4: 저 침에 닿으면 우리도 끝장이야.
8: 마스크 어딨지?
4: 어디서
8: 어딨지? 잠깐. 아니, 근데 그 사냥감이 도망가면 서서히 다른 곳에서 죽으면 먹지도 못하고 사냥 실패 아닌가?
9: 그걸 물어볼 줄 알았어. 그래서 문제. 우리는 도망간 먹잇감을 어떻게 찾을까요? 1번 혀를 날름거려서, 2번 귀를 쫑긋거려서.
4: 아하! 귀를 쫑긋거려서 소리로 찾아내나봐.
8: 아, 그럼 정답은 2번?
9: 띵! 정답은 1번. 혀를 날름거려서.
8: 네?
9: 우린 긴 혀를 날름대며 공기 중에 냄새 입자를 모아서 분석. 아주 멀리 있는 약 4km 밖 냄새까지 맡을 수 있죠. 그렇게 냄새를 추적해서.
10: 상처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 어지럽고 아파.
9: 내 침 묻은 사슴 냄새 찾았다.
10: 어떻게 찾은 거야?
4: 혀로 렌즈.

0: 냄새를 맡는 거구나.
1: 난 메롱메롱 나 돌리는 줄 알았잖아.
2: 절대.
1: 침 튀기지 마세요.
2: 놀리는 거 아닙니다.
1: 그럼 침이 많이 나오는 건 어쨌든 정상이고.
2: 목이.
0: 맞다. 공격당해서 병원에 오신 거지?
1: 그럼 목이랑 그 엑스레이를 찍어야겠는데?
0: 좋아.
1: 근데 누구한테 공격당하신 거예요?
3: 진기 선생님, 경찰이 왔어요.
1: 경찰?
4: 까내자.
0: 저를 공격하자.
1: 이쪽도 코모도 왕 도마뱀 같은데?
5: 네,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 동족만 공격하는 아주 잔인한 흉악범이에요.
0: 동족만?
4: 왜 동족만 노리는 게 어디가 어때서? 그렇지, 고모.
5: 고왕, 얌전 있어. 지금 공격한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협조 좀 부탁드려요.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을 왜 공격한 거지?
4: 공격이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은 원래 짝짓기처럼 서로 싸운다고.
0: 오? 싸운 거라고?
4: 짝짓기처럼 되면 수컷들은 서로 마치 레슬링하듯 서로 일어나 공격을 하지요. 승자만이 암컷의 사람을

0: 짝짓기 잘해 싸우는 건 우리 고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이라고.
1: 아, 그럼 코왕씨만 공격한 게 아니었냐?
2: 암컷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들 하는 공격이었네.
3: 그러네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착각했네요.
0: 그렇다니까.
2: 근데 아직 짝짓기 철이 아닌데.
4: 네?
2: 그리고 저는 아직 짝짓기 할 나이가 아닌데 저를 공격한 건 이상해요.
3: 그러네. 고왕, 너 슬쩍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어서 사실대로 말해.
0: 그게 가만. 아주 예리하구만. 그래. 사실 이게 짝짓기 철이 아니지. 사실 난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이를 뺏으려고 공격한 거야.
4: 먹이를 빼앗으려고?
0: 우리가 사는 곳은 섬. 코모도 왕 도마뱀은 많고 먹이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물린 사슴만 보면
5: 내가 먹을 거야. 무슨 소리? 저 사슴은 내 침으로 찜했다고?
6: 배고픈데 그게 무슨 상관? 먼저 먹는 도마뱀이 임자라고.
0: 먹이 때문에 싸우는 건 우리의 일상. 썩은 고기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냄새를 맡고 하나씩 나타나 먹이 쟁탈전을 벌인다고.

0: 코아!
1: 당신 계속 거짓말할 거야? 동족들을 공격한 이유 사실대로 말 안 해?
0: 이거 어쩔 수 없구만. 사실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이 사슴, 원숭이, 물소만 먹는 게 아니잖아. 배가 고프면.
2: 설마 나를 사냥하려고?
3: 사냥? 그게 무슨 소리야?
2: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은 먹이가 부족하면 코모도 왕 도마뱀의 어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0: 네?
4: 그래서 새끼들은 천적이나 어른 코모도 왕 도마뱀을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가 생활하죠. 나무 구멍에 숨어서 살며 작은 곤충을 먹고 살다가 덩치가 커지면 나무에서 내려오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땅으로 내려왔어요.
5: 아직 어른들이 좀 무섭지만 이제 땅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보는 거야. 어디 사슴 없나?
0: 코왕, 코왕, 코왕. 아, 배고파. 어디 먹을까 없네. 이제 막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배고픈데 잘 걸렸다. 살금살금 조용해. 살금살금 조용하다니까. 야,
2: 뭐야.
0: 아무도 못 봤겠지. 그럼 어디 마실게. 이럴 수가. 아이, 어디로 간 거야? 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야?
2: 날 사냥하려고 하다니.
0: 아, 동족을 잡아먹는 것도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이라고.
2: 아무리 본능이라도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을 사냥하는 건 좀...
6: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끼를...
0: 얼마나? 얼마나? 하나, 둘, 셋, 넷. 이런 발가락으로도 다 못 세겠네.
1: 당신을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 새끼를 사냥한 연쇄 동족 포식자로 체포합니다!
0: 나, 이거 나, 나 갈 거야! 거머, 두고 보자!
7: 코모도 왕 도마뱀의 세계는 정말 무섭고 냉정하구나!
2: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아무리 배고파도 동족은 절대 사냥 안 할 거야!
7: 괜찮으세요? 동족 간호사? 검사 준비!
2: 검사 준비! 괜찮으세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7: 정말, 정말. 세균 범벅 독으로 가득한 코모도 왕 도마뱀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상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상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지냈어?
1: 안녕, 거울공주.
0: 어머, 감기 걸렸어?
1: 며칠째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
0: 이런, 감기엔 비타민이 최고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어봐.
1: 과일?
0: 과일에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가 싹 날아갈걸?
2: 드래콩, 괜찮아?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거야?
3: 아니.
4: 미리미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2: 미션이다!

0: 여러분 안녕.
1: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미션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0: 아리앙, 아리앙.
1: 뭐하군? 갑자기 왜 표정이 어두워요? 어디 아픈 건가요?
0: 아니요.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1: 어머! 무슨 일인데요?
0: 현재 세계 탐험대회 종합순위 5위의 붉은 해적 팀이 기권하고 말았어요.
1: 무슨 일 때문이죠?
0: 다들 감기에 걸렸지 뭐예요?
1: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2: 그럼 새로운 미션을 공개할게요.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뿡뿡!
3: 세상에 꽃들을 피우고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열리게 해라! 짜잔!
1: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2: 이번 미션도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3: 그럼 저희는 이만 뿡뿡!
1: 역시 과일나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4: 과일이 열리지 않게 된 이유를 찾는 게 먼저겠어. 로빈, 과일 꽃나무들이 있는 곳을 검색해줘.

0: 과일이 열리기 위해서는 꿀벌들이 꽃사이를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퍼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꿀벌들이 꽃가루에서 꿀도 따지 않고 꽃가루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꿀벌 왕국으로 이동해야 함. 삐리릭.
1: 좋아. 그럼 꿀벌 왕국으로 가보자.
2: 꿀벌 왕국으로 출발.
0: 꿀벌 왕국은 퍼니바니오로 갈 수 없습니다. 꿀벌 왕국은 우리와 같이 커다란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그럼 몸이 작아져야 갈 수 있다는 건데.
4: 여보세요? 꿀벌 왕국이라고? 꿀벌 왕국에 가는 방법이라면 내가 알고 있지. 내가 있는 거울성으로 얼른 와.
3: 좋았어.
1: 좋아. 다 같이 출발 준비. 그럼 출발!
5: 출발! 출발!

0: 저기요, 이 거울을 통해서 가면 돼.
1: 여길 통해서?
0: 이 거울을 통과하게 되면 곤충들도 벌레들도 엄청 크니까 조심해야 할 거야. 아, 됐다. 설정 완료. 짜잔! 자, 이제 여기를 통과하면 돼.
1: 뭐?
0: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어. 반드시 3일 안으로 돌아와야 돼. 3일이 지나면 돌아와도 평생 작아진 모습으로 살아야 되거든.
2: 좋아, 스릴 넘치는걸. 3일이 아니고 하루 만에 미션을 성공시켜주지. 하, 핫, 핫,
3: 흥, 나도 못할 것은 없다. 나도 간다.
1: 난 도저히 안 되겠어.
0: 자, 거울공주 고마워. 그럼 3일 뒤에 봐.
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용기를 내서. 야! 어떻게 된 거야?
0: 미안 미안. 다시 문을 열어줄게. 자, 열렸어. 다시 용기를 내서.
4: 자, 그럼 간다. 나나나나나나.

정말로 작아졌어.

0: 여기는... 우리 몸이 진짜 작아졌나 봐.
1: 유호!
2: 와우!
1: 얘들아, 이것 봐. 이거 진짜 진짜 재밌...
0: 나도 나도!
3: 아무튼 몸매야.
0: 어? 저건 뭐지?
1: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0: 예쁘다. 생크마 재밌다. 그렇지?
1: 생크마
0: 드래코 너도 얼른 해봐.
2: 여기가 어디지? 꿀벌 왕국인가?
3: 돌리다 돌리다! 돌리다!
2: 예! 예! 돈다 돌아.
0: 그래, 뭔가 허전하긴 했는데 드래콩은 어디 간 거야?
4: 혹시 떨어질 때 다른 쪽으로 떨어져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0: 저기 누가 오고 있어.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지금 난 쫓기고 있어요.
5: 네?
0: 제발요.
6: 저기 있다! 잡아라!
0: 아니!
7: 웬 수상한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요?
6: 상관없다! 모두 잡아들여라!
4: 예! 뭐야? 우리 잡겠다고? 어림없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예! 어떠냐?
8: 자, 우리를 이제 그만 놔주시지. 자,
5: 치치 동간
0: 얘들아,
6: 우리를 방해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0: 어서 우리 친구들을 풀어주지 못해?
6: 너희 친구들은 우리가 데려가겠다.
5: 얘들아,

0: 배고파. 생크미 배고파. 배고파.
1: 소용없을 거예요. 문지기벌도 여왕벌의 명령을 받는 꿀벌이니까.
2: 여왕벌이요? 어?
1: 꿀벌 왕국에서 북쪽엔 말벌 왕국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꿀벌

0: 왕국과 말벌 왕국은 사이가 좋지 않았죠. 진짜 여왕벌인 저를 가짜 여왕벌이라고 몰아세우고 꿀벌 왕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말벌 왕국의 공주랍니다. 하지만 가짜 여왕벌은 꿀이 꽃에서 얻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꽃이 피고 지는 때를 맞추지 못하면 꽃도 과일도 열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1: 꽃들이 피어나지 않는 것도 과일이 열리지 않는 것도
2: 모두 말벌공주 때문이었어. 그렇다면 모든 걸 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꿀벌왕국도 우리 미션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0: 뭐 좀 보여?
1: 입구에 보초를 서고 있는 문지기벌 둘이 있어. 그리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보초들도 보이는데?
0: 어떻게 저 꿀벌 한국에 들어가지?
1: 치치, 저 경비를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가긴 힘들 것 같아.
0: 도켓, 이렇게 하자.
1: 치치, 좀 제대로 가. 이러다 들키겠다고.
0: 나도 잘 가고 싶다고.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앞을 잘 볼 수가 없다고.
2: 누구냐?
1: 아, 예. 새로운 꿀벌 병사입니다.
2: 그래? 새로운 꿀벌 병사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1: 오늘은 성문 보초병으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 뭐 우리야 나쁠 거 없지. 좋아, 졸면 안 된다고?
1: 네, 저희에게. 아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3: 좋아, 들어가자고.
4: 네, 들어가십시오.
3: 수고하라고.

0: 침입자였다니!
1: 침입자다! 저 아이들을 당장 잡아라!
2: 큰일 났다! 얼른 도망가자!
3: 날 한번 믿어봐. 진심이야, 도켓? 어차피 입구로 들어갈 수 없다면 날아서 꿀벌 왕국 위로 들어가는 거야.
2: 뭐?
3: 자. 좀만 더 치치.
2: 힘을 다 하고 있다고.
3: 치치! 치치!
2: 안녕하세요. 사람 살려!
4: 왜 캣마블을 사용할 생각을 못했지?
3: 내 캣마블 중에 고춧가루 폭탄을 문지기 벌들에게 던질 거야. 이번에야말로 내 캣마블의 진가를 보여줄 때다.
4: 좋아.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서 친구들을 구하러 들어가자.
3: 자, 던진다.
5: 어이, 교대할 시간이야.
2: 안 돼!

0: 아까 그놈들이다! 잡아라!
1: 도망가자!
2: 거기 서라!
1: 어떡해! 계속 따라와!
3: 뭐 어떡하긴 뭘 어떡해! 계속 도망가는 거지!
1: 어? 반딧불이다!
0: 저기 있다! 잡아라!
1: 반딧불이 우릴 도와주려는 것 같아.
3: 그럼 우리도 도움을

0: 뭐라고? 침입하려는 자가 있었다고? 장군?
1: 네, 여왕님!
0: 어서 그들을 잡아오도록. 이번에도 놓친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1: 알겠습니다!
0: 꿀벌 여왕을 구하러 왔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우리 말벌 왕국에 드디어 꿀벌 왕국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겠군.

0: 머리 아파. 이건 소금이랑 후추? 설마 날 먹으려는 거야? 안 돼! 난 맛없단 말이야! 싫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1: 핑핑 사유, 걱정 마. 친구들이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반드시.
2: 생큼.
3: 어서 무릎을 꿇어라. 감히 우리 여왕님을 흉내내다니.
4: 무슨 소리냐? 내가 진짜 이 꿀벌 왕국의 여왕벌이다. 아직도 자기가 진짜 여왕벌이라고 믿고 있나 보군. 네가 말벌 왕국의 공주라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 더 들을 것도 없다. 그럼 여왕인 내 흉내를 낸 저 가짜 여왕벌과 함께 온 수상한 아이들도 모두 진흙 코스에 넣어라!
3: 네, 알겠습니다!
4: 주늙이 되기 싫어.
5: 멈춰라! 내 친구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할 수 없어!
6: 지지! 독해!
5: 누구냐, 너희들은!
7: 평화를 사랑하는 독해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정의를 사랑하는 지치다! 가짜 여왕벌아! 자, 그럼 맞좀 봐라! 야! 쑥 연기 맛이 어떠냐?
4: 이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쑥이잖아!
7: 자, 가짜 여왕벌! 널 용서하지 않겠다!
4: 여보라, 저 아이들을 당장 잡아라!
3: 네!
7: 자!
0: 예!
7: 햄밥을 렛!
5: 우릴 너무 쉽게 보지 말랬지?
4: 이럴 수가! 너희들은!
8: 이제 그만 정체를 드러내시지!
4: 드디어 너의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가면!
3: 여왕벌이 가짜였어!
9: 저게 가짜 여왕벌인다! 잡아라!
4: 다가오지 마! 안 돼! 오지 마!
10: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희 꿀벌 왕국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해드려야 할지.
5: 뭘요? 저희는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10: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8: 여왕님, 그럼 세상의 모든 꽃들도 피게 됐고 과일나무들도 과일이 열리게 되는 건가요?
10: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덕이에요.
7: 유호, 좋았어. 그럼 미션도 성공이다.
5: 그리고 드래콩도 내가 해준 과일 요리를 먹으면 힘이 솟아나겠지?
11: 드래콩! 돌리자! 돌리자!
0: 얘들아, 나 좀 구해줘!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직동.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진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9: 덕분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엄마 다른 파라케라테리움.
12: 응? 안녕, 레스.
13: 너희들 왔구나. 자, 어서 와.
11: 어, 레스, 하트야.
13: 어, 나도 여기 하트.
11: 왜 하트가 뜬 거지?
13: 아, 저기 하트.
11: 어? 저게 뭐지?
13: 파라케라테륨이라는 동물인데 드디어 새끼를 낳을 때가 됐나 봐.
11: 우와!
13: 키키가 지금 파라케라테륨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돌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가볼래?
11: 응! 가자!

0: 바비.
1: 비바보.
0: 비.
1: 새끼를 가진 파라케라 테리움이 안정을 취해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2: 비바보!
0: 반가워!
2: 어? 비바보가 왜 그러는 거지?
3: 그러게.
0: 가보자.
2: 응.
3: 테리움이야.
4: 중이야라는 것 같은데.
1: 파라케라 테리움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 줄까?
2: 응. 그런데 알은 언제쯤 낳는 거야?
5: 파라케라 테리움은 공룡이 아니라 포유동물이라서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아.
2: 아하. 난 덩치가 커서 공룡인 줄 알았는데.
1: 파라케라 테리움은 새끼를 갖고 낳기까지 4년 정도 걸린다고 해.
0: 4년이나?
3: 우와, 대단하다.
5: 파라케라 테리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주려고 하는데 어때?
0: 좋은 생각이야.
2: 근데 파라케라는 뭘 좋아하지?
1: 잠깐만. 파라케라 테리움은 초식 동물이라서 싱싱한 잎과 열매를 좋아해.
3: 아, 그렇구나. 덩치가 엄청 커서 이파리를 많이 따야겠다.
0: 우리가 다 같이 잎을 따면 충분히 많이 딸 수 있을 거야.
2: 응. 비바부, 가자.
1: 렉스, 우린 파라케라 테리움을 위해서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자.
5: 응, 좋아.
3: 어린 잎이라 정말 부드러워.
0: 우.
2: 어? 우. 어디 가려고?
0: 우.
2: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0: 우.
3: 우. 파라케라에게 꽃 선물을 하자는 거지?
0: 우.
3: 좋아. 아주 멋진 생각이야.
0: 우.
5: 아, 이 정도면 되겠지?
1: 이제 파라케라 테리움이 편안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을 거야.
5: 응, 여기로 데려오자.
0: 응?

0: 파라케라가 어딜 간 거지?
1: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2: 어? 그런데 루카스도 안 보여.
3: 그러고 보니 아까 숲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
4: 렉스, 비키, 큰일 났어.
3: 어? 루카스다.
4: 어? 파라케라가 늪에 빠져버렸어.
0: 늪이라고?
4: 스미르돈이랑 함께 있었어. 빨리 파라케라 대리움을 구해야 해.
5: 비키, 어서 출동하자.
6: 파라케라, 조금만 기다려.
5: 스밀로돈은 나한테 맡겨. 렉스, 메르포, 변신.
4: 비키,

0: 줄게. 이
1: 고마워 얘들아.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이야. 거의 다 됐어.
0: 조금만 더.
1: 힘내.
2: 슈퍼칼구리!
3: 어? 스밀로돈들이 도망간다! 스밀로돈들도 깜짝 놀랐나 봐.
4: 어, 파라케라야, 괜찮아?
3: 다치진 않았어?
2: 진흙이 충격을 막아준 것 같아.
3: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4: 파라케라야, 이제 걱정 마. 안심해도 돼. 진흙부터 씻어줄게. 비키!

0: 뭐지?
1: 어? 곧 새끼가 나오려나 봐. 엄마랑 새끼 모두 건강해.
2: 우와, 다행이다.
0: 파라케라야, 축하해.
3: 우와, 새끼 파라케라 정말 정말 귀여워.
1: 파라케라야, 드디어 엄마가 됐구나.
4: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1: 새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4: 응, 맞아.
2: 이거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0: 축하해, 파라케라야.
2: 우리가 준비한 꽃이 마음에 드나 봐.

0: 이쪽으로 와봐. 그래, 이쪽으로 와.
1: 아니, 이쪽으로 와.
2: 어? 어? 어? 어?
3: 비비!
1: 바비!
2: 우!
1: 비바보가 동생처럼 생각하나 봐.
0: 귀여워. 우리도 같이 놀자!

0: 자, 이번엔 파라케라 테리움 타디야.
1: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
2: 응, 나도.
1: 얘들아, 집에 빨리 가자. 엄마!
2: 렉스, 안녕.
0: 얘들아, 잘 가.
3: 이노가 나타났다.
1: 렉스, 안녕.
2: 어? 어? 아무도 없네? 어? 저기 좀 봐.
1: 녹음기인 것 같은데? 들어보자.
2: 앤디, 맘대로 누르지 마.
1: 이게 무슨 소리지?
0: 얘들아, 안녕.
1: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2: 무슨 노래소리 같기도 하고
4: 신비로우면서 아름다워.
0: 우루루 행성 바다 관측기에 녹음이 된 소리 같은데 정체는 아직 잘 모르겠어.
1: 바다에서?
4: 그렇다면 혹시
2: 이노?
5: 나도 알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라.

0: 그 인어를 말하는 거 맞지?
1: 응, 인어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
2: 맞아, 전설 속 인어가 틀림없어.
0: 오, 너희도 인어 본 적 있어?
2: 어?
1: 아니.
0: 우리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3: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일 뿐이야. 소리의 주인공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4: 그게 누군데?
3: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면 알 수 있겠지.
4: 아주 좋은 생각이야.
5: 그래, 우리가 소리의 정체를 조사하러 가보자.
4: 야호, 시간이!

0: 바비 그만. 바비. 어?
1: 우와, 바비가 로키 말을 잘 듣네.
0: 이래봬도 내가 형이거든. 해?
2: 모두 잘 왔어. 자,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안내를 해줄게. 바로 여기야.
0: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3: 방금 그 소리 들었어?
4: 잠깐만. 음파가 잡히고 있어.
1: 어? 어? 가까이 오고 있어. 우와. 어룡이야. 스테노프 테리기우스.
3: 우와, 꼭 돌고래 같아.
4: 꼬리 지느러미가 초승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0: 아,
4: 그래서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거야.
3: 그렇구나.
1: 인어가 아니었네. 지금 생각해보니 소리도 달랐어.
3: 인어는 바다에 살잖아. 물속으로 가보는 건 어때?
4: 그래, 물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0: 소리가 감지된 곳이 여기 어딘 것 같은데.
1: 우와, 저 물고기들 좀 봐.
2: 물고기들이 신기하게 생겼어. 난 좀 무서워.
0: 얘들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돼.
2: 어?
0: 어? 다시 음파가 감지됐어. 이쪽이야. 여기야, 바위 뒤에 있나 봐.
3: 잠든 둔클레오스 테우스야.
1: 너무 시끄러워.
2: 노래가 아니라 소음이야. 둔클레오는 인호가 아니야.
1: 깨어났다.
2: 위험해.
1: 기다려. 로키, 파워 갈고리 싸.
0: 후, 괜찮아?
1: 정말 다행이야.
0: 잘했어, 로키.
2: 고마워, 로키.
1: 뭘?

0: 어서 이곳을 벗어나는 게 좋겠어.
1: 인어는 어디 있는 걸까?
2: 저기 봐! 인어 아니야?
3: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
0: 와! 쉿! 모두 조용히 따라와야 해.
2: 응?

0: 인우가 아니잖아.
1: 저건 스텔로 바다소야.
0: 스텔로 바다소?
1: 응, 거대한 바다송아지란 뜻이야.
0: 응? 이 소린 뭐지?
2: 맞아, 녹음된 소리와 모양이 똑같아.
1: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
2: 좋아, 따라가 보자. 거대한 해초 숲이야.
1: 저 안에서 들려.
0: 저기 봐. 스텔로 바다소들이 해초에 묶여 있어.
3: 아까 그 소리가 스텔로 바다소 소리였구나.
1: 친구들 울음소리를 듣고 구하러 온 거였어.
2: 스텔로는 바닷속에선 숨을 쉴 수가 없어. 당장 구하지 않으면 위험해. 출동하자. 비키, 로키.

0: 비키, 갈고리 발사! 로키, 파워 갈고리!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역시 고고다이너 최고야.
1: 응, 정말 멋졌어. 정말 멋져.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신기해.
2: 와, 스텔라 바다소는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1: 응, 정말 아름다워. 전설 속 인어처럼.

0: 정말 멋진 몸이었어.
1: 응. 그런데 인어는 정말 없는 걸까?
0: 인어는 없다니까.
2: 아니야, 분명 있을 거야.
0: 렉스, 안녕.
3: 얘들아, 잘 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중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빨리 낚시해요, 선생님.
1: 저도 하고 싶어요. 빨리요.
2: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해요.
0: 네.

0: 친구들, 낚싯대를 잘 봐야 해요.
1: 네, 골트 선생님.
0: 제발.

선생님, 저기 보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7: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오늘의 이야기는 하얗게 빛나는 마스크. 마스크를 살펴보자. 마스크는 얇고 양 옆에는 고무줄로 된 고리가 있다.

마스크 이렇게 쓰는 거다. 이거 하나면 얼굴 대부분이 가려진다. 무도회에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쓸 때는 보통 언제였지? 그래, 부옇게 흐린 날씨였다. 부연 먼지를 막기 위해 쓰는 마스크. 마스크는 어떻게 먼지를 막아줄까?

조용한 책상.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뭔가 보인다. 눈발처럼 날리는 것들. 먼지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책상 위.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먼지가 있었다.

이렇게 화창한 날, 티끌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에도 먼지가 많은가 보다.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제대로 들여다보자. 마스크를 잘라서 보니 한 겹이 아니었다. 무려 세 겹. 한 겹씩 차례차례 분리해놓고 보니 가장 안쪽과 바깥쪽은 부직포 재질. 마스크에는 왜 앞뒤로 부직포가 붙어있을까? 철망 위에 구슬을 떨어뜨려 보자. 철망의 구멍보다 구슬이 더 커서 단 한 개도 철망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멍보다 작은 구슬을 떨어뜨려 보면 아까와는 반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철망을 통과한다. 철망을 두 개 겹쳐보면 아까와 똑같은 크기의 구슬인데도 중간중간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린 것들이 있다. 한 겹을 더 겹치면 거의 모든 구슬이 철망을 통과하지 못했다. 빠져나간 구슬은 단 4개. 여러 방향으로 겹칠수록 구멍이 작아진 철망의 구조. 마스크의 부직포도 이렇게 불규칙하게 얽혀 뭔가 통과할 수 있는 틈이 아주 작다. 구슬을 잘 걸러내는 여러 겹의 철망처럼 마스크의 부직포는 얼기설기 얽힌 구조로 먼지를 걸러냈던 것이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화창해 보이는 맑은 날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질이 나쁘다는 건 먼지가 많다는 건데 부직포만으로 보이지 않는 먼지를 다 막을 수 있을까? 마스크를 다시 한번 분해해보자. 부직포 사이에 끼워져 있는 바로 이것. 부직포와는 또 다른 느낌. 촉감이 뭔가 익숙하다. 이건 정전기를 이용해 청소하는 청소포? 청소포에 이렇게 먼지가 달라붙는 것은 정전기의 원리 때문이다.

마찰로 생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작은 먼지까지 붙잡는 청소포. 마스크 속 필터 역시 정전기의 힘으로 먼지를 끌어당긴다. 무직포의 촘촘한 틈이 미처 막지 못한 먼지까지 철통 수비하는 정전기 필터. 마스크는 이렇게 작은 보디가드가 된다. 마스크에 숨겨져 있던 간단한 과학은 오늘도 푸른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가 쓰는 마스크는 한 번씩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알뜰살뜰 빨아서 다시 쓰면 안 되는 걸까?

정전기를 띤 풍선을 가까이 하면 풍선의 움직임에 따라 고양이의 비닐 머리카락이 춤을 춘다. 하지만 이 풍선에 물을 뿌린다면 풍선의 정전기가 사라져 아무런 반응이 없다. 마스크의 핵심은 정전기 필터. 이 필터가 물에 젖으면 정전기가 생기지 않아 효과가 없다. 그렇다. 사용한 마스크를 다시 쓰려고 물에 빨면 먼지를 흡착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마스크, 아깝다고 재활용하지 말자. 단 몇 장만으로 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주제는 초콜릿. 먹음직스러운 초콜릿. 모양도 종류도 가지각색. 아, 초콜릿.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한 그 이름.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와 함께하면 더욱 신나는 생일 파티. 두근두근 감춰왔던 마음을 초콜릿 한 상자에 담아 전달해볼까? 사랑의 메신저, 초콜릿. 우아하게 즐기는 차 한 잔에도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초콜릿이다.

달콤한 초콜릿의 매력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혹시 초콜릿에도 과학이 있을까?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카카오 나무. 초콜릿은 바로 이 카카오 나무의 열매로 만든다. 더 정확하게는 카카오 열매 속에 있는 씨앗, 카카오 빈으로 만드는 것. 땅콩 같기도 하고 아몬드 같기도 한 진한 갈색의 카카오 빈. 이 씨앗들로 어떻게 초콜릿을 만든다는 거지? 먼저 카카오 빈을 오븐에 넣고 구워줘야 한다. 구워진 카카오 빈의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모은 다음 잘게 부숴주는 분쇄기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 걸쭉한 반죽이 된다. 여기에 설탕을 넣으면서 계속 섞어주는 것.

이제 거의 초콜릿이 되어간다. 차가운 바닥을 이용해 온도를 적절히 맞춰주는 과정이 필수. 이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초콜릿이 될 차례. 모양 틀에 붓고 잘 굳혀주면 초콜릿 완성. 정말로 씨앗에서 초콜릿이 만들어진 거냥? 다시 떠올려보자. 맛있는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재료는 카카오 열매의 씨앗, 카카오 빈과 설탕 두 가지였다. 구운 카카오 빈을 곱게 갈고 여기에 설탕만

넣었을 뿐인데 마치 물 같은 액체를 넣은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반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대로 두면 굳기까지 하는 초콜릿의 비밀은 바로 카카오 열매 속에 들어있는 카카오 버터에서 찾을 수 있다. 카카오 열매의 씨앗, 카카오 빈에서 짜내는 기름은 가만히 두면 마치 버터처럼 굳어져 있는 모양이라 카카오 버터라는 이름이 붙었다. 올리브유처럼 식물에서 짜낸 식물성 지방은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 돼지고기.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당연히 동물성 지방이다. 이런 동물성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굳어서 흐르지 않는 일종의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카카오 열매, 즉 식물에서 얻어진 카카오 버터는 식물성 지방이면서도 흐르지 않는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 카카오 버터는 식물성이면서도 버터처럼 굳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지방이었다.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버터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카카오 버터 한 조각을 잠시 손에 가지고 있었더니 약 32도 정도의 온도를 가진 손바닥 표면에서 점점 녹기 시작한다. 카카오 버터의 이런 성질 때문에 초콜릿을 잠시 손에 가지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초콜릿이 쉽게 녹아버리는 것. 카카오 버터의 독특한 성질, 초콜릿의 숨은 과학이었다.

오늘날의 멕시코가 있는 중앙아메리카. 초콜릿은 무려 30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올멕족이 먹기 시작해 아즈텍 그리고 마야 문명으로 널리 전파됐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당시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귀했는데 카카오 열매 10개로는 토끼 한 마리를 100개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원래 맛있는 음료였던 초콜릿은 그래서 왕족 같은 특권층만 먹을 수 있었는데 아즈텍의 몬테수마 황제는 초콜릿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루에 50잔도 넘게 마셨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음료는 쓴맛이 너무 강해서 꽃가루를 넣거나 후추를 뿌리고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타마셨다는데 16세기에 와서야 설탕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오늘날처럼 고체 형태의 초콜릿을 먹기 시작한 것은 20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초콜릿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잠깐 초콜릿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색깔도 종류도 모양도 여러 가지 달콤해 보이는 초콜릿. 고양이도 입맛을 쩝쩝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초콜릿을 나눠 먹어도 괜찮은 걸까?

정답은 나눠 먹어선 안 된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열매. 이 카카오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 성분은 고양이가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달콤한 초콜릿. 아무리 맛있어도 고양이에겐 위험하다니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알면 알수록 새로운 초콜릿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성장 고민이 되면,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0: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젤?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0: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라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똑똑똑, 우리 뭘 만들어요? Today, we're making something with 똑, rice cakes. 네, 오늘은 떡국 떡꼬치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making rice cake skewers.

없고요. 그래서 아주 아주 오래동안 요리 안 해드려요. 그리고 식물성이요. 고기 아니요. Okay. They smell like sausages. Let's turn them. 예, 한번 뒤집어요. Can you see the color change? 네. I think they're ready. I'm going to cut the sausages in half. 그 소시지들 반으로 잘라요. 하지만 아직 뜨거워요. So, I'm going to use a fork and knife. Okay. So, cut one sausage. Oh. And another. And last one. We have our sausage pieces. Now, we can make our skewers. 이제 꼬치 만들 수 있어요. So let's take two pieces of rice cake. 손 조심하세요. 아이고. And one piece of sausage. Two pieces of rice cake. And one more piece of sausage. 거의 됐어요. And finally, two more pieces of rice cake. 그리고 소시지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닭고기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채소들 넣을 수 있어요. 네, that's it. Now we make the sauce. 네, 우리 소스 만들어 봐야 돼요. First, the garlic. 우리 다진 마늘 드려요. So we take our garlic. We cut off the end bit. 그 밑에 있는 부분 필요 없어요. And we crush. One more time. We cut off the end bit. And we crush. Now we chop. 손가락 조심하세요. And this way. Oh, it smells so good. 아, 마늘 냄새 되게 좋아요. I'm gonna make very small pieces like this. It's ready. So now we make our sauce. We put in our garlic and our red pepper paste. 우리 다진 마늘하고 고추장, our sugar, 우리 설탕, our ketchup, 우리 케첩, and our water, 네, 물도 넣을 거예요. And we stir it all around. 설탕도 없어져야 돼요. We want to mix everything together and make it warm. So you can see it's much thicker now. 와, 우리 소스는 많이 변했어요. Now it's time to baste or brush our sauce. 네. We brush the sauce on like this. Let's turn it over. Let's turn it over. And one more time. Good. Now this one. And this way. Brush it on. And we'll turn it over. Haha. And one more time. 이 정도 준비해요. I think that's enough. And now, the cheese. 네, 이제 피자 치즈 넣을 거예요. And now we sprinkle the cheese. 피자 치즈 써도 돼요? 아니면 진짜 모짜렐라 써도 돼요? 아니면 체더? 아니면 파마산?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치즈는 써도 돼요? 치즈 없이도 괜찮아요. Now, the skewers go in the air fryer. For 5 minutes at 180 degrees. 네, 180도 5분만 필요해요. So, let's put them in. Open the air fryer. I'm gonna put it in. Close the door. Now we wait. 이제 기다려야 돼요. 5분만 기다려야 돼. 그다음 맛있는 꼬치 먹을 수 있어요. We just wait 5 minutes. It's almost ready. All done. Let's open up the air fryer. Let's open it up. Look at that. They're ready and they look fantastic. 진짜 맛있게 만들었어요. And now some dried parsley. 우리 콘 파슬리 조금. And some dried parsley. All done. We made rice cake skewers. 떡국 떡꼬치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맛보기.
1: 와우. Spicy rice cakes, melted cheese, sweet sausage. 진짜 이 콤비네이션 얼마나 좋아요. 떡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꼭 먹어봐야 돼요.
0: If you like rice cakes, you'll love this. Today we made rice cake skewers. 오늘은 우리 떡국떡꼬치 만들었어요. Next time, will we use rice cakes? Or fish cakes? Or real cakes?
2: 아직 몰라요.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0: See you next time. Bye-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세나가 다시 엄마를 만나보고 싶어합니다.
1: 이유는?
0: 세나 어머니 쪽에서 요청이 있었던 듯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1: 세나가 엄마라고 하던가?
0: 아니요.
1: 아직 넘어가진 않았군. 유전자 검사 실시해.

0: 눅눅하긴 해도 속은 따뜻하고 그런 너한테 상처 줬어. 미안해.
1: 사과는 이미 했잖아요.

0: 법적 대응 준비할까요?
1: 아니. 괘씸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나의 마음이니까요. 법적 대응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0: 그래도 누가 시킨 건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을 벌인 의도가 분명 있을 테니 말입니다.
2: 알아야지. 이렇게 뻔히 밝혀질 거짓말을 하다니.
1: 결과를 아셨던 거죠?
2: 뒷조사도 안 해보고 만나게 했을 줄 알았나?
1: 또 뭘 아시는 겁니까?
2: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1: 세나의 출생기록은 디아모에서도 사령관님만 접근할 수 있는 탑시크릿이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야 할 일을 또 버리신 건 아닙니까?
2: 지금 날 추궁할 땐가?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세나를 흔들어 놓은 건지 걱정도 안 돼? 아카데미 교장이라는 사람이
1: 누가 그 여자에게 이런 험악한 짓을 시켰든 세나를 흔들어 놓은 건 결국 사령관님입니다.
3: 출격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수송기에 탑승한다.
4: 코피트 탑승 완료. 코피트 탑승 완료.
5: 코핏 탑승 완료.
3: 암호 장착합니다.
4: 아머드 사우루스 장착 완료.
5: 날개검 장착 완료.
6: 엔스리커 엔진

0: 실력 일취월장한 거 애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자.
1: 리오, 가자. 리오야, 신형 미사일이랑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2: 에? 야, 세나, 쟤 뭐해?

0: 전투지만 화력을 쓰고 있어. 그러다 다쳐.
1: 뭐하고 있어, 언니? 언니, 괜찮아?
2: 세나, 실전이라면 너 지금 어떻게 됐을지 알아?
3: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2: 똑바로 보여줘.

0: 있잖아.
1: 제발 뭐 하는 짓이야? 제발 그만둬.
2: 세나야, 멈춰.
1: 제발 진정해. 제발.
0: 아주 아작을 내는구나. 근데 왜 저렇게 열받았지?
3: 응?
4: 근데 진짜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1: 하나야, 명령이야.

0: 야, 아까 모니터에서 세나 폭주하는 거 봤냐?
1: 그 심정 네가 잘 알지. 다 때려 부수고 싶을 거다. 버린 줄 알았던 엄마가 나타나서 맘좀 열어볼까 했더니 뭐? 가짜라고? 기가 막힌다 진짜.
2: 아니, 어떻게 엄마 가지고 장난을 치냐?
3: 그러니까 천하의 세나도 흔들렸지.
4: 그러게. 난 가끔 세나 로봇 같았는데.
5: 전투 로봇? 말 되네. 진짜 걔는 온통 관심사가 전투뿐이잖아.
6: 남에겐 함부로 하지 말자.
2: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3: 그래, 딱하잖아. 다시 고아가 된 건데 동료끼리 걱정하는 거지.
6: 그럼 새나를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게 낫지.
7: 유리 말이 맞아.
2: 뭐야, 지들만 착한 척해.
7: 니들은 다 엄마 아빠 사랑받고 자라서 몰라 새나 마음이 어떨지.
1: 부모라고 자식 다 사랑하는 거 아니다. 네 슬픔만 제일 큰 것도 아니고.
7: 그래, 우리 다 아픈데 있지. 하지만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는 게 어떤 건지 너희 상상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새나 마음이 어떨지도 모르면서 새나 함부로 동정하지 마.
2: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지만 교관님과 대화하고 나면 나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
8: 그게 내 역할이야. 너희 마음을 도닥여주는 거.
2: 마음을 도닥여요? 조정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엔 안 될 거예요.
9: 그걸 바란 거야.
10: 네?
9: 나가봐.
10: 네, 알겠습니다.
9: 세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짓이야.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 세나를 흔들어 놓으려는 거지. 부모에 대해 결핍이 없던 아이에게 엄마라는 결핍을 만들어주려고.

0: 재출생에 대해 숨기는 거 있으시죠?
1: 무슨 소리야? 넌 부모에 대한 기록도 없이 과원에서 입양된 거 알잖아.
0: 근데 왜 제 신상 기록만 보안이 걸려있죠? 그것도 1급 비밀로.
1: 해킹까지 한 거냐?
0: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선.
2: 수고했어요. 계속 지켜보세요. 이제쯤 지부모가 궁금하겠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순 없을 테고.

0: 해제되었습니다.
1: 대원들 투입해서 당장 막아! 탑승 그리 차려! 세나가 절대 봐선 안 돼!

0: 멈춰! 모든 동작을 중단한다.
1: 순서에 따르지 않을 시 즉시 체포하라는 사령관님 명령이다.
2: 그러세요. 할 수 있으면.

0: 사각지대만 찾아 이동하고 있대요. 생체 밴드로 위치 추적해.
1: 네. 안 잡힙니다.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세나가 저렇게 이탈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폴더 내용을 알아야 저도 대응을 합니다.
2: 출동 사이렌도 아니고
3: 뭐야? 도첩장가?
1: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세나가 정보실 자료를 해킹했어.
2: 세나가 왜?
4: 거기까진 모르겠는데 탑 시크릿 정보에 접근했대. 사령관님, 부사령관님 지금 다 상황실에 계셔. 완전 전시 상황이야.
3: 세나 모의전투 때부터 이상했잖아.
5: 세나 일저지르는 거 아니야?
6: 벌써 일은 저질렀네.
3: 그래서 세나는 잡힌 거야?
7: 아니, 사령부는 세나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3: 그게 무슨 말이야?
7: 대원들 다 쓰러뜨리고 생체밴드도 버렸대.
8: 언니, 어디 있는 거야?
1: 세나야! 여긴 없는 것 같아.
3: 난 사육실 쪽으로 가볼게.
1: 그럼 우린 경락구 쪽으로 가볼게.

0: 세나야.
1: 비켜.
0: 너 잡지 않게 왜 그래?
1: 비켜. 드디어 나랑 붙을 용기가 생긴 거야?
0: 그래. 언젠가 꼭 너랑 대련해보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1: 나한테 지는 걸 신경 안 써도 돼. 당연한 거니까.
0: 뭐?
1: 난 싸우라고 만들어진 존재거든.
0: 우리 삶이 그렇지. 전투밖에 없고 넌 태어나자마자 여기에 왔으니까 더 그랬겠지. 그치만 네 존재의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잖아.
1: 그럼 뭔데?
0: 솔직히 나 네 마음이 어떨지 상상도 안 돼. 근데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다른 방법도 있잖아.
1: 넌 정말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니까 비켜.
2: 저쪽이다! 사령관님, 세나를 발견했습니다.
1: 저 사람들 다치는 거 보고 싶어?
2: 호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잡아라! 세나가 대기청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3: 어서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2: 사령관님, 세나가 헬기에 탈취했습니다. 신호 주시면 즉시 발포하겠습니다.
3: 발포 금지. 가겠네, 브라더.
2: 발포 금지 명령이다. 모두 전부 내려.
1: 당신들 마음대로 날 태어나겠지만 이젠 안 될 거야.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4: 산행 안전사고.
3: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이것은 마치 제야의 고수와도 같은 몸놀림.
1: 우사모혈!
0: 강철 체력, 무한 체력. 관심 끌기가 취미인 녀석.
2: 제가 버릇을 좀 잘못 들인 것 같기도 하고.
0: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
3: 나 여기 있다, 냥.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끝엔 또 다른 시작이 있는 법. 아무도 녀석을 말릴 수 없다.
4: 갑자기 급발진해요.
0: 질주하는 마누와 그를 따르는 집사.
4: 아니, 아니야, 너 그만. 아니, 어떡해요.
0: 나만 바라보라 우는 마누. 함께 보시죠. 맑게 갠 화창한 봄날.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친구일까요?
5: 안녕하세요.
0: 집사님, 반갑습니다.
6: 뚱이야. 얘가 저희 집 첫째 뚱이에요.
0: 얌전하고 무덤덤한 첫째 냥 뚱이.
6: 절대 못 지고 겁이 되게 많아요.
5: 오늘 주인공은 어디 있어요?
6: 저희 집 막내 울보 여기 바로 있어요. 마누야.
0: 등장부터 자기 주장 확실한 오늘의 주인공 마누입니다. 마누야, 반가워.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집사. 아침부터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나이 지긋한 누나 냥이들은 각자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누는 뚫어져라 집사를 쳐다보더니 일하는 집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는 녀석. 엄마 집사를 향해 내 눈을 바라보라는 듯 눈빛을 보내는 마누. 하지만 반응이 없자 보채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과 자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듯 계속 애교를 부리네요.
6: 일을 하니까 옆에서 계속 자기 신경 써달라고 계속 관심 끌려고 저러는 것 같아.
0: 엄마 집사가 관심을 주지 않자 2층으로 향하는 녀석. 그리곤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마누야, 왜 그래? 응?
3: 이래도 안 볼 거냐?
0: 결국 출동하는 집사.
6: 왜 울어?
0: 마누의 애타는 부름에 반응을 안 할 수 없답니다.
6: 마누야, 왜 울었어?
0: 그런데 기껏 2층으로 불러놓곤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마누.

0: 술래잡기라도 하는 건지. 만우의 울음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1: 또 장난감 앞에 가서 우는 걸 보니.
0: 아하, 원하는 게 따로 있었군요. 그런데 이 녀석 왠지 지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난감도 여러 번 바꾸면서 놀아줘야 한다는데요. 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30분째 날아다니는 만우.
1: 여전히 즐거워, 처음처럼.
0: 만우야, 계속 더 놀고 싶어? 아이고, 집사님 몸살 나겠다.
1: 놀아주면은 끝없이 계속 놀아야 돼서 쉬지 않더라고요. 그만해, 그래. 이거 너무 먹는다, 그럼. 알겠지?
0: 방전된 집사와는 반대로.
2: 진짜 끝난 거냐옹?
0: 만우는 좀 아쉬워 보이네요. 그래도 집사는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마감 시간을 지키려면 만우가 아쉬워해도 어쩔 수 없는 노릇. 그래, 만우야. 집사 바쁘니까 2층에 가서 혼자 놀 수 있지? 다시 2층에 올라간 만우. 그런데 갑자기 녀석이 창문 앞에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집사님?
1: 만우야, 왜 그래?
0: 만우가 뭘 원하는지 가장 잘 아는 건 역시 집사. 만우는 지금 베란다로 나가고 싶다는 것.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자마자 햇빛을 즐기다가도 엄마 집사에게 말을 겁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1: 자기 덜 놀았다고 또 엄청 소리 지르고 울고. 제가 막 한도 끝도 없이 놀아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염없이 테라스 바라보고 있는 것도 미안하고.
0: 집사가 보는 앞에서 하고 싶은 걸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 누나들은 그런 만우가 잘 이해되지 않나 본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바깥 분위기를 즐기던 만우. 그런데 어? 만우야, 어디 가는 거야? 베란다 옆 지붕은 만우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랍니다. 지금 저 지붕 위를 걷고 있는 건데요. 만우야, 그렇게 좋니? 여기서도 엄마 집사에게 자기를 봐달라는 듯 우는 녀석. 하지만 만우를 위험하게 둘 순 없어서 집사가 결국 집으로 들입니다.
2: 벌써 들어가냐옹.
0: 엄마 집사가 창문을 굳게 닫아보지만 만우는 계속 집사를 향해 웁니다. 안 돼, 만우야. 집사님 일하다 말고 뛰어왔어.
1: 어떻게 다시 나가서 놀고 싶어? 어떻게 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니?
0: 집사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우 시선은 창문에 고정. 결국 집사 손에서 빠져나오고 마는데요. 녀석 정말 보채는 데는 선수. 그런데 만우가 시도 때도 없이 울며 집사를 부르는 게 벌써 2년째.
1: 자기 쳐다봐달라고 울고 진짜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버릇을 좀 잘못 들인 것 같기도 하고.
0: 2년 전 만우를 입양한 집사. 한 살이 채 안 된 채 버려졌다는 만우. 그런 녀석을 집사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 SNS 보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인보해주실 분 급하게 찾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연히 봤는데
0: 게시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집사.
1: 예전에 키웠던 고양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막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빨리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
0: 생애 첫 고양이였던 민우. 6년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집사는 황달에 걸린 지 3일 만에 허망하게 민우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우와 똑 닮은 만우 역시 또 갑자기 떠날까봐 정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오후. 만우는 1층에 내려와 있네요. 그런데 이 녀석 지금 뭘 하는 걸까요?

0: 야, 왜 그래?
1: 현관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시 보채기 시작하는 만우. 만우야, 이번엔 또 뭘 원하는 거니?
0: 지금 문 열고 나가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아요.
2: 이제 뭘 할 차례인지 알잖아. 집사야, 얼른 준비해라.
1: 결국 만우를 진정시키기 위해 산책을 결정한 집사. 만우가 엄마 집사를 독차지하는 통에 집을 지키게 된 모찌와 뚱이. 하지만 만우에게 누나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만우야, 나오니까 그렇게 좋니? 엄마 집사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세상인가 본데요. 집사가 지켜보기만 하면 더욱 신이 나는지 어디든 누빕니다. 만우야, 좀 천천히 좀 가. 앞만 보고 총총 걷는 녀석.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작하는 만우. 만우가 뛰면 엄마도 뛴다. 촬영 중이던 제작진도 덩달아 달리기는 마찬가지. 만우 녀석 달리기 실력도 보통이 아닌데요.
3: 매번 이러나요?
0: 네, 갑자기 급발진해요.
3: 얘 왜 또 우는 거예요?
0: 아, 제가 걷고 싶은데 억지로 들었어.
1: 어라? 처음 보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강아지 친구가 만우의 친화력에 되려 더 당황한 것 같죠?
2: 못 뛸 거 아니지? 어? 못 뛸 거 아니지?
1: 아니야, 뛰지 않으면 안 돼. 계속되는 뜀박질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0: 아니, 아니야, 너 그만. 아니, 어떡해요. 갑시다. 엄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줄게, 알았지? 아유.
1: 집에 도착할 때쯤 엄마는 녹초.
2: 약속한 거 출하냐?
1: 하루 중 유일하게 간식 주는 시간입니다. 엄마 집사가 간식을 준비하는 동안엔 만우도 얌전히 기다리네요.
0: 먹고 싶어?
1: 열심히 뛰었으니 맛있게 먹어야겠죠.
2: 역시 꿀맛이다냐?
1: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던 모찌와 뚱이도 고생했어.
0: 집사? 잘 먹네요.
1: 하루 내내 만우를 지켜보느라 녹초가 된 엄마 집사도 휴식이 필요하겠죠. 만우도 실컷 놀고 배까지 채웠으니 스르륵 잠이 듭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 집사.
2: 간식비 벌어왔냐옹?
1: 아빠 집사는 늘 아내 걱정이라는데요.
4: 애들 놀아주는 것도 쉬어가면서 해야지. 그럼 너무 고생하잖아.
0: 근데 그게 막 나는 마음처럼 안 돼서. 나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4: 그럼 오늘 좀 쉬어. 내가 이제 마누랑 마누 울면 내가 이제 놀아줄게.
1: 하루 종일 고생했을 아내를 대신해 아빠 집사가 마누랑 놀아주겠다는 것.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잘 뛰던 녀석이 아빠 집사의 낚싯대를 피해 숨는데요. 냥이들이 좋아한다는 개다리 나무를 들이대도 좋아하기는커녕 귀찮아합니다. 어머, 너 왜 그러니?
4: 가, 안녕. 진짜 싫어.
1: 아우, 아빠 집사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2: 엄마만 나를 보았으면 좋겠다옹.
1: 길기만 했던 하루가 가고 집사들과 냥이들 모두 자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 설마 만우야 또 너니? 어라? 만우가 아니라 모찌였네요? 모찌야, 너 왜 우는 거야?

0: 잠든 집사들을 향해 하염없이 우는 녀석. 멈추지 않는 소리에 결국 엄마 집사가 잠에서 깼습니다. 졸린 눈을 다 뜨지도 못한 채 모찌를 달래러 나오는 엄마 집사. 정말 피곤해 보이네요. 낮에는 마누, 밤에는 모찌와 뚱이. 모찌도 낮에 못 받은 관심을 받고 싶은 걸까요? 집사는 모찌가 안쓰럽습니다.
1: 쟤네들이 우니까 저도 푹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도 없고 그게 그냥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런 악몽이 반복되고.
0: 마누를 입양한 후부터 지금까지 쭉 2년째 침대는커녕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아, 집사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 총체적 난국을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거대 고양이는 그 답을 알고 있겠죠?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부터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야옹신 잘 부탁드립니다.
2: 이름 어땠어요?
1: 그러면
2: 주셨죠?
1: 네.
2: 어, 주세요. 평상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0: 먼저 마누와 엄마 집사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요. 집사가 마누에게 간식 주는 모습을 보기로 했습니다.
1: 많이 앉아?
2: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울어요. 얘는 보호자님한테 어떻게 관심 표현을 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이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밀당 아니 밀당? 아니면 수싸움을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보호자님이 그러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0: 마누아의 수싸움에서 완패한 집사.
2: 앉아.
0: 그렇다면
2: 앉아.
0: 야옹신 앉아. 선생님은 어떨까요?
2: 엄청 교육이 잘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저한테도 반반이네. 꼬리끝이 뒤쪽으로 와 있어서. 아니야, 마누. 마누 앉아. 앉아.
0: 어? 마누야, 알아들은 거니?
2: 엄청 말을 엄청 잘 듣네. 울지 않고 가만히 잘 기다리고 있는데요.
1: 원래
2: 처음 본다고요?
1: 네.
2: 마누는 집중력도 좋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일단 많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교육을 하는데 되게 수월하다. 그런 인상이고 사람에 대해서 되게 친화도도 높다.
0: 매일 방방 뛰는 것만 보고 그저 산만할 줄만 알았는데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마누는 왜 그렇게 나만 바라보라고 운 걸까요? 마누야, 너도 같이 볼래?
2: 이런 소리를 잘 내요?
1: 네.
2: 되게 올라가는 소리보다는 되게 떨어지면서 또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네. 또르륵 소리가 나는 것처럼 떨리는 느낌? 네.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는?
0: 그러고 보니 마누 우는 소리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2: 높이 올라가 떨어지는 소리는 되게 불만족스럽다라는 거거든요.
0: 네? 불만족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불만족스러운 거라니. 생각지도 못한 야옹신의 진단에 많이 당황스러운 집사.
2: 지금도 울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나와서 울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계속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가 불만족스러운지는 모르시네.
0: 원하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마누는 뭐가 불만이었던 걸까요?
2: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큰 네 가지 즐거움을 얘기한다면 하나는 먹는 즐거움, 그 다음에 놀이 즐거움, 그 다음에 탐색하는 즐거움, 그 다음 편안하게 쉬는 즐거움, 이렇게 있는데.
0: 고양이에게 사냥 놀이는 놀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2: 보통 고양이들은 사냥감을 보고 이렇게 탐색하고 있다가 이거를 쳐다보고 있다가 보통 이렇게 쫓아가거든요. 쫓아가다가 스토킹을 했죠. 잡은 다음에 이걸 갖고 좀 놀아야 돼요. 물론 이 사냥감을 잡는 것도 만족감이 될 수 있지만 사냥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먹는 거예요, 사냥감을.
0: 그런데 낚싯대 사냥놀이 후 만우는 어땠을까요?
1: 너 좀 가서 쉬어.
0: 그렇다면 만우가 정말 원했던 것, 채워지지 않은 즐거움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2: 먹는 즐거움이 따라와야 되는데 전혀 보상을 안 해주고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주고 있다.
0: 만우의 입장에서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분이 넘도록 온갖 장난감을 잡으러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던 만우. 그러고 난 뒤 베란다에 올라가서 즐겁게 걸어다니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불만족스러웠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산책하며 전력질주까지 하고 나야
3: 이제야 맛있는 거 먹냐오.
0: 만우가 그토록 원했던 먹는 즐거움을 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온 고양이의 즐거움 중 마지막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냥놀이 후 바로 간식을 주었다면 더 빨리 쉴 수 있었을 텐데. 만우야, 너도 간식 먹기 참 힘들었겠구나.
1: 그냥 간단하게 배달.
3: 나 참 피곤했다냐.
2: 워낙에 벵갈이라는 종 자체가 오리엔탈 종이어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많은 종이고 야생성이 되게 높은 종이에요. 호기심이 많고.
0: 이번엔 만우가 자주 올라가는 2층을 살펴볼 차례.
2: 여기 좋은 공간이네. 여기가 이제 나가고 싶어. 어디서 울어요, 고양이가?
1: 보통 여기 이제 바라보고 울어요.
2: 아, 여기 바라보고. 네. 아, 밖에는 보이는데 약간은 조금 나가고 싶다라고 오해를 하셨구나. 밖을 보고 있다고 해서 나가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고 있으니까 나가고 싶은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보는 것만으로도 고양이들은 시각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나가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를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래도 만우가 베란다에서 노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2: 좋네요. 좋은데.
1: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하네스를 하고 나오는 건 괜찮을까요?
2: 하네스는 그래도 좀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거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좀 안전하게 애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위험하다. 나왔다 이 틈들이 있어서 위험 요소가 좀 있어요. 여기를 뭐 공사를 해서 방묘창처럼 이렇게 펜스처럼 막아놓지 않는 이상 고양이들이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 보다가 막 점프, 저기 막 비행기 날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0: 양이 눈엔 잠자리로 보일 것 같기도 하죠.
2: 막 점프하는 경우 있어요.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고도 하거든요. 애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점프하는. 그게 큰 사고가 될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안 나오는 게 맞다, 오히려. 지금은 집안 공간을 적극적으로 더 쓸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어떻게 하면 복층 구조인 집안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2: 제 생각에는 이 공간을 쉬는 장소로 만들어주시고 노는 공간은 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만 습관을 시키면은 얘가 굳이 나가자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뭔가를 원하는 울음소리, 불만족스러운 울음소리를 안 낼 수도 있어요.
0: 엄마 집사가 주로 사용하는 1층은 놀이공간, 그리고 비교적 조용한 2층은 휴식공간으로 쓰면 되겠네요. 만우야,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서 즐겁게 지내자.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2: 장난감은 뭐다? 고양이한테는 사냥감이잖아요. 근데 장난감이 계속 노출돼 있고 보이는 곳에 있으면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내가 벌써 사냥했던 사냥감이 왜 죽어있지? 쌓여있지? 그러니까 더 이상의 흥미를 별로 생기지 않게끔. 장난감은 다 숨겨놔야 돼요. 2, 3일만 숨겨놨다가 다시 보여줘도 이거는 새로운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0: 그렇다면 바로 실천해야겠죠? 만우가 좀 더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꺼내져 있던 장난감은 모두 안 보이는 곳에 은폐, 엄폐!
3: 난 아무것도 못 봤다옹.
1: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애들도 좀 덜 힘들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좀 미안하고, 근데 지금이라도 좀 알게 돼서 진짜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0: 만우, 맛난 간식 먹으며 즐겁고 만족스러운 묘생 보내길. 집사님, 우리 만우 잘 부탁드려요.

0: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0: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무대에 불이 켜지면 환상적인 고개가 펼쳐집니다. 1,000명이 넘는 공연 아티스트들이 매년 전 세계 450개 도시에서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를 맨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다니엘 라마르. 23년 전부터 서커스와 함께 해왔습니다. 비틀즈,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포함해 45편의 작품들을 잇따라 성공시켰죠. 팬데믹 당시엔 파산 위기에 놓인 서커스를 되살리면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고개의 세계에서 균형을 잡는 그만의 기술은 뭔지 서커스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2: Bonjour et bienvenue au Cirque du Soleil.
1: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계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무대에 불이 켜지면 환상적인 고개가 펼쳐집니다. 1000명이 넘는 공연 아티스트들이 매년 전 세계 450개 도시에서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를 맨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다니엘 라마르. 23년 전부터 서커스와 함께 해왔습니다. 비틀즈,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포함해 45편의 작품들을 잇따라 성공시켰죠. 팬데믹 당시엔 파산 위기에 놓인 서커스를 되살리면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고개의 세계에서 균형을 잡는 그만의 기술은 뭔지 서커스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Bonjour et bienvenue au Cirque du Solei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7: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6: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7: 지우개 있었어요.
6: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7: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6: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7: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7: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6: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6: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7: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6: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7: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6: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7: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6: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7: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해서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6: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7: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0: 사랑해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4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마를 피하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피해 역시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기의 순간 아이들을 구조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기견 훈련사인데요.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0: 간다.
1: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아프는 건 하고.
2: 아이, 물 좋아. 아이, 물.

두려움과 상처를 딛고 세상과 다시 만난 유기견들. 이 멋진 일을 해내기 위해 유기견 훈련사에 도전해봤습니다.

0: 오늘 제가 피디로그 촬영을 위해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재래시장. 저렴하고 신선한 식자재와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 유기견 훈련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1: 없는 게 없다는 이곳이지만 유기견 훈련소가 있을 만한 곳은 딱히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봐가면서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북적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유기견 훈련소라니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 사장님, 여기 혹시 그 유기견 훈련소가 있어요?
2: 있다고 들었어요.
1: 있다고 들었어요?
2: 인간, 여기 신간, 인간, 강아지.
1: 아, 저희 유기견 훈련소 찾아와서 왔어요.
0: 지나가던 행인분의 친절한 길 설명. 그런데 머릿속이 왜 더 복잡해지죠?
1: 훈련소가 있어요.
3: 네. 그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무튼 행인분의 배려 덕분에 크게 헤매지 않고 유기견 훈련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푸른 인조잔디가 깔린 옥상. 이곳이 바로 유기견 훈련장입니다. 이곳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과 부조견 약 70여 마리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요. 훈련사들이 상주하며 입양에 필요한 행동 교정은 물론 사회화 교육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대표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여기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4: 아, 네. 부조견 친구들이 교육을 시켜서 입양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 이제.
0: 베테랑 유기견 훈련사인 김효진 대표는 전직 슈퍼모델 출신인데요. 각종 유명 패션 브랜드의 인기 모델이자 연기자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르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됐고 극심한 펠로스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이때 마음 치료를 위해 시작한 유기견 봉사활동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젠 전문 유기견 훈련사에 동물 행동학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 중입니다.
4: 지금 복장이랑을 보면은 준비를 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나름 준비.

0: 맞습니다.
1: 왜냐면은 이제 발톱이 이렇게 옷에 걸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사가 다칠 수도 있고.
2: 다칠 수 있다는 말에 살짝 긴장이 되긴 했는데요.
1: 주머니에 이거를 가지고 계세요.
0: 이게 뭐죠?
1: 배변 봉투라고 합니다.
0: 네, 응가 봉투.
1: 네, 응가 봉투. 네네. 아이들 배변을 치우는 일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가 될 거예요. 아이들의 배변을 봐야 이 아이들이 건강 상태가 오늘 괜찮은지 이 대변이 건강하지 않은 대변이야. 그러면 누가 그 대변을 놓았는지 봐야 그 친구를 체크를 하잖아요.
0: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근데 도움이 될 수 있게.
1: 굉장히 편안하신 분이신가 봐요.
0: 아, 그런가요? 네. 안녕.
1: 굉장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 친구들은
2: 밝고 활발한 친구들이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안락사 직전에 구조되거나 불법 번식장과 개농장에서 발견되는 등 수많은 사연을 가진 녀석들입니다.
0: 선생님,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게 여기 이제 구조견들이 있잖아요. 네. 친해지기 쉽지 않겠지만 잠깐 친해지고 가는 게 걔네들한테 좀 상처가 될까 봐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1: 지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사람을 만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친구들이에요. 보호소에 있었다거나 개농장에 있었다거나 뭐 번식장에 있었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길거리 생활을 했다거나 사람을 정말 정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이에요.
0: 그럼 제가 어설프지만 와서 이 친구들을 케어해주고 인사해주고 네네네. 같이 잠깐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2: 반려견도 키워본 적 없는 제가 과연 유기견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1: 저희 선생님들 소개해드릴게요.
0: 네.
1: 영환 선생님, 여기는 황영환 훈련사 선생님.
2: 훈련소의 힘꾼 황영환 훈련사님입니다.
1: 김대랑 팀장님.
0: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저희 센터.
2: 그리고 훈련소의 살림꾼 김예랑 훈련사님입니다.
1: 일단은 아이들 네.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름 잘 외우세요?
0: 아, 네. 제가 좀 사람 얼굴하고 이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1: 안 돼요.
0: 네?
1: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얘 캔들에 들어가고 얘가 제 캔들에 들어가고 제 밥을 얘가 먹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0: 아, 네. 열심히 한번 외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 과연 네, 이 업무를 마칠 때 몇 마리의 이름을 외우고 계실지
0: 네.
1: 저도 조금 궁금하네요.
2: 70여 마리나 되는 친구들 이름을 외울 수 있을지 잠자던 뇌세포들이 제발 깨어나야 할 텐데 말이죠.
0: 들어가도 될까요?
2: 예랑 팀장님께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0: 제가 이 친구들 이름을 다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소개 좀 시켜주세요.
3: 알겠습니다.
0: 네.
3: 먼저 이 친구, 제일 큰 친구는
0: 네.
3: 미르라는 친구예요.
0: 미르.
3: 네, 맞아요. 미르라는 친구이고 영등부의 네. 떠돌이 견이었던 친구를 구조해서 데려온 친구고요.
0: 어, 근데 미르 엄청...
3: 잘생겼죠?
0: 네. 미르 약간 늑대같이 생겼다, 미르야.
2: 와. 늠름하고 멋진 자태를 뽐내는 미르지만 구조 당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는데요.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앙상하게 말랐던 녀석. 그랬던 미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애교쟁이라네요.
0: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누구죠?
3: 이 친구는 똘이라는 친구예요.
0: 똘이?
3: 네. 네.
0: 똘이 안녕?
3: 이제 좀 짖어요. 아, 남자를 좀 무서워해요.
0: 아 미안해. 네.
3: 내가 실컷 할 때...
2: 낯가림이 심해 파양의 아픔을 겪었다는 똘이. 이제는 사회화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3: 왕감자라고.
0: 왕감자.
3: 좀 더 귀엽게 만들어줬어요.
0: 아, 감자 안녕.
3: 감자야.
0: 오, 왜, 어, 이름 뭐였지? 하늘이었나?
3: 이 친구는 미르예요.
0: 아, 미르.
3: 네, 미르. 이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0: 아, 네, 미르. 너 똘이 아니잖아. 똘이 저기 있고.
3: 맞아요.
0: 너 좀 똘이랑 닮았다.
3: 이 친구는 우주예요.
0: 우주.
3: 네, 이 친구도.
0: 틀렸네, 나는. 어떡하지? 오,
2: 이름을 제대로 기억 못하면 훈련도 불가능. 하, 정말 난감했습니다.
3: 이거 보시면 잘 다가온 친구가 있고 좀 못 다가온 친구들이 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3: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잘 다가온 친구들은
0: 네.
3: 이제 미르 같은 친구 같은 경우 네. 집과도 뭐 걱정이 없어요.
0: 걱정이 없어요.
3: 사람을
0: 워낙 네. 좋아해서
3: 잘 따르니까. 네. 근데 이제 저기 이제 마일로라고 저 친구도 사람 손을 좀 잘 못하는 친구예요.
0: 아, 지금도 뭔가 표정이 시무룩하네요.
3: 저런 친구들이 좀 이제 나중에 집 갔을 때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교육도 좀 잘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2: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친구들이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기견 훈련사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일반 훈련사보다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4: 저희가 구조를 하기도 하고요. 직접 구조를 하기도 하고.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구조에 대한 거, 그리고 교육에 대한 거, 아이들 입양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입양을 했다라고 해도 유기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비슷한 이제 고민 문제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입양 후 교육, 입양 전 교육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죠.
2: 유기견 훈련사로서 제 첫 업무는 바로 아이들의 배변 처리. 먹거나 밟지 않도록 재빠르게 치워야 하는데요. 특히 변의 상태로 건강을 가늠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변을 누웠는지 관찰까지 해야 합니다.
0: 네? 느낌이 따따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그 체온이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따따 따뜻합니다.
2: 바깥 활동이 끝나면 매일 운동장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청결은 필수. 바닥에 떨어진 털부터 이물질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청소합니다.
1: 영환아, 잘 가르쳐줬어? 우리 신입? 일 좀 잘 가르쳤어? 자, 야, 이렇게 힘만 날이 없이 솔질하는데?
0: 아, 근데 대표님 이거 좀 막대 긴 거 없어요?
1: 지금 연장 탓 하시는 거예요?
0: 아니, 허리가 아니, 허리가 좀
1: 너, 야, 야, 너 이리 와. 너 뭐, 너 어떻게 가르쳤어? 너 지금
5: 왜?
6: 너무 짧아.
2: 비록 허리는 아팠지만 바닥은 깨끗해졌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아이들의 목욕 시간. 오늘은 무탈이를 씻기는 날인데요. 강아지 목욕도 처음이라 제가 더 긴장이 됐습니다.
0: 무탈아 괜찮아? 물? 좀 차가운데 괜찮겠어? 얼굴도 여기, 얼굴도 손으로 해줄게 아저씨.
2: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닦아주었는데요.
0: 그럼 보통 이렇게 한 마리 목욕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한 시간.
7: 진짜, 네, 털 많은 애들은 네, 네. 한 시간 이상도
0: 걸리죠.
7: 네, 기본이죠. 한 시간. 아.
2: 그래도 무탈이가 얌전히 도와준 덕분에 30분 만에 비누칠이 끝났습니다.
0: 아, 털이라는 말을 알아듣네요? 어, 무탈이 목욕시키다 보니까 내가 아침에 머리를 몇 분 말일까 말지 이런 생각이. 무탈아, 아저씨 머리 5분도 안 걸려.
2: 훈련사들의 이런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여느 반려견 못지않게 관리받는 녀석들. 목욕을 시키는 동안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0: 무탈의 털 아저씨가 뭐.
2: 깔끔해진 무탈이 어떤가요? 매력이 철철 넘치죠?
0: 자, 일단 활동 시간에 또 봐.
8: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2: 애교 많은 무탈이는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요?
4: 무탈이 같은 경우에는 그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몇 키로 떨어진 곳에. 근데 이 B집에서 무탈이가 자기 원래 있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측컨대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A라는 집에서 난 보냈어. 얘 우리 애 아니야. 문을 안 열어줬어요. 이 주인이 계속 모른 척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밥을 주고 있는데 로드킬 당할까봐 이제 걱정된다라고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얘 구조에 대한 게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2: 하양 후 떠돌이계 신세가 되었던 무탄이는 구조된 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훈련소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훈련소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는데요. 실내에서 따로 관리받고 있는 녀석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꼬물이 6마리와 한 살 된 어미 추추입니다. 유기견이던 어린 추추는 보호소에서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4: 네. 지금 정읍도 산불이 났어요. 아~ 그래서 산불 피해서 막 네. 도망갔다가 아니면 좀 다치거나 한 친구들이 보호소로 막 들어오고 있어서 네. 지금 추추랑 이 애기들

0: 같은 경우에도 네네. 보호소에 있는데 지금 다 계속 다른 큰 애들이 넘어오다 보니까는 아. 지금 보호소 환경이 네. 좋지가 않고 애들이 막 그냥 그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도 막
1: 한 살밖에 안 된 어미 추추 역시 보호받아야 할 어린 강아지. 혼자 새끼들을 돌보기엔 젖이 부족해 이유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0: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젖을 슬슬 이제 뗄 때가 됐어요. 네. 근데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애기 발톱들이 생겨요.
2: 아, 이렇게?
0: 네. 근데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엄마 젖을 이렇게 누르거든요. 아. 근데 요 정도 발톱이 이렇게 생겨날 때면은 엄마가 이제 젖이 아파요.
1: 생애 첫 이유식에 도전하는 아가들. 과연 입맛에 잘 맞을까요? 다행히 입에 딱 맞나 봅니다.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네요. 대표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잠들어버린 아기 강아지.
2: 다 자는 시간이네. 다 자. 너무 못하겠어. 어떡해.
1: 새근새근 잠든 녀석 때문에 꼼짝 못하고 얼음이 된 상황. 이것이 행복한 고통이라고나 할까요?
0: 혹시 아기가 뭘 싸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2: 그러진 않는데 제 손가락을 베개 삼아 자고 있어서 못 빼고 있어요. 되자마자 거기서 자는 네, 거예요?
0: 저희 뭐 다리가 저려도 일어날 수 없어요. 잘 먹었다는 뜻이죠.
1: 다른 형제자매들도 이유식을 먹을 차례. 그런데 유난히 몸이 작은 이 친구는 이유식도 잘 먹진 않습니다.
2: 이 친구는 좀 작네요. 약간.
0: 네, 얘가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여도 네. 밀리는 애들이 있어요. 먹을 때. 그래서 이제 다 같이
1: 서열에서 밀린 녀석이 괜스레 더 마음이 쓰입니다.
0: 우리 친구는 좀 작아요.
2: 작아요. 야, 많이 먹어야 돼, 너. 아이고. 대표님,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도 어쨌든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0: 그럼 먹어야죠.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2년, 3년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진단 말이죠. 근데 아,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1: 이 예쁜 친구들이 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될 그날을 위해 훈련사님들은 최선을 다해 돌보는 중입니다.
2: 힘찬!
1: 오후 산책 시간. 하루 만에 그래도 좀 친해진 느낌입니다.
2: 왜 이렇게 쉽네, 미루는. 또리! 안녕, 무탈 안녕? 어, 또리! 아저씨한테 와주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약간, 그, 강아지들 좋아하는 상인가?
1: 어색해하는 절 위해 오히려 먼저 마음을 열어준 고마운 친구들. 유기견 훈련소 아이들은 하나같이 개성 넘치는 매력을 지녔는데요. 아이고, 그만. 이 소중한 생명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한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힘들이. 그럼 너의 매력을 어필해봐. 너의 매력.
1: 저녁 시간, 우엉이를 안고 운동장으로 나온 대표님. 우엉이는 조만간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는데요. 지난 2022년 입양자를 찾지 못해 보호소에 입소한 지 열흘 만에 안락사가 결정됐던 친구였습니다. 안락사 시행 20여 분을 남겨놓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녀석. 그래서 더 애틋한데요. 이제 해외 입양 전 목줄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근데 줄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줄에 대해서 무서워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저희 잠깐 보니까는 아예 그냥 얼음 되는 것 같아요.
1: 반려견이 되기 위해선 목줄 착용이 필수. 생애 첫 목줄을 착용하자 어색함의 구석으로 먼저 숨어보는데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짧은 줄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대표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우엉이.
2: 어, 싫어한다. 어, 아이고, 미안해, 우엉아, 미안해.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목줄이 낯설고 싫은 모양인데요.
0: 와, 일로 와. 우와, 일로 와.
1: 과연 우엉이는 목줄 산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겁먹은 우엉이를 안심시켜주는 대표님.
2: 괜찮지. 지금은 산책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줄을 매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애기한테 알려주는 거. 지금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 돼요.
3: 아, 너한테?
2: 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네, 줄이 조금 걸려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1: 목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첫 번째 훈련. 특히 줄이 당겨지는 경험이 우엉이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2: 아니야, 아니야. 이리 와. 우엉, 이리 와. 우엉. 네. 그러니까 당겨지는 경험도 해봐야 자기가 어떻게 해야 줄이 덜 당겨지는지 알거든요. 우엉, 우엉, 이리 와. 아이치. 줄이 안 당겨지는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칭찬을 받고 본인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를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를 근데 줄이 당겨지는 경험을 해야 네. 내가 목이 캣 하는 거를 본인이 경험을 해야 알아요.
1: 조금씩 자리를 바꿔가며 목줄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2: 옳지. 자, 우엉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1: 목줄에 거부감이 있던 우엉이가 드디어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달라진 녀석을 보니 신기하기만 한데요.
2: 아이고, 아까보다 조금 낮았죠.
3: 훨씬요.
2: 네.
1: 내친 김에 저도 우엉이와 산책 도전에 나섰습니다.
2: 한번 움직여보세요.
0: 가자. 일로, 일로 가봐. 우엉아, 가자. 일로 와봐. 우엉.
1: 그런데 이 온도 차이는 뭘까요? 제 말은 못 들은 척 하는데요.
2: 훈련할 때 애들은 놀이에요. 신나게 불러주셔야 좋아요. 우엉, 우엉, 이러면 신이 나지 않아요. 옳지!
0: 칭찬할 때도. 우엉, 옳지!
3: 톤을 많이 높여야 되는군요.
2: 네. 솔톤.
0: 솔톤? 네. 가자. 우엉! 옳지!
2: 어머, 산책을 이렇게 잘하는 강아지야. 아우르, 우엉이 산책 잘하네.
1: 이번엔 한눈 팔지 않고 산책 가기에 도전.
0: 우엉, 옳지!
1: 기특하게도 잘 해냅니다.
2: 이건 정말 근데 냉정하게 우엉이가 잘했다.
0: 옳지!
2: 야, 지금 잠깐만,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야, 지금 이거는 떡커스급인데
3: 빨리 들으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급한 마음이 드니까.
1: 이렇게 한 걸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훈련사들은 보람을 느끼죠.
4: 애들을 대하고 얘가 좀만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나라는 사람이 이 아이의 견생에 있어서 내가 개입이 되면서 이 아이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그럼 그 순간이 그렇게 보람돼요. 뭐 아무래도 책임감 있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는 이 생명 하나하나가 다 책임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모습들이 전과 후가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내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1: 오늘은 훈련소 친구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날입니다.
2: 고고 고고!
1: 부조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년간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이태영 수의사 선생님이신데요.
5: 이렇게 하나씩들 맞은 애들이 있다.
1: 오늘은 총 40여 마리 강아지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날입니다. 아이들마다 맞아야 하는 백신이 달라 접종 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시간 내 접종을 끝내려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2: 맞고 나오면 애들 컨디션 체크하는 팀 한 팀 짜주고 그리고 영환쌤이랑 선생님들 해가지고 팀 나눠서 누구 먼저 맞출지 봐주시고요.
1: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 역할은 친구들을 순서에 맞춰 대기시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6: 한다고요?
2: 한다.
6: 한다 뭐 해야 돼요?

0: 하나 뭐 해야 되는지 옆에 알려줘요.
1: 코로나 캔넬 인플.
0: 코로나 캔넬.
2: 주사가 아프다는 걸 강아지들도 직감적으로 아는 걸까요?
3: 아니야. 아니, 아니야. 뭐, 너 눈치챘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 이 많은 강아지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4: 농포가 생겼구나, 여기.
5: 어? 물포요?
4: 농포가.
5: 그때 전에 강아지 동안에 잡아주세요.
6: 아, 네. 여기를 일단은 손을 이제 세게 잡지 마시고 여기 네. 공간을 좁게 하시고 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얻게 하시고 이렇게 네. 꾹 조금 누르시면 돼요. 어깨 붙이시고요. 예. 네.
3: 오, 괜찮아, 괜찮아.
6: 잘했어, 잘했어.
3: 아, 잘했어.
6: 잘했어. 잘 잡아주시는데.
2: 학대를 받았거나 힘든 치료의 경험이 있는 유기견들은 병원을 유난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방문 진료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도 겁이 많은 친구들은 트라우마에 이렇게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0: 네네네. 힘든 형이. 괜찮아. 이거 좀 닦아주세요, 선생님. 어.
2: 배변 처리 업무가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1: 코로나랑 인플만 맞아야
6: 돼. 아, 네.
3: 아팠어. 괜찮아요.
7: 이런 애들은 네.
3: 흔들어도 돼요. 아, 흔들어도 돼요.
7: 아. 흔들어도 돼요.
3: 네.
7: 보지 마.
3: 보지 마.
7: 아, 보지 마.
3: 루루, 괜찮아?
0: 알았어, 알았어. 얘가 수술 큰 걸 몇 번 해서 그런 거야.
4: 뭐, 잡아봐, 이제. 이렇게 잡았다가 물어.
0: 괜찮아?
2: 모든 훈련사와 수의사 선생님의 노력 끝에 39마리의 접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바깥 견사에 있는 조이.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인데요. 입질을 할 수 있어 대표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발버둥 치는 바람에 목줄까지 풀려버린 상황.
8: 수건 큰 거 하나만, 큰 거 하나 갖다 드릴까요? 수건.
2: 목줄 대신 수건을 이용해 흥분한 조이를 진정시켜봅니다.
8: 조이야. 줄이 없어, 내가.
2: 강압적인 방법은 피하고 천천히 다가가 구석으로 가도록 유도해보는데요. 자연스럽게 주사를 놓는데 성공. 이렇게 생명을 아끼는 분들 덕에 아이들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뭐 운 좋게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런 이제 동물 보호도 하고 해외 입양도 보내는 좋은 일을 하는 이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딱히 이유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때까지 이제 제가 열심히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강아지 사료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봤는데요.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톤이 넘는데요. 누군가가 기부한 사료들입니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료를 다르게 줘야 하는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3: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 조금씩 다르겠네요. 그럼 먹는 거?
9: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다른 걸 먹여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3: 네네네.
9: 네.
2: 김효진 대표의 사비만으로는 사료 충당이 힘든데요. 이렇게 기부자들이 있어 유기견 훈련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3: 덥네요. 지금 더워. 네네. 아, 선생님, 어떻게 이걸 다 혼자. 대단하세요.
2: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훈련소가 세워진 것도 재래시장 측의 적극적인 장소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기견 친구들이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기

0: 때까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죠. 여기에 김효진 대표는 유기견 훈련소 운영을 위해 다른 지역의 반려견 유치원과 호텔을 만들어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1: 모금을 받지 않아요. 모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모금을 받으면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금을 위한 움직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례로 모금을 위해서는 뭐 좀 아이들의 아픈 모습, 힘든 모습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가야 될 거예요. 많이 노출을 시키고 막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저희는 입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지내는 거 막 이런 데서 왔어. 하지만 얘는 지금 너무 잘 지내.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잖아요. 모금은 안 돼요.
0: 늦은 오후 훈련소 친구 중 한 마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 지역 보호소에서 2년간 생활하다 최근 이곳으로 온 귀동이. 움직임이 둔해져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1: 그 우리 귀동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안에 산탄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흔히 사냥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몸 속에 수시발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0: 최근 건강 검진을 통해 발견된 총알 멧돼지 사냥견으로 활동하다 실수로 맞은 건지 누군가 고의로 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2: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깨 부분, 앞다리 부분, 엉덩이랑 뒷다리 쪽에도 지금 꽤나 많이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1: 아, 난 내가 F인 게 싫어.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날라고 그래가지고.
0: 충격적이게도 70여 발이 넘는 총알이 온몸에 박혀 있는 귀동이. 생존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1: 아예 보행 자체가 막 이렇게 막 문제 있어 보이거나 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걷다가 그냥 주저앉고 걷다가 좀 많이 힘이 없어 보인다의 느낌을 했어요.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나중에 자극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할 소지가 있는 거는 제거를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조금.
0: 과연 수술이 가능한지 정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CT 검사 결과 운이 좋게도 주요 장기는 빗겨나갔지만 얼굴 쪽에 박힌 총알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3: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됐건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하는 거는 앞면부 쪽에 있는 건 그래도
1: 좀 제거를 하는 게
3: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0: 힘겨운 수술을 견뎌야 하는 귀동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큰데요.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슬프고 참담합니다. 귀동이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기도할 뿐입니다. 정규 일과가 끝나고 황영환 훈련사님이 제게 도구 스포츠인 어질리티 훈련법을 가르쳐 주신다는데요. 강아지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민첩성과 집중력을 키우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훈련 도구 설치를 위해 파라솔을 치워야 하는데 돌의 무게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4: 몇 킬로예요 이거?
5: 킬로는 모르겠어.
4: 잠깐만. 아, 웃음이 나. 무게가. 웃음이 나, 이랬는데.
0: 시작하기도 전부터 쓰러질 지경인데요.
4: 아, 이것도 무겁죠? 제가 이쪽을 두를게요.
6: 여기가 아마.
4: 제가 너무 약한 것 같아.
6: 아, 잠깐만. 이거 들어야 돼.
4: 와, 무슨 경기장 같은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0: 그럴싸한 모습에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4: 오늘 어떤 친구랑 해볼까요?
6: 일단 무탈이랑 한번.
4: 무탈이?

0: 저희와 목욕을 함께했던
1: 네.
0: 무탈이 무탈이.
2: 얌전하게 한 시간 동안 목욕을 했던 무탈이. 다들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각종 어질리티 대회에서 우승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유기견에서 명견으로 새롭게 태어난 무탈이. 그럼 그 실력 한번 직접 봐야겠죠?
0: 기다려, 기다려. 꼭, 꼭, 꼭. 터널, 터널, 터널. 꼭, 꼭, 꼭, 꼭, 꼭, 꼭. 에이, 무탈이 진짜 빠르네요.
1: 네, 그쵸.
2: 너무 멋지죠? 저도 한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1: 그냥 옆에 하셔도 네. 옆으로 올 거거든요?
0: 네, 무탈아.
1: 옆에.
0: 옆에 안, 여기서 이제 앉아 무탈아
1: 옆에 하시고
0: 옆에
1: 네, 네.
0: 어 옆에.
1: 엎드려
0: 기다려
1: 걸어가세요 기다려 안돼
0: 기다려
1: 안돼 무탈아
0: 무탈아 나 안 갔어 내가 안 갔잖아
1: 이 보더콜리들이 똑똑해가지고 길을 외워버렸어
0: 아 벌써 외웠어
1: 이번엔 반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럴까요 반대로 해야 될까요 네 무탈아 아이고 무탈아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무탈이가 고! 터널!
2: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0: 잘했어!
2: 서로를 믿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는 과정을 거치며 무탈이는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0: 무탈이 진짜 잘하는
1: 거예요. 네, 그쵸. 훈련사님도 잘하십니다.
0: 아, 저도 괜찮은데?
1: 네, 아주 좋았어요.
0: 아, 무탈아. 고마워.
3: 일단 어질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허들이나 터널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같이 다니는 옆에 사람과의 유대감이 같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아, 자기가 무언가를 해냈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허들은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일단 넘게 했다는 것부터가 완전 뿌듯한 일이고요.
2: 다음 날 훈련소에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유기견 사진전을 위한 준비인데요.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의 매력을 담아 사진전을 열 계획입니다. 뜻깊은 일에 동참한 황지호 사진작가님. 베테랑 작가지만 친구들이 카메라를 보게 만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4: 오늘 꼭 찍어야 돼요.
2: 네, 어떻게 혼을 쏙 빼놓을지 고민인데요. 어리둥절해하는 호이. 낯가림이 심한 내향적 성격인 저지만 시선 강탈을 위해 나름 노력해봤습니다. 다행히 귀엽게 나온 사진. 우리 아이들이 인물이 좋긴 하죠.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유기견 사진전은 첫 번째 전시인 꽃과 개처럼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통해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촬영보다는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아이들. 촬영 보조 역시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0: 열무야! 열무야! 삐삐기는 무서워해요? 아, 삐삐기 안 돼. 애들만 좋아하는 게 다른가 보다.
2: 외모도 성격도 다 다른 녀석들. 촬영에 필요한 기술 역시 달라져야 하는데요. 관심 끌기보다 반사판을 드는 게 제 적성에 더 맞더라고요. 반사판 덕분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서 빛이 납니다. 인간 스탠드 역할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4: 여기 응가.
2: 응가라는 말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0: 빨리 배변 처리에 나섰는데요.
1: 준비된.
2: 막내 좀 엄청 잘하시는데.
0: 이번 사진전은 유명 해외 드라마를 패러디한 재밌고 독특한 컨셉으로 진행하는데요. 유기견과 반려견은 한 끗 차이. 사회적 편견을 바꾸기 위해 유기견 훈련사들은 오늘도 땀 흘리며 노력 중입니다.
1: 많이들 유기견이나 구조견들에 대해서 좀 힘든 모습들을 많이들 보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어둡고 슬프고 힘들고 너무 안 됐고 이거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게 아니야. 어디서 왔는지만 다르지 그런 온도나 그런 색깔이 아니야 라고 저는 계속 밝히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사진전도 실은 이 아이들의 입양 홍보이기도 하지만은 유기견 인식 개선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밝고 괜찮아.
0: 유기견, 구조견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매력적인 친구들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해외로 입양 가는 방시리의 마지막 산책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조금은 소심한 성격에 낯을 가리는 친구. 오랜 시간 함께한 예은 훈련사님과는 편하게 산책을 하지만 새로운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을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방시라 안녕. 한번 가볼까? 산책 한번 해볼까 방시라? 일로 오세요.
0: 염려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저와도 무리 없이 산책을 하는데요. 먼 미국 땅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잘 적응할 일만 남았습니다.
4: 가볍고 허리도 조금씩 올라가고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0: 그동안 애정을 듬뿍 쏟아 돌보던 친구라서 훈련사님에겐 이별의 아쉬움이 큰데요. 구조 당시만 해도 아무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던 방실이었기에 더 각별한 마음이 듭니다.
4: 더 열악한 곳에서 왔 어떤 친구기 때문에 사람 손도 안 타고요. 정말 사람 손이 오면 그 불안과 불신의 눈빛을 보내던 친구인데 지금 너무 좋아졌죠.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지 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맞아요.
0: 방실이도 이런 마음을 알까요?
5: 그동안 고마웠어. 선생님이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0: 방실이가 건넨 사랑이 나눠준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컸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방실이와 우엉, 새돌이가 해외로 입양을 가는 날입니다. 이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해맑기만 한 녀석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깊어진 정에 이별은 더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입양 가정을 만나는 일이니 축하해줘야 할 일이죠. 공항에서 이동 봉사자님을 만나 친구들을 인계해야 하는데요. 머나먼 미국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고마운 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봉사해 주시는 아 네네 얘가 새돌이고요. 밑에가 방실이에요.
0: 여러 차례 해외 입양 공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3: 방실
6: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이 국내에서 입양됐다면 좋았겠지만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하네요. 이제는 진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기분도 좀 묘하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7: 호돌, 너 잘해라.
3: 호돌이 잘 가.
0: 작별은 늘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이별은 아이들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0: 아이들이 입양 가는 순간도 너무 좋죠. 입양을 가면 그 순간이 너무 좋기는 한데 교차예요. 아, 이 아이랑의 이제 헤어짐. 훈련사가 훈련을 진짜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헤어짐이에요. 이 아이가 놀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 며칠 뒤 새 가족과 함께한 방실이와 새돌이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멀리 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유기견 훈련사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묵묵히 생명을 보듬어 안는 그들이 있기에 버려졌던 존재들이 다시 희망을 얻습니다. 세상의 유기견들이 사라지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0: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일찍 나와서 안 하면 돈 벌 수 있거 아니야?
1: 어장 줄이 엉키고 프로펠러에 감기기도 하고 물 빠진 갯벌에서 배를 끄집어내는 고생까지 주꾸미잡이 쉽지 않습니다.
0: 이거 지쳐서 못해.
2: 안 잡히면 배고프고.
1: 과연 주꾸미배의 만선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벚꽃과 함께 나들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흑염소고기를 제공하는 이곳. 하룻밤 묵으면 삼시세끼를 주는 민박입니다.
3: 오늘 총 4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1: 한 번 왔다 하면 수십 명은 기본. 손님들을 위한 세끼 밥상을 차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4: 바빠요. 아무나 그래요.
1: 이 봄 누군가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매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때면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 제철을 맞은 주꾸미를 맛볼 수 있는 축제 현장입니다.
5: 봄에 나오는 주꾸미가
6: 알이 꽉 차요.
5: 맞아요.
7: 벚꽃이 필 때 되면은 주꾸미 먹으러 꼭 여기를 찾아옵니다.
1: 봄 주꾸미는 씨알도 클 뿐 아니라 알이 꽉 찬 것이 특징인데요. 봄철 대표적인 자양 강장식으로 꼽히는 봄 주꾸미. 그 본연의 맛을 즐기기엔 샤브샤브만한 것이 없다는데요.
8: 냉이 같은 제철 야채들과 육수 맛이죠.
1: 봄 향기 가득한 냉이 위에 각종 해산물로 우린 육수를 넉넉히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싱싱한 주꾸미까지 넣어주면 샤브샤브 완성. 육지 봄나물과 바다 주꾸미의 조합. 입안에서 봄이 폭발합니다. 특히 밥알같이 생긴 꽉 찬 알은 봄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4: 맛있어.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시원하고
9: 고소함이 톡톡 터져요.
1: 샤브샤브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요리는 매콤한 양념장을 넉넉히 넣고 볶아낸 주꾸미 볶음. 이 칼칼한 맛이면 환절기 떨어진 입맛을 찾기에도 그만이라는데요.
0: 매콤 달콤
10: 아주 굉장히 맛있네요.
11: 오, 내 사랑. I love you, 주꾸미.
1: 봄 주꾸미 때문에 누구보다 바쁘다는 이들을 찾아 충남 서천으로 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천군 서면 월항서 사는 김의성 선장이라고 합니다. 주꾸미 잡은 지는 30년 됐고요. 여기는 우리 집이고요. 또 이쪽은 우리 작업장이고 여기 일하고 있는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우리 선원. 아리스 여기 보고 인사해요.
12: 네, 안녕하세요.
0: 이 안쪽에서는 집사람이 지금 그물 작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여기 인사 한번 해봐봐.
13: 안녕하세요. 왜요?
0: 주꾸미는 고동이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주꾸미 잡는 고동인데요. 이 안으로 주꾸미가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그러면 빼서 잡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배가 저희 배고요. 날씨만 허락된다면 매일같이 나가서 열심히 주꾸미를 잡고 있습니다.
1: 알이 꽉 차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봄 주꾸미. 3월부터 그먹이가 시작되기 전인 5월 10일까지 약 두 달가량만 조업이 가능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봄 주꾸미 잡이를 위해 나서는데요. 아예 배를 매단 트랙터가 바다 안까지 들어갑니다. 배 띄우는 방식이 독특하네요.
0: 여기가 이렇게 한만도 차이가 많이 가지고 물이 저 밑까지 빠져요.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경기나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이게.
1: 오늘은 물때가 맞아 선착장 초입까지 물이 차 있어 출항이 수월한 편입니다.
14: 어장까지는 얼마나 나가요?
0: 여기서 한 10분에서 명도 잡고 한 15분이면.
1: 주꾸미는 육지나 섬에서 가까운 연안에서 조업하는데요.
0: 준비가 좋게 아리스.
1: 조업 전 배 가득 실어온 통발부터.

0: 매년 벚꽃과 함께 찾아오는 반가운 바다 손님 봄 주꾸비.
1: 알이 꽉 찼어요.
0: 짧은 봄처럼 두어 달만 잡을 수 있는 귀한 주꾸미를 위해 매일 바다로 나서는 사람들.
2: 아, 심해야 들죠. 그런데.

0: 소망합니다.
1: 쭈꾸미 통발이에요?
2: 아니, 저 돌개, 박하지. 박하지는 키로에 지금 8, 9천에서 만 원 그 정도 가고요. 쭈꾸미는 지금 5만 몇천 원 가고 그래요.
0: 요즘 쭈꾸미 어획량이 시원치 않다 보니 민폭계 잡이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건데요.
2: 이제 쭈꾸미 잡으러 저 마령 축제장 있는 데께 걷기로 가야 돼요.
0: 이제 본격적인 쭈꾸미 조업을 위해 어장으로 나서는데요. 보통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쭈꾸미. 야행성이라 해가 뜨면 바위 틈이나 소라 껍데기 속으로 몸을 숨기는 습성이 있는데요. 그 특성을 이용한 조업 방식이 바로 소라방입니다. 소라 껍데기나 조개 모형을 매단 어부를 물속에 넣어두면 쭈꾸미가 안에 들어간 후 입구를 막는데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부들은 쭈꾸미가 든 곳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2: 이렇게 위장한다고 이게.
0: 의심스러운 뚜껑을 제거하면 쭈꾸미 발견. 거의 100% 확률이라고 합니다.
2: 이게 저천 쭈꾸미입니다. 알이 꽉 찼어요.
0: 번신하는 습성 때문에 쭈꾸미가 든 곳을 구분하는 건 수월한 편. 하지만 꺼낼 때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갈고리로 한 번에 낚듯이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나거나 찢기지 않는데요. 때문에 이 일은 숙련된 선장이 맡아가고 있습니다.
2: 얘는 밥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빼면 찢어먹었다서 그래서 안 돼요.
0: 약 800m 길이의 줄에 소라나 조개 모양의 단지가 750여 개 달려있는데요. 이걸 다 확인하려면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1: 하루에 몇 줄씩 올리는 거예요?
2: 10줄 볼 때 있고 열몇 줄 볼 때 있고 그래요. 많이 들으면 조금 이제 덜 보는 거고, 이제 쭈꾸미가 많이 안 들으면 많이 보는 거고.
0: 이 어장에서는 쭈꾸미를 꽤 잡은 상황, 곧바로 다른 어장으로 이동합니다.
2: 마크가 찍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개 쪄도 그렇고 다 사진이 생기는 거 이게.
0: 오전 시간에 어구를 10개 이상 확인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쭈꾸미가 많이 들었기를 바라며 줄을 힘차게 당깁니다. 한 마리라도 놓칠까 봐 눈은 소라 껍데기에 집중하며 작업하는데요. 30년 경력 뱃사람의 매서운 눈과 손길을 피할 수 없겠죠. 줄을 올리는 족족, 쭈꾸미를 빼는 선장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대로라면 오늘은 만선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2: 이 정도만 들어도 그래도 이제 몇십 킬로는 잡죠?
0: 지금까지 올린 어구만 5개. 그 사이 쭈꾸미가 제법 모였습니다.
2: 예, 쭈꾸미 비싼 게 조금 잡아도 100만 원 하는 건 우습다니까요.
0: 그런데 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2: 잠깐만.
0: 급하게 배 밑을 살펴봅니다.
1: 줄에 걸렸어요?
2: 네.
0: 아이고, 줄이 완전히 프로펠러에 감겨버렸군요. 이거 큰일입니다. 줄을 빼려고 손을 뻗어보지만 손에 닿지도 않는데요.
2: 저 깃대 우리 거 부표. 우리 거 부표 이게.
0: 이대로면 조업은커녕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 줄을 빼내려면 프로펠러 가까이 내려가야 하는데요. 저 좁은 공간으로 몸을 집어넣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겨우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줄을 풀어내는데요.
2: 이게 보다 보면 감기도 하고.
0: 수심이 얕고 조류가 센 이곳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30분 넘게 씨름한 끝에 엉킨 줄을 풀어냅니다.
2: 나중에 놓고 살짝 봐봐. 살짝 올려.

0: 드디어 엔진도 작동하고 시간을 짓지 않은 만큼 서둘러 조업을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이번엔 어구줄이 말썽입니다.
1: 이 바람 불고 어떤지 하면 이게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그대로 뭉쳐있는 상태인데.
2: 아, 위에 밀리면서 스스로 엉킨 거예요?
1: 네. 저것도 틈이 하나 들었다.
0: 엉킨 어구 속에서도 주꾸미만 귀신같이 찾아내는 선장.
1: 이게 이렇게 생기고 이거 아래 것이고 좀 들었나 안 들었나?
0: 이것이 뱃일 30년의 위험입니다.
2: 아니, 그게 감히 이 많은 것 중에 보이세요?
1: 네.
0: 줄 풀어내랴, 주꾸미 찾으랴, 눈도 손도 바쁩니다.
1: 차근차근 하면 이게 다 풀어져요, 이게. 시간이야 조금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아야 또 주꾸미가 되잖아, 이게. 던져!
0: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 조업을 서두릅니다. 줄을 끌어올리는 손길이 더욱 바빠졌는데요. 그런데 어째 주꾸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하, 이것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까요?
1: 이쪽에 올 수도 없네, 주꾸미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야지. 이거 지쳐서 못 들어.
0: 한창 제철인데도 봄 주꾸미 보기가 쉽지 않다는 요즘. 오늘은 조업을 포기하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 선착장 앞은 물이 빠져 갯벌로 변한 상황. 배를 가까이 댈 수 없는데요.
2: 아리스, 물 안 차가워요?
3: 네.
0: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사이.
2: 어디 가세요?
1: 지금 저 탱크가 불러요. 배 올리려면 탱크가 있어야 된 게 물 다 빠지기 전에 빨리 올려야 돼요.
0: 배에서 선착장까지 무려 1.5km.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합니다.
1: 지금 여기 자갈 깔아놓은 게 이게 트랙터랑 빠지지 말라고 지금 이게 깔아놓은 거 이게 어민들이.
0: 이때를 놓치면 배를 올릴 정도로 다시 물이 차기까지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서둘러야 하는데요. 갯벌을 지나 바다로 들어서는 트랙터. 자칫하면 침수될 수 있어 잘 살피며 운전해야 합니다.
1: 한번 물속에 빠질 것 같다는 조금만 쭉 들어가니.
0: 오랜 경험으로 배와 트랙터를 연결해 조심히 선착장으로 배를 옮기는데요. 조업은 좋지 않았지만 탈 없이 돌아온 걸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택배 작업.
1: 아이, 주꾸미 누가 저 부탁해가지고 택배 보낼 거. 4kg
4: 해봐야 3kg야.
0: 위판장으로 가기 전 택배 보낼 것부터 따로 챙기는데요. 싱싱한 상태로 보내기 위해 얼음을 듬뿍 채워넣습니다. 어? 근데 선장님 눈썹이...
2: 눈썹 문신하신 거예요?
1: 아니, 주꾸미 저 먹물로 치는 거예요, 그냥.
2: 주꾸미 먹물로요?
1: 그 돈 들여가면서 모든 그거 주꾸미 먹물도 그냥 발라버리죠.
0: 택배를 보내고 남은 주꾸미는 그대로 위판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4: 오늘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1: 주꾸미 한 10킬로나 되려나? 조금 더 되려나? 그 바꾼 것도 저거 잡아대는. 한 20킬로만 잡아도 괜찮은데 어떻게 주꾸미가 어디 축제장 가버렸나? 없죠.
0: 올해는 주꾸미 잡이가 시원치 않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궁금해지는군요. 아이고, 얼핏 봐도 양이 시원찮아 보입니다.
2: 선생님, 방금 몇 킬로 나왔어요?
3: 10킬로 정도.
2: 아, 10킬로밖에 안 나왔어요?
3: 네.
0: 택배 보낸 주꾸미 5kg까지 합하면 오늘 조업량은 총 15kg, 약 7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판매까지 마친 후에야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데요. 많이 잡지는 못했어도 바다의 봄을 맛보기 위해 주꾸미 손질을 합니다.
4: 나는 안 되는 게 좋은데.
1: 아니, 맛은 있는데 보기도 그렇고 시큼하니 해가지고 안 좋잖아, 이거.
0: 오늘 점심 메뉴는 싱싱한 주꾸미가 들어가 더욱 시원한 주꾸미 라면.
4: 자, 그것도 안 돼. 아리스, 이거 여기다 찍어서 먹어. 초고추장.

0: 그거 너야.
1: 아, 인도네시아 쌀이요. 봐봐. 네. 아리스 봐봐 여기 쌀.
2: 쌀?
1: 응, 쌀, 쌀. 인도네시아 쌀. 아, 먹어봐 한번.
3: 아리오 알.
4: 맛있어요.
0: 머리를 먹물을 따니까 맛이 없어.
1: 무슨 뭐 연탄 공장 재래까지 먹었다가.
0: 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요.
1: 아니 목욕 한 사람 먹고 아는 사람 먹고 어떤 사람이 나.
0: 아, 로또란 게.
5: 늦은 점심을 마치고 난 오후, 이제부터는 다음 조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1: 부표 빗대 그거 만들어야죠. 그래야 이제 또 이제 봄에 이제 꽃게랑 잡고 뭐 또 오징어 통발이랑 넣으려면 빗대가 많이 필요해요. 아, 저 여기 위로 이게 안 빠지게 여기 위로 여기다 거기다 밑에야 돼. 이제 여기다 하면 이렇게 내려와.
4: 네,
5: 지금은 바다 사나이로 살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뱃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6: 서울 나가서 정비기술 배려고 이게 뭐였는데 막내 아들이라고 못 나가게 1년만 봐주고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본 게 어떻게 객지 생활을 못 하게 됐어요. 집에서 여기서 그냥 배 타게 됐단 게.
5: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등 떠밀려 시작한 뱃일도 벌써 30년째입니다. 아내가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19년 전에 배를 장만했고 결국 선장이 됐는데요.
6: 집사람이 그냥 너무 일하는 것보다 나은 게 배어자기 해가지고 그래서 배 이었단 게요.
7: 아, 배는 물려받은 게 아니시고.
6: 물려받기는 뭐가 있어야 개뿔다고 물려받지.
5: 돌아보면 고단한 세월이지만 아내와 바다 일을 하며 배도 장만했고 집도 지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바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1: 바다는 나가면 은행에서 돈 빼오는 거 똑같아요. 내일 나가기만 하면 부지런하면 남들보다 많이 잡을 테고 배도 한 번이라도 더 나가면 고기도 더 잡는 거고 그러는 거죠.
5: 오늘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조업을 시작합니다. 아내 영애 씨까지 함께 채비를 하는데요.
0: 전어 잡고 이럴 때는 또 나가줘야 되고 통발할 때 나가줘야 되고 쭈꾸미는 둘이 나가도 충분하니까.
1: 구명 쭈꾸미 이게 새로 나온 거 이게. 이렇게 이건 허리로 차는 거. 불편하다고 어민들 입고 하면 그러다고 이게 새로 나온 거 이게.
7: 아, 허리에 타는 거예요?
1: 네, 허리에. 이리 와봐.
0: 뚱뚱해서 안 맞아.
7: 아우, 분위기가 아주 로맨틱한데요.
5: 평소에는 투닥거리지만 바다에 나설 때는 아내부터 챙기는 선장님. 사랑꾼이시네요. 부진했던 조업을 만회하기 위해 오늘은 민꽃게 잡이도 함께 진행. 때문에 꼭두 새벽부터 출항을 서두르는 건데요.
1: 오늘도 시원꾸나 안 되네.
0: 어디 바람 불때
1: 이렇게 바람 불어? 여기까지 불어 어디야?
7: 선장 오늘 바다 날씨는 괜찮아요?
1: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바람 안 불고 어제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약간 꼴랑은 되는데 뭐 이건 상관없어요.
5: 해가 뜨면 주꾸미 조업을 해야 해 민꽃게 통발을 끌어올리는 건 새벽에 모두 끝내야 합니다.
1: 자, 아리스! 금고에서 돈 좀 꺼내자고 해!
5: 통발 줄을 양망비에 걸면 김의성 선장도 현장 투입, 통발을 올리고 터는 것을 맡아 하는데요. 꽃게보다 크기가 작은 민꽃게는 지역에 따라 박하지, 돌게, 벌떡게, 바우지라고도 부릅니다. 잡아올린 민꽃게를 차곡차곡 정리하는 역할은 아내 백영애 씨가 하는데요. 통발에 미끼를 끼워 투망 준비를 하는 건 선원 아리스의 몫입니다. 이렇게 통발 작업을

0: 세 명이 손발을 잘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미끼로 사용하는 건 민꽃게보다 몸값 비싼 전어인데요.
1: 바가지가 뜯어먹은 것들, 못 쓰는 것들, 작년에 잡아놓은 거 그걸로 입값하는 거예요.
0: 작업을 시작한 지 30여 분. 통발을 올리는 족족 민꽃게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통발 50개가 달린 줄 하나만 올렸을 뿐인데 망태기 두 개가 금세 가득 찼는데요.
1: 아유,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구부리고 뭘 할 수가 없네. 보통 18kg 이렇게 큰 망은 그런데 저는 쪼을 것 같아요. 한 15kg, 13kg?
2: 저 한 망이 거의 1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1: 네.
2: 와, 박사지가 50개 볼게 아니네요?
1: 그럼요.
0: 동트기 전까지 통발 하나라도 더 올리려는 작업자들.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3: 네, 사람이 많이 들었어요.
0: 바다의 인삼이라 불리는 해삼은 오독오독한 식감이 좋은 식재료인데요. 한겨울부터 이른 봄까지가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1: 통발로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오늘 재수 좋은 날이에요.
0: 왠지 운수가 좋을 것 같은 예감에 더욱 힘을 내보는데요.
3: 아, 힘이야 들죠. 그런데 이렇게 일찍 나와서 안 하면 돈 벌 수 있거 아니야? 돈을 못 벌지. 그러니까 일찍 뭐 힘들어도 나와서 해야죠. 뭐.
0: 이제 통발 작업은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 새벽 내 걷어올린 민꽃게 양만 120kg인데 위판 가격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 정도입니다.
3: 이 보조금고 열어 쓴 게요. 이제 메인 금고 빼러 가자고요.
0: 만선을 기대하며 주꾸미 조업을 시작하는데 어구를 끌어올리자마자 반가운 모습을 드러내는 주꾸미. 시작이 좋은 것이 오늘 바다 금고 제대로 열린 모양입니다.
3: 이렇게만 가지면 몇십 개는 잡는데 저 너무 없더라고요. 이게 바위 있는 데거든 이게.
0: 소라 껍데기 하나에 주꾸미 두 마리가 한 번에 드는 행운까지. 정말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주꾸미가 줄줄이 올라오니 아침 먹을 시간조차 없는데요.
1: 잡는 재미에.
4: 많이 잡히면 배고프지도 않아요?
1: 그럼요. 안 잡히면 배고프고.
0: 한 번 앉지도 않고 작업을 이어간 지 어느덧 3시간째. 주꾸미 빼는 재미에 고된 것은 잊은 것 같은데 어창은 주꾸미 먹물로 새까맣게 변해 몇 마리나 들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 선착장 앞은 물이 빠져 갯벌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아내는 바다를 살피며 돌아가야 할 시간을 가늠합니다.
1: 물 때도 맞춰야 되고 위판하는 시간도 맞춰야 되니까 배도 머리가 좋아야 해요. 머리 나쁨 못해요.
4: 우리 선장님은 머리가 좋은데요?
1: 그러게요. 머리가 좋은가?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배 못 올려.
3: 그냥 철수해야지 뭐.
0: 아쉽긴 하지만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조업을 마칩니다. 선착장 근처에 도착하면 배를 단단히 잡고 트랙터를 기다리는데요. 선원을 쓰기 전에는 아내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1: 저는 지금 다리가 아프니까 외교팀을 쓰는데 여기는 부부관이에요. 부부관. 그러니까 여자들이 배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트랙터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트랙터 빨리 안 오면 짜증나지 마.
0: 새벽부터 조업하느라 몸은 이미 천근만근. 하지만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1.5km나 되는 갯벌을 부지런히 걸어 배를 끌어올립니다.

0: 오늘 잡은 건 그대로 위판장으로 가져왔는데요. 한눈에 봐도 양이 꽤 됩니다.
1: 또 엄청 많이 잡으셨는데요?
0: 오늘 잡아올린 주꾸미만 약 43kg, 민꽃게 120kg까지 더하면 수입만 300만 원 정도.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2: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고, 내일 못 잡으면 모레 잡으면 되고, 그러는 거지. 뭐 다른 거 있나요? 뭐 내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조항님이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만큼.
0: 곤놀이철이면 분주해진다는 이들을 찾아 청양으로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충남 청양에서 22년째 흑염소 농장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호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저희가 흑염소를 공급하고 키우고 있는 저희 농장이에요. 여기 농장은 2만 8천 평도 되고 흑염소는 약 100여 마리가 있어요. 여기 가마솥 앞에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성호 아빠요.
3: 저희 주방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고요. 부엌에서 음식이랑 반찬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나물 무치려고 물 지금 올리고 있어요. 물 끓여서 나물 무치려고.
3: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0: 하루를 묵으면 밥 세 끼를 주는 민박. 이걸 1박 3식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이곳은 숙박에 세 끼 식사는 물론 보양식으로 꼽히는 흑염소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오늘 총 두 팀이고요. 약 4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0: 점심때 맞춰오는 손님들을 위해 새벽부터 음식 장만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흑염소부터 삶아냅니다.
7: 뼈랑 살은 발라내야 돼요. 좀 뜨거울 때 해야지 잘 발라지기 때문에. 뒷다리살은 좀 살이 단단하고 좀 질긴 편이라서 탕이라든지 무침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생고기는 따로 해서 저희가 떡갈비로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갈비살이.
0: 흑염소의 갈비살은 적당한 지방과 야들야들한 육질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부위. 주로 수육과 전골용으로 사용합니다.
7: 인기도 많고 손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8: 저는 흑살입니다.
0: 탄탄한 식감에 담백하지만 깊은 감칠맛을 내는 부위가 바로 요 목살인데요.
1: 목살도 살이 엄청 많네요.
7: 목이 두껍고 또 염소가 목을 잘 쓰는 동물이라서.
0: 소고기처럼 흑염소 고기 역시 부위별로 맛이 달라 쓰임도 다릅니다.
7: 저희 집은 방목을 하다 보니까 기름이 거의 없고 육질이 더 단단하고 맛있고 그래요. 식감이 일반 토종떡하고 일반 육개다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1: 약간 토종떡에 가까운 거예요?
7: 예.
0: 손질한 흑염소 고기는 한김 식혀서 사용하는데요. 살을 발라내고 난 뼈는 그대로 모아서 육수를 낼 때 쓰고 있습니다.
7: 보통 한 4시간, 5시간부터 육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0: 손은 가지만 맛을 위해 가마솥에 불을 떼서 사골 육수를 내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바로 농장으로 출동. 흑염소를 키우는 곳은 민박집에서 5분 거리인데요. 너른 농장에서 방목해 풀을 먹여 키우고 있습니다.
3: 지금 새싹이 올라오는데 이 풀들이 염소들이 먹고 건강하게 자란 풀들이에요. 거의 풀 위주로 애들이 자유롭게 풀만 먹고 잘 살고 있을게. 이게 지금 전기 목재가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이게 여기 풀을 다 뜯으면은 여기 맞고 여기를 풀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관리하는데 애들이 다 처음부터 풀어놓게 되면은 맛있는 풀만 다 뜯어 먹어서 풀이 안 남아나요.
0: 사료가 아닌 목철을 먹고 자라는데요. 영양을 위해 특별식을 주기도 합니다.
3: 톨페스큐라는 수입 목초인데요. 이 영양가 많은 풀씨를 먹고 자라야 살이 많이 찌고 건강해져요.
0: 흑염소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사료는 고기. 약 92,500제곱미터의 너른 농장에 직접 풀씨를 뿌려 초지를 만들고 100여 마리의 흑

0: 흑염소를 방목해 키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 둘 민박집으로 들어섭니다. 오늘 예약한 이들은 총 40여 명. 모두 1박 3식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1: 여기는 어떤 모임이에요?
2: 대학 동창.
3: 온 가족이 오빠 칠순잔치에서, 아니 팔순잔치에서 흑염소 보약 먹으러 왔습니다.
4: 잠깐 보일러 돌리는 거 설명해 드릴까요?
3: 네.
0: 민박용 집은 총 3채, 최대 100명이 머물 수 있는데요. 팔순을 위해 모인 30여 명의 가족들에게는 제일 넓은 곳을 배정.
4: 한 4.5평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안에는 보통 한 60명까지 주무실 수 있어요.
0: 대학 동창생 부부 6명이 쓸 방도 꽤나 넓습니다.
5: 너무 크네 보니까 방이.
6: 운전.
5: 저 부부 사이에서 한 10m씩 떨어져.
0: 손님들이 짐을 푸는 사이 서둘러 식사 준비에 나서는데요.
4: 뭐 점심부터 시작한다면 점심은 점심 저녁 아침 할 수 있고 뭐 저 우린 저녁에 도착한다면 저녁부터 그러면 저녁 아침 점심 할 수 있고요.
0: 손님들이 온 순간부터 갈 때까지 모든 끼니를 책임지는 건 어머니와 아들.
1: 음식은 그러면 어머님이랑 아드님이랑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3: 네. 종업원이라니까. 얘가 사장이고.
1: 어머님이 종업원이에요?
3: 난 종업원이요. 다 왔다지?
4: 응, 다 왔다. 그럼 끓여서.
3: 끓여서 끓여야지, 이제. 이제 저쪽 손님들 떡국 끓여서 줘야지.
0: 오늘의 첫 끼는 흑염소 사골 떡국. 이걸 위해 새벽부터 가마솥에서 사골 육수를 우린 건데요. 이야, 국물 진합니다.
3: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포인트예요, 우리 집에서. 얘가 저거 진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더라도 얘 맛이 없어요. 떡국도 맛이 없고 얘가 기준이니까.
0: 사골 육수에 별다른 양념 없이 떡과 대파만 듬뿍 넣는데요.
3: 나는 파 안 좋아하는데 내가 원래 파를 못 먹거든요. 우리 놈들은 이렇게 파 쫙 등려주는 거예요.
1: 아, 어머님 파를 어떻게 해요?
3: 못 먹어요. 파 들어갔다면 생기들거든요. 도로 나와. 희한하지?
1: 희한하네요. 음식하시는 분이 파를 못 드시면 안 되는데.
3: 음식하면서 파를 못 먹어. 근데 음식하는 데는 파 엄청 많이 넣어요, 내가 이렇게. 간 한번 더 봐요.
0: 음식의 간을 보는 건 아들 담당입니다.
4: 있어.
3: 이렇게 해서 이제 파보고 그냥 실컷 먹으라고.
1: 아, 양쪽에서 먹다 퍼먹는.
3: 예.
0: 상차림 역시 승호 씨 담당. 본격적으로 민박 일을 도운 건 14년 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40명 정도는 혼자서도 거뜬합니다. 흑염소 사골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는군요.
7: 아, 곰탕 국물보다 더 진하다. 일반의 곰탕 국물. 소 사골로 똑같은데?
8: 잡내다 하나도 안 나고.
0: 점심 상차림이 끝나면 불이 났게 주방으로 복귀. 간식 준비를 합니다.
4: 예, 서유공 버무리떡 준비되는 거예요.
0: 농사철 참을 내는 것에서 착안해 간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서리콩을 넣고 쪄낸 버무리떡은 인기 최고입니다.
4: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 찌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1: 떡 만드는 건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4: 예,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0: 쌀가루에 소금, 설탕, 서리콩을 잘 섞어서 찌면 금세 떡이 완성되는데요.
9: 거기에서 잘 젖었죠.
0: 모양 잡을 필요도 없이 뚝뚝 떠내면 되니 간단합니다.
10: 떡 드릴게요.
9: 야, 떠났다, 떠났다.
11: 뭐예요?
10: 맛있겠다.
11: 감사합니다.
0: 떡도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1: 아니, 방금 전에 점심 식사하신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요, 이게?
3: 맛있으니까 들어가요.
0: 손님들이 여유를 즐기는 사이에도 주방은 쉴 틈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 뒷정리에 설거지까지 하느라 바쁜데요.
4: 쌓이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없다. 둘 데도 없고

점심 먹고 금방 돌아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저녁 준비에 나서야 할 시간. 메뉴는 흑염소 코스 요리 4종. 준비할 게 많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식재료가 두

0: 미리 살만 발라둔 흑염소 갈비살은 김을 올린 찜통에서 찌는데요. 부추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물에 데칩니다.
1: 살짝 더 부족했다? 이렇게 그만큼
2: 그냥 넣었다 빼는 느낌이네요.
1: 그렇지.
0: 데친 부추는 접시에 듬뿍듬뿍 담아줍니다.
1: 부추를 이렇게 많이 넣어줘도 이것도 쪼다가 줘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넣어줘요.
0: 한 김 올려서 따끈하게 찐 수육은 적당히 잘라 부추 위로 예쁘게 올려주면 부드러운 갈비살이 일품인 흑염소 수육 완성입니다. 고기와 부추를 함께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깻잎에 싸 먹어도 일품이라는데요. 다음 메뉴는 흑염소 무침.
1: 염소 뼈 바르고 나면 찌꺼기 있잖아요. 네. 뼈에서 나온 고기. 네. 그거 모아놨다가 무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2: 아, 뼈에 붙은 고기들로요?
1: 네, 그럼요. 우리 아들이 애쓰지. 맨날 이거 바르고 이거 데리고.
0: 고기를 양파와 함께 끓여주다 흑염소와 찰떡궁합인 부추와 고춧가루까지 듬뿍 넣습니다. 잘 섞은 후 들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면 고소하고 매콤한 흑염소 고기 무침 완성. 세 번째 메뉴는 흑염소에 뒷다리살을 갈아서 만든 떡갈비인데요. 손은 좀 가지만 찾는 이들이 많아서 뺄 수 없다는군요. 저녁 코스 요리의 마지막은 진한 사골 육수로 끓인 탕입니다.
3: 염소 떡갈비예요.
4: 떡갈비. 갖고.
3: 무침은 매콤해서 드시는데 이건 다 익은 고기니까 옆쪽에다 넣고서 밥 드시고 이따가 식으면 그때 다시 올려드릴게요 제가.
0: 다양한 밑반찬은 기본. 거기에 흑염소 고기로 만든 코스 요리만 네 가지가 나오는 그야말로 보양식 한상입니다.
5: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6: 여기 거는 집에서 키워가지고 다 먹을 자 틀리지.
4: 아, 큰일 났어. 아니. 이거 등남하게 생겼어, 이거.
7: 아들 셋인데.
4: 아들 셋인데 그냥 등려해야지 그래.
0: 흑염소 고기가 나오는 푸짐한 세끼 식사와 숙박까지 포함한 비용은 1인당 8만 원.
5: 10년 전 가격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 너무 싸지.
7: 진짜요?
5: 당연하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6명이 일반 펜션 하나 얻으려면은 보통 한 25만 원, 30만 원 싼 데가. 거기에서 뭐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은 어림도 없어. 커져요.
0: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이면 난방을 준비하는데요.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 화목 보일러에 불을 지핍니다.
8: 올리비가 안 들어가잖아. 지금 기름 때문에 야단났는지 관제도 없잖아 우리 집은. 아무 시간도 안 써. 기름 빼거나 말거나 비싸거나 말거나 별신이 안 써. 이 나무가 있으면 되니까 난방은 다 되니까.
0: 전쟁 같은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난 후 뒷정리에 들어가는데요. 메뉴가 많은 만큼 치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얼굴이 나타났네요.
1: 평택 사는 우리 큰애. 우리 큰아들.
9: 안녕하세요.
2: 오늘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9: 아, 오늘 놀러 왔어요.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
0: 다른 지역에서 흑염소 식당을 하고 있는 큰아들. 오자마자 자연스레 뒷정리부터 돕습니다.
8: 얘는 성격이 나하고 비슷해요. 흔들한테 굉장히 강경하게 잘 돼요.
2: 둘째 아들은요?
8: 쟤는 뚝뚝해.
2: 뭐 뚝뚝해요?
8: 뚝뚝하다고. 거기 거지 말라 해도 자꾸 거더라고. 천천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0: 밤 10시가 돼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2: 신발 갈아시는 거 보니까 네, 끝났나 봐요.
9: 이제 다 끝났어요.
0: 퇴근은 민박 옆에 붙어 있는 집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아버지 생신 때문에 온 가족

0: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 내일은 몇 시부터 있어?
2: 내일요? 7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 반부터 이제 손님들 식사 준비해요.
3: 얘는 7시, 나는 6시. 종업원.
1: 6시 일어나요?
3: 종업원은 6시. 내가 그자로 사장은 7시.
4: 난 그냥 아무 소리 안 나는데?
5: 엄마가 극한 직업인데?
3: 예?
5: 엄마가 극한 직업.
3: 그렇다니까 내가 누구 이야기 안 하세요?
6: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올해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하여.
0: 직접 키우고 요리하는 흑염소 음식을 어떻게 알릴까 고민하다 시작한 밥 주는 민박집. 힘은 들지만 찾아주는 이들 때문에 1박 30 민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주방은 환한데요.
3: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손님들 밥을 줘야 돼요.
0: 밥부터 새로 안 치고 반찬 준비를 서두릅니다. 아침 메뉴는 뭘까 궁금해지는군요.
3: 아침에 된장국끓이고 한 3년 됐지.
0: 3년 묵어 구수한 집된장을 아낌없이 넣은 시금치 된장.
3: 이렇게 하면 이제 아침 국 끝이. 그러니까 송이야, 간장 한번 봐봐. 아, 맞아, 지미산국이 제가 지미산국.
7: 있어?
8: 간 잘 맞았어요?
7: 네. 아니, 아니 딱 맞았어요.
3: 내가 그거 뭐 간이 짜? 자꾸 짜져.
8: 아, 어머니가 한 간이 짜요?
3: 네. 자꾸 짜져. 우리 아들이 봐야지.
0: 된장국이 끓는 사이 반찬 준비를 하는데요.
3: 그러면 치나물 이거 만져봐갖고 얘 끝이가 몰랑몰랑할 때까지. 이거는 머위예요, 머위. 지금 머위가 한참 나올 때예요.
0: 반찬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요. 봄에는 요때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봄나물들이 밥상에 오릅니다. 지천이 나물이라 시간이 될 때 캐두고 부족한 것만 사는데요.
3: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안짜면 뒤거시고 맛있겠어? 양념이 다 빠지지. 이렇게 짜가지고 지르면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하자니 맛이 없지. 그래서 한 번씩 잘라야 돼.
0: 삶은 나물을 먹기 좋게 썰어두면 준비 완료.
3: 간장 불어봐요. 간장으로 간을 맡기야 맛있어. 직간장.
8: 직접 담으세요?
3: 그럼요.
0: 취나물 본연의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해 양념은 최소한만 하고 있다는데요.
7: 김이상궁.
3: 김이상궁. 어때요?
7: 싱거워.
3: 싱거워요?
7: 내가 먹어봐요.
3: 이게 간장이, 우리 간장은 하도 오래돼갖고 이게 간을 넣어도 싱거워. 응? 그래도 싱거워?
7: 내가 먹어봤나이게 짜도.
0: 이번에는 승호 씨의 아버지까지 등판. 과연 합격점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3: 됐어요?
7: 응.
3: 간 써보고 싶어서. 보통 간 써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나이 먹으면 그런 게.
0: 쌉싸름한 맛과 향이 매력적인 머위나물. 쌈장과 참깨, 들기름을 넣고 무치면 뚝딱 완성입니다.
3: 봄에는 나물 많은 게 없어. 밥반찬 최고요. 입맛 들어오는 거는 봄나물.
0: 봄내음 품은 나물 반찬 가득한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9: 나물 반찬이다.
10: 나물 최고예요, 최고. 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7: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0: 이야, 이거 아는 맛이라 더 군침이 도는데요.
11: 그동안 우리 고모가 맨날 다 준비를 하셔서 고생이 많았는데 여기는 새끼를 다 줘서 엄청 편해요.
12: 이게 편해서 또 사줄 것 같아요.
13: 우리 안 돼, 편하니까.
12: 이거 맛있다, 이거.
0: 세끼 식사의 마지막 끼니인 아침쌈도 잘 치렀습니다.
7: 잘 먹고 축하드리고요. 잘 쉰다 갑니다.
14: 축하드리고 네. 건강하세요.
7: 네. 네.
14: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14: 아주 뭐
7: 건강해요.
14: 행사까지 걷떡 없어. 네.
9: 재밌게 놀다 잘 갑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올게요.
14: 고맙습니다.
0: 찾아오는 이들에게

0: 배부르고 행복한 1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전쟁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 아, 오셔서 흑염소 음식 맛있게 드시고 또 안 남기고 그렇게 드시고 가실 때가 제일 보람 있고 기분이 좋아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

0: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맛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시대. 그러나 암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다. 특히 여성이라면 잘 아는 만큼 피하고픈 암이 유방암이다. 그런데 이름조차 낯선 유방암도 있다. 공격적이며 진행 속도가 빠르고 재발과 전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방암. 우리가 몰랐던 그 암의 이름은 삼중음성 유방암이다.
1: 초기 단계부터 혹이 크지 않더라도 암세포는 온몸으로 갈 수 있다.

성질은 독한데 치료마저 쉽지 않다고 알려진 3중 음성 유방암. 이 암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유방암 정복을 위해 매진해온 유방외과 정준 교수와 함께 3중 음성 유방암의 실체와 새로운 치료법에 한 걸음 다가간다.

0: 장사 준비를 하려면 온 식구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1: 상추 바구니 주세요.
0: 이 자리에서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해온 이명점 씨. 손님상에 올라가는 반찬은 작은 것 하나까지 정성을 쏟았다. 그러다 보니 손끝에선 물 마를 날이 없다.
1: 언니, 양파 슬러시 내렸어. 고깃값 영수증 어딨어?
0: 고깃집 사장으로, 아내로, 엄마로. 그녀는 슈퍼우먼으로 살았다.
2: 너무 다 일일이 많은 걸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1: 이제 제가 이 주문하고 그 계좌이체 시키고 돈 보내는 거는 제가 이제 다 하거든요. 지금 맡아서. 어디다 놨어?
0: 이명점 씨는 올 2월 암 진단을 받았다.
1: 내가 왜 이제는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암이야? 그리고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약간 눈물이 나요. 너무 착잡하고 가게도 또 네, 걱정이 됐고 아직 애들도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라 벌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아프면은 당장 식구들 걱정이 먼저 우선이었고요. 저보다도.
0: 암에 걸린 건 본인인데 늘 가족 걱정이 먼저였다. 이명점 씨는 몸 아픈 것도 있고 또 일을 하러 길 건너 카페로 향한다.
1: 이거 다 넣었어?
0: 큰딸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 살림 역시 모두 이명점 씨의 손을 거쳤다.
2: 그거 왜 따님이 안 하고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1: 이거요? 가끔가다 제가 이거 해줘요.
2: 자주 와서 도와주세요?
3: 지금 치료 받으시고 나셔서는 한 일주일에 대략 세 번을 오시는 것 같아요.
2: 그전에는?
3: 그전에는 거의 매일 마셨어요.
0: 엄마는 늘 씩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플 거라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엄마의 암 진단에 가족 모두는 충격에 빠졌다.
4: 처음에 좀 많이 울었어요, 사실. 진단 받고 처음에 많이 울었는데 아, 내가 굳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다 잡고 그때부터는 조금 찾아보려고 많이 했었어요.
5: 암 진단 받고 나서 저는 바로 그 여러 가지 다 찾아봤었는데 제발 아니기를 바랬던 암이었는데 사실상 네, 결과 나와서 처음에 아 이거 치료제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진짜 많이 생각했었어요.
0: 진단을 받고서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삼중음섬 유방암이라는 낯선 병명 때문이었다.
2: 삼중음섬 유방암에 대해서 좀 아셨어요?
1: 처음에는 전혀 몰랐고요. 유방암은 다 똑같은 암인 줄 알았고 암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또 암 종류마다 치료약이 다 다르다는 것도 몰랐고 예.
0: 암이라고 하면 수술부터 생각한다. 하지만 이명점 씨는 진단 후 면역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오늘은 유방외과 정준 교수의 진료가 있는 날.
6: 많이 줄어들었어요?
7: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6: 그래요? 내려왔어. 그래 아직 이제 갈 길이 멉니다.
7: 네.
6: 그래서 잘 하시고 많이 안 힘드세요.

0: 아직은 괜찮은데
1: 괜찮았어요?
0: 가슴이 좀 답답한 게 있고요. 네.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2: 샤워를 하다가 가슴에 단단한 것이 만져져 검사를 받았고 오른쪽 유두 아래쪽에서 암이 발견됐다.
1: 혹이 만져져서 진단받고 오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 오셔가지고 검사했는데 그 혹은 한 2cm 정도 됐고요. 크기는. 그다음에 겨드랑이 임파질에 전이가 좀 있는 것으로 사진상에서 판단이 됐고 그리고 또 암의 성질을 보는 게 있는데 호르몬 수용체 네, 허투란 표적이 없는 삼중음성 유방암이었어요.
2: 유방의 구조를 살펴보면 유방 중앙에는 유선에서 만들어진 저지 배출되는 유두가 자리 잡고 있다. 지방 조직이 보호하고 있는 유방은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는데 유선 지방 조직이 모인 소엽, 저지를 운반하는 유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이 유관과 유선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발생한다. 암은 주로 유방의 위 바깥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한다. 유방암은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유방암 세포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는 경우다. 몸속 여성 호르몬의 반응에서 암세포가 번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허투 유전자 양성 유방암이 있다.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2형인 허투 유전자는 세포 내에서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고 이 단백질은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허투 유전자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세포의 성장과 분열이 과해지면서 암세포도 빠르게 생산되고 전이된다. 마지막 유형은 두 종류의 여성 호르몬 수용체나 허투 유전자가 없는 경우로 세 가지가 모두 없다고 해서 삼중음성 유방암이라 한다.
1: 그 호르몬 수용체 두 가지,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제스테론 수용체하고 헐투란 표피성장인자 세 가지가 암에서 다 없을 경우를 세 가지가 없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삼중음성 유방암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성질이 조금 그 암이 잘 빨리 자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좀 공격적이고 또 재발도 잘하고 저리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적을 때부터 치료를 할 때 항암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암입니다. 또 예후도 다른 종류의 암에 비해서 좀 안 좋은 쪽입니다.
2: 유형에 따른 유방암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삼중 음성 유방암은 발생 비율이 가장 적은 편이지만 악명이 높은 만큼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유방암 의심 소견이 있을 경우 암으로 의심되는 부위에 새침을 넣어 조직의 일부를 얻는 새침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얻은 조직으로 악성 암인지 여부와 유방암의 유형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자나 보호자도 유방암의 유형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까?
1: 우리나라 환자들은 그냥 선생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알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치료의 주체는 의사가 아니고 본인이다. 그래서 본인이 치료에 대해서 알고 결정을 하는 거지 일방적이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다 알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환자분은 하나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 환자분들이 올바른 결정할 수 있게 우리는 도와주고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 너무 디테일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유방암에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나는 어느 타입이고 주로 어떤 치료를 한다 이 정도는 본인이 아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삼중 음성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명점 씨는 3주 전부터 면역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종양내과 김지형 교수의 진료가 시작되자 그간 나타난 몸의

0: 변화들을 쏟아낸다.
1: 이번 주?
2: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여기 목피고 약간 뭐 피부 생기니까
1: 가려워요?
2: 가렵지는 않아요.
1: 목에만 일어나요?
2: 여기
1: 딱 거기만?
2: 예.
1: 이제 항암 관련해서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근육통 오는 거? 그러면 이제 진통제 드시고 이제 3주차예요. 3주차에서 오늘은 페리탁셀 주사 하나를 맞으실 거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페리탁셀, 플라틴 그리고 크로다 면역항암제 같이 맞으실 겁니다.
0: 이명점 씨는 6개월간 면역항암 치료부터 받고 이후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면역항암 치료는 수술 전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약물 치료다. 기존의 유방암 항암 치료에 사용하던 세포 독성 항암제와 2022년부터 치료에 사용하기 시작한 면역 관문 억제제를 병행해 주사하고 있다.
3: 처음에 그 항암 들어갈 때 긴장이 많이 됐는데 막상 맞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항암 치료하면은 너무 힘들다. 부작용도 너무 많다. 막 먹는 것도 음식도 못 먹고 너무 고생스럽다. 이런 게 있는데 걱정은 많이 했는데 각오를 했어요. 내가 견뎌야 되는 거고 제가 이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시작했어요. 마음가짐을.
0: 유방암이라 해도 유형에 따라 수술 전후의 치료 방법은 각각 다르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다른 유형의 유방암보다 치료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이 반응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차단하는 항호르몬 치료가 이루어진다.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수용체에 반응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항호르몬 치료를 한다. 허투 유전자 양성 유방암의 경우 암세포는 허투 유전자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허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가 치료에 사용된다. 삼중 음성 유방암은 표적이 하나도 없어 기존에 사용하던 세포 독성 항암제만을 사용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2022년 여름부터 치료에 큰 변화가 생겼다. 폐암이나 흑색종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낸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삼중 음성 유방암의 수술 전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술 전 암이 사라지는 완전 관해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1: 과거에 세포독성 항암제만 했을 때는 그 병리학적 관해율이 40%에서 5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면역항암제라는 조합으로 이제 임상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게 이제 22년도에 우리나라에선 허가가 됐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허가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리학적 관해율이 40%, 50% 내외였으면 이번에 이제 면역항암제가 같이 추가가 된 약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병리학적 관해율 한 65%까지 올라갔습니다.
0: 면역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수술 전 약 6개월간 면역 관문 억제제와 세포 독성 항암제 주사를 맞게 되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 삼중 음성 유방암 치료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함께 사용하면서 임상 결과 암이 사라지는 관해율은 무려 13%나 높아졌다.
1: 삼중 음성 유방 환자들이 다들 뭐 치료가 어렵다, 재발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이 병리학적 관해율이 높아짐으로써 장기적으로 재발 확률이나 전이될 확률을 굉장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병리학적 관해율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선행항암 치료를 하고 이로 인해서 재발 전이 확률을 낮추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김수진 씨도 암이 사라지는 완전 관해를 기대하며 6개월간 면역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간의 항암 치료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다.
4: 항암할 때 아주 힘들었어요.
5: 네.
4: 그 뭐지? 우리 면역 치료제 같이 쓰면서 힘든 분들은 엄청 힘들어하시는데 괜찮았어요?
5: 네네.
4: 그래, 잘 됐고요. 네. 지금 어쨌든 암은 다 안 보입니다, 사진상에서. 그래서 우리 원래 부분 절제하기로 했었잖아요.
5: 네.
4: 부분 절제 가능할 것 같고, 네. 물론 수술실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0: 암이 안 보인다는 것은 완전 관해를 의미하는 것일까? 2.5cm 크기의 암이 왼쪽 유방에 있고 겨드랑이 림프절에도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면역 항암 치료 후 암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4: 유방에는 다 없어졌고요. 겨드랑이는 조금 보이는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실제 암이 다 없어진 건지 아닌지 수술실에서 확인해야죠. 만약에 이제 수술로 확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완전 관해라고 하는데 완전 관해가 왔다고 하면은 그건 수술해야 알 수 있거든요. 관해가 왔다고 하면 예후는 아주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0: 암 진단을 받고 세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다. 하지만 겨울이 가는 것도 봄이 오는 것도 모르고 지냈다. 수술을 앞두고 수진 씨는 유방암 환우 모임에서 만난 은실 씨와 산책을 나섰다. 은실 씨는 수진 씨보다 8개월 앞서 치료를 받고 있다.
6: 아, 빨리 수술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또 막상 금방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무섭고.
7: 오히려 수술이
6: 언니는 안 그러니까 그랬어요?
7: 보통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수술이 제일 쉬웠어요.
6: 그러니까
7: 항암보다는 수술이 제일 쉬웠어요 하는데 사실 부절과 전절의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
6: 맞아.
7: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아팠지.
6: 그죠.
7: 전절이다 보니. 그래서 속된 말로 누가 그랬어? 왜 안 아프다고 그래? 왜 거짓말한 거야? 근데
6: 맞아.
0: 은실 씨 역시 3중 음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면역 항암 치료와 수술. 수술 후 항암까지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
7: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나 이제 끝났구나. 아, 이제 뭐 오래 못 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치료가 들어가니까 그냥 편해졌어요, 오히려. 마음은. 이겨내지 않는 병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항암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냥 안 하고. 근데 다 시간 지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 1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일반 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다들 힘내서 항암 잘 이겨내고 수술도 잘 하시고 그냥 저처럼 일반 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제일 쉬운 말이에요. 그냥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
0: 은실 씨는 양쪽 유방을 모두 절제한 후 재건 수술을 받았고 난소절제 수술도 받았다. 브라카 유전자 때문이었다.
8: 할리우드 톱스타 앤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방지를 위해 최근 유방 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0: 브라카 유전자가 발견되자 앤젤리나 졸리는 예방적으로 유방과 난소절제술을 받았다. 브라카 유전자는 유전성 유방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전자가 있는 여성은 살아가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60에서 80%나 된다. 또 난소암에 걸릴 확률도 40% 이상인 만큼 유방암 수술 시 유방 전절제와 함께 예방적 난소 절제술이 이루어진다. 브라카 유전자는 3중 음성 유방암과도 관계가 깊다.
4: 유방암 중에서 유전이 되는 유방암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유방암의 한 5 내지 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유전되는 유방암의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BRCA1, BRCA2 이 두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유전이 되는 암인 거죠. 그 두 가지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유전적으로 유방암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브라카1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암이 생길 때 대부분 3중 음성 유방암으로 생깁니다. 브라카 1번은 한 80% 정도가 3중 음성 유방암으로 생기게 되어 있고요. 또 브라카2는 좀 다른데 브라카2는 그런 돌연변이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0: 한 30, 아, 70% 정도에서는 그냥 호르몬 소염체가 있는 유방암이고, 한30% 정도가 이제 호르몬 소염체가 없는 유방암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1: 씩씩하게 암과 싸우는 은실 씨를 보며 수진 씨도 마음을 다잡는다.
2: 수술 어떻게 한다? 그날 이제.
1: 며칠 뒤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수진 씨를 다시 만났다. 끌고 가는 가방만큼 그녀의 마음도 무거워 보였다. 면역 항암 치료로 암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지금 그녀의 심정은 어떨까?
2: 후련하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3: 후련한 건 어떤 거고 무서운 것도 어떤 거예요?
2: 이제 무서운 거는 어쨌거나 이제 수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간단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수술대에 오른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몇 개월 동안 이제 제 몸에 있던 암덩어리를 시원하게 떼어내는 거니까 후련하고 시원한 것 같아요.
1: 47. 암 환자가 되기에 이른 나이란 생각이 들었다는 수진 씨.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암을 치료하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3: 저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부모님이나 부모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2: 네.
3: 또 아드님도
2: 몰라요.
3: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2: 이제 엄마,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이제 아프면은 많이
1: 가족을 위해 아프다는 내색조차 할 수 없었다.
2: 부모님은 조금 받아들이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집에서도 저는 막 이렇게 힘든 내색을 안 하거든요. 이제 또 사춘기니까 아무래도 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얘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당연히 다 낫을 거고 완벽하게 치료가 될 건데 굳이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애 마음을 이렇게 심란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 어차피 다 낫을 거니까. 네.
1: 대부분의 암은 발병률이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성암 1위인 유방암은 지난 20여 년간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예방이 어려운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상황. 4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정기적으로 유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치밀 유방이 많아 유방 촬영과 초음파 검사까지 두 가지 검사가 모두 필요하다. 치밀 유방이란 지방 조직보다 유선이나 유관 같은 실질 조직이 빼곡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유방 촬영만으론 암을 확인하기 어려워 초음파 검사로 암이 의심되는 조직을 확인해야 한다. 수진 씨가 암 진단을 받고 8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면역 항암 치료를 받았고 이젠 암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0: 처음 오셨을 때 이쪽에 혹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왼쪽에 삼중 음성 유방암이고 겨드랑이 임파들에도 전이가 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먼저 했고요. 항암 치료하고 거의 다 지금 사라진, 혹은 사라진 상태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수술 전에 뭐 암 조직에다가 이렇게 클립 같은 걸 넣어놨었어요. 마커를. 그래서 거기다가 입지천 작업을 해서 이제 부분 절제 오늘 진행할 예정이고 겨드랑이 임파절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감시 림프절 검사하고 괜찮으면은 이제 감시 림프절로만 끝낼 그런 환자고요. 반대편 유방에도 석회가 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수술하면서 확인하고 이제 암이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데 암이면은 똑같이 왼쪽과 똑같이 수술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술에서는 세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 암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처음 암이 발견된 곳은 왼쪽 유방의 옆쪽 부위다. 수술은 먼저 겨드랑이 부위를 절개해 감시 림프절을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의뢰한다. 암이 있다 사라진 자리는 면역 항암 치료 전에 표시해둔 표지자를 보며 조직을 떼어내 검사를 의뢰한다. 그 밖에 암이 의심되는 오른쪽 유방의 석회도 같은 방법으로 절제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환자는 면역 항암 치료로 암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또 브라카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유방을 보존하며 암 부위만 제거하는 부분 절제가 이루어졌다. 암이 의심되는 조직은 떼어내 수술 중 병리과로 보낸다. 병리과에서는 동결 절편 검사가 시행된다. 액체 질소를 이용해 조직을 급속 동결시킨 다음 절편기로 얇게 잘라 표본을 만든다. 이후 현미경을 통해 암세포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잘라낸 조직 끝에서 암이 발견된다면 그에 따라 수술을 더 진행해야 한다. 병리과에서 검사 결과를 입력하게 되면 수술실 모니터에 검사 결과가 나타난다. 정 교수는 각각 떼어낸 조직 검사의 결과를 확인하며 수술을 진행해 나갔다.

0: 네, 수술 잘 됐고요. 그 목적했던 대로 그 부분 절제로 잘 끝났고 겨드랑이 임파절도 감시림털이 다 전이가 없는 걸로 나와서 이제 그걸로 끝냈습니다.
1: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반절제한 환자들의 경우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수술 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 정준 교수의 집도로 이루어진 또 다른 환자의 수술. 암을 절제하고 수술이 마무리될 무렵. 한쪽에선 최신 방사선 장비를 준비 중이다. 아이오RT라 불리는 이 기기는 유방암 수술 부위에 직접 방사선 치료를 하는 수술 중 방사선 치료기기다. 보통 부분 절제를 한 유방암 환자는 항암 치료를 마친 후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기준선을 그려 방사선을 조사한다. 하지만 이때 인접장기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일정 기간 매일 병원에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수술 중 방사선 치료기기다. 먼저 수술로 암을 떼어낸 다음 수술 부위에 기기를 넣어 방사선을 직접 조사한다. 이렇게 하면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보통 유방암 환자는 수술 후 16회에서 30회 정도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수술 중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남은 방사선 치료의 횟수와 기간도 줄일 수 있다. 유방암 치료에 있어 수술은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수술 후에도 많은 치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성화 씨는 한달전 3중 음성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발견 당시 암의 크기가 작아 수술 전 면역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한쪽 가슴에서 암이 2개 발견되면서 수술 후 항암

0: 치료는 받기로 했다.
1: 근데 제가 항암하니까 좀 두렵긴 하거든요. 항암은 많이 힘든가요?
2: 그 설명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항암하면은 이제 우리가 치료가 수술도 있고 방사선도 있고 항암도 있고 한데 제일 힘든 게 수술이 아니라 항암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맞으셔야 이제 당장은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머리 빠지는 거는 바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메스껍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입덧 하듯이 그런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면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데 이제 9일째, 10일째쯤 되면 이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제 머리카락 빠지는 거는 다음 2차 항암하러 오실 때쯤 되면은 그때 막 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3주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그거 할 때 좀 많이 힘들죠.
0: 난생 처음 항암 주사를 맞는 날. 마음을 다잡았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다.
3: 약 항암약을 맞으면서 속 쓰리고 알러지 생기고 이런 것도 예방하는 주사야 돼요.
0: 수술 후 이루어지는 항암 치료는 구토나 탈모, 발진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 환자들을 힘들게 한다.
4: 수술은 잘 됐다고?
5: 잘 됐다고. 생각보다 조금 작았어요. 네, 그리고 전이도 없었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하고 수술 결과 보는데 다들 뭐 지옥 같은 날이었다 하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잘 지냈어요. 탐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선생님이 좀 성질이 고약한 암이라고 해서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아, 좀 두렵죠.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 뭐, 그렇지만 뭐 열심히 뭐 다들 뭐 요즘 유방암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세 명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말까지 있어서 그냥 뭐 남들이 하는 거 나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씩씩하게 자기 암시를 하고 있어요.
0: 수술로 암을 깨끗이 제거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유방암의 재발률은 약 20에서 30% 정도. 다른 암에 비해 재발률이 높은 만큼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유방암 중에서도 3중 음성 유방암은 재발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암 발병 후 3년 내 재발률이 높다. 하지만 5년을 기점으로 재발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어딜 가든 딸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이영분 씨. 2020년 겨울 3중 음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당시엔 면역 관문 억제제 허가 전이라 선행 항암 치료와 수술,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받았고 모든 과정은 순조로웠다.
6: 두통 더 심해지시는 건 없으셨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불수의적으로 그냥 가끔 이렇게 손 떨릿떨릿하고 이런 건 있었어요?
3: 예, 그런 건 손을 원래 늘 거의 그런 것 같아요.
6: 이게 머리 수술하고 나서 더 계속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3: 손은 조금, 예, 좀 더한 것 같아요.
6: 더한 것 같아요? 예. 한쪽으로 막 쓰러지는 느낌 이런 건 계속 없죠? 괜찮으시죠?
3: 예, 그러면 괜찮아요.
6: 알았어요.
3: 아홉 번째 하고 검사하고
0: 뇌에서 전이암을 발견한 것은 7개월 전. 뇌수술을 받고 지금은 면역항암 치료 중이다.
6: 9차까지 해서 하시고 영상검사 한 다음에 그 뒤에 괜찮으시고 크게 더 재발소견 없고 병변이 더 커지는 거 없고 새로 생기는 거 없으면 항암제는 너무 힘드니까 조금 쉬고 치료를 다만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계획하려고 해요.
0: 3중 음성 유방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되면 수술 전 면역 항암 치료처럼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 관문 억제제로 치료한다. 8차 면역 항암 치료까지 마친 이영분 씨. 힘든 상황이지만 암과 잘 싸워나가고 있다.
4: 그땐 조금 더 낙담스럽지 않던가요, 형님?
7: 조금은 그랬죠. 저는 그런데도 그렇게 뭐 큰 걱정은 안 했는데 여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는 완치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서야 좀 느껴져요.

0: 느낌이 뭐냐면, 참, 뭐랄까요. 안치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실망 같은 거? 그런 게 있고, 우리 딸내미한테도 얘기한 게 있지만,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야지. 그러고, 아, 내가 그냥 그렇게 막 힘들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주위 사람도 힘들고, 저 스스로도 아무 도움이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엄마는 자신보다 상처받을 주변 사람부터 챙기는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를 닮은 딸 혜진 씨는 묵묵히 엄마의 곁을 지켜왔다.
2: 나는 나이가 많은데 젊은 엄마들이 아픈 게 뭐, 걱정인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재발됐을 때좀 놀라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지 못하셨다가 치료 다 끝나고 막 운동도 다니시고 평상시처럼 이제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오셨는데 갑자기 그러신 거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0: 마음 아프죠. 대신 아파서 좀. 항상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괜찮다. 젊은 사람들이나 아프면 안 된다고 그냥 그러시니까. 근데 또 긍정적이셔가지고 잘 이겨내시는 편이신 거는 같아요. 그래도
1: 3중 음성 유방암의 경우 암은 어떻게 전이하고 재발하는 것일까? 전이와 재발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2: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피를 타고 전신을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은 드리는데 어느 순간 어디로 가서 자리를 잡고 CT상이나 영상검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타고 머리로 갔기 때문에 머리로 이제 지금은 머리에서만 발견됐지만 이게 어느 순간 다시 폐에서 나타날 수 있고 어느 순간 간에서 나타날 수 있고 어느 순간 뼈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전이가 되신 분들은 영상검사를 3개월 간격을 하거든요. 3개월 간격을 해서 새로 생기는 병변이 없는지 우리가 모르는 병변이 나타나진 않았는지 기존에 있는 게 커지진 않았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1: 식당을 운영하는 이명점 씨를 다시 병원에서 만났다. 오늘로 4차 면역 항암 주사를 맞는다는 그녀. 그 사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모자를 쓰고 있다. 항암 치료에 부작용 못지않게 면역 관문 억제제도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들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면역 그 체계가 항상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으면은 또 문제가 되고 너무 적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관문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부작용들, 뭐 폐렴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신 기능 저하라든지, 갑상선염이라든지, 그다음 피부 질환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항암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환자를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암을 치료하는 과정,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예상했든 예상치 못했든 매 순간이 위기이자 고비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구성화 씨는 오늘 한 고비를 넘기로 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0: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구현해드렸고요. 뒤에는 이제
1: 머리랑 비슷한 거죠?
0: 네.
2: 유목이 살짝
3: 여기 보다 여기.
0: 네네. 여기도 다 살릴 수 있어요.
4: 지난번에 이제 1차 하강 때 PD님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다가 아, 잘 이겨낼게요. 화이팅! 그랬더니 너무 씩씩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아, 무식하면 용감하다. 몰라서. 근데 항암이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일단 식사를 못하니까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일단 먹어야지 사는데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고

0: 아까 솔직히 좀 눈물 나시잖아요. 사실 그 나한테 피부보다도 좀 뭐지 중요하고 좀 이렇게 머리는 중요하잖아요. 사실 여자들은 50%가 머리라고 하는데
1: 평소 해온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지킬 수 있어 어색하긴 하지만 만족스럽다.
0: 내 머리보다는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니까 잘 적응해 보려고요.
1: 암과의 투병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라 했다.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나가야 한다. 얼마 전 수술을 받은 김수진 씨. 퇴원을 앞두고 유방암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수술 중 떼어낸 조직에서 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 전 면역 항암 치료로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완전 관해로 확인된 것이다.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수진 씨는 남은 치료도 성실히 받을 생각이다.
2: 처음에는 너무나 이제 막연하고 진짜 벼랑 끝에 나 혼자 서 있는 느낌인데 본인들이 스스로 다 인지를 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당연히 뭐 항암 하다 보면은 그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힘들다고 막 힘들어하지 않고 스스로 잘 챙겨서 먹으려고 하고 스스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갖고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도 그 6개월이란 지금 제가 수술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길면 긴데 어떻게 보면 또 짧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가짐을 좀 긍정적으로 갖고 열심히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희망을 갖고.
2: 그럼요.
1: 유방암 중에서도 유난히 공격적인 삼중음성 유방암. 예방할 방법도 피해갈 방법도 아직은 없다. 해답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뿐이다.
4: 이제 암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이 생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길 수 있고 나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생기고 안 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겼을 때 어떻게 잘 치료하고 또 일상으로 빨리 회복해서 돌아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치료란 걸 좀 알아주시고 환자들이 알 수 있는 증상은 혹이 만져지는 겁니다. 통증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고 그냥 혹이 만져지는 거니까 그런 게 만져지면은 그냥 이게 괜찮겠지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네, 진단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2: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3: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4: Happy New Year.
5: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6: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0: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40년 내공의 배우 박정수 씨. 한창 왕성한 활동을 하던 16년 전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갑상선 암이었다.
1: 수술하신 분들은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누가 이 갑상선 암이 별것도 아닌 암이라고 그랬어?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힘드니까.
0: 당시 박정수 씨는 갑상선 전절제라는 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1: 우리가 대사를 하는데 감정을 하려면 높낮이가 있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좌절했어요, 내가. 아, 내가 이걸 배우를 할 수 있을까?
0: 모든 암 중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 갑상선 암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2: 그 드라마에서 보면 막 후드러드 떨리는 것처럼 진짜 다리가 떨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었거든요.
3: 아내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솔직히 조금 눈물이 날래요, 사실은.
0: 갑상선 암은 종류가 다양하다. 대부분은 순한 암이지만 암종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 미분화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지금도 채 10%는 되지 않고 진단과 동시에 거의 어떻게 안 좋게 얘기하면 사망 선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은 천천히 치료해도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0: 치료하는 과정에 환자들은 큰 혼란을 겪기도 한다.
1: 10%는 암일 정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2: 수술해야 한다. 안 하면 나중에 병이 클 수도 있다. 그래갖고
3: 제 암은 또 공격성도 빠르고 또 드문 암이라고 하니까
0: 과연 갑상선 암도 다른 암처럼 빨리 수술해야 하는 걸까? 만약 수술로 갑상선을 모두 떼어낸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혼돈의 갑상선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얼마 전 회사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을 발견한 하은혁 씨.
4: 안녕하세요. 예, 한번 앉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유선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암이 많이 번져 있어서 갑상선 수술 범위가 조금 커지게 됐어요. 요 갑상선 이제 오른쪽에 지금 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아래쪽에 보면은 요런 부분들, 요거 있죠? 요런 것들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임파선들이 좀 커져 있는 거예요.
0: 암은 이미 임파선, 즉 림프절 전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4: 정동맥 안쪽에 있는 데를 중앙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첫 단계로 전이가 되는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경동맥 바깥쪽 뒤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 암이 많이 번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거는 흔히
0: 30대 젊은 나이에 생긴 갑상선암. 암도 암이지만 암이 전이까지 됐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다.
5: 아, 나도 암이 걸렸구나. 그럼 떼어내면 되겠네 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가볍게 생각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암인데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림프절로도 전이가 된 상황이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발견하지 않았었으면은 나중에 돼서 더 큰 시련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0: 갑상선 암이란 갑상선에서 생기는 암을 말한다. 갑상선은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목 아래쪽 주요 혈관과 기도를 둘러싸고 있다. 갑상선의 뒤쪽에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는 네 개의 부갑상선이 있고 그 뒤 양쪽에 목소리를 담당하는 성대신경이 자리 잡고 있다. 갑상선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T3와 T4를 분비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재기능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체온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대사시키고 심장 박동과 뇌 활동을 돕는다. 며칠 뒤 하은혁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환자는 갑상선 우엽에 1.1cm 정도의 갑상선 유두암, 측경부라 불리는 목 옆쪽에 림프절 전이가 있다. 수술의 목표는 암의 완전 절제, 그리고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암과 더불어 갑상선이 모두 잘려나오고 전이된 림프절, 그리고 그 외 전이 가능성이 있는 림프절이 광범위하게 절제되면서 무사히 수술이 끝났다.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친 갑상선암은 뜻밖의 대수술로 일단락됐다. 발생률 1위의 암인 갑상선암. 2020년 기준 전체 암 환자의 11.8%인 2만 9천여 명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 환자의 72%가량이 30대에서 50대로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한동안 증가세가 누그러들었던 갑상선암 발생률은

0: 최근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
1: 너무 작은 암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고 쓸데없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과잉진단, 과잉치료에 큰 이슈가 한번 돼가지고 불필요한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갑상선암이 한 10년 정도 지금 과잉진단 이슈가 지난 다음에 다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비만, 또 생활상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요. 뭐 유일하게 밝혀진 바는 예전에 방사선의 과량으로 노출이 된 경우 갑상선암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명확한 위험 인자가 됩니다만은 그 이외에 저희가 명확하게 밝힌 위험 인자라든지 암의 위험 요인은 아직은 없습니다.
0: 갑상선암이 생기면 목 아랫부분에서 작은 혹이 만져질 수 있다. 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신목소리가 나며 사레가 들리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진다. 아주 드물게는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모두 암이 많이 진행됐을 때 나타난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
2: 증상도 없었고 가족력도 없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3: 피곤하고 그래서 한번 검사 이제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4: 증상은 없고 그냥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0: 김은주 씨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했다. 결절이란 작은 혹을 말하는 것으로 갑상선 초음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1: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한 1.36cm 정도 되는 혹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모양은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고 근데 하여튼 1cm가 좀 넘어가면은 혹시나 조속에 나쁜 세포 같은 게 있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포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혹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그것보다 더 큰 혹이 여기 또 있네요. 한 1.72cm 정도 되는데
0: 얘도 뜻밖에 두 개의 혹을 발견한 김은주 씨. 평소 갑상선염이 있어 갑상선에 관심이 많았다.
5: 건강검진하면서 혹시 몰라서 갑상선 검사도 같이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혹이 발견이 됐어요. 남들이 나 갑상선암이야 수술했어 할 때는 그래 갑상선암은 괜찮아 착한 암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막상 제가 혹시 나도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사실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치니까.
0: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곤 한다. 갑상선 결절은 암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1: 갑상선 결절을 이제 초음파나 건강검진상에서 이제 발견을 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모양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초음파상에서 길쭉하지 않고 세로 방향으로 긴 경우. 이 얘기는 이 결절 자체가 위아래로 자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아래로 자라는 건 이게 파고 들어가는 결절이라는 얘기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암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절에서 그 안쪽에 미세 석회화라고 그래가지고 석회가 이렇게 작은 점이 찍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위험한 위치, 기도나 식도랑 좀 가깝다든지 후두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의심이 된다. 또는 크기가 작더라도 갑상선 바깥으로 좀 튀어나와서 주변 근육이나 주변 조직을 침범할 위험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새침후인 세포검사를 해야 되고요.
0: 결절이 암인지 아닌지는 새침흡인 세포 검사를 해봐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새침흡인 세포 검사란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갑상선을 찔러 세포를 채취한 후 조직 검사를 통해 암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갑상선 암의 기본적인 진단법이다. 새침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절은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판단 불가, 2단계는 갑상선 양성 종양, 3단계는 비정형 세포, 4단계는 갑상선 여포성 종양, 5, 6단계는 암일 가능성이 높다. 이 중 암과 연관이 있는 단계는 3단계에서 6단계다.
1: 갑상선

0: 새침후빈 세포 검사를 보고하는 단계는 총 6단계가 있고요. 6단계는 갑상선 암이 확실한 경우, 그 암일 확률은 약 95에서 100% 가깝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단계는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 암일 확률을 70에서 80%. 4단계는 갑상선의 여포성 종양이 의심이 되는 경우, 암일 확률은 20에서 30% 정도가 되겠고, 3단계가 비정형 세포가 나오는 경우, 암일 확률은 5에서 15% 정도가 되고, 2단계는 그냥 갑상선 양성 종양이라고 이제 생각이 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1: 흔히 갑상선 암이라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유두암과 여포암이다. 드물게 수질암과 미분화암도 있다. 가장 순한 암으로 알려진 유두암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치료 시 예후가 좋다. 여포암 역시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혈액을 통해 전이되고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로만 암을 진단할 수 있다. 수질암은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잘 되는 특징이 있다. 미분화암은 성장 속도와 전이가 빨라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할 만큼 치사율이 높다.
0: 역형성 암, 미분화암은 전체 갑상선 암 환자의 1% 미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처음에 유두암이랑 여포암으로 생겼다가 분화도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좋아져서 암의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형성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미분화암으로 이제 진단이 되는데요. 미분화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지금도 채 10%는 되지 않고 보통은 5%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단과 동시에 거의 어떻게 안 좋게 얘기하면 사망 선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수술하고서 퇴원하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이전에 보게 되면은 이 수술했던 부위에서 다시 암이 자라나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암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몸에 생기는 여러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 중에 하나일 겁니다.
1: 60대의 김정혜 씨. 새침 흡인 세포 검사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비정형 세포 진단을 받았다. 4cm에 가까운 제법 큰 크기의 혹이다.
0: 비정형 세포라는 게또 나왔어요. 정상 갑상선 세포가 있고 암 세포가 있으면은 그 중간 정도로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한번 이렇게 검출이 되면은 암일 확률을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래서 좀 찜찜해서 이번에 한번더 검사를 하신 건데, 이게 한번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암일 확률은 제가 보기엔 15에서 20% 내외 정도 되시는 거예요.
1: 암일 가능성은 아주 낮은데, 그래도 지켜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0: 얘가 암인지 아닌지 띄어봐야지 알거든요. 그래서 진단적 목적으로도 수술을 고려하는 게좀 맞을 것 같고, 얘가 암인지 아닌지
1: 생각지도 못한
0: 띄어봐야지
1: 수술,
0: 알거든요. 그래서
1: 어떻게
0: 진단적
1: 해야 할지 고민이다.
2: 수술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3: 반반이에요. 이런 거 있으면은 가족들 걱정할까 봐 혼자 살짝 왔거든요. 살짝 와서 살짝 하고 뭐암 같은 거가 발견돼도 내가 혼자서 하고 가려고.
0: 비정형 세포가 한번 검출이 되면 암일 확률을 배제는 할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한번 정도 재검사를 하는 거를 권유를 하고요. 그래서 재검을 했을 때 다시 비정형 세포가 나오거나 또는 암이 의심이 되는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물론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고, 그냥 양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라든지 별로 그 어느 정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크기가 변하거나 갑상선 결절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지켜볼 수도 있겠습니다.
2: 있어요? 최상위.
1: 얼마 전 여포성 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우정식 씨. 조직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종양은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0: 최종적인 조직 검사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갑상선에 생기는 여포성 종양 중에 여포 선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암이 되기 전 단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양성 혹이라고 나왔어요, 다행히. 주변에 림프절 하나 큰게 조금 있어가지고 같이 좀 제거를 했었는데, 그것도 뭐암 같은 거 당연히 없다고 나와서 수술 아주 깨끗하게 잘 됐다고 나왔습니다.
4: 네, 수술하고

0: 네, 집에 가고 암인지 뭔지 이제 많이 궁금했어요. 결과 잘 나왔고 어디까지도 나는 너무 고맙죠. 하고.
1: 여포성 종양은 세침 흡인 세포 검사 결과 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갑상선 초음파에서 흔히 발견된다. 수술하기 전까지 종양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수 없다.
2: 처음에는 여포선종이라는 양성 종양으로 시작이 되는데 크기가 커지고 커지고 커지다 보면은 요 피막이 약해진 부분이 탁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여포세포가 바깥으로 좀 튀어나가면서 피막을 침범하는 양상이 생기면 그 순간서부터 갑상선 여포암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다 떼어내기 전에는 이게 암으로 변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 여포성 종양이 의심이 된다고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1: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결절. 2cm 이하의 양성 종양이라면 지켜봐도 된다. 여포성 종양이라면 암이 아니라도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암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좋아요. 됐어요? 수음. 자, 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1: 소프라노 김희정 씨.
3: 이게 더 훨씬 표정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꾸 고개로 노래하세요?
1: 여느 건강한 사람과 다름없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정 씨는 14년째 갑상선 유두암을 앓고 있다.
3: 브레인파부터는 이제 고음이에요, 그치? 고음 영역은 어디? 여기. 여기 위쪽에.
4: 저희 식구들 중에 암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암이라고 했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암이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하지만 김희정 씨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 암도 작았고 고주파 치료로 크기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술을 포기한 결정적 이유는 목소리. 성악가에게 목소리는 제2의 심장과 다름없다.
4: 처음에는 일단은 좀 지켜봤죠. 왜냐하면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조금씩 크더라고요. 그래서 0.7뭐 이렇게 돼서 1cm가 넘어가니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죠. 에너지가 좀 업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음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고 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혹이 있는 부분이 이게 고음을 내는 그 부분에 혹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더구나 수술을 하기가 힘들었죠.
1: 고주파 치료는 열로 종양을 태우는 치료법으로 수술을 할수 없는 환자들에게 시행된다. 그러나 아직은 보편적인 갑상선암 치료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김희정 씨의 암은 어떤 상태일까?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갑상선 암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한 1.4cm 정도 됐었는데, 그때 고주파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계속 한 7mm, 7mm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림프절 전이라든지 딴데 새로 생기는 소견도 안 보였고, 일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처음에 발견됐던 암이 그대로, 그냥 크기 그대로 큰 변화 없이 고주파 치료 이후에는 있으시니까,
1: 다행히 암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갑상선암 환자 중에는 수술 대신 이렇게 지켜보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cm 이하 미세 유두암에 대해 능동 감시, 즉 추적 관찰을 권고하기도 한다.
2: 그래서 1cm가 안 되는 미세 유두암에 대해서 이게 주변에 림프절 전이나 국소 전이 외에 또 원격 전이 이런 소견이 없고 위치가 갑상선 안에만 있고 피막 침범이나 주변 기관의 침범이 의심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능동 감시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데요. 아주 작은 암이라 그러더라도 갑상선 안에서의 위치라든지 주변의 전이나 침범 여부에 따라서는 수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1cm라는 기준을 아주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능동 감시 여부 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갑상선 미세 유두암에 대해 추적 관찰이 가능한 이유는 유두암이 진행이 느리기 때문이다. 실제 55세 미만 환자에서는 갑상선 암의 병기를 1기, 2기만으로 구분한다. 다른 장기로 퍼진다 해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특별히 3, 4기 구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55세 이상의 환자들의 경우 암이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되면 치료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기를 4기까지 구분해 관리한다. 좋은 예후를 얻기 위한 전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치료다.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갑상선 유두암을 발견한 김옥화 씨. 갑상선 암의 전형적인 사례다.
1: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갑상선 암, 오른쪽 위쪽에 한 1.5cm 정도 되는 그 암만 지금 있고 다행히 주변으로 그렇게 번지거나 그런 소견은 없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2: 수술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가 조금 걱정이지 다른 거는. 네, 혹시 뭐 목소리나 이런 게 잘 그때그때 잘 돌아올까 뭐 이런 걱정은 조금 있긴 해요.
0: 다음 날 김옥화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수술은 갑상선 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다. 이번 수술은 한쪽 갑상선만 절제하는 수술이다. 환자는 갑상선 우엽 위쪽에 1.5cm 정도의 갑상선 유두암이 있는 상태다. 수술은 로봇으로 진행된다. 수술이 시작되면 입속에 절개창을 내어 그 안으로 경구 로봇 수술 기구를 넣는다. 우선 중앙구역 림프절을 절제한다. 그리고 갑상선 주변에 있는 성대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암이 있는 우엽의 갑상선을 절제한다. 그리고 아래쪽 중앙구역 림프절도 예방적으로 절제한다. 경구 로봇 수술법은 2012년 김훈엽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그간 1,500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성공시켰다. 이 수술은 구강 내 점막으로 기기를 넣어 수술하기 때문에 목에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목으로 들어간 로봇을 통해 모니터를 보면서 진행하는 수술. 김훈엽 교수가 로봇을 조종하면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로봇이 병변 주위에 접근했고 갑상선을 절제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암의 위치가 성대신경이 있는 부위인데다가 보통과 달리 성대신경이 얇은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어 수술이 까다롭다. 하지만 로봇 수술에서는 신경 모니터링이라는 방법을 통해 수술 중 신경 손상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다. 겨드랑이 쪽으로 암이 있는 우엽 갑상선이 절제돼 나왔다. 무사히 수술이 끝났다. 갑상선 암 수술에선 어떤 경우엔 갑상선의 반만 절제하고 또 어떤 경우엔 전 절제를 시행한다. 그 차이가 뭘까?
3: 반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자체 암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 주변 조직 침범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환자분의 나이가 젊고 예후가 좋으리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반전절제술을 시행을 하고요. 그렇지가 않고 양측성으로 갑상선 암이 있거나, 한쪽에만 암이 있더라도 암이 굉장히 크기가 크고, 또 주변 조직 침범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를 좀 심하게 동반하는 경우, 특히 암이 작더라도 측경부 림프절 전이가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을 합니다.
0: 30대 중반의 송요훈 씨. 수시로 목소리가 잠겨 이상하다 생각하던 중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유두암이 발견됐다.
1: 요훈 씨. 일로 앉으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3: 보면은 이게 암이 굉장히 커요. 요게 이제 오른쪽 갑상선에 이게 지금 암이고 요게 오른쪽 큰 암. 기도가 있고 경동맥이 있고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는 갑상선 요게 위쪽 아래쪽인데 중간에서 굉장히 뒤쪽으로 많이 튀어나왔죠. 이게 암이. 크기는 2.42cm 정도 되는데 이게 많이 튀어나왔다는 게
0: 암은 양쪽 갑상선에 다발적으로 생겼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3: 암의 크기도 크지만 위치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뵙자고 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갑상선 뒤로 이렇게 노란 신경이 하나가 올라가요. 이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성대를 움직이는 작용과 성대의 감각을 다 담당하는 성대에 관한 신경이에요. 이게 지금 암이 이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먹었으면은 저희가 이제 신경을 어쩔 수 없이 수술할 때 좀 잘라내야 됩니다. 양쪽이 다 성대가 기능을 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숨도 못 쉬고 이게 성대가 딱 막혀버리는 상황도 있고요. 그러면 수술한 다음에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 절개술까지도 해야 되고 뭐 심한 환자분들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누워 계셔야 되는 수도 있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0: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수술을 받게 됐다. 게다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니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는다.
4: 갑상선을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살아오면서 여기에 암도 생긴다라는 뭐 그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뭐 위나 폐나 대장 뭐 이런데 이제 큰 부위 뭐 이런 중요 부위 암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무슨 뭐 이렇게 운동 경기 시합 나가는 것 같고 시험 보는 것 같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좀 그래요.
0: 다음 날. 로봇팔이 들어갈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술이 시작됐다. 환자는 갑상선 우엽과 좌엽에 암이 있는 상태다. 로봇 수술이 시작되면 구강 내 점막에 절개창을 내고 경구 로봇 수술 기구를 넣는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부위인 중앙구역 림프절을 절제한다. 암은 크기가 크고 갑상선 뒤쪽으로 돌출돼 있다. 성대신경을 누르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성대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엽의 갑상선, 좌엽의 갑상선을 절제한다. 그리고 전이를 막기 위해 림프절도 절제하고 나면 수술은 끝난다. 이번 수술에서 중요한 건 암이 성대신경까지 침범했는지 여부다. 이는 사전에 확실하게 알기 어렵고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성대신경으로 암이 번져 신경과 암을 같이 자를 경우 신경 손상이 50% 정도라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다. 과연 어떤 상태일까? 다행히 암은 성대신경을 침범하지 않았다. 예상보다 암을 떼어내는 과정이 순조롭다.
3: 암이 근육을 침범한 소견은 있었지만 다행히 신경이랑 기도, 그다음에 뭐 식도 쪽이랑은 다 잘 박리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절제를 잘 할 수 있었고요. 신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경 기능 다 확인을 했는데 되돌이 후두 신경과 상후두 신경의 외측까지 다 기능을 잘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0: 예정됐던 대로 수술을 잘 진행을 했고요.
1: 경우에 따라 갑상선암은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 성대신경인 되돌이 후두신경이 손상되면 목소리가 쉬거나 사레가 쉽게 들어 액체류 음식을 먹기가 힘들다. 그리고 성대신경의 또 다른 종류인 상후두신경의 외측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손상되면 고음을 낼 수 없다. 갑상선 뒤쪽에는 네 개의 부갑상선이 있어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해준다. 수술 시 부갑상선이 손상되면 칼슘 농도가 떨어져 손발 저림, 근육 마비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수술 시 견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견인 손상이란 갑상선을 떼어낼 때 갑상선에 인접해 있는 후두신경이 따라 당겨지면서 생기는 손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후유증 없이 수술이 끝나고 치료가 잘 되었을 경우 생존율은 어느 정도일까?
0: 분화갑상선암은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환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암들은 보통은 저희가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갑상선 유두암과 갑상선 여포암의 경우는 저희가 보통 생존율을 따질 때 10년 생존율을 얘기하게 됩니다. 1기는 거의 100% 가깝습니다. 98에서 100% 정도가 나오고 2기는 약 85에서 95%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 90% 내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3기는 약 60에서 70% 정도를 제시를 했고요. 4기는 50% 혹은 그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서 명확하게 생존율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2018년에 나온 이 병기 분류법은 물론 미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최근에 2020년에 자료로 해서 발표된 국가암 등록 사업 통계를 보면은 갑상선암이 국소적으로만 진행이 있는 이하는 100% 5년 생존율을 얘기를 하고요. 단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한 60%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데이터가 물론 최근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더 치료 성공률이 높고 예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이제
1: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나래 씨. 출산 직후 이나래 씨는 초기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다.
3: 예쁘니.
1: 암 진단 당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목이 많이 부어 있었다. 피로감도 심했다.
3: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뭔가 아기가 자고 나면 저도 이제 막 나와서 집안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뭘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같이 누워서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1: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병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 병은 갑상선암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0: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을 앓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갑상선에 관심도 많고 갑상선 검사를 그래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갑상선 결절도 그만큼 빨리 찾게 되고 갑상선 암도 그만큼 좀 많이 발견을 하고 이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다고 더 암이 더 잘 생긴다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암이 더 진행이 빨리 된다든지 이런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1: 이나래 씨도 수술을 받기로 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갑상선암 수술에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갑상선이 부어 있고 염증도 심하다. 이 상태에서 갑상선 좌엽에 있는 갑상선 유두암을 절제할 예정이다. 수술이 시작되면 우선 로봇이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에 있는 중앙구역 림프절을 절제한다. 수술을 할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갑상선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각별히 출혈에 주의해야 한다. 또 환자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없다면 성대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암이 있는 한쪽 갑상선만 떼어내면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다.

0: 수 있다. 하지만 환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기 때문에 반절제가 아니라 전절제를 한다. 암이 없는 우엽도 절제하고 이후 암이 있는 좌엽의 갑상선, 림프절을 잘라내고 나야 수술이 끝난다. 예상대로 부기와 출혈이 심한 상태. 조심스럽게 성대신경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기도와 성대신경이 붙어있어 더 힘들지만 수술은 무리 없이 진행됐다. 잠시 후 양쪽 갑상선이 모두 잘려나왔다. 이제 환자에겐 갑상선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없는 환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그래서 환자분 지금 기능 항진증을 앓으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갑상선 다 띄었다 그러더라도 몸속에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과잉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환자분은 매일매일 저희가 갑상선 호르몬 레벨을 체크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여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0: 갑상선암 전절제 환자들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먹어야 한다.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많이 분비한다. 이는 수용체와 결합해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는 암세포의 증식을 활성화한다. 이때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으면 혈액 속에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적게 분비된다. 암의 재발 가능성도 낮아진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장기 복용할 경우 환자에 따라 부정맥 등의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상이 없다.
2: 호르몬제를 정기적으로 먹는 거 좀 약간 불편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 뭐 전혀 뭐 상관없습니다. 생활하거나.
3: 한동안 제가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나? 안 먹어도 되겠지. 제가 건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넘게 안 먹어봤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많이 부어요. 엄청 부었어요.
1: 안녕하세요. 수술 아주 잘 됐고 회복도 잘하고 있고 오늘 예정대로 퇴원하시고 우리 외래에서 결과 검사 결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분비 내과 교수님이랑 상의해가지고 향후에 뭐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살짝 이제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요. 퇴원 잘하세요. 네.
4: 아무래도 이제 암이라는 거에 걸렸으니까 다른 데도 또 안 걸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좀 더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이제 남은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이 치료는 갑상선 전절제를 했거나 암의 크기가 크거나 전이가 있거나 혹은 재발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실시한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는 갑상선을 만드는 물질인 요드가 갑상선 세포에만 작용한다는 점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방사선 요드약을 마시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 이때 방사선 요드는 분열하면서 방사선을 배출해 남아있는 암 조직을 모두 파괴한다. 방사성 요드 치료는 갑상선 암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 방법이다.
5: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죠?
1: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5: 잘 지냈죠, 뭐. 네. 뭐 잘 지내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0: 김흥엽 교수에게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다. 배우 박정수 씨. 16년 전 갑상선암 전절제 수술을 받았다.
1: 가슴 두근두근두근 이런 일 없으시고?
5: 늘 두근거리며 산답니다.
0: 박정수 씨도 벌써 16년째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다.
1: 요 약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두근두근
1: 거리는 게 심계항진이라는 그런 부정맥으로 이제 올 수 있고.

0: 그것 때문에 심장 안에 작은 혈전 같은 게또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또 위험해질 수뭐또 있죠. 뭐 뇌경색 같은 게 온다든지, 또 물론 심근경색의 리스크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을 잘 맞춰서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선생님은 일단 수술하신 지가 벌써 2007년에 수술하셨는데 16년 되셨잖아요. 다행히 재발의 증거 없고
1: 네.
0: 용량 잘 유지하고 계시니까, 이런 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리스크가 거의 많이 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발 리스크가.
2: 갑상선암 수술 후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박정수 씨.
1: 사람들이 아유 갑상선암 그건 암도 아니야. 아유 이게 무슨 병이야. 이러면 갑자기 욱해요 내가. 왜냐면 수술 받고 나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받고 나서가. 내가 기운을 내게 하는 에너지를 생성하게 하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데잖아요. 생성이 안 되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나는. 오후만 되면 사람이 무슨 오이지 찌그러지듯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처음 느껴봤어요, 그거는.
2: 수술 직후엔 체력이 떨어지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일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1: 한 10개월 정도 쉰것 같아요. 10개월 정도 쉬고 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들어왔어요, 드라마가. 하자고 해서, 감독님 저 못해요. 왜냐하면 음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고조음표가예요. 그래서 대사를 칠 수가 없는데, 대사 많은 걸 주면 저 못해요. 그랬더니, 우스개 얘기로, 아이, 누님,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대사 짧은 거 하나 해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양이 작은 배역을 갖다가 제가 했었어요.
2: 그후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하면서 건강은 서서히 회복됐다. 일도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 됐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1: 갑상선암이 그렇게 우습게 볼 암은 아니에요. 힘든 암은 맞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잖아요. 다 극복돼요. 다시 제자리로 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 고비만 잘 넘기셔서 차분차분 차분차분 이렇게 올라가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또한 가장 완치가 잘 되는 암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치를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다. 암이 있는지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꼭 치료를 받는 것이다.
0: 천천히 자라지만 이것도 냅두게 되면 언젠가 위험해질 수 있는 암이다 라는 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될것 같고요. 이 암도 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랑 상담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0: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1: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4: 일기장이요.
3: 방과 후에 한 일은?
4: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3: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4: 빨간 머리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오리를 길렀던 거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많이 힘들어.

0: 맞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9: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0: 어? 여긴 어디지?
8: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9: 다녀오겠습니다.
10: 어? 토끼다.
9: 길을 잃었어.
10: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8: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1: 집에 데려다 줄게.
10: 누구세요?
8: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0: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8: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see trees that are green.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있다. 오, 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와.
2: 너무 멋있다.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3: 이 근사한 정원은 돌기둥으로 만든 거랍니다.
4: 이걸 한 지는 25, 6년 걸렸습니다.
3: 취미로 시작해 나 혼자 보기 아까워 정원을 개방한 이들.
5: 꽃은 모르니까.
6: 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바위 위에 어울리잖아요, 여기. 저는 식물 담당. 우리 할아버지는 개구리 담당. 한 뭐 5만 마리, 6만 마리 될 거예요.
3: 딴짓하다가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정원을 탄생시킨 어른들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먼저 경기도 가평으로 갑니다. 꽃 같은 시절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집 앞마당에 20여 년간 정성껏 가꾼 정원 덕분에 설레는 봄이 다시 사뿐히 내려앉았답니다. 3년 전 늙음하게 바리스타가 됐답니다.
6: 한 15년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 땄죠. 그냥 계속 딴짓 하다가 정원이 예쁘잖아요. 저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거야. 근데 커피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카페를 차려서 커피도 제공하고 용돈벌이도 하고.
3: 지나가던 길에 정원이 예뻐 구경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0: 서 담을 낮추고 대문을 여은 지 10여 년.
1: 아이고, 어디다 심어야 될까? 여기가 딱 맞겠다. 여기가 히아신스인데요. 월동이 엄청 잘 돼요. 얘가 향기도 좋고 엄청 강해요. 아이고, 과수원을 한 30년을 했어요. 이 땅이 과수원 땅이었어요.
0: 좋아하는 꽃 원 없이 가꾸며 사는 게 오랜 꿈이었다죠.
1: 얘는 향프록스라고 향기가 참 좋아요. 이제 어제 꽃망울이 터졌네요.
0: 부지런히 사과밭 일구면서 삼남매 키워낸 손끝으로 곱게 피워낸 야생화가 참으로 어여쁩니다.
1: 저희 집에는요, 야생화 말고 또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개구리가 있답니다. 이렇게.
0: 어머, 잘 만드셨네요.
1: 악기 다루는 개구리도 있고.
0: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랍니다. 다정하게 그네도 타고 미끄럼도 타면서 무지개 연못이 아닌 야생화 정원에 웃음꽃 피우는 수많은 개구리들.
1: 한 뭐 5만 마리, 6만 마리 될 거예요. 여기가 저희 개구리 산실입니다. 여보, 뭐 만드시는 거예요?
2: 개구리 차 마시는 거.
1: 그러시는 거예요?
0: 개구리들을 탄생시킨 주인공. 매일 산실로 출근해 도자기 점토로 개구리를 빚는다는데요.
1: 어떤 거는 1년도 걸리고 어떤 거는 8개월도 걸리고 한 작품에.
0: 공예는 따로 배워본 적 없으시답니다.
2: 요새 생활의 필수품, 없으면 안 되는 핸드폰.
0: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들어내는 손길, 디테일이 살아있죠?
2: 우리 집하고 어울리잖아, 카페하고. 차 마시는 게. 한 해는 턱 깨고.
3: 개구리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2: 한 20년 됐죠. 행운을 주는 동물로 나와 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다산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좋아서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만들었죠.
0: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과수원 일도 정리하면서 꽃을 키우던 아내가 직접 화분을 만들어 보겠다며 도자기 가마를 들여놓은 게 시작이었다죠. 무료함을 달랠 겸 재미삼아 만들다 보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답니다.
2: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마에다 넣어서 700도에 한번 구워요. 투명유라는 걸 발라가지고 1250도에 다시 구워요. 그래야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0: 비바람 몰아쳐도 끄떡없는 개구리.
2: 내가 만들었어도 이쁘다. 그런 거지. 여보,
4: 네.
2: 여기 나와 좀 나와 보세요.
4: 네네네. 개구리?
1: 어디다 놓으시게? 무거운 거는 내가 드릴게요. 요거 갖다 놓을 데가 있어요. 요 개구리를 여기다가. 요새 얘가 이렇게 펴 있으니까는 꽃 보면서 감상하면서 생각하는 개구리. 야생화는 제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의는 고난이 없어요. 제가 놓고 싶은데 이의가 만들고 제가 놓는 거예요.
2: 뭐가 뭔지 모르니까 밟기도 하고 꽃 위에다가도 올려놓기도 하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나오라고 내가 다 놓을 테니까 만들기는 하라고. 모르니까, 꽃은 모르니까.
1: 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바위 위에 어울리잖아요. 여기 얼마나 예뻐.
2: 만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갖다 놓은 사람이 아주 생색을 내네.
1: 아니, 적

0: 상대 적소에 놔야죠. 여봐, 여봐.
1: 그렇게 아내가 정원에 들인 개구리는 평범한 건 한 마리도 없답니다.
0: 여기, 이거는요, 2대0으로 저희가 축구 이겼을 때.
2: 독일하고 월드컵 경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잖아요. 아, 그때 좋아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죠.
1: 당시 FIFA 랭킹 1위였던 독일을 꺾고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독일의 16강 진출을 무산시킨 역사적인 승리였죠.
2: 우리 사나 선수들은 신나서 뛰고 독일 애들은 한심해서 바닥에 눕고 앉고
0: 썼다고 네. 그냥 아주 땅바닥 치는 거죠. 이거 보고 엄청 우리가 웃었어요.
1: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었던 시절엔 8개월에 걸쳐 무려 8천여 마리의 개구리를 빚어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3: 이거 만지시려면은 막 밤새고 그러셨던 거 아니세요?
2: 밤새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0: 아유
2: 잘 거 자고 코로나 왔을 때가 힘드니까 행운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1: 누군가에게 행운을 전하는 일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늘어나는 개구리 수만큼 행복도 커지더랍니다.
0: 식사 준비됐습니다. 어휴, 와 계시네.
2: 아이고야. 오, 명이나물.
0: 예. 요 때아니면 못 먹어요. 조금 예. 벌써 빳빳해지더라.
2: 빳빳해지지 마.
0: 예, 예, 예.
1: 아내의 꽃밭에 유일하게 허락된 나물.
0: 어때요? 맛있죠?
1: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요.
0: 너무 행복하죠.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설레고 있어요. 지금도 저녁 때 자면서 빨리빨리 내일 아침이 밝아야 되는데 밤이 없었으면 좋겠어.
3: 어머니 앞으로 개구리 몇 마리나 더 만드실 거예요?
2: 몇 마리라기보다는 내가 그 촌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0: 예.
1: 이만하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 노부부의 정원에서 행운 가득 얻어갑니다. 이번에는 경남 거제로 향합니다. 남편의 오랜 딴짓 끝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특별한 정원이 탄생했답니다. 어떤 정원일까요?
4: 이번에는 이 끊이면 꽃이 조금 늦게 피네. 그렇죠?
5: 여보, 이거 어디다 붙일 거예요?
6: 저 위에 부분에
5: 예.
6: 조금 말라 죽은 게 있는데
5: 예.
6: 딱 그게 폐가 나네.
5: 예예.
7: 이게 뭔데 왜 저기다 이렇게 식물하는 거야?
5: 예, 남편이 돌가돌 이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니 장가게가 됐어요.
1: 돌에 식물을 붙여서 자라게 만드는 조경 예술이죠. 석부작을 남편 이성보 씨가 초대형으로 제작해 26년에 걸쳐 정원을 만들었답니다. 그 모습이 흡사 중국 장가계를 닮았다 하여 거제 장가계로 불린다죠.
6: 이게 10m가 조금 넘는데요. 이 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튼실한 기단석을 놓고 16토막인데 그 각 돌을 위아래를 15에서 20cm 정도 뚫어가지고 그 안에 굵은 철근을 앙카로 박아서 견고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1: 그리고 돌 마디마디에 식물을 붙였죠.
5: 올라갈 때 조심하세요.
1: 석부작의 생명은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것. 그러다 보니 아슬아슬한 사다리에 매달리는 일은 일상이랍니다.
6: 예, 지금은 예, 수국을 지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 입는 나일롱실, 실을 장창동이 매는 거죠.
1: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죠.
6: 여기에 부착된 식물이 한 50종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풍란 석부작을 예, 시도를 했는데 50cm 전후의 높이였습니다. 그것이 바늘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지금 소가 된 셈이죠.
1: 그렇게 제작해온 초대형 석부작이 무려 400여 점 숲을 이뤘다죠.
4: 내려올 때도 조심하시고.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뛰고 걱정스럽고 왜 저런 걸 좋아해가지고 저 사서 고생하시는지 기가 막힙니다.
1: 그도 그럴 게 남편의 도울 사랑은 넘치다 못해 지독할 정도. 이게 다 몇 개나 될까요?
4: 이게 3,000개 정도 되죠. 그럼 아래 위 3개씩이니까 9,000개는 사왔다는 이야기죠. 사람만. 머리하고 몸통 사이에는 철근을 넣어서 떨어지지 않게 저렇게 만들고.
6: 이들은 흙도자가 새겨진 문양석인데 절대 돌 사지 말고 땅을 사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을 많이 샀는데 그 돌을 많이 산 돈의 100분의 1만 가지고 땅을 사놓았어도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4: 방배동 아파트를 팔아서 돌멩이를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 산 게 제가 참 신기합니다.
1: 젊은 시절 관상용 수석을 보고 돌에 매료돼 돌 귀신이라 불릴 만큼 빠져 살았답니다. 돌을 수집하다가 석부작을 접하고 혼자 보기 아까워 전시회도 열었죠. 좋아하는 돌 원 없이 만지며 살고 싶어 30여 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 거제로 내려올 당시 싣고 온 돌만 무려 5톤 트럭 200대에 달했답니다.

0: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네, 물을 뿌리게 되면 그 생상이 오래 타면서도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1: 57년 지독한 돌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이 석부작 정원.
0: 돌에다가 식물을 부착을 했을 때 그 운치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 그 이상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1: 오랫동안 해온 딴짓이 헛되지는 않았다죠.
2: 우와. 꽃이 피고 지고.
3: 오, 너무 좋은데.
2: 너무 멋있다. 오, 신기하다. 장가게 가도 이렇게 예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의 한 사람이 이걸 다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힘든 세월은 젊었을 때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같이 그냥 즐겨야죠.
1: 아내의 인내와 남편의 집념이 만든 걸작. 신선이 논이는 무릉도원도 부럽지 않습니다.
4: 오늘 하루의 비타민이죠, 얘네들이. 나한테 힘을 주는 거죠.
5: 자, 돌아. 돌아, 빨리. 돌아. 일어나서. 아유, 잘했어. 오.
4: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 그게 그렇게 좋아요.
5: 얘들아, 밥 먹자!
4: 재밌고, 이거. 또 시켜줘.

0: 너무 재밌어요. 안녕!
1: 네. 아!
2: 눈물, 물러 눈물.
0: 아!
3: 자연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
4: 마침내 마추픽추에 갑니다. 차도 타고 기차도 타고 갑니다. 웃고 울며 갔습니다. 잉카의 드라마는 예술이었어요.
5: 너무 놀라워요. 살아서 이 모든 거를 볼 수 있음에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4: 먼 길을 날았어요. 비행시간 24시간.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았습니다.

0: 이마에서 다시 안데스 산길을 따라 마추픽추까지 가는 여정. 쿠스코 인근 마을에서 출발합니다. 알 수 없는 신성함이 가득했습니다. 안데스는 길을 가렸다 내어줬다 했죠. 마추픽추를 가려면 이 도시와 만나야 합니다. 옛날 잉카 왕의 전령이 여기서 쉬어갔대요. 잉카 제국 최후의 항전도 여기서 벌어졌죠. 이젠 마추픽추행 기차를 타는 여행자들의 관문 도시.
1: 아, 옥수수. 아이, 옥수수? 콴토스 아이, 옥수수. 싱커설레. 칼리엔티토? 칼리엔티토. Usted sabes que significa maciso? Maciso es delicioso.
2: 옥수수 맛있어.
1: 정말 delicioso.
3: 근데 진짜로, 진짜로 많이 변했어. 여기 길이 원래는 진짜 이런 모던한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몰라보게 보였어.
1: 우리 마추픽추는 안 변했 길.
0: 전 10년 전에 여기에 왔었어요.
1: 페루에 오시면 어디 가야 되나요? 마추픽추를 가야 되죠. 마추픽추에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차 같은 경우에는 100불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2박 3일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저희는 천천히 풍경을 즐기면서 잉카로드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0: 여길 향해 이제 가볼까요? 우리는 신성계곡을 들렀다가 산타테레사에서 기차를 타겠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한 40분쯤 달렸을까요? 거친 안데스 봉우리들이 널찍한 협곡을 열어냅니다. 부드러운 밭들의 퍼레이드, 기름진 밭들을 살뜰히도 가꿨습니다. 전원일기의 풍경이었어요.
3: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엄청 여러 명이 모여서 발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뭐 캐고 계시지? 싶어가지고 지금 한번 내려와 봤어요.
1: 딸기다, 아이가. 딸기래요. 딸기다. 어머. 딸기다.
0: 탐나죠. 먹고 싶어서 예쁘게 말을 걸어봤어요.
4: 객사하시엔도
5: 깜모스님 피엔도.
1: 아, 여기 지금 잡초들을 뽑고 계신데요.
6: 연초들 매쟁이 다 들이고
5: 계신데. 보니타블라스.
6: 오할로하 남비엔. 아,
0: 도와주려다가
1: 어떻게 딸기 다 망가지지?
6: 다 씹었어.
0: 페루에선 너무 귀한 딸기. 쫓겨나나 했는데.
1: 지금 방금 막 딴 건데, 오, 엄청 생생해 보이지 않아요? 과즙이 쫙 흘러나오면서 엄청 새콤달콤해요.
7: 이건 레시피 그래서 마이스 이어달리세스 보니타스 소나스 아미오스 이티니 4 니벨스 아하 이 바스탄테 아구아 티니.
0: 잉카 제국을 먹여 살린 젖줄이 여기였습니다.

0: 시내의 선물이 강같이 흐르는 신성한 곳. 잉카 사람들은 신의 가호가 가득한 이 땅의 이름을 그래서 신성 계곡이라 불렀습니다. 마추픽추행 열차네요. 저도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가겠습니다. 저기 저 매달린 식당 보이시나요? 소문은 들었어요. 그냥은 못 가죠.
1: 자, 지금 절벽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을 가려고.
0: 와, 까마득한 절벽에 우주선 같은 통들이 대롱대롱. 어쩌자고 식당과 호텔을 저기에 매달았을까요? 무려 아파트 30층 높이. 어떻게 올라가 먹으라는 건지. 목숨 걸고 한번 먹어볼까요?
2: 윤지.
3: 윤지.
2: Yeah.
4: Very good. But wasn't it scary when you were not?
3: It's very scary, Yunji. It's very scary.
5: He's making me scared.
2: No, no, no. It's honestly.
5: Hi.
2: How was I?
6: 저도 seguro, ¿verdad?
7: Todo 100% seguro, Yunji.
6: 100% 안전하다네.
7: Por favor, la otra pierna.
6: Sí. No quiero morir.
7: ¿María va a morir?
6: Sí.
7: Hoy no.
6: Ah, sí, hoy no.
7: Please.
0: 그런데 이분 어쩌죠? 체력 저질 우리 PD님. 이 안전핀과 숙련된 조교만 믿고 갑니다.
8: 아, 벌써 무서워.
9: 그, 하다 보이지.
10: You have to keep.
2: 여기 봐. 여기 수직도 아니고 수직을 넘어서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 있어요.
0: 기울어졌어도 저는 승부욕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PD님은. 목소리 진동합니다.
8: 아야, 아야.
2: 괜찮아요?
8: 괜찮아요.
0: 준비도 각오도 없이 밥 한번 먹자고 우리가 저렇게 올라갔네요.
8: 네!
0: 아, 내려다보는 건 하지 마시길. 끔찍합니다.
8: 잘하시네요.
11: 저 나름 이래봬도 10년 전 최대 졸업생이거든요.
2: 괜찮으시겠어요?
8: 네,
11: 손이.
8: 저 괜찮아요. 방법을 찾았어요.
0: 방법이란 게 뭐 있나요? 열심히 오르는 것밖에.
8: 한번 쉬었다 가겠다. 윤지 씨, 카메라 보고 있다 셔널 좀 만들어.
12: 뭐라?
8: 그래서
12: 뭐?
8: 어때서 어떠세요, 정말로?
11: 재밌는데요?
8: 아, 밑에 보셨어요?
11: 밑에도 안 보려.
8: 재밌어요? 아이고야. 뒤에.
0: 전 사실 정말 신났어요. 여기서 알바를 해볼까도 생각했답니다.
8: 아니, 90도. 무섭죠, 여기. 아!
0: 이렇게 거의 1시간 반.
8: 아이고, 아직도 멀었어.

0: 다리 힘없으면 죽겠는데? 뭘 잡아야 돼?
1: 그래, 난다.
0: 언제 올라가셨나 봐.
2: 밥 먹으러 가는 길, 극한의 어드벤처. 우리 제작팀 쓰러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눈앞에 식당입니다.
3: 어이구 다리야.
4: 무섭진 않으세요?
3: 하도 무섭죠.
0: 쉽네요. 재밌어요.
3: 와.
0: 지금 엄청 힘들게 올라왔는데요. 와, 풍경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2: 대단한 식당이죠? 이제 정말 밥 한번 먹어볼까요? 밑에서 공수한 산악인 컨셉의 주방 도구들. 그런데 이 모든 걸 직접 메고 왔답니다.
0: 들어볼까요? 오, 진짜 무거워요. 이거를 와, 등에 메고.
2: 셰프들의 체력이 장사급이죠. 전 하늘 위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0: 하늘을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금 제 머리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절벽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는 게 기분이 나네요.
2: 올라온 우리도 대단했지만 여기에 식당과 호텔을 만든 이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가요? 체력 센 셰프 언니들의 요리 실력 한번 볼까요? 3단계의 코스 요리. 끓고 볶는 향, 코 속을 자극했죠. 흐뭇합니다.
0: 와, 너무 예쁜데요?
5: 와,
0: 성화.
3: 성화 세비체. 드루차.
0: 성어랑 토마토랑. 하나도 안 비리고 간도 딱 적절하게 돼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 높은 곳에서 이 성어를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 두툼한 칼각의 알파카 고기. 육질이 어떨까요?
3: 와, 햇빛에 비치는 이 알파카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육즙이 막 흐르는데 저는 솔직히 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비리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요. 거기에 페루산 와인을 먹으면 이곳이 바로 청국.
2: 여기가 바로 천상의 식당. 쓰러질 뻔한 제작팀도 먹고 살아났죠. 아, 여기는 400m 상공. 밥 먹자고 별난 모험을 다 해보네요. 내려갈 일이 또 걱정이겠다고요? 이번엔 화끈하게 갑시다.
4: 스테판데스?
5: 네, 안녕하세요. Este se llama flecha. Porque no, saful, porque este es el más rápido.
2: 와, 짚라인 타고 퇴근이라니.
5: 가볼게요. 내려갑니다. 아, 이거 쏘러? No.
2: Sí. 10전 19가 철인 3종 경기. 헐헐 날았습니다. 가슴이 확 트였습니다.
5: 아직 있다. 재밌다. 미엔 디베르티노. 너무 재밌네.
3: 와, 이 경치 봐요. 와.
2: 이제 아래는 더 이상 아찔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니 뿌듯합니다. 갈 길을 재촉해보죠. 여기는 해발 3,000m의 산속.
3: 저희는 지금 염전을 보러 가고 있는데요. 아니, 이런 산등성의 사이에 어떻게 염전이 생겼다는 건지 너무 신기한데요.
2: 굽이굽이 돌아 계곡 저 아래 정말 펼쳐졌습니다. 계곡을 빼곡히 메운 수천 개의 하얀 소금밭. 사람의 힘이란 때로 경이로운 자연보다 위대하네요. 신이 만든 팔레트 같았습니다.
3: 아,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큰 염전은 처음 봤어요.
2: 500년 전 이 염전을 일궈낸 건 잉카인들이었습니다. 소금 농사를 짓느라 분주에 오갔을 그을린 그때의 얼굴들을 떠올려 봅니다.
3: 길이 좀 위험하니까. 길이 막 편하게 되어 있질 않네요.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다. 오!
6: Esta es la seca que continúa para poder regar las pozas.
3: Esa es agüita.
6: El agua, exacto. La fuente está allá en la principal. Creo que tuvo acceso para poder entrar. Ajá. Sale del, así es una montaña y entonces va yendo el recorrido. Entonces esto lo utilizan para poder regar.

0: 이 속은 마치 수억 년 전 안데스가 바다에서 융기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이 암염이 많은 땅이었대요. 잉카인들은 그걸 알았고 땅 밑의 암염을 녹이기 위해 지하에 물기를 투고 끌어올려 계단을 이었죠. 수시로 밭에 물을 대고 매번 흙을 긁어내야 합니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네요. 산을 깎아 계단을 만들고 또 바닥을 다져서 끊임없이 물을 대야 하는 노동.
1: 아, 지금 막고 있는 돌을 지금 열어내는구나. 오, 물 들어온다.
0: 이렇게 5천 개의 소금밭을 일궜죠. 소금물이 안데스의 햇빛과 만나 백설의 결정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달. 이것이 잉카의 소금입니다. 태양신의 선물이라고 믿었죠.
2: 이게 ese trabajo ya vimos que es muy duro porque verdad?
3: Siempre.
1: Sí.
3: Siempre somos orgullosos todos los que trabajamos. Somos orgullosos de tener esta mina que es muy una riqueza, ¿no?
1: Para explotarlo. Sí, sí, sí.
3: Aparte que nos beneficiamos de las pozas de sal.
0: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연간 수백 톤의 소금이 남미 전역에 수출되죠. 잉카의 지혜가 오늘의 페루를 살게 합니다.

0: 마추픽추 가는 길에 가장 제 마음을 울린 건 스치듯이 만나는 안데스의 풍경이었어요.
1: 저희가 지금 안데스 산맥을 지나고 있는데요. 해발 고도가 4000이 넘어요. 높은 지역에 와 있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어질어질한 기분이 좀 들어요.
0: 바람 좀 쐬고 가겠습니다. 잉카의 드라마로 가득한 땅입니다.
2: 구름도 너무 다채롭네요. 그리고 이 구름들이 엄청 천천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멈춘 것 같지만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엄청 고요해지는 것 같아요. 고요하다.
0: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최고의 풍경은 그냥 이 안데스네요. 이제는 사라진 잉카의 문명을 저는 왜 보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이 산 어딘가에서 오늘 하루 묵어가야겠습니다. 저기 달려오는 저분은 누구실까요?
1: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잘 수 있는 호텔 입가에서 가는데요. 너무 높아가지고 일반 차량은 못 가고 이거 타고 가요. 뛰어!
0: 멋진 페로 오빠와 함께 신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났죠. 호텔이 석양을 품었습니다.

0: 저 테라스 끝에 한번 서볼까요?
1: 와, 너무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잘 먹었어.

0: 산이 위로를 건네더라고요.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1: 눈물, 몰라 눈물 날 것. 예상치 못했거든요, 이 산은.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 보자마자 그냥 너무 간판이 절로 나왔었고 그냥 딱 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눈물이 나네요. 그러네요.
0: 이 모든 순간을

0: 말도 안 돼.
1: 숙소 안이 훌륭합니다.
0: 미쳤다. 지금 여기 전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지금 구름 높이 위에서 해가 지는 걸 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와.
1: 이런 호사를 누리네요. 오래 서서 지는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밤을 기다렸죠. 이 감동이 카메라에 다 담길 수 있을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2: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삼감을 잘할 줄 안다고. 감탄, 감동, 감사였어요. 제가 여기 페루에서 매일매일을 이 삼감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멋지고 아름다운 이 자연 풍광에 매일매일 감탄했고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했고 그리고 살아서 이 모든 거를 볼 수 있음에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1: 눈부신 밤이었습니다. 인생 처음 가장 빛나는 별밤을 만났습니다. 신성한 기운이 내내 함께했어요. 맑은 기운 쏟아지는 아침이었습니다.
3: 상쾌하네요. 너무나 즐거운 밤이었어요. 오늘은 다음 여정을 위해서 내려가봅시다.
1: 이제 한눈 팔지 않을게요. 마추픽추만을 향해 가겠습니다. 잉카의 길을 따라 기차 타러 갑니다.
4: Oh, I could hide 'neath the wings of the bluebird as she sings.
1: 잉카의 야망의 드라마는 이 길, 이 잉카로드에서 시작됐고 또 끝났습니다. 술에도

0: 설자 도구도 없이 오직 사람의 손으로만 낸 길. 촘촘하게 산과 밀림, 사막을 교차하며 먼 나라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훗날 스페인군이 잉카를 쉽게 정복하는 침략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네요. 여기서 환승하겠습니다. 마추픽추 가는 길에서 기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역이에요.
1: 역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기는 바로 이드로일렉트리 기차역이랍니다. 저희가 잉카로드를 열심히 달려서 왔으니까 이번에는 기차를 타고 한번 마추픽추로 가볼게요.
0: 현지인과 외국인 열차칸이 다르더라고요. 외국인 열차권은 몇 배가 더 비싸죠.
2: 와, 전 여기를 가겠습니다. 마이. 아야야.
0: 그래도 꿈꾸던 길 달려보죠. 여기서 40분 거리에 멀지 않은 길. 기차는 마추픽추 아랫마을까지만 더 이상은 못 갑니다. 협곡이 좁아서 길은 내내 일방통행. 열차가 섰네요.

0: 여기서부턴 이제 티켓팅 전쟁이 시작되죠. 지금이 9시 반. 이제 뛰어야 합니다. 왜 뛰냐고요? 줄 서기를 해야 하거든요. 어? 생각보다 사람이 적네요. 오!
1: 네, 지금 줄을 서 있거든요. 마추픽추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사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거는 이미 한 달 전에 마감. 현장에서 표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뛰어서 왔습니다. 왜냐면 일일 한정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티켓을 줄 서서 사야 돼요.
0: 생각보다 줄이 짧은 이유 있었어요. 여기는 입장권 사는 곳이 아니었답니다.
2: 아,
1: 이게 저는 여기서 티켓을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번호표를 받았어요. 번호표를 주셔가지고 이게 제 번호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몇 권 번호를 적어 놓으셨거든요. 진짜 입장하는 사람만 이 번호표를 받을 수 있게, 번호표를 팔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0: 입장권 사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6시간을 기다렸다 나왔습니다. 맞네요. 바글바글합니다. 다 번호표 받고 대기 중인 사람들.
3: 196, 197, 198, 199.
1: 2개 남았어요.
3: 261, 262.
0: 사실 전 여기서 이미 살짝 지쳤어요.
1: 정말 특이한 경험을 다 해보네요.
0: 여기서도 한참을 기다렸죠. 아, 마추픽추가 뭐길래 이렇게들 가시는 건가요? 이제야 접니다.
4: 1번 지문
5: 갔어요. 네, 게르몬 1번 지문 갔어요.

0: 와, 계곡이 보여요. 근데 물이 진짜 맑다.
1: 하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요. 와, 마추픽추를 위해서 조금만 쉴게요.
2: 출발은 내일 새벽 6시. 대망의 아침은 서서히 밝아오고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줄, 오직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죠. 버스 대기줄입니다. 엄청나죠? 이 차에서 내리면 진짜 마추픽추. 그렇게 마침내 왔습니다. 스페인 침략자들이 끝내 알지 못한 비밀의 땅. 구름마저 호위하는 절벽 위의 은밀한 공중도시. 알고 보니 위치한 봉우리의 이름이 마추픽추였습니다. 도시의 주인이 사라져버린 고도의 문명. 진짜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인생에 한 번은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죠.
3: Ya vemos la parte de la ciudad, donde vemos la imponente montaña del Huayna Picchu. En su idioma español es montaña vieja. De tal manera estamos viendo a Huiracocha.
4: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은
5: 네,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3: It's gonna be like
2: 보이시죠?
3: 하나, 둘, 셋.
2: 이 도시 많은 게 미스터리예요. 그냥 보면 흔한 건축물. 이걸 보러 그 고생을 했나 하는 분도 있겠지만 보세요. 건축술에 일단 세상이 놀랐죠. 철도 접착제도 없던 사람들이 큰 돌을 두부마냥 잘라 맞춘 기술. 지진까지 고려한 설계죠. 신분 좀 낮다고 공들여 짓지 않은 집은 그래도 이 정도. 학교까지 두루 갖춘 완벽한 도시. 이 많은 화강암 덩어리는 수레도 없이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하늘을 읽는 힘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돌 하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3: 그래서 인티와타나. 인티, 솔. 와타, 아마라.
2: 나침반이자 해시계였죠. 돌 모서리는 동서남북 주변의 네 개의 산을 가리킵니다. 모서리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날이 태양과 가장 가까운 날. 그 날이 태양절입니다.
6: 마추픽추는 하이렘 빙엄이라는 탐험가에 의해서 1911년도에 발견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수풀에 덮여 있어서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추픽추는 잃어버린 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2: 궁금합니다. 왜 이런 곳에 지었을까요? 사방이 절벽인 꼭대기. 심지어 지진까지 잦은 곳. 봉우리에 가려져서 밑에선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완벽한 요새의 조건은 아니었을까요?

0: 게다가 더 완벽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흘렀어요.
1: Estas son las 16 fuentes de agua que han sido canalizadas de la parte superior a 2 kilómetros de distancia se encuentra el manantial donde sale emana el agua. En línea recta iba a ser transportada por estas fuentes. Que hay un total de 16 fuentes de agua.
0: 지하 샘물을 산 위로 끌어올린 기술력이죠. 지금도 물이 흘렀어요. 한 방울의 물도 고여있지 않게 비와 눈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 골고루 퍼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덕분에 농사가 가능했죠.
1: Estamos en el sector lo que es las terrazas.
0: 흑사태를 대비해 밭은 계단식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발견된 유골들이 다 여자였다는 설이 있어요.
1: Este lugar sería la casa de las vírgenes del sol. Pues cómo eran seleccionadas según cronistas y entre ellas Garcilaso de la Vega que destacaban en un rostro bello y algún don especial. Estas vírgenes solo salían en fechas muy importantes.
0: 발견된 유골은 이 방에 머물던 처녀들이었을까요? 이 도시의 모든 것은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2: 정말 정교하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다 안 담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각을 다 맞추고 줄을 다 맞추고 이 자그마한 돌들을 하나하나 다 쌓아 올렸나? 이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잘 구조적으로 만들었을까? 너무 놀라워요.
0: 잉카는 패배했지만 마추픽추는 그 역사가 허무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신비로 남기를 저는 바랍니다. 해석해낼 수 없기에 겸손해집니다. 오늘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2: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탔던 그런 곳이 아닐까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사와 형사 법체계가 어떤 것인지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법의 작동 방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알고 싶다면 중요한 것은 법조문 읽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원리와 논리를 이해하는 것. 바로 이런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법률가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형량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량이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뜻이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피고인의 형량이 얼마야? 징역 5년, 징역 7년 이럴 때 쓰는 형량이고요. 다른 하나는 문제가 되는 사안을 이쪽 관점, 저쪽 관점에서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결정을 찾는 그 작업, 그것을 형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여신, 그 법의 여신을 그려놓은 그림에는 항상 저울과 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저울과 칼이 바로 형량을 위한 도구인 것이죠. 정의의 여신이 저울 위에 놓아서 무게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쪽을 칼로 잘라내서 균형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두 여인이 왕의 재판정에 찾아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왕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명령합니다. 두 사람 다 아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니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라 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진짜 아기 엄마는 잘못했습니다.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기를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그 아기를 방금 그 엄마에게, 그 여인에게 주라고. 아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엄마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이죠. 만일 두 여인 모두 아기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요. 이럴 땐 솔로몬 왕이라고 해도 별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왕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진짜로 아기를 반으로 자르라고 판결했을까요? 만일 그렇게 판결했다면 그것은 최악의 재판입니다. 가장 공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가장 나쁜 재판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때이 이야기 속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형량을 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사실 솔로몬 왕이 덕이 많은 군주인지 지혜로운 군주인지 또는 포악한 군주인지 알수 없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순간 최선의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영원히 뺏기거나 아이의 생명을 잃거나 두 가지 중에서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의 생명 그리고 아이에 대한 권리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의 생명은 어떤 것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최선의 형량, 가장 지혜로운 형량을 했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법의 형량은 당위와 당위의 형량입니다. 당위는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당위는 옳은 것입니다. 당위와 당위의 형량은 옳음과 옳음의 형량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한 가지 정답이 없는 것이 형량입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어떤 형량이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량들은 그 결과로 수많은 피해자와 억울한 사람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질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을 해석할 때에도, 법을 만들 때에도 항상 형량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하죠. 자, 요즘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들이 점차 연령이 높아질수록 운전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경도 둔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법이냐 하면 일정한 나이 75세, 80세 이상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기로 한다라는 법 한번 상상해 보기로 하죠.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면은 생업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노인분은 어떻게 하죠? 노인마다 다른 체력이 있고 다른 운동신경이 있는데 다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일정한 나이에 운전을 금지하는 것 이게 과연 타당할까요? 자, 그래서 한쪽 편에 당위가 만들어집니다. 노인들이라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일률적으로 빼앗는 것은 노인들의 행복추구권에 반한다. 자, 또 다른 쪽 당위는 노인들이 운전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위험해졌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당위가 충돌하게 됩니다. 자, 이두 가지 당위 중에서 틀린 당위가 있나요? 노인들의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노인들의 생계도 역시 중요하죠. 그쪽의 당위 맞습니다. 또 다른 쪽의 당위 노인들이 많이 운전할수록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쪽 당위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당위가 충돌할 땐 어느 한편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 다 옳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라고 하는 형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도 조절하고 속도도 조절하고 때로는 별도의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죠. 가령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적성검사를 다른 사람들이 5년에 한번 받게 되면 이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게 한다. 또는 적성검사를 더욱 엄격하게 해서 신경반응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잘 되는지 그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주고 안 주고 한다 등등 이런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균형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법을 만드는 일이란 한 가지 당위를 생각해서 그것으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당위를 놓고 서로 간에 형량을 해서 균형을 찾는 일인 것입니다. 법 해석에도 형량이 필요합니다. 형량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의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혼인의 약속에는 성관계에 관한 동의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결혼한 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이해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강간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보수적인 남녀관, 결혼관 이런 것들이 작용한 판례이기도 했지만 또한 잘못된 형량에 기초한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가정생활의 보호라는 가치와 여성의 인격 그리고 신체라는 그 가치를 형량을 했는데 지나치게 가정생활의 보호라는 쪽으로 치우쳤던 것이죠. 물론 혼인생활 중에 성관계에 관한 그 속사정은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서 보호해야 합니다. 이곳에 만약에 국가권력, 특히 형벌권이 쳐들어온다면 부부의 가정생활이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정의 보호라는 가치 매우 중하게 형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만일 국가권력이 그 부분에 관해서 모른 척한다고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강간을 당하고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2013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라고 하여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배우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제대로 형량해서 평가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모든 법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이처럼 여러 당위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입법자, 법관이 여러 당위들을 어떻게 형량하였는지 생각하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법적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당위의 형량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가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대로 한가운데서 차를 세워놓고 싸우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옆에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분명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접촉사고에서는 싸움이 커지는 걸

피하고 적당히 목소리 큰 사람에게 양보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이 시작되고 진짜 법적 싸움이 벌어진다면 양상이 다릅니다. 이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성적으로 싸움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고함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법 지식이 없고 의사 표현이 미숙하더라도 제발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용기 있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합리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여야지 애초에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것과 같은 최대의 목표를 정해놓는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패착의 길을 가게 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잘 말해야 합니다. 잘 말하는 것이란 진실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 반박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주장과 관점을 나에게 유리한 재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속에는 공정한 법에 관한 주장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뿐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공정한 법, 지금 문제된 사안뿐 아니라 다른 시간,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 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공부한 형량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형량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주장한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죠. 자, 이처럼 형량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형량을 공부했지만 형량이란 것이 아직까지는 막연하시죠? 이 세상의 법에는 하나의 당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당위가 섞여 있는 것이고 그 당위들 간의 갈등을 적절한 곳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형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오늘 시간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형량이란 충돌하는 당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과정. 그래서 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량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형량할 것인가? 형량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시간에서 더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봄향기 가득한 농촌마을. 어머니가 한평생 일군 밭.
1: 공동생강은 제 삶이자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0: 대를 이어 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골목 한편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노포에서는 긴 세월 이어 내려온 우리의 삶과 맛이 담겨있죠.
2: 묘하게 맛있어요. 이게 생각나고.
3: 할머니가 해주신 맛. 집에서 먹는 맛.
0: 언제 찾아와도 변하지 않아 더 맛있는 맛. 꽃의 향기는 자연을 만들고 인간의 향기는 문화를 만든다고 했나요?
4: 내 제자가 되어 있다면 누구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거 내가 보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성공하게 그럼 만들어주는 것이 양자를, 후계자를 양성시키는 거죠.
0: 천년을 간다는 한지처럼 향기로운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비옥한 호남 평야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한 지역.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봄을 알리는 꽃 향기와 함께 알싸한 향기가 풍겨옵니다. 대체 무슨 향기일까요? 밭에 휙휙 뿌려주는 요것. 흙 속에 묻고 잘 덮어주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다른 작물에 비해 생육기간이 길다고 하는데요.
1: 하우스 생강을 지금 심고 있는데요. 이 봉동 지역은 보통 4월 10일 이후부터 심기 시작해서 상강, 24절기 중에 상강이라고 있는데 설이 내리기 전에 생강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생강을 심을 때는 이렇게 순이 나올 수 있게끔 심어야 되는데요. 하나,

0: 셋, 넷, 다섯, 다섯 개나 되네. 이런 데서 이제 순이 나오는 거예요.
1: 이렇게 세워서 심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옆에 눕혀서,
0: 이렇게 옆으로 누여서 한 3cm 정도 깊이에서 묻어주시면 됩니다.
2: 도성진 씨가 처음부터 생강 농사를 지었던 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귀농을 결심했죠.
3: 솔직히 농사짓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8년째인데 이 시골이 갈수록 환경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에 한번 새로운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생강 농사를 이곳이 이제 생강 시베지니까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 우리나라 생강 첫 재배지로 알려진 봉동 일대는 생강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읍사람들이 업으로 생강을 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봉동 생강을 말합니다. 봉동 사람들이 그랬듯이 도성진 농부의 어머니도 한평생 생강 농사를 지었죠.
4: 이게 틀이 틀려?
5: 응, 틀려. 나 어머니 채대로 심었어, 이렇게. 간격대로.
4: 나는 이 줄이 틀린 게 그러면 줄이 틀려서 어떤겨?
6: 지그재그로 심어도 상관없어요.
4: 아니.
6: 한 칸만 띄면 돼.
2: 와, 80이 넘은 나이에도 힘쓰는 농사일이 문제없을 정도로 건강하시다는데요.
4: 지금 이게 소리가 잘못돼서 그런지 이러는 건나 따라올 사람이 없어.
2: 그 건강의 비결은 뭡니까?
4: 우리는 농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그런지 농촌 일은 다 잘해. 무슨 어떤 일이고.
2: 혹시 생강 덕분인가요? 깊이 깊이 묻어둔 알싸한 향은 봉동 사람들의 힘의 원천. 봉동 생강은 왕의 진상품이기도 했죠. 생강밭 인근, 도성진 씨가 태어나고 자란 집. 완주군의 생강 농가들은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이 집이 바로 농업 유산입니다.
3: 한 50년 전에 이 집은 건축이 되었는데요. 토굴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중요 농업 유산 13으로 지정된 토굴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2: 7대째 살고 있는 집터 아래에 묻혀 있는 생강굴. 봉동 지역은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생강굴을 만들고 겨울에 생강 종자를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생강굴 위에 온돌을 놓고 불을 떼면 데워진 굴들 덕분에 아무리 추워도 생강굴 안은 15도에서 18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하 토굴의 기능으로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생강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었죠.
3: 봉동 지역에만 이 토굴이 있었고 또 토굴이 있는 집은 훨씬 더 예전에도 가격도 더 비쌌다고 그래요. 지금은 다 이제 없어지고 이 토굴이 없어지고 다 집을 개량해서 몇개안 남아 있습니다. 봉동 지역에.
2: 이렇게 저장한 덕분에 신선도를 유지한 생강은 살아있는 금이라 해서 생금이라고도 했다죠.
3: 토종생강입니다. 토종생강.
6: 저희는 아직도 이 토굴에 종자로 쓸 거는 저희들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랐을 때떡 소리 나는 게 아주 싱싱한 생강이에요.
2: 하하, 네, 정말 똑 소리 하나 기가 막히네요.
6: 봉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배를 하면서 종자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선조들의 지혜인 거죠.
2: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농사만 짓는 게 아닙니다. 도성진 씨의 하루는 정말 바쁜데요. 농사 지은 생강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죠.
7: 식혀서 맞아 매운 물도 약간 다 삶아졌냐?
2: 생강은 기초 체온을 높여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매운 맛과 향으로 인해 쉽게 섭취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평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강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도 어머니였죠.
7: 근데 내가 허기가 너무 막 힘들어요. 혼자 아들이 그래갖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번 해봐라 해서 그냥 좀 시작을 했지요.
2: 어머니라는 든든한 뒷배.
7: 아, 지금은 갇혀지만 내가 기술자지. 예. 지금 우리 아들도 잘해 이제.
8: 가끔가다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깜빡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가끔씩 한 번씩 태워먹고 그랬죠. 엄청 웃나요, 그러면.
2: 이제는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를 돕고 대신하는 것으로 몫을 다한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
8: 자,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7: 아, 동동 생강인지 뭐 어떤 애나 두고 끝내지.
2: 지역의 특산품이라는 자부심을 더해 성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을 넘어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생강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생강 가공식품 홍보와 판매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3: 공동생강은 제 삶이자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공동생강을 많이 먹어왔고 또 키워왔고 부모님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강과 제 인생이 뭐 같이 어우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천년의 농법을 지켜온 생강처럼 농부의 삶에서도 진한 향기가 나네요.
3: 짜고 하라이 뭐 이런 걸로 해도 되고.
2: 봉동읍의 전통시장, 봉동생강골시장. 예부터 지역 특산물인 생강거래가 활발했던 전통시장인데요. 시장 골목 한쪽에 자리한 국수집. 오롯이 국수 한 그릇으로 변함없이 시장 골목을 지켜오고 있는 작은 가게인데요. 장날이 아니어도 언제나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손님들로 꽉 들어찬 식당.
9: 안녕하십니까. 대중 어디실까요?
2: 네. 네. 메뉴는 물국수 하나로 단출한대요. 먹어본 이들에게는 추억의 국수 맛이 나고 처음 맛본 이들에게는 별미 같은 맛이 나는 맛. 아들 이재용 씨의 탱탱하게 면을 삶아내는 기술에 어머니 정현자 씨의 육수 비법이 더해진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3대가 이어져 내려온 비법이라고요.
10: 91년도부터 가 했다고 할머니 때부터.

0: 아기 때부터 아빠랑 같이 와가지고
1: 묘하게 맛있어요. 이게 생각나고
2: 할머니가 해주신 맛 집에서 먹는 맛
3: 시어머니 손에서 시작된 국수집을 이어받은 며느님 양철 냄비 그릇에 국수 한 그릇 넉넉하게 담아내는데요.
4: 제가 시집 오니까 어머니가 국수 이 장사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반찬도 같이 하면서 어머니를 많이 도와줬죠.
3: 갓 시집 온 새색시에서 할머니가 되는 동안 그 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3대 사장 아들 이재용 씨가 어머니의 대를 이어가고 있죠.
5: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이거는 대물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물려주셨고 이 자리에서 70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과업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4: 아들이 알아서 착착착 잘하니까 믿음직스럽고 좋죠.
3: 어머니만의 비법은 다 전수받으셨나요?
5: 면은 자신있게 100% 마스터를 했는데 양념하는 거라든지 재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전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 그건 며느리도 몰라.
3: 어머니의 손맛, 그 비결은 어쩌면 찾아주는 손님을 향한 정성일 겁니다. 그 맛과 향기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는 한 국수집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죠.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비오는 날 들려오는 하모니카 소리 그 선율처럼 자연스러운 노부부의 평범한 일상

아이고, 귀 시끄러요. 저녁마다 귀 둘러싸서. 근데 폐활량이 좋아지라고 그냥 때리는 소리야. 듣기는 싫지는 않지. 근데 이제 때로는 또 시끄러울 때가 있지. 연속곡도 봐야 하고.

0: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인데 왠지 모를 특별한 향기가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김한섭 씨. 이곳이 그의 직장인데요. 고려 한지 전통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지 마을입니다. 장작불을 피우고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당나무 삶는 작업. 마을에서 직접 키운 당나무로 한지를 만드는데요. 완주 소양면은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 주산지랍니다.
1: 여기 이제 당나무 배다가 여기다 이제 삶아요. 삶게 되면 이제 익기요. 껍질만 갖고 한지를만 제조하는 거죠.
0: 당나무를 잘라 껍질을 벗기는 작업. 파칼로 흙피를 벗겨내 백피로 만드는 과정. 초지공이라 불리는 한지 장인의 손길이 참 능숙합니다.
1: 어려워요, 과정이. 한지 한 장 만드는데 100번의 손질이 가야만이 한지 한 장이 완료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0: 전통 한지를 만들기 위해선 100번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 한지 제조실. 50년 넘는 동안 한지를 지켜온 김한섭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백피는 잿물에 삶아 하얗게 만들고 본격적으로 닭 섬유를 분리해내는데 종이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정이랍니다.

0: 닭풀과 혼합해 지통에서 종이 뜨기 하는 방식으로 한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닭섬유가 있는 지통에 손을 담갔다 뺐다 반복하면서 한지를 뜨는 것이죠.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이건 두 잔을 부셔서 한 잔이 되어요. 음양지라고. 음양지라는 건 얘가 양이요. 밥이 저가 음이고.
0: 음양지는 두 장의 종이를 뜨고 두 장을 한 장으로 방향을 바꿔 겹쳐서 합지하는 방식으로 뜬 한지인데요. 긴 시간을 인내하며 혼을 쏟아붓는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죠.
1: 이 발 붙일 때 뒤에가 이제 앞에서 붙여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앞에서 붙고 그게 음양지라.
0: 음양지는 종이의 견인력을 더욱 좋게 한다고 합니다.
1: 길어지는 통풍이 안 돼요 또. 네? 그렇지만 이건 숨새는 한지라고 해서 통풍과 있어가지고 습기를 많으면 배출을 시키고 부족하면 습기를 빨아들이는 게 한지입니다. 천년 한지라고 했잖아요. 천년 간다.
0: 동국여지 성남에는 전주를 상품지의 산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완주 소양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이곳에서 생산된 한지는 궁중 진상품이었죠. 종이뜨기를 한 후에도 한 장 한 장 옮겨 물을 빼고 말려야 비로소 한지가 완성되는데요. 모든 과정에서 김한섭 장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2: 건조실로 가는 거예요.

0: 심장에 7-8만원 도침이 되려.
1: 목판 위에 펴고 말털통으로 만든 건조비로 쓸어내리는 도침 작업. 반지 표면을 다듬어주는 마무리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반지가 완성되는 것이죠.
0: 말려도 기술이요? 아무나 못 늘어요. 아무리 초지가 잘 떠나도 여기서 부실게 뜨면은 무조건 기급을 당하니까 바지로. 이 얇아도 우리 애는 뭉쳐가지고 끊어도 끊을 수가 없어 이거. 그지? 끊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힘내면 눈이 잡아도 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얇은 종이지만.
1: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공예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것이 다 한지로군요. 하하.
0: 우리가 투구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어요. 만들게 되면 시, 활을 장에서 썼을 때 못 듣고 들어가요, 갑옷을.
1: 종이로 갑옷까지 만들었다고 하면 세계 어느 종이가 감히 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전통 한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종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천년을 이어온 한지, 그 맥이 이어갔으면 장인의 바람입니다.
1: 내 제자가 되어 있다면 누구 내가 알고 있는 한 더 내가 모든 걸 그 사람이 이어서 성공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양자를 후계자를 양성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제 건강이 내가 허락하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새로운 자들의 한지를 창조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처음 그 모습,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지킨다는 것. 그들이 내뿜는 삶의 향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지겠죠.

0: 레미!
1: 어? 안녕, 솔.
0: 혼자 어디 가는 거야?
1: 배를 따라.

0: 안녕, 레미솔.
1: 우리 같이 놀까?
0: 그래. 노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
1: 잼 먹고 잼 먹고 잼 잼 먹고 먹고 잼 먹고 먹고 잼 잼 먹고 먹고 잼. 이게 뭐야?
2: 이게 뭐야?
3: 아, 몰라, 또 마법에 걸렸나 봐.
1: 아휴,
2: 이번에 무슨 마법이지? 또 말미잘인가?
1: 아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더듬이 같기도 하고. 세상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2: 뭐야? 내가 도와줄게.
1: 도와줘.
2: 나뭇잎 편지가 필요해요.
1: 아니, 빨리.

0: 샤랄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마법을 풀고 싶다면 이 힌트를 따라가봐.
1: 미안해. 근데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야?
2: 어? 편지 왔다.
3: 어? 어? 얼른 읽어봐요.
4: 배고파?
2: 응? 배고파? 어? 이게 무슨 소리야?
1: 어? 배고파. 아우 배고파.
2: 어?
1: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
2: 어떡해.
3: 아!
2: 어? 어디 가, 얘들아?
3: 에이크박 스님. 에이크박 스님, 밥 먹어요, 밥.
1: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 그럼 빵? 자, 남녀.
1: 어, 아니야, 아니야.
2: 어이, 참. 어, 잠깐만.

0: 에그 박사님한테 무슨 풀 냄새가 나는데?
1: 풀? 이렇게 생긴 풀이 있어? 오, 풀은 물에 먹어야지. 에그 박사님 많이 드세요.
2: 오, 아, 물을 마시니까 시원하긴 한데 배고파. 어? 배고파. 나 알 것 같아. 확실히 알려면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아.
1: 거기. 일단 준비 완료.
2: 우와. 오, 이거는 자.
0: 우후! 에그 박사와
3: 지구별 자연 탐험대 출동!

0: 떡 먹고 싶다. 어? 파리다.
1: 어? 파리.
0: 우와, 파리를 잡아먹었어.
2: 으아! 갑자기 입을 콱 하고 다물었어. 앙앙 이렇게 했지 맞지?
3: 설마
0: 개구리까지? 엥? 말도 안 돼. 풀이 어떻게 동물을 잡아먹어?
4: 말이 왜 안 돼? 말 돼, 완전 돼. 맛있다, 파리. 이리 와, 해치지 않어.

0: 아니지요. 얘들아, 괜찮은 것 같아. 가보자.
1: 가자.
2: 난 조금 무서워.
0: 맞아.
3: 친구들이 나 무서워하는데 억울해. 나도 다 사정이 있다고.
1: 맞아. 파리 지역에 사는 것은 영양분이 많이 없다고.
3: 그래서 내가 벌레를 먹는 식충식물이 된 거라고. 아직 출출하네. 뭐 먹을 거 없나? 난 니네를 안 먹어. 너네 맛 없다니까. 난 니네 안 먹는다고. 아이, 잠깐만. 근데 너.
1: 저요?
3: 너 내 친구랑 엄청 닮았다.
2: 애국사님이랑 닮았다고요?
3: 내 친구 한번 만나볼래?
2: 네, 알려주세요.
3: 기억하기 쉬우니까 잘 들어봐. 여기서 직진, 그 다음에 우회전. 우회전을 하면 벌꿀이 있어. 거기서 좌회전. 좌회전을 하면 동굴이 나오는데 거기서 유턴. 자, 유턴을 한 다음에 쭉 가다 보면 그 옆에 더 큰 동굴이 있어. 거기 내 친구가 있을 거야. 쉽지?
2: 직진? 우회전? 벌집 앞에서 좌회전? 동굴이 보이면 유턴?
0: 유턴? 오! 오, 역시 은유야. 이것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겠어.

0: 여기가 어디지? 길은 이런 것 같아.
1: 저기 개미한테 물어보자.
2: 개미야! 개미야!
3: 오늘도 열심히 먹이를 찾자. 이 식물은 뭔데 이렇게 예뻐? 냄새도 무지 달콤해. 꿀이 한가득 들어있나 봐.
1: 개미야!
4: 안 돼!
5: 아하! 네펜데스는 저렇게 곤충을 유인해서 잡아먹는다고.
0: 개미가 슈르르륵 미끄러져서
1: 함정에 빠져버렸어. 개미 불쌍해.
0: 휴, 식물 친구들도 먹고 살아하니까.
5: 그런데 말이야, 네펜데스가 모두 다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건 아니야. 어떤 네펜데스는 뭘 먹냐면은
6: 안녕하세요, 나무두더지님. 최고급 화장실 한번 구경하고 가세요.
0: 안 돼, 두더지야. 도망가, 도망가.
1: 저리 가.
6: 아유, 아니에요, 나무두더지님. 어서 오시라니까요. 우리 나무두더지 고객님께 꼭 맞춘 네펜데스 화장실을 준비했답니다. 달콤한 액체는 서비스.
5: 저 액체를 먹으면 응가가 마렵대.
2: 응가?
5: 그렇지, 응가. 나무두더지 응가엔 네펜데스가 좋아하는 영양분이 가득하거든.
1: 어쩐지 네펜데스는 변기통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0: 정말이네.
3: 이게 뭐야? 끈적 끈적 끈적해. 어이.
1: 아, 끈적 끈적.
5: 어, 저기 끈적끈적 끈끈이 주걱이다.
1: 끈끈이 주걱.
3: 달콤한 냄새가 나서 꽃인 줄 알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1: 어떡해.
0: 끈끈이 주걱도 식충 식물이구나. 우와, 근데 예쁘다. 사탕 같아.
5: 바로 그거야. 곤충들도 끈끈이 주걱을 보면 대원두가 같은 생각을 하나 봐. 새콤한 꿀처럼 생겨서 먹으러 갔다가 몸에 쫙 붙는 거지. 그럼 끈끈이 주걱이 먹잇감을 꽉 감싸서
1: 그러고 보니 박사님 정말 끈끈이 주걱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0: 에그 박사님이 끈끈이 주걱이었어? 그럼 에그 박사님도 벌레를 먹어야 되는 거야?
5: 배고파. 더 이상 못 참.
1: 박사님 어떡해. 팔이다. 팔이. 설마. 아니요. 파리를 드셨어. 아우.
0: 에그 박사님.
1: 에그 박사님. 왜 그래.

0: 이번엔 끈적끈적하지 않네요.
1: 얘들아 도와줘서 고마워.
2: 다방이 풀려서 다행이에요.
3: 다방 내 너무 좋아.
0: 그런데 탱구는 아까처럼 딱 크고 붙는 것도 좋은데 누가 좀 딱 풀 좀 갖다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5: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펠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냐?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2: 좋다냐?
0: 나도.
2: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3: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2: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2: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0: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너도 할 거지?
1: 나? 그래.

0: 타고 내려옵니다.
1: 잘했어!
2: 오, 꽤 잘하는데?
1: 진짜 멋있다.

0: 멋지다. 도둑, 이제 네 차례야.
1: 알았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내가 요리할게.
1: 자, 넣고. 자. 자. 자.
0: 나뭇잎 볶음입니다.
2: 우와, 맛있겠네요.
1: 다음은. 자. 자. 그리고 토마토도 살짝. 자. 해가지고. 자.
0: 소스도 있어요?
3: 우리 내일도 여기서 요리하자.
2: 응.
1: 할아버지께서 치우시면 어떡하지?
3: 아, 여기에 부엌이라고 엄청 크게 써놓자.
1: 아, 그런데 너 부엌 쓸 수 있어?
3: 부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1: 응.
3: 아이야를 불러보자.
2: 응.
4: 한글용사 아이야.
5: 어! 이!
6: 야!
5: 훈민 저분,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부엌! 부엌이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부엌에 불을 쓰려면 비

0: 기읍이 필요해. 기읍의 문을 찾자.
1: 그그그그그그부부부부부부
2: 여기야.
1: 부부부
3: 기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0: 아이야가 간다.

0: 이웃을 찾아야 해. 응? 뭐 하는 거지? 아하, 배드민턴. 잠시만요. 금방 비읍만 찾아갈게요. 배드민턴의 비읍. 소설아, 한글. 비읍이 우를 만나 부. 부.
1: 부엌에 어클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여기야!
0: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여기서 이응을 찾아보자. 어? 오호! 찾았어! 요구르트에 이응!
1: 순순아, 한글!

어를 만나. 어! 어! 오케이, 어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키읔을 찾자. 받침의 문!

엉. 업, 업, 업, 업, 업, 업.

0: 받침 키읔을 찾아야 돼. 새벽녘엔 아무도 없군. 어디서 찾지? 응? 찾았어. 새벽녘에 받침 키읔. 나와라 한글. 하차. 받침 키읔. 아침 휴. 어. 아침 휴. 어. 합체.
1: 어.
0: 구. 어. 구. 합체.
2: 저장 완료. 구. 어. 국민정부의 손으로
3: 부엌 한글 카드다.
4: 뭐든지 자판기에 부엌 한글 카드를 넣으면
3: 우와, 부엌 이름표다. 빨리 달자.
5: 우와.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부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부, 억. 부, 억. 윽. 억. 윽. 윽. 윽. 윽. 윽. 억. 윽. 억. 부, 억. 부엌! 부엌! 부엌! 부엌에는 살림살이가 많아요. 오, 많죠?
6: 맛있다.
5: 오, 오? 부, 어? 부엌! 받침 키읔이 어디로 갔을까?
7: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5: 윽, 윽, 윽, 윽, 윽. 어윽, 억, 부억,
7: 부억,
5: 부억. 키, 윽, 큐. 윽, 윽, 윽, 윽, 윽. 키. 윽,
7: 키읔, 키읔,
5: 윽, 윽, 윽, 윽, 부엌, 부엌.
7: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부엌.
5: 친구들, 따라해봐요. 부엌.
6: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우엉, 부엌, 부엉.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엉, 부엌, 부엉.
7: 부엌. 훈민정음이 부엌을 만들어요. 부엌 놀이는 재밌어요. 여기에 부엌이라고 쓰자. 배드민턴의 비읍이 우를 만나 부. 요구르트의 이응이 어를 만나 어. 어가 새벽녘에 받침 키읔을 만나 억. 한글 카드를 넣으니 부엌 이름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부엌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부엌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부엌을

0: 치네. 팟!
1: 우와.
0: 팟으로 팥죽도 만들고 팥빙수도 먹지.
1: 아참! 할아버지께서 우리 팥빙수 만들어 먹으라고 팥 끓여주셨지.
0: 팥빙수 만들자!
1: 만들자!
0: 예!
1: 우와. 이제 팥을 넣자.
2: 자,
1: 우와.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
2: 자,
1: 시리얼도 넣고, 연유도 넣고, 체리도 넣고.
2: 자,
1: 팥빙수

0: 팥 한 숟가락 더. 나도 팥 한 숟가락 더. 팥은 맛있어.
1: 난 나도 한 숟가락 더 먹어.
0: 어? 그럼 나도 한 그래. 숟가락 더 먹을래.
2: 할아버지 팥빙수.
3: 팥 다 먹었네.
2: 할아버지 팥빙수는?
0: 뭐든지 자판기에 팥 한 개 카드를 넣어보자.
4: 그래.
2: 그런데 팥 어떻게 쓰더라?
0: IR을 불러보자.
5: 한글용사 IR.
6: 어, 이,
7: 야,
6: 훈민 저금 안녕.
8: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5: 팥, 팥이 궁금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한글의 문.
7: 팥을 쓰려면 피읍이 필요해. 피읍의 문을 찾자.
6: 르, 르, 르, 르, 르. 프, 프, 프, 프, 프.
8: 여기야!
6: 피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8: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피읍을 찾아야 해. 피읍은 어디에 있지? 어? 조심해요! 찾았어. 도움이 필요해.
1: 멈춰라, 시간들!
2: 파도의 피읍.

0: 피읍이 R을 만나 파. 파. 파테 파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티읕을 찾자.
1: 받침의 문.
0: 팔, 팔, 팔, 팔, 팔. 팝, 팝, 팝, 팝, 팝.
2: 팟, 팟, 팟, 팟, 팟, 팟.
3: 여기야!
1: 받침 티읕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고소한 냄새. 팥떡이군요. 먹음직스럽군. 찾았어. 팥떡의 받침 티읕.
1: 나라 한글.
0: 하차. 받침 티읕. 아침 티읕. 파. 받침 티읕.
2: 팟
3: 합체
4: 저장 완료.
3: 팟
5: 국민정음의 손으로.
6: 팟 한글 카드가 생겼네.
7: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6: 응. 뭐든지 자판기에 팟 한글 카드를 넣으면.
8: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팟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팟. 파.
9: 파.
8: 파. 읏. 파. 읏. 파. 읏. 읏. 파. 읏. 팥! 팥! 팥빙수를 먹어요. 팥빙수는 맛있어.
10: 냠냠 꿀꺽. 받침 티읕은 맛있어요.
8: 파! 받침 티읕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파. 읏. 파. 읏. 읏. 읏. 읏. 읏. 읏. 읏. 팥.
9: 팥.
8: 팥. 파. 소.
9: 파. 소.

0: 손, 밭, 솥, 밥.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밥. 친구들 따라해봐요. 파.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팥죽, 팥떡, 팔찌.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팥죽, 팥떡, 팔찌.
0: 팥. 훈민정음이 팥빙수를 만들어요. 팥빙수에는 팥을 넣어야 해요. 팥이 더 있었으면 파도의 피읍이 아를 만나 파. 파가 팥떡의 받침 티읕을 만나 팥. 한글 카드를 넣으니 팥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팥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팥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팥을 좋아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줄무랜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1: 순하게
10: 진물엔
12: 순하게
13: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한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어, 아니, 이 소리는? 골디, 내가 좀 부탁할게.
1: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멋지게 출동하는 부부맨. 골디는 그런 부부맨을 도울 수 있어서 늘 뿌듯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부부맨을 볼 때면 가끔 부럽기도 했답니다.
2: 우와, 별똥별이다! 골디, 그거 알아? 별똥별이가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무슨 소원을 빌까? 골디 최고!
3: 골디는 최고예요!
2: 그럼 난 들어갈게. 자자.
1: 별똥별을 본 골디는 부부맨 같은 슈퍼 영웅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빌었어요.

0: 골디, 아침밥 먹자. 어, 어디 간 거지?
1: 왔어요, 부부님.
0: 이 소리는

0: 골디, 이제 들어오는 거야? 마침 잘 됐다. 집 좀 부탁할게. 컷! 보디야, 이게 무슨 일이야?
1: 보구맨, 들어가서 상자가 떨어져서 사과가 길에 전부 쏟아져 버렸어요. 죽는 것 좀 도와주세요.
0: 그랬구나. 빨리 주울 방법이 없을까?

0: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1: 우와, 진짜 멋지다. 넌 누구야? 구구멍? 아, 구구멍이구나.
2: 구구멍, 구구멍.
3: 슈퍼 영웅이 된 골드는 무척 기뻤어요.
4: 너 설마...
1: 구구멍이라고? 정말 귀엽고 멋지다.
4: 뭐? 별똥별이 소원을 이뤄줬다고? 그런 일이... 슈퍼 영웅이 되는 게 골디의 소원이었구나.
5: 그래, 골디도 이제 특별한 힘이 생겼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보자.
1: 뭐해요, 부부맨!
5: 부부맨 변신!

0: 아차, 나도 변신해야지.
1: 고마워, 보보마.
2: 역시 보구멍이야.
1: 진짜 귀여워.
3: 아유, 아유, 무거워라. 아유.
4: 칭찬해봤자 기분이 좋아진 골디는 보보맨이 없어도 혼자 사람들을 도왔죠.
3: 아이고, 정말 고맙다.
4: 어느새 골디는 새별 마을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답니다.
1: 도와줘요, 부부멍!
5: 부부멍, 여기요!
6: 부부멍!
1: 도와줘요, 부부멍! 아빠! 아빠도 부부멍 알죠?
0: 당연히 알고 있지.
1: 부부멍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멋진 강아지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0: 그러게.
1: 골디, 어디 갔다 이제 와. 골디, 오랜만에 같이 공 놀이 할래? 아니면 산책 갈까? 우리 요즘 같이 못 놀았잖아.
4: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돕느라 피곤한 골디는 집에만 오면 바로 잠이 들었어요.
1: 아이웨이. 엄마.
7: 어?
1: 요새 골디가 이상해요. 매일 잠만 자고 항상 기운도 없어 보여요.
7: 그래? 엄마는 출근하느라 전혀 몰랐네.
1: 공놀이도 산책도 싫대요. 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7: 어? 그건 정말 이상한데.
1: 그쵸?
4: 본인은 골디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1: 안 되겠어. 도와줘요, 부부맨, 부부멍.
0: 보니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요즘 우리 집 강아지 골디가 이상해요. 매일 잠만 자고 좋아하는 산책을 가자고 해도 심근둥해요. 혹시 어디가 아픈 걸까요?
0: 그래? 아픈 건 아닐 거야. 그치, 부부멍?
1: 골디가 다시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골디는 소중한 내 친구이고 가족이에요.
4: 보니의 마음을 안 골디는 자신이 부부멍이라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0: 실 좀 다녀올게.
1: 어? 네, 알겠어요.
0: 빨리 갔다 올게.
1: 그럼 골드가 잡아봐.

0: 드디어 골디에게 정체를 밝힐 기회가 왔어요. 골디는 보니 앞에서 부부몽으로 멋지게 변신하기로 했죠. 어떡하죠? 부부몽의 힘이 사라져버렸나 봐요.
1: 골디는 내 친구이고 가족인데...

0: 이상 구구멍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어요.
1: 정말 고마워, 골디. 그리고 진짜 멋졌어. 꼭 승부 영웅처럼. 어? 구구멍보다 멋졌다니까. 역시 나한텐 골디 네가 최고야.
0: 골디는 더 이상 부부멍이 될 순 없지만 변신하지 않아도 보니에겐 최고로 멋진 강아지랍니다.
1: 시골에 놀러가요.
0: 방학을 맞아 본인의 가족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왔어요.
1: 할아버지! 할머니!
2: 아이고 우리 보니 잘 있었니?
3: 저희 왔어요.
4: 그래 잘 왔다.
1: 맞다. 꼬꼬는요? 꼬꼬는 어디 있어요? 꼬꼬야! 보고 싶었어! 으아,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기야?
4: 꼬꼬는 여전히 장난꾸러기네.
5: 뭔데 그래? 아, 이건 메뚜기야.
1: 뚜기?
3: 왜 안 떨어지는 거야?
2: 야, 다른 데 가서 놀아라.
1: 아빠, 왜 그렇게 놀라요? 그냥 메뚜기인데?
3: 아, 그게...
2: 보니 몰랐구나. 너희 아빠가 곤충을 얼마나 무서워한다고.
1: 아빠가요?
2: 그래,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6: 엄마, 오늘 간식도 고구마죠?
2: 그래.
6: 벌레다!

0: 그대로 해가 지도록 뛰었다니까.
1: 아,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2: 전 골드랑 산책하고 올게요.
0: 그래.
2: 시골은 예쁘긴 한데 심심해. 놀이터도 없고, 그치? 응? 누가 있네? 아니야? 뭐해?
3: 잡았다!
2: 뭘 잡았는데?
3: 어? 장수 풍뎅이.
2: 우와! 책에서 본 적 있어! 나 만져봐줄 때!
3: 그래? 놓치지 않게 조심해.
2: 우와, 신기하다.
3: 근데 못 보던 아이네. 넌 누구야?
2: 아, 난 보니야. 얘는 골디. 새별마을에서 왔어.
3: 나는 강이야. 이 근처에 살아.
2: 그렇구나. 골디도 볼래? 자.
3: 안 돼. 아, 조심하라고 했잖아. 넌 벌레 하나 못 잡냐?
2: 뭐? 내가 다시 잡아주면 되잖아.
3: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잡아?
2: 올라가서 잡으면 되지.
3: 안 돼, 그만둬. 위험하잖아.
2: 괜찮아.
3: 그러게, 그만두라니까.
2: 생각보다 높네. 어떻게 잡지?
3: 됐어, 어쩔 수 없지 뭐.
2: 아니야, 내가 잡아준다니까.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3: 부부맨?
2: 응.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4: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니? 새 친구도 있었네.
1: 네, 야낭 강이에요.
2: 진짜 보부맨이잖아. 안녕하세요.
0: 강이도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강이가 잡은 장수풍뎅이를 제가 놓쳤거든요. 다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3: 장수풍뎅이? 그거 엄청 큰 곤충 아니야?
2: 네, 저기 있어요.
4: 어디 갔지?
0: 어디로 날아갔나 보네. 어쩌지? 장수풍뎅이는 못 잡아주겠는데?
2: 안 돼. 진짜 어렵게 잡은 건데.
1: 부부맨, 우리 장수풍뎅이를 찾으러 가요.
0: 뭐? 그거 꼭 잡아야 하는 거야?
1: 네, 강이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0: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
2: 그거라면 문제 없어요.
5: 자, 장수풍뎅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2: 얍! 저쪽으로 갔어요.
1: 좋아, 빨리 가자.
0: 정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이 동네가 원래 이 호수로 유명해.
1: 응? 그걸 부부맨이 어떻게 알아요?
0: 그게...
2: 어? 좋은 돌 찾았다.
0: 잘한다. 다섯 번이나 튕겼어.
1: 진짜 신기하다. 지금 뭐 한 거야?
5: 뭐야, 너 물수제비도 몰라?
1: 물수제비? 나도 해볼래. 그게 뭐야?
0: 은희야, 물수제비를 잘 하려면 돌을 잘 골라야 해. 이렇게 얇고 둥근 돌이 좋아.
1: 이런 거 맞죠?
0: 그래. 그리고 이렇게 몸을 낮춰서 던져야 해.
2: 우와, 반대편까지 넘어갔어. 역시 부부맨이야.
1: 우와, 그럼 나도.
0: 우와, 여섯 번이나 튕겼네.
5: 운이 좋았네.
1: 그럼 물수제비 대결할래? 부부맨도 같지요?
0: 그럴까?
5: 근데 장수풍뎅이는 언제 찾아?

0: 먼저 찾아야지. 빨리 가자.
1: 어? 어? 어? 비다.
0: 어? 어? 진짜네.
1: 어쩔 수 없지. 집에 가야겠다.
2: 역시 그래야겠지.
0: 괜찮아. 누구맨이 우산을 만들어줄 거야. 그쵸?
2: 물론이지. 이것 좀 눌러줄래?

0: 장수 풍뎅이를 찾으러 출발!
1: 보니와 가니, 골디 부부매는 다 함께 장수 풍뎅이를 찾아 마을을 탈래.

0: 어, 본영, 저것 좀 봐.
1: 예쁘다.
2: 그거 알아? 무지개가 사라지기 전에 무지개 끝에 가면 보물이 있대.
1: 정말? 빨리 가보자.
2: 좋아, 가자.
3: 어, 장수 풍뎅이는?
1: 보물, 보물은 어디 있지? 어, 어?
2: 아무래도 없는 것 같은데? 어,
1: 땅이라도 봐볼까? 보통 보물은 땅에 묻혀 있잖아.
2: 어?
1: 어? 강이야, 저기!
2: 어? 장수 풍뎅이잖아.
1: 정말 많다. 그래, 장수 풍뎅이가 보물이었나 봐.
0: 정말 그런가 봐.
1: 그런데 너무 높이 있어.
2: 에이, 뭐가 문제야. 부부맨한테 잡아달라고 하자.
3: 내가?
1: 아니야, 내가 잡을래.
2: 왜? 부부맨이 잡는 게 더 쉬울 텐데.
1: 내가 약속했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게 다 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꼭 잡아주고 싶어.
2: 오, 그래, 보니 네가 잡아줘.
4: 그럼 난 조금만 도와줄게.
1: 좋아요. 고마워요, 부부맨. 길어서 높은 것도 충분히 닿겠어요.
2: 아, 거의 잡았는데.
3: 어? 야!

0: 무서웠어.
1: 진짜 대단하다. 자, 여기 장수풍뎅이.
2: 아니야, 너 가져.
1: 왜?
2: 네 덕분에 오늘 재밌게 놀았잖아. 친구가 된 기념으로 줄게.
1: 우와, 고마워. 그럼 얘 그냥 놓아줘도 될까?
2: 왜? 어렵게 잡은 거잖아.
1: 나도 너랑 재밌게 놀았던 걸로 충분해. 그리고 장수풍뎅이도 우리처럼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서.
2: 좋아, 그러자.
1: 아, 자, 잘까?
3: 잘했어. 장수풍뎅이도 고마워할 거야.
1: 네. 다음에는 우리 동네에 놀러와.
2: 어, 꼭 갈게.
4: 보니야!
1: 어, 아빠다. 그럼 난 갈게.
2: 잘 가.
1: 아빠!
3: 그새 새 친구를 사귄 거야?
1: 네. 근데 아빠, 그거 혹시 장수풍뎅이에요?
4: 뭐? 으아! 뭐야! 이거 빼줘, 빨리!
1: 그렇게 뛰면 어떻게 돼요?
5: 오늘 본인은 시골에서 평생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쌓았답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9: 옥스포드 상. 뒤에서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긴긴.
8: 눈물엔
9: 덥덥한
8: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남방구는 북방구.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1: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2: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4: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보니가 아빠랑 골디와 산책을 하고 있어요.
1: 그래서요, 마법소녀 아리가 아리아름을 찍다고 물리치는데 정말 멋졌어요.
7: 아빠도 봐야겠는데.
8: 어머, 이게 뭐야?
1: 도와드릴게요.
8: 고마워.
7: 무슨 일이에요?
8: 청소하고 나왔더니 엉망이 될지 뭐예요? 이렇게 어질러놓고 딸기만 가져간 거 있죠?
1: 딸기요?
7: 공기! 어디 가!
1: 공기! 무슨 일이에요?
9: 누가 진열해 둔 빵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이상한 게 빵 위에 딸기만 없어졌다니까.
1: 네?
7: 대체 누가 이런 짓을...
1: 과일 가게에서도 딸기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7: 응?
1: 어? 어? 이게 뭐지?
10: 딸기 도둑?
1: 그래! 우리 동네에 딸기만 노리는 도둑이 있어.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걸까?
11: 왜 딸기만 노리는 거지?
12: 정말 이상한데...
13: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어?
1: 단서? 빵집 앞에서 이런 걸 주웠어.
11: 이게 뭐지? 털 같은데?
1: 괜찮아?
13: 이건 동물의 털이 확실해. 난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
1: 그렇다면 범인은 동물?
11: 우리가 그 동물을 찾아보면 어때?
12: 좋아, 색깔 탐험대 실력을 보여주자고.
10: 색깔 탐험대
1: 시작해볼까?
10: 응.
1: 어딨니? 맛있는 딸기 먹자. 어서 다워봐.
11: 딸기 꼭지잖아.
12: 범인이 이 근처에 있나 봐.
1: 들어가보자.
11: 야옹이? 야옹이 털 색깔이랑은 다른데?
12: 야옹이는 아닌 것 같아.
1: 다른 곳을 좀 더 찾아보자. 아무도 안 보이는데?
11: 여기도 없어.
12: 이쪽도 마찬가지야.
3: 잡히는 악의 무리! 용서하지 않겠다!
5: 그렇지! 지금이 아리! 아리아리 매직!
4: 이렇게 와줘요, 부부맨!
5: 중요한 순간에 무슨 일이지? 부부맨 변신! 뽕뽕빵빵!

0: 안녕 얘들아, 무슨 일이야?
1: 도구맨, 저기 아기곰이 있어요.
2: 어, 밥솥아, 아기곰이 어떻게 여기까지?
1: 모르겠어요. 아까 과일 가게랑 빵집 진열 때가 엉망이 됐었는데 그것도 제 때문인 것 같아요.
0: 그랬구나. 집으로 돌려보내려면 일단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야겠지?
3: 네, 그런데 많이 놀랐는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0: 좋은 방법이 없을까?
1: 맞다! 딸기를 이용해보면 어때요? 아기곰이 딸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4: 맞아요, 구구맨. 딸기 좀 만들어주세요.
0: 좋아,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컬러방귀 캔디머신! 뿜컬러 파워!

0: 지금 딸기.
1: 그쪽으로 나가면 위험해!
2: 같이 가요, 모범랑!
1: 미안. 내가 너무 빨리 달렸지?
2: 아기 곰이 너무 빨라요. 킥보드! 모범은 방귀걸음 킥보드를 만들어주세요!
1: 좋은 생각인데?
3: 다 됐다.
2: 안 돼! 거기다!
1: 죄송합니다. 곰! 괜찮으세요?
4: 네.
2: 어디 갔지?
5: 저기 있다.
6: 뉴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7: 넌 이제 잡혔다.
2: 근데 왜 저기 멈춘 거지?
6: 오늘 아침 샛별 마을에 곰이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먹이를 찾던 곰이 실수로 산에서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 정말 곰인가 봐. 어떡해.
1: 얘들아!
2: 보보맨! 저 곰이 이 아이 엄마인가 봐요. 지금 다쳐서 동물병원에 있대요.
1: 아, 아기 곰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였구나. 어서 엄마 곰에게 데려가 주자.
2: 네! 아기 곰아! 어디로 갔지?
8: 얘들아, 이것 좀 봐! 이건 아기 곰 발자국이야!
1: 따라가 보자!
2: 발자국이 사라졌어요!
8: 어디로 갔지?
2: 저건! 잠깐만요!
8: 왜? 뭔데?
2: 안 돼!
1: 얘들아, 괜찮아?
2: 보보맨, 저 안에 발자국이 찍힌 상자가 있었어요!
1: 정말?
2: 네! 분명히 거기 아기 곰이 있을 거예요! 빨리 따라가요!
1: 좋아! 응? 준이랑 예나는 경찰서에 가서 아기 곰에 대해 신고 좀 해줄래? 우린 트럭을 쫓아가서 아기 곰을 데려올게.
7: 네, 부부맨!
1: 출발!
7: 가자!

0: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2: 할아버지! 기리는 아기 곰을 찾고 있는데 혹시 상자 좀 살펴봐도 될까요?
0: 그래.
2: 발자국이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3: 아기 곰을 찾아 계속 상자를 확인해봤지만 어디에도 아기 곰은 없었어요.
2: 저기다!
4: 잠깐만요!
2: 택배 상자 좀 볼 수 있을까요? 찾고 있는 게 있어서요.
1: 어쩌지? 남은 상자는 모두 배에 실었는데?
0: 걱정하지 마, 보니야. 뿡카 변신!
2: 우와! 저기 상자들이 보여요!
0: 꽉 잡아! 자!
1: 어떻게 찾는다?
2: 찾았다! 어? 여기요, 보고맨!
0: 아하!
3: 드디어 아기 곰을 찾았네요.
2: 정말 다행이에요.
5: 도심에 나타났던 곰 가족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아기 곰을 찾는데 3명의 아이들이 큰 활약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영예동물 지킴이로 임명되었습니다.
6: 우와, 우리가 TV에 나왔어. 신난다.
2: 역시 우리는 용감한 색깔 탐험대야. 색깔 탐험대 임무 성공.
3: 특별 마을에 찾아온 깜짝 손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2: 불꽃놀이를 가요.
3: 보니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네요.
6: 너희도 불꽃놀이 축제 갈 거지?
7: 당연하지. 난 엄마 아빠가 데려가 주신댔어.
8: 나도
6: 작년에 진짜 멋졌는데.
7: 응, 난 좋은 자리를 맡아서 엄청 가까이서 봤어.
8: 난 멀리서 봤지만 그래도 예뻤어.
7: 난 피자 먹으면서 봤다. 불꽃놀이 모양이 꼭 피자 같더라고.
6: 그러네.
8: 본인은 어땠어?
2: 나? 나는 작년에 불꽃놀이 못 봤어.
6: 뭐?
7: 아예? 어쩌다가?
2: 그게...
6: 엄마! 아빠! 빨리 불꽃놀이 보러 가요!
1: 응, 알았어.
9: 그런데 졸려서 큰일이네.
2: 응? 왜요?
1: 어젯밤에 요니가 자꾸 깨서 보채는 바람에 잠을 잘 못 잤거든.
9: 안 되겠어요. 잠깐 낮잠 좀 자고 출발할까요?
1: 그래요. 운전하다 졸면 큰일이니까.
2: 네!
8: 긴 바늘이 맨 위로 가면 깨워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2: 잠들어버렸잖아! 안 돼!
9: 한 시간을 넘게 자버렸네요.
4: 바로 출발하면 괜찮을 거예요.
2: 거기! 빨리 가자!
7: 그럼 엄마만 믿어.
2: 이렇게 가면 언제 도착해요?
0: 엄마가 면허 따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아직 시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2: 네.
9: 이제 거의 다 왔어. 저 언덕만 넘으면 축제 장소야.

0: 차가 왜 이러지? 이런, 바퀴에 바람이 빠졌잖아.
1: 어떡해요. 이제 시간 다 됐는데.
2: 그래도 축제 장소랑 가까우니까 어쩌면 보일 수도 있어.
1: 안 보이잖아요.
2: 아, 내년에는 늦지 않게 오자.
3: 그랬구나. 그 멋진 걸 놓치다니.
4: 그래도 며칠 있으면 축제날이잖아. 이번에 가면 되지.
1: 맞아. 이번엔 꼭 보고 말겠어. 기다려라, 불꽃놀이.
5: 며칠이 지나 축제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1: 이젠 엄마는 운전을 잘하시니까 괜찮을 거고. 이 정도면 되겠지? 다현은 문제 없는 걸까? 봐도 잘 모르겠네. 그래! 힘들 땐 바로 부부맨이지! 도와줘요, 부부맨!
2: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보니,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호구맨! 내일 불꽃놀이 축제가 열리는데요. 제 시간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0: 내일 축제를 벌써?
1: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일단 타이어가 괜찮은지 봐주세요.
0: 타이어는 왜?
1: 작년 축제 가는 길에 타이어에 구멍이 났었거든요.
0: 아, 그랬었지.
1: 네?
0: 아, 아니야. 어디 한번 볼까? 이상 없는 것 같은데?
1: 정말요? 그럼 타이어는 해결됐고, 다음은 야옹이에요.
0: 야옹이?
1: 저거 보세요. 작년에도 저렇게 골드가 야옹이를 쫓아가는 바람에 출발이 늦었거든요. 이번에는 야옹이도 데리고 가야겠어요. 야옹아, 우리 내일 같이 불꽃놀이 보러 갈래?
2: 야옹? 야옹?
1: 엄청 멋진 불꽃놀이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2: 응? 야옹?
1: 잠깐.
2: 야옹?
1: 같이 가면 간식 줄게.
2: 야옹. 야옹. 야옹.
1: 좋아. 그럼 이거 전부 줄게.
2: 야옹.
1: 그럼 약속하는 거다.
2: 야옹.
0: 와, 대단한데? 이제 야옹이도 해결됐네.
1: 네.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0: 요니야, 안녕? 근데 요니는 왜?
1: 지난번 축제 전날에 요니가 밤새 안 자고 울었거든요. 그 바람에 엄마 아빠까지 잠을 설쳐서 늦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0: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1: 같이 신나게 놀기만 하면 돼요. 요니가 밤에 푹 잘 수 있게요.
0: 좋아,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1: 꼭!

0: 이번엔 끝내!
1: 보니야! 실컷 논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까?
0: 아니에요! 더 놀아야 해요!
1: 너무 많이 논 것 같아. 요니가 피곤하지 않을까?
0: 아니에요! 요니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요니도 더 놀고 싶지?
2: 냥냥냥!
0: 보고맨! 방귀구름으로 또 재밌는 거 만들어주세요!
1: 좋아!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2: 네!
3: 얘가 왜 이렇게 졸지?
0: 낮에 저랑 신나게 놀아서 그래요.
3: 그래? 대체 얼마나 놀았길래?
0: 오늘 밤엔 요니도 푹 잘 거야. 그럼 모두 성공!
4: 드디어 불꽃놀이 축전날이 됐어요.
5: 일찍 나오니까 여유롭고 좋네요.
1: 그러게 말이에요. 보니야, 요니는 잘 자고 있어?
0: 네, 야옹이랑 골디도 자고 있어요.
6: 요니가 이상한데?
0: 괜찮아? 어디 아픈 건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올해도 불꽃놀이 못 보는 거잖아.
1: 너무 많이 논 것 같아. 요니가 피곤하지 않을까?
0: 아니에요. 요니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그때 내가 억지로 더 놀자고 해서 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5: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0: 엄마, 아빠!
1: 보니야, 왜?
0: 그게 요니가 아픈 것 같아요.
1: 뭐? 열이 좀 있어요.
5: 어떡하죠?
0: 병원에 가요. 불꽃놀이 안 봐도 되니까 요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4: 본인의 가족은 요니를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약도 먹고 안정을 취했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벌써 열도 내렸고요.
0: 다행이다.
3: 그런데 지금 서둘러서 가도 불꽃놀이 시간은 못 맞출 것 같은데.
0: 괜찮아요. 요니만 안 아프다면요.
1: 우리 분이 착하네. 아, 그래.
5: 자, 이제 출발할게요.
7: 아, 잠깐만요. 갑자기 배가 아픈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3: 그래요.
5: 보니야, 오늘 정말 멋졌어. 착한 누나 덕분에 요니도 빨리 낫나 봐.
6: 네.
5: 우리 내년엔 꼭 불꽃놀이 보자. 제일 좋은 자리에서.
0: 좋아요. 어머, 근데 차가 공중에 뜬 것 같아요. 어?
3: 그게 무슨... 엄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엄마, 저기! 조금만!
1: 야!
3: 정말 부부맨이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1: 아,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요.
0: 구름비라니! 여기서는 불꽃놀이가 엄청 잘 보이겠죠? 근데 우리 아빠 아직 병원 화장실에 있는데 어떡하죠?
1: 아이쿠, 그거 큰일이네. 내가 금방 데리고 올게.
0: 근데 부부맨이 어떻게 알고 왔지?
4: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본 불꽃놀이. 보니의 마음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0: 뽕뽕뽕뽕 보고는 영이야기. 우리 마을에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대. 그 이름은 바로 부부멍. 그런데 어딘가 낯이 있단 말이야. 새로운 영웅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다음 시간에도 부부멍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2: 얼굴엔
9: 순한 길게.
2: 식물엔
9: 덮어둔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8: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0: 진짜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옥스포드 타운.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